서로 열매를 맺고 서로 가을이 오면 주고받는 마음끼리 모여서 속삭이면서 내년 봄을 기다리면서 임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바로 속삭이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말을 해놓게 했기 때문에 말로다가 서로 통화합니다. 그런데 말이 조금만 신경이 날카로워서 잘못되면 윽곽이 나서 오밀조밀 이렇게 사랑이 그만 변해서 변태로 돌아가죠. 증오로 돌아가고. 이러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태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이나 어떠한 이웃이나 이런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러려면은 벌써 내가 보고 들을 때에 벌써 이건 가설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아시죠? 내가 볼 때,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바로 그 이웃집하고도 가설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가설이야. 보는데 물질적인 가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가설.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일어서야 되겠지 한다면 일어서는 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설이 돼 있어서 불이 들어오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했지만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부모 자식지간이나 그 마음이 돌아서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내 마음으로서 그쪽 마음 이 너만이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맡겨놓으면 바로 시우찌를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불이 들어오고 이쪽에도 불이 들어오니까 불 들어오는 건 전력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 들어오는 건 다 마찬가지로 불이 들어오게 되니까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서 잘 알아들으시고 그냥 실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이것이 바로 관법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시우찌를 탁 올려놓고서 내가 지켜보는 거 지켜보고 그 지켜보는 동안에 실험이요. 내가 그것을 알았다. 아, 저런 것이로구나 할 때의 체험입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이 49년 설에서 가르쳐주신 이 길은 바로 이러한 것을 너부터 알고 믿고 너부터 알아야 내 골수에 내 마음고정도 알 수 있노라. 그리고 일체 마음을 만생에 다 마음을 알 수 있느니라. 마음을 알 수 있는 까닭에 그 마음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공덕의 이치를 알 수 있느니라. 복이라는 것은 남이 농사 지어놓은데 한 대빡 주시오 하고 얻어먹는 게 복이고 공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같이 서로서로 빈대를 도와주는 그 자체가 공덕입니다. 그러니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는 거하고 이 손가락 열 손가락이 다 한 대 합쳐서 드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의 도리는 마음의 섬유는 이 우주 삼천 대천세계 즉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전체가 돌아가는 덮개를 한 손으로 들 수가 있지만 이게 공덕이고

바로 이것도 이 섬유를 하나도 모르고 극박해서 내가 목마르면 물 한 그릇 주시오. 응? 옷 한 벌 주시오. 하고 비는 것이 기복입니다. 빌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똥 마려면 똥을 누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자유스러운 사람으로서 살아라 하고 사람으로서 진화돼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왜 고등동물이라고 해놓고 고등동물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야 이게 자유인이 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놓고도 이름만 그렇게 놓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만물의 영장이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49년의 그 뜻은 그 길은 그 진리는 바로 혼자만의 국한된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아까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됐다 남편이 되고 형님이 되고 아우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이렇게 스스로서 자동적으로 아주 걸림이 없이 아주 행복하게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가 되고 여보 하면은 남편이 되고 그렇게 어디든가 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걸림이 없듯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이름을 해놓고 부처님이라고도 이름을 해놓고 열애님이라고도 이름을 해놓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지장이나 또는 관세음이나 또 부처님 문수, 보현, 칠성, 용신, 지신, 산신, 독성, 신중 이 모두가 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릇을 안 하고 사십니까? 때로는 화나고 때로는 그냥 딴 사람들이 딴 사람을 해치게 되면은 그냥 덤벼서 그냥 해치는 사람을 헬쳐놓고 모두 말리지 않습니까? 그게 신장입니다. 금방 신장이 자기가 돼요. 그랬다가 또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아유 저건 너무 잘못해 저건 야 아유 얄미워 죽겠어 저거 초록할 수가 있어 하고 생각을 내는 것이 법신입니다. 몸뚱이로 움직여서 그거를 확연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화신입니다. 보신이며 화신이에요. 보현이면서도 화신이야. 화신은 바로 바뀌는 그 시점을 말하고 다 바뀌어서 놓은 것을 보현이라고 부릅니다. 화하는 것은 바뀌는 것을 즉 말하자면 컵을 들었다 이럴 때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습지만은 우리가 항상 컵을 들었다 물을 뜨는 과정이다 물을 떠서 먹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내 한 생각이라고 할 때 한이 들어갈 때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 그래서 한이 들어가고 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고 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

있어도 내 주인공을 믿고 내 주인공에다 맡기고 내 심부름을 하려면은 내가 합격을 해야 될거 아니야 하고 거기 맡기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자기의 영혼의 뿌리는 바로 자기의 마음의 씨는 보이지도 않고 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은 바로 저런 나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푸르르게 살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러 주십시오. 알아야 이해가 가야 자기를 진짜로 믿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친구기 때문에 자기의 영원한 친구고 또는 띨리에 띨수 없는 저 뿌리와 나무가 뿌리를 띨리에 띨수 없고 나무를 띨리에 띨수 없는 그 부분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바로 영혼의 근본 뿌리 자체가 바로 주인공이니까요. 생명의 근본,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그 삼합을 한데 합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돌아가는 것을 바로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러니 때로는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된대더라 이러고 주인공 되게 해주시오. 주인공 합격되게 해주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또 기복이야.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된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힘들어요. 너만이 할수 있다라지. 그리고 그렇게 띨리에 띨수 없는 부분인 거를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진짜로. 자기를 지금 누가 끌고 댕기는데? 모든 거는 그 뿌리에서 흡수해서 나무로 올려보내는 거와 같이 우리가 띨리에 띨수 없는 그 영원한 자기의 뿌리인 거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기에 모든 것을 너만이 합격할 수가 있다. 합격하게 할수 있는 건 너뿐이야. 네 심부름 하게 하려면 합격되게 해. 하고 진실이 그렇게 믿고 할수 있는 사람이래야 됩니다. 사람 이러는 거는 부처님 이러는 거와 같아서 사람 이거는 사람이 전체 한데 합쳐진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가 개별적으로 있는 게 사람이 아니고 한데 모여서 구성된, 형성된 형체를 바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생활 떠나서 부처님 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없이 부처님이 어디 있으며, 불법이 어디 있으며, 생활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란 부처님이 진짜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처고 부처님도 마음이 부처기 때문에 그 마음과 마음이 절대적으로 같이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데 부처님과 더불어 같이 마음이 합한 것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이죠. 여러분들도 부처님인데 그 자기의 몸속에 들은 그 자생중생들을 제도를 다스리질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다, 부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 부처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다스려서 거기다가 모든 거를 한 군데서 나오는 거한 군데다 놓고 돌아간다면은 바로 그냥 부처가 되고 법신이 되고 응신이 되고 보현이 되고 관세음이 되고 지장이 되고 칠성이 되고 자동적으로 자유권, 자유자재 할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 몸뚱이 우리 가정을 빼놓고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데 좀 더 너그럽고 화이하게 또는 애고가 없이 잘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인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인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

0: 대회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6: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이 바꿔주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6: 생명.
5: 삶의 근본이고 삶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네, 뭔지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네,
4: 네. 어우 잘 쓰신다.
5: 셰프인데요.
4: 어우.
1: 오. 전문가 스킬 나오네.
6: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얘는 엄나무순 장아찌예요. 장아찌가 엄나무순 장아찌는 귀하잖아. 많이 드세요. 항상 8찬이잖아. 8찬. 7찬, 8찬을 드려야지. 이 꼴짝기까지 오셔서 제 밥을 먹겠다고들 오신 분인데 잘해드려야지. 열무김치? 지금 담잖아요. 초파리김치. 자, 공양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공양계송.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유지하는 약으로 와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음식 명상이라고 해서 식사를 하실 때 밖에 있는 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몸에 영양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양을 편안하게 근심 없이

0: 아,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대한민국 사찰 음식의 명장이신 대한 스님이시고, 벌써부터 이 사찰에 도착하니까 그 명장의 향기가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지금 비가 온 뒤 엄청 갯고 이 자연의 플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스님과 이쪽 사찰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간 사찰 모양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와. 스님 저기 계시죠?
1: 셰프님.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셰프님.
0: 처음 뵙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뵈가지고, 너무 얼굴이 익숙합니다.

0: 여기 공간 설명부터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1: 여기는 자연바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네. 카페예요. 네. 네. 저희가 차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또 공양을 하실 수 있게끔 사찰 음식을 체험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금수암 사찰 음식 체험관입니다. 여기가. 네, 네.
0: 저는 사찰 안에 뭐 카페가 있는 거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렇게 공양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2: 도자기도 요새 그리고 꽃그림 하나씩 그리고.
0: 메뉴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1: 아 메뉴요? 네. 메뉴는 차림초가 있죠. 와.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식사
0: 정식.
1: 연잎밥 정식 있고 이거는 이제 콩고기를 가지고 스테이크처럼 주물 스테이크. 네, 콩갈 피자, 등꽃 피자.
0: 사냐초 파스타. 양식 레스토랑 하나 운영하는 것만큼 메뉴가 진짜 다양한데. 오다 보니까 여기 네. 장독대가 엄청 많던데 좀 장 맛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1: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0: 네. 그럼 제가 뭘 뜰까요?
1: 아, 셰프님이 된장을 뜨세요.
0: 된장을?
1: 저희 된장독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0: 와.
1: 그래서
0: 네.
1: 된장을 저희가
0: 뜰까요, 일단? 한
1: 두세 국자.
0: 두세 국자
1: 뜨시면 되고요. 저는 간장을 뜰게요.
0: 스님, 요 사실 사찰 음식 제가 배우러 다니면서 이 장독대를 보면서 항상 생각한 건데 진짜 일반 음식이랑 사찰 음식이랑 다른 점이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1: 장.
0: 네, 장.
1: 네, 이 사찰의 장 문화가 오래도록 맞습니다. 전승되어 오고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이거 뭐 재료도 좋은데 장까지 이렇게 시간으로 빚어버리니까 이 사찰 음식을 따라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1: 장이라고 하는 것은
0: 네.
1: 아주 오래된 역사잖아요.
0: 네, 네.
1: 그런데 사찰 음식을 지속적으로 전승되게끔 한 우리의 선배 스님들 그런 분들의 그 덕행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분들의 덕행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죠.
0: 아, 제가 궁금했던 게 사찰하면 암으로 끝나는 게 궁금했었거든요.

0: 저희 국일암 위에 지조감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옛날에 큰 스님 일타 스님께서 주석하셨던 곳. 네. 그 우아래절이라서 참 어른들이 자주 저희 어른들하고 소통하고 그래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 자리를 잡고 스님 저희 토굴을 하나 했습니다. 그럼 보러 오십시오. 그때 막 매화꽃이 흩날릴 때 아이고 대안아 여기는 금수강산 같다. 아. 이름이 뭐 필요한 후 금수암이라 해라. 이래서 아, 금수암이 됐네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 갑시다.
1: 네,
0: 오늘 날씨가 도와주네요.
1: 알겠습니다.
2: 대안 스님의 사찰 음식에서 전통을 지키되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음식은 수행이자 사람을 잇는 지혜임을 배웠다. 장독 때마다 차곡차곡 쌓인 덕행과 온고지신의 정신은 시간이 곧 수행이라는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0: 김 셰프님 이리 와보세요. 혹시 절에서 김치 담아 보셨어요?
3: 처음입니다.
0: 처음이세요?
3: 네.
0: 아 그러면 나쁜 행운이네.
3: 아니 근데 행운. 김치를 이렇게 많이 담그세요?
0: 아 저희가 이게 열무 20단인데
3: 네네.
0: 초파일을 예, 이거 다 나갑니다. 네. 장갑도 끼었어요.
3: 알겠습니다. 스님은 안 끼세요? 장갑?
0: 저는 맨손에 일을 벌어대가지고 네. 셰프님을 많이 시킬 거예요.
3: 시키시면 저 네. 제가 하겠습니다.
0: 이거는 그 마른 고추
3: 걔를
0: 이제 불려서 가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겠죠?
3: 스님, 이 김치는 양념은 뭐 당연히 마늘

0: 혹시나 뭐 오신 채는 안 들어갔을 텐데 이 간이나 맛은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1: 저희는 이 간장이 들어가고요. 절에 담근 간장. 네네네.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해초 소스예요. 해초를 소스. 당발을 시켜가지고 해놓은 거. 얘가 이제 감칠맛을 내주고요. 네. 일단 부으셔요.
0: 볼까요? 네. 네.
1: 이제 직간장을.
0: 직간장을.
1: 네. 다 붓고. 풀어서.
2: 생강 이렇게 많이 넣어요?
1: 네. 천일염.
0: 천일염.
1: 그다음에 해초 소스.
0: 해초.
3: 금수함까지 와서 김치를 담그는 영광이 저한테 주어졌더니 너무.
1: 근데 뭐든지 인연이에요. 이 세상 인연 아닌 것이 네. 없듯이 인연법이라.
0: 지금 좀 호흡이 좀 착착착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1: 잘하신다는 거지.
0: 호흡이 그냥.
1: 네. 섞어주기만 하면 치대는 게 아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살살살살 그렇게 해주세요.
0: 살살 달래가면서. 네.
1: 아, 그래야지 양념이 좀 풀어주시고.
0: 풀어주고 또 한 번씩 해주고 꾹꾹 누르지 말고
1: 네 그냥 살 놓으시면 돼요. 갑자기 마당새가 됐네.
0: 그럼 드디어 이제 네. 스님이 준비해 주신
1: 네,
0: 사찰 음식 네. 풍경이 진짜
1: 좋아요? 지대한 자락이잖아요. 그 맛에 여기 살죠.
0: 그러니까요. 저는 금수함에 와서 지금 김치도 담고 이게 지금 와 드디어
1: 갑자기 마당새가 됐어.
0: 김치도 담고 드디어 대한스님께서 아이고 사찰 음식을 알려주신다고 하시니
1: 아이고 알려주긴요. 네.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거고 오늘 네. 저희가 할 것은 이제 계절 음식이잖아요. 전집 네. 음식은 취나물이 막바지예요.
0: 네, 네.
1: 그래서 산치를 이용해서 밥을 지어서 네. 단촛물을 입혀서 그 위에 밤채를 튀긴 걸 토핑을 얹고 잣을 얹어서 네. 산나물 초밥을 할 거고요.
0: 아, 초밥이요?
1: 네. 두 번째는 이제 연등 절식이라고 그래요. 그 돌돌 말아서 우엉과 같이
0: 우엉이랑
1: 해서 미나리 강회를 만들 거고요. 세 번째는 예, 아삭고추를 이용해서 네. 간편김치 그리고 또 죽순이 한참이잖아요.
0: 네.
1: 죽순을 사용해서 절집 자체의 변형 여름
0: 잡채요?
1: 죽순 잡채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할 네네. 건데
0: 일단 재료가 네. 일반적으로 사찰 음식에서 보지 못한 일반적으로 마켓에서 볼 수 있는 뭐 파프리카나 유부나 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좀 그런 요즘 나오는 재료들을 많이 섞어서 사용하시는 편이신가요?
1: 현대적인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는 전승에 묻혀요. 왜?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0: 맞습니다.
1: 그렇다고 해서 뭐 파프리카를 썼다고 해서 대중이 네. 좋아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건 좋아하거든요.
0: 맞습니다.
1: 적절하게 보합관계. 그래서 저는 뭐 현재 채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채소 그 식재료는 다 사용해요.

0: 밥은 바로 그냥
1: 그렇죠. 쌀을
0: 냄비밥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1: 냄비밥을
0: 건가요?
1: 하는데 네. 이제
0: 어떻게
1: 저희가
0: 뭘 도와드릴까요?
1: 아니요. 이제 물을 좀 네. 주시고요. 단물을 잡고 자, 밥을 이렇게 쌀을 안 쳐 주고 저희가 이제
0: 네.
1: 취나물을 데쳐 놨어요. 이걸 좀 뚱뚱 썰어 주시고 저는 이제 두릅하고
0: 네.
1: 엄나무순을 잘게 썰어 주시면 돼요.
0: 그 스님은 오늘 만드는 산나물 초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초밥 위에다가 나물을 올릴 생각을 하신 거죠?
1: 저는 제가 저를 들여다보면
0: 네.
1: 굉장히 뭔가 호기심이 많고
0: 네.
1: 식재료를 보면 아 이거 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떠올라요.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밥이 푸르르 끓으면 이 나물을 넣을 건데 밥하고 나물하고 1대1.
0: 1대1?
1: 네.
0: 와, 그럼 나물 향이 엄청 나겠네요.
1: 그렇죠. 그다음에 잔초물은 여기 있는 것처럼 설탕하고
0: 네.
1: 식초하고

0: 소금하고 해서 네. 끓여서 단초물을 만들어 놨는데 네, 네, 네. 제가 쓰는 설탕은요 그 초밥할 때 하고 장아찌 담을 때 이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밥을 끓으려고 그래요.
1: 아, 살짝 끓기 시작할 때?
0: 그렇죠. 한번 져서 줘야 돼요. 밥을 한번 저어주고 눌지 않게끔 네. 이 냄비밥 누룽지도 맛있어요 사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나물을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1: 스님께서 지리산 다니시면서 그 산야초 같은 거 많이 공부하시고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그 독성 있거나 독성이 없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요?
0: 일단은 우리가 모든 것은 학명이 있어서 네. 우리의 선배들이 다 자료를 만들어 놨잖아요.
1: 네네.
0: 피할 게 세 가지예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사약으로 쓰는 부자. 부자는 길가에 있기 때문에 모르고 이렇게 따먹기 좋아요.
1: 네네.
0: 그리고 천남성. 천남성은 완전 독초거든요. 그 어린 잎도 먹으면 안 되고 열매를 혀에 대는 순간 혀가 10분 안에 마비가 돼요. 그리고 애기똥풀. 냉성이 강해서 아토피한 데를 치료제로 많이 쓰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세 가지만 피하면 돼요. 나머지는 들에 있는 야초들이 다 우리의 먹거리예요.
1: 네.
0: 이제 밥이 다 됐네요.
1: 네, 다 됐네요.
0: 네, 그러면 제가 밥을 펴드릴 테니까 네. 단천물을 입혀서 네, 이게 뜨거울 때 이제 천물을 입혔으니까 따독따독.
1: 나물의 향이 너무 좋습니다.
0: 밤 튀긴 거를 밤채 튀긴 것을 넣고 잣을 얹어서. 나물 초밥 완성됐습니다.
2: 제철 산나물과 함께 냄비밥을 지어 단촛물에 버무려 초밥을 완성하는 과정이 산나물을 새로운 사찰 음식으로 풀어내는 손길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사찰 음식의 생명력임을 느꼈다.
0: 이번 순서는요 미나리 강예입니다.
1: 네.
0: 혹시 미나리 강예 드셔보셨어요?
1: 안 들어, 안 먹어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를 섞어?
0: 아 밀가루하고 찹쌀가루하고 소금을 넣고 풀국을 만들어서 네. 우엉을 튀겨야 돼요.
1: 아 우엉 튀기기 위한.
0: 네. 우엉이 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섬유질이 그렇죠. 많은 맞아요. 대장이 가장 즐거워하는 식재료인 줄 네. 아시죠?
1: 알죠.
0: 네. 반죽을 이렇게 좀 되직하게 해야지 풀국이 잘 입혀집니다.
1: 네. 우엉 아까. 네.
0: 그렇죠. 젓가락을 가지고 제가 좀 튀기겠습니다.
1: 네.
0: 기름솥을. 그래서 저희가 많은 양은 하기 그렇고 네. 딱 한 접시 분량만.
1: 네.
0: 코디가 가능해요. 셰프님께서 고추를 썰어 주시는데 하나 가지고 3등분 하면 될 거예요.
1: 3등분.
0: 썰기로. 네.
1: 끝에만 살짝 잘라 주고.
0: 그렇죠. 끝 부분은 좀 구부러진 부분이라서.
1: 네, 네. 선생님 저기에 사진 보니까 저 외국 배우 저 누구죠?
0: 리차드 기어.
1: 아, 리차드 기어. 네. 리차드 기어. 아, 리차드 기어 언제 왔었던 거예요?
0: 아, 저분이 이제 한국에 네. 당신 사진전도 하고 가족과 함께 왔어요.
1: 네, 네.
0: 총무원장 선생님 예방하는 자리에.
1: 네.
0: 점심 공양을 하게 돼서
1: 네.
0: 제 음식을 드시고
1: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0: 사찰 음식을 돌아가서 잡지에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1: 네.
0: 당신이 세상에서 여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훌륭한 음식이었다 그런 기사를 또 내셨더라고. 근데 저거 1년 후에 다시 재회를 했어요. 저 오른쪽 정면에 보이는 이렇게 허그 이렇게 뭐랄까
1: 저쪽에 있는
0: 예, 창문
1: 사진이요?
0: 보이는 옆에 사진이
1: 네.
0: 1년 후에 만났을 때 사진이에요. 아, 미국서 제가 네. 또
1: 강의하러 가셨을
0: 예,
1: 때
0: 강의하러 갔을 때 만나서 또 일부러 오셨더라고요.
1: 아.

0: 자, 그리고 저희가 고추를 네, 그냥 마른 팬에다가 수분 정리만 했어요.
1: 아, 수분만 날려주기 네. 위해서 살짝 볶아줘요.
0: 그렇죠.
1: 이 버섯은 이미 이제 살짝 볶아놓은 거예요.
0: 네, 참기름하고 네. 직간장.

0: 허공보다 폭우가 길면 안 예쁘고요. 이 상태.
1: 네.
0: 여기에 이제 얘를 하나 얹고 얘를 하나 얹어서
1: 초록 빨강 하나.
0: 그렇죠. 얹고. 이렇게 쥔 다음에
1: 네.
0: 얘를 이렇게 오면서 요 사이에 그냥 끼워 주시면 돼.
1: 어쨌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좀 꽉 잡아주는 느낌으로.
0: 그렇죠.
1: 네.
0: 풀어지면 안 되니까.
1: 알겠습니다.
0: 자, 이렇게 모양이 하나 나오죠.
1: 아, 너무 예쁩니다.
0: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오방색에 가깝죠.
1: 네.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반적인 음식을 해 먹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변형을 하거나 바꾸면은 좀 사찰 음식화 할 수 있을까요?
0: 양념을 줄여야 돼요.
1: 아, 양념을 줄인다?
0: 네. 양념을 줄이고 그 다음에 조리 과정을
1: 네.
0: 너무 다양한 걸 쓰지 말고 심플하게.
1: 저도 사찰 음식 돌아다니면서 배웠는데
0: 네.
1: 가장 핵심적인 게 되게 심플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0: 그렇죠.
1: 근데 그 속에서 되게 깊은 맛이 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0: 자,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1: 아, 그것만 할까요?
0: 네. 초장 만들어서
1: 네.
0: 완성하면 되겠어요.
1: 네. 초장 양념.
0: 네.
1: 궁금합니다, 스님.
0: 먼저요, 저희가 조청이 좀 들어가요. 조청 들어가고요.
1: 조청.
0: 네. 고추장.
1: 고추장.
0: 제가 담근 고추장.
1: 식초를.
0: 선생님이 파인다이닝급으로 이 초장을 뿌려보세요.
1: 네. 양념을 뿌려볼까요?
0: 네.
1: 위에다 뿌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0: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자, 음식도 오케이. 수행이잖아요.
1: 네. 네.
0: 아유, 훌륭합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미나리 강의 완성됐습니다.
2: 바삭하게 튀겨낸 우엉 위에 고추와 버섯을 올리고 미나리 줄기로 감싸 완성하는 미나리 우엉 강회. 한 점의 음식 속에서 사찰 음식이 더하는 것이 아닌 덜어내는 미학을 담고 있음을 느꼈다.
0: 우리가 편하게 먹는 김치죠. 간편하게 누구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또 이 고추 아삭 김치거든요.
1: 그러니까 설탕을 넣는 대신 또 배를 넣으니까 단맛도 올라올 수 있고
0: 좋아죠. 신맛도 있고 네. 단맛도 있고. 예, 죽순 잡채인데
1: 네.
0: 저희가 이제 석길 잡채잖아요. 잡채가
1: 맞아요.
0: 한국 사람들은 잡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찰 음식은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사찰의 수행자들이 먹는 음식, 이게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지만 매일매일 밥을 먹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음식이 가장 오래도록 지속하게 먹어도 안전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거죠.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TV 붓다웨이입니다.

0: BTN은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2: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 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비티엔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비티엔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승려 완전 복지 제도 시행, 케이블교 재개화 등 안정 위에서

0: 새로운 도약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눔의 집의 마지막 거주자였던 고 강일출 할머니의 삶을 기리는 흉상 제막식과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흉상으로 새겨 삶과 증언을 기억하는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한마음 선언을 이끌었던 혜원 스님의 구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사부 대중은 자애로우면서도 엄격했던 혜원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서울 남산의 도심 속 선명상 거점 충정사가 사찰내 공간을 문화쉼터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충정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매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도 열고 있습니다. 대구 군이 제2석굴암에서 법등 대종사의 열반 2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제자들은 스님의 가르침과 원력을 되새기며 인재불사로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기치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4년의 임기 동안 쌓은 굵직한 성과를 바탕으로 승려 완전복지 제도 시행, K불교 세계화 등 안정 위에서 새로운 도약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첫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록을 썼던 37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 총도들의 열망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힘들게 이뤄낸 종단의 안정과 변화를 여기에서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종도들의 높은 열망을 외면할 수 없어 결심을 굳혔다고 밝힌 진우 스님의 출마 선언 핵심은 안정 속의 도약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거대한 변화와 갈등에도 대화와 인내로 화합 속의 종단의 안정을 지켜왔다며 오랜 숙제였던 문화재 관람료 해결 등 임기 내 성과를 짚었습니다.
2: 종단의 오랜 미결 사업이었던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치열한 협상 끝에 해결하고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다양한 포교불사를 통해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연등회와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과 불교 박람회 등 한국 불교 문화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렸습니다.
1: 특히 전통선 수행을 현대인에게 맞게 대중화한 선명상 보급으로 불교가 한층 더 젊어지고 역동적인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 종교에 머물지 않고 대중문화와 호흡하며 불교의 저변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이제는 안정과 변화를 바탕으로 도약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디딤돌 삼아 진우 스님은 38대 총무원장 출마 선언을 통해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단 운영의 혁신입니다.
2: 먼저 승가의 선거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사부대중의 지혜와 중의를 모아 승가의 위에 맞는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1: 선거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과 역할을 높여 위상을 향상시키고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교구본사가 지역 포교와 행정의 주역이 되는 교구중심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복지와 재정 공약을 밝혔습니다.
2: 스님들께서 오직 수행과 전법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출가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종단이 책임지는 승려 완전복지를 완성하겠습니다.
1: 출가자와 불자 감소라는 시대적 위기에 불교 콘텐츠 다양화와 재정 공영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튼튼한 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37대부터 추진해온 선명상 보급 사업은 마음 안보와 마음 운동 차원으로 지속해 세계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 불교가 세계 정신 문명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확대한 글로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뉴미디어를 포교 현장에 적극 도입해 청년들이 주도하고 기획하는 새로운 전법의 장을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한국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진우 스님. 37

0: 시대의 굵직한 성과와 안정을 바탕으로 또 한 걸음의 도약을 제시한 진우 스님의 38대 총무원 청사진이 사부대중의 원력 속에서 어떻게 꽃피울지 교계 안팎에 큰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50여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이 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진우 스님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53명의 중앙종회 의원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 중흥을 이끌 진우 스님을 38대 총무원장으로 지지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종회 의원을 대표해 일감 스님은 진우 스님의 4년 임기를 대중과 소통하며 불교의 문턱을 낮춘 시간으로 평가하고 검증된 리더십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탈종교화와 인구구조 변화란 엄혹한 현실 속에서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선명상 보급, 불교 박람회 흥행 등을 통한 대중 친화적 행보와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전기료 지원,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개원 등으로 이끌어낸 승가 공동체의 안정성을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중앙종회 의원들은 안정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종단, 국민에게 박수받는 불교를 이끌기 위해선 진우 스님의 지혜와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들의 기호가 확정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 시작과 동시에 접수를 마친 후보자들의 기호 배정을 위해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호 1번 경우 스님, 기호 2번 정념 스님, 기호 3번 진우 스님 순으로 정해졌습니다. 입후보는 경우 스님을 대리해 자공 스님이, 정념 스님을 대리해 삼혜 스님이, 진우 스님을 대리해 덕유 스님이 접수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 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마지막 거주자였던 고 강일출 할머니가 일본의 공식 사과를 받지 못하고 끝내 별세했습니다. 할머니가 떠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나눔의 집에서는 할머니의 삶을 기리는 흉상 제막식과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오는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기림의 날을 앞두고 지난 8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2016 경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특히 나눔의 집을 거쳐간 40여 명의 피해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이곳에 거주했던 고 강일출 할머니가 지난 3월 별세한 뒤 처음 맞는 기림의 날입니다.
3: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참혹한 피해를 겪으신 할머니들은 이곳 나눔의 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오셨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기록을 위해 마지막까지 용구 있는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2: 고 강일출 할머니는 2000년 나눔의 집에 입소한 뒤 국내외에서 자신의 피해 경험을 증언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고 강일출 할머니의 흉상 제막식도 진행됐습니다. 오랜 시간 나눔의 집에 남아있던 할머니의 모습을 흉상으로 새겨 삶과 증언을 기억하는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4: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인생 전반, 치유되지 않은 상처, 구겨진 자존심, 그 모든 것이 총합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은 사라지지도 사라질 수도 없다라는 그 명쾌한 논리가 대법원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철해내지 못하는 외교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2: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낼 수 없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피해 생존자들이 고령인 만큼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날 미완의 과제로 남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현재 정치권이 준비 중인 관련 법안 제정과 입법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5: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오랫도록 기억하며 여성의 존엄과 인권이 존중받고 모두가 차별 없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6: 앞으로도 저희의 역할이 계속 남아있다. 정치권에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역사

0: 정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 함께하는 연대, 세계를 넘어라는 이번 슬로건처럼 35년 전 피 맺힌 용기로 시작된 외침을 온전한 역사 정의와 제도로 이어가는 일은 이제 살아남은 세대의 몫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도심 포교의 전형을 읽으며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한마음 선언을 이끌었던 연자당 혜원 스님의 구주기 추모 달예제가 봉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사부대중은 생전 자애로우면서도 엄격했던 수행자이자 어머니 같았던 스님의 발자취를 기리며 스님이 남긴 법향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달예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 경건한 목탁 소리가 경례를 가득 채우고 사부대중의 눈빛에는 그리움이 번집니다. 한마음 선언 본원 주지 소임을 맡아 25년간 도심 포교의 중흥을 이끌었던 연자당 혜원 스님. 법납 37년, 세수 80세로 원적에 든 지 어느덧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마음 선언이 어제 연자당 혜원 스님 구주기 추모 달예제를 봉행했습니다.
4: 정말 우리가 이 도량에서 큰 스님 제자로 또 주지심 모시고 살았던 그 세월 오늘 또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이사장 해수 스님이 영단 앞에 차를 올리고 안양 본원 주지 해솔 스님과 광명 선원 주지 청백 스님이 헌화를 하며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대중 스님들이 일제히 목탁 소리에 맞춰 지극한 마음으로 삼배를 올리며 엄숙함을 더하고 신도회 회장단을 비롯한 제가 불자들 역시 정성껏 꽃을 공양하며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때로는 호된 호령으로 경책하고 때로는 따뜻한 미소로 품어주었던 스님의 모습이 영정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해수 스님은 혜원 스님이 다져놓은 포교와 수행의 토대를 이어받아 흔들림 없이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4: 스님께서 그렇게 살펴주셨던 도량, 우리 대중들 그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그런 도량이 이렇게 큰 스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스님들도 연자당 혜원 스님처럼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3: 선법 합창단이 음성 공양으로 올린 추모곡 그 마음 그대로는 참된 수행의 길을 걷고자 했던 혜원 스님의 정신을 그대로 투영하며 참석한 사부대중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과 전국 비구니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비구니계의 위상을 높이고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할 만큼 한국 불교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혜원 스님. 스님의 생전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불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주근입니다.
2: 서울 남산의 도심 속 선명상 거점 충정사가 사찰내 공간을 문화 쉼터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충정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매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도 열고 있는데요.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화사하게 피어난 매화 그림을 배경으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공간. 은은한 불교 장식과 매혹적인 향이 한데 어우러진 이곳은 남산 충정사가 새롭게 문을 연 충정 갤러리입니다. 사무공간이던 1층을 비우고 남산을 찾는 누구나 들러 차를 마시고 쉬어갈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서울 도심 속 선명상 보급의 거점 도량으로서 사찰 문턱을 낮추고 대중과 소통하려는 충정사의 고민이 담겼습니다.
6: 바쁜 일상 속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시각과 후각을 아우르는 깊은 휴식을 선물하고자 이번 충정 갤러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5: 갤러리 개관을 기념하는 첫 전시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성영록 화가의 개인전, 향기로 숨쉬는 시간이 장식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깊은 불심 속에서 자라온 성영록 화가가 전국 8도의 매화 향기를 쫓아 화폭에 담아낸 그림들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화려한 매화 줄기에 스며든 짙은 먹향과 따뜻한 부처님의 자비심이 관람객들에게 고요한 마음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7: 선명상과 또 그 치유가 함께 있는 이 사찰에서 제 그림으로 또 그리고 제 그림 옆에 있는 향수 향기까지 해서 많은 분들께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0: 충정사는 이번 갤러리 개관을 시작으로 남산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린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갤러리 안쪽 선명상 스튜디오에선 누구나 삼매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법당에선 바루공양과 불교 예술을 접목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1: 관광치유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에 집중하며 선무도와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선명상 등 불교를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0: 남산의 푸른 자연 속에서 문화와 예술, 선명상이 어우러지는 도심 속 안식처. 산문을 넘지 않고도 일상에서 만나는 독특한 불교 문화가 현대인의 마음을 다정하게 보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대구 군이 제2석굴암에서 해조당 법등 대종사의 열반 2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제자들은 스님의 가르침과 원력을 되새기며 인재불사로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다례제에 이어 장학금 전달식도 마련됐습니다.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대구 군이 제2석굴암 비로전 해조당 법등 대종사 열반 2주기를 맞아 지난 9일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다례제에 앞서 문도 스님들은 법등 대종사의 부두전을 찾아 참배하며 스님의 수행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이어 비로전에서 봉행된 다례제에서 법등 대종사의 공덕을 기리고 스님의 원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4: 저는 돌아가시고 나름대로 불안경미를 하고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힘을 내서 다른 소를 잘하고 또 신도 고개를
3: 다례제에 이어 지난해 법등 스님 열반으로 잠시 중단됐던 연등 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마련됐습니다. 스님과 대학생, 능인 중고등학교 학생 등 모두 32명에게 총 2,1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제2석굴암 연등 장학회는 지난 2004년 설립된 이후 꾸준히 장학 사업을 펼치며 불교계와 지역 사회의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4: 학생들에게 도움이 나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욱더 이를 대비해서 공부를 다해서 국가에 큰 입구이 되면 좋겠습니다.
3: 연등 장학회는 현재까지 700여 명에게 모두 5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법등 대종사를 추모하는 다례제가 단순한 추모를 넘어 후학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스님의 가르침과 원력이 새로운 세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2: 대전 형통사가 백중기간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고 선망 부모와 인연 영가들의 극락 왕생을 발원했습니다. 형통사는 지난 8일 2층 큰 법당에서 주지 용담 스님 등 4부대 중이 동참한 가운데 군포 정각사 주지 정엄 스님을 초청 법사로 합동 천도제 입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엄 스님은 과거의 업에 휩쓸리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뚜렷한 원력을 세우고 실천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보살의 삶을 살아가자고 법문했습니다. 주지 용담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새기고 각자의 삶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키워가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형통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경내 큰 법당에서 백중조상 천도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페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활용 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예수여 공고지 전성 무한무종약 신담인월 시

능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히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원건자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조

평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남북 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풍조 만민 안락천하 태평불일정의

검정산하 선찰대본산 검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문화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 합은

사창근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보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보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보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0: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1: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6: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0: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3: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분집에 당대 문명자제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곳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찌 멀리 좌절 섰냐 청산은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설설하니

신실나기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팔 때

구별 살펴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과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려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정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행계율 들끓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여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

가기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BTN 부다회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부다회가 함께합니다.

부정업주 옴바게타 나마사바 옴바게타 나마사바 옴바게타 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덕심주 오맘이라흠 가자라 오맘이라흠 가자라 오맘이라흠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예원성치지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대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하림 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짧고 강렬한 그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0: 깨끗한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느낌이에요.
1: 아니, 제가 한 네. 10년 만에 여기 다시 방문했는데
0: 10년 네. 만에 오신 겁니까?
1: 전혀 칙칙하지 않고 너무 힙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아니, 저 미술 작가님이라고 해서 그런지 네. 빠슝이
1: 힘 좀 줬습니다. 네.
0: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왕 양치기라는 필명으로 여러 가지 그림 활동하고 있는 양경수 작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10년 전에도 가피에 나오셨다고요?
1: 네, 정확히 11년 전이고요. 예. 그때도 제가 불교미술, 불교현대미술을 하고 있어서 초대해 주셔서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가피하고 인연이 깊으시네요.
1: 그러게요.
0: 평소에 오가피차 많이 드시죠? 죄송합니다.
1: 앞으로 먹겠습니다.
0: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힙한 패션을 갖춘 강렬하고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함께 소통과 공감을 하는 미술 작가 양경수 작가님의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불교 미술로부터의 가출. 아유, 또 출가도 아니고 가출을 네. 하셨어요. 제가 얼핏 듣기에 네. 아버지께서 저 단청, 네. 네, 또 단청 일을 하시고 어머니가 또 불교 미술 네, 네. 작가이기도 하시고 네. 집안이 불교 미술과 인연이 깊은 집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예, 또 여러 그런 어떤 인연이 있겠네요. 예, 그러면 불교 미술로부터의 가출이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어릴 때 이제 아버지는 단청을 하셨고 어머니도 단청 기술자 면허를 따시고 불화 탱화를 그리셨어요.
0: 대단하시네요.
1: 네, 집이 온통 그런 안료와 붓들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이제 조금 자라면서 아버지가 단청 현장에 계속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일을 시키신 거죠. 근데 사실 어린 나이에 그런 일들이 그렇게 즐겁진 않았어요. 방학 때나 주말에 데리고 가셔서 또 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발판에 올라가서 뭘 칠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물론 자연스럽게 접하긴 했지만 즐겁고 유쾌하진 않았다. 오히려 괴로웠다. 그래서
0: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1: 맞아요.
0: 산 속에서 막 색칠 시키니까
1: 또 그 안료가 또 그 이렇게 뭐
0: 독하죠.
1: 너무 독하고 그래서 대학교를 제가 서양화를 전공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예, 20살 때 예. 2만 원을 들고 가출을 한 게
0: 얼마요?
1: 2만 원을 들고
0: 2만 원이요?
1: 예.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가출 상태여서 사실 출가라고 해도 되지만 예. 공식적으로는 가출이 맞죠.
0: 가출. 네. 예. 아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색칠하면서 네네. 재미없다고 하셨으면서 네. 어떻게 또 서양화가 서양 미술을 또 전공하게 되신 거예요?
1: 그러게요. 그 피는 못 속인다고 예. 저희 이제 뭐 아버지도 단청을 하셨지만 외가 쪽에서 이모는 애니메이터였고 삼촌들도 다 아버지 밑에서 이제 단청을 배우고 그래서 큰애 삼촌은 나중에 단청 기술자가 되셨고요. 예. 그래서 그런 피를 이어받아서 그림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어릴 때.
0: 그림 자체를 좋아하셨군요. 네. 유전자가 그러니까요.
1: 맞습니다. 예. 단청을 예. 그렇게 현장에서 안 배우고 정말 불화나 단청 이런 걸 그림으로 배웠다면 제가 아마 이렇게 반감을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약간 강압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림을 너무 좋아했고 예. 서양화가가 되고 싶었고 막 반고흐나 클림트나 피카소 같은 화가가 되겠노라 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서양화가를 진학을 했는데 이제 그 뒤로 좀 뭐가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
0: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1: 맞습니다.
0: 예. 그 가출을 하신 분이 어떻게 불교 미술로 복귀를 하시게 된 겁니까?

0: 이게 뭐 어쨌든 가출을 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1: 아, 돈이 없어서.
0: 예, 당장 돈이 없으니까
1: 그쵸,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홍대 쪽에서
1: 예.
0: 이런 클럽 알바도 하고 막 노점상에서
1: 오.
0: 피어싱 장사도 하고
1: 예.
0: 뭐 벽화도 다니고 하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돈이 없으니까 좀 이런 전전긍긍을 하다가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이혼을 하셨고 그래서
1: 아,
0: 연락이
1: 이렇게
0: 없이
1: 집안 얘기 이렇게 편하게 하셔도
0: 아
1: 되는
0: 뭐
1: 겁니까?
0: 이제 뭐 저도 뭐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대를 하고 어떻게 연락이 어머니 친어머니랑 닿아서 그 모임에 나갔더니 이제 삼촌도 계셨고
1: 삼촌도
0: 네
1: 계셨고.
0: 큰애 삼촌이 스님이셨었어요.
1: 오,
0: 출가를 하셔서
1: 그렇군요. 예.
0: 스님 생활을 하시다가 환속을 하시고 이제 불화 작가를 하고 계셨고
1: 예.
0: 제 이런 사정들을 듣더니 그러면 너 다른 데서 알바하지 말고
1: 오.
0: 내 작업실 와서 나를
1: 야.
0: 도우면서 배우는 게 어떻겠냐.
1: 야.
0: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석채를 다루는 법, 뭐 붓을 쓰는 법 이런 것들을 서양화랑은 완전 다르니까 그런 것들 배우면서 사실 즐거움이 좀 생겼죠.
1: 아.
0: 그러면서 이게 불교가 내가 어릴 때는 진짜 재미없고 징그러워하고 스님들도 제 어릴 때 스님들은 아버지한테 클라이언트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진짜 그런 게 아닌 불교라는 것들을 삼촌 통해서 보니까 너무 재밌고 흥미가 가더라고요.
1: 야, 비로소.
0: 네네. 그리고 삼촌은 뭐 강압적인 그런 것들도 전혀 없으셨고 너무 삶을 되게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살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래서 불교가 뭐길래 삼촌은 심지어 스님이셨었는데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이 불교의 어떤 종교적인 측면 말고 진짜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생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보니 이건 거의 뭐 나랑 비슷하게 가출도 하셨고
1: 가출.
0: 어떤
1: 방황도 하시고.
0: 맞아요. 이 어릴 때 물론 저도 막
1: 예.
0: 그 절에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접했지만 그때 접했을 때랑 또 제가 성인이 되고 군 제대 후에 혼자 살면서 접한 그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뭐 동일시도 되면서 아 진짜 뭔가 소위 힙스터의 삶을 사셨구나 그분은. 그다 가졌다가 모든 걸다 버리고 그러면서 다시 불교에 이제 심취하게 됐고
1: 불교의 매력에 푹 빠지셨군요.
0: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죠.
1: 그때가 몇살 때였습니까?
0: 그때가
1: 푹 빠지면.
0: 24살,
1: 아.
0: 2006년, 7년 그때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가 아니라 불에 빠졌다.
1: 아, 교가 아니라 부처님 자체에
0: 네,
1: 빠졌다.
0: 그때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뭐 약간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1: 아, 어쨌거나 부처님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것
0: 맞습니다.
1: 자체가 불현이 깊으시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성근이 있으시고 이 어렸을 때 불교 혹은 뭐 단청이라든가 불교 미술이 징글징글했는데 그래도 그림은 좋아가지고 서양화를 공부하시다가 그다가 좀 방황하고 다시 불교 미술 작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파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조금 이따 작품을 함께 볼 테지만 파격이다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불교 미술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어떻게 그렇게 불교 미술 작가가 되어서 전통적인 불교 미술이 아니라 파격적인 강렬한 그런 불교 미술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또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0: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실 저희가 지금 보는 이야기들은 정말 옛날 얘기잖아요. 그 2600년 전 얘기들. 근데 그때 당시에 이그 부처님이 했던 말씀들과 행동들이 과연 안 힙했을까?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엄청 센세이션하고 모두에게 충격을 줄 만한 행동과 이야기들이었잖아요.
1: 2600년 전에 부처님을 지금 학자들은 네네. 그 당시에 부처님은 혁명가였다. 그럼요. 이렇게 표현도 맞습니다. 하죠.
0: 예. 저는 또 한편으로는 뭐 GD 같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모두를 이렇게 정말 셀럽이자 예. 아이돌이자 예. 그거를 한 10여 년 전에 그 이야기들을 공부 아닌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전통이라는 것들이 과연 그게 생겨났을 때도 전통이었을까? 그때 엄청 새롭고 힙했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지금의 전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꼭 이 단청과 불교 미술을 놓고가 아닌 모든 미술 전반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미술사에 살아남은 것들은 그 시대에 최고로 힙했던 것들인데 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고려 불화, 단청들도 지금 이어와서 전통이 된 것들이지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그리는 게 2000년 뒤에는 전통이 되지 않을까? 오. 이런 생각들을 그 정말 20대 초반에 발칙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면, 부처님의 지금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 걸 상상하다 보니까 이 팔상도를 현대에 맞게 좀 만들어보자.
1: 팔상도. 네. 부처님의 일대기를 8폭의 그림으로 만든 맞습니다. 팔상도를 현대적으로. 네. 예.
0: 그래서 그린 그림들이 그 2014년도에 예. 불교 박람회에 나오면서 좀 알려지게 됐죠.
1: 아, 그때 네. 많은 관심을 받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파격감을. 최근에 네네. 출근해서 극락까지라는 네네. 전시회를 여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아, 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0: 제가 어쨌든 그런 불교 그림들로 처음 작가로 데뷔하고 14년, 15년, 16년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불교 네, 전시
1: 저 뒤에 네. 나오네요. 네. 제가 보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네.
0: 제가 불교 미술이 싫어서 집을 나왔는데 네. 어느 순간 불교 미술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았지만 그래서 그 뭐 대원상이라는 상도 저 10대 제자 그림으로 받기도 하고
1: 야, 대원상도 받으셨어요? 이야.
0: 그리고 제 팔상도 그림으로 네덜란드 국립박물관 이런 데 초청돼서 전시도 열게 되고 그러면서 물론 너무 내가 불교 미술 작가로 불리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네. 되게 B급 코드도 좋아하고 소위 병맛 같은
1: 저도 병맛 네.
0: 그런 거를 그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캐릭터 제 안에 부캐를 만들어서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1: 웹툰을 네.
0: 한 컷 만화 직장인이나 뭐 일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조금은 B급 코드의 웹툰을 그렸는데 그게 또 사랑을 많이 받게 돼서 한 10년간은 그 작가로 활동을 예. 계속했죠. 근데 최근에 다시 불교에 돌아오게 된 계기 역시 불교가 사실 전 예전부터 되게 불교는 힙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그게 약간 먹힌
1: 젊은 청년들이 네. 힙불교, 힙한 불교 해가지고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0: 네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 박람회를 꾸준히 갔지만 몇 년 전부터는 여기 왜 이렇게 마치 홍대나 성수동처럼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그걸 보면서 이제 다시 또 불교 미술이나 불교 작업들을 해야겠다 해서 최근에 이제 불교 작업들을 하다 보니 그렇다면 그 두 개로 전시를 한번 해보자 라는 제안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예. 내 그 직장인 그림과 불교 그림을 어떻게 무엇으로 묶을 수 있을까 해보니 제가 그린, 제가 작업한 걸로 결국 저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시 자체를 뭐 굳이 억지로 묶기보단 출근부터 극락까지라고 해놓고 직장인 예. 처방전과 극락전 두 가지 컨셉을 자연스럽게 이으면 어차피 내가 다 그린 거니까 하는 얘기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해서 예. 이런 전시를 올 초에 울산 이야. 여기도 이 백양사라는 절에 맞은편에 있는 백양사에서 만든 현대미술관입니다.
1: 울산 네네. 언양의 백양사 네. 예, 말씀하신 네. 거죠?
0: 또 굉장히 좋은 공간 현대미술관에 초대를 받아서 예. 한 달간 전시를 했죠.
1: 예, 이때 화제를 많이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0: 아, 예. 근데 좀 더 많이 오셔서 구경하셨으면 했는데 예. 위치가 좀 예. 이렇게 외진돼 있어서 많이 예. 오시진 못했지만 예. 그래도 뭐 많이 좋아하셔갖고
1: 나중에 서울에서 또 하셔야죠.
0: 뭐

0: 열어주십시오. 어디든 초대해 주시면 그림 드리려 합니다. 예.
1: 저도 그때는 꼭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 스님들 데리고. 예. 그 힙한 불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네.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는 힙한 불교 무엇일까요?
0: 제가 진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불교는 안 힙했던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서야 힙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렇지 사실 불교가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불교가 과연 이렇게 어떤 트렌드의 중심이 아니었던 적이 있나? 그리고 그 정말 우리 시타르타 부처님이 예. 하신 그런 말씀들이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무릎을 탁치게 안 하는 그렇죠. 말들이 있나?
1: 감동을 주죠.
0: 맞아요. 그런 예.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게 이렇게 오래 살아남고 오래 모든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건 그 자체로서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예.
0: 특히나 지금 여기 배경에서도 2026년 이렇게 화려한 예. AI가 창궐한 이 시대에 오히려 더 불교, 예. 이 공과 업, 이 채움과 비움이라는 키워드와 일맥상통한다는 건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힙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대단한 사상이자 예. 이야기들이어서 사실 저는 뭐 힙불교 요즘 이제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힙불교라는 말이 만들어졌지만 불교는 힙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1: 항상 힙했다.
0: 맞습니다.
1: 이야 말씀이 힙하시네요. 예.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네네. 불교를 작품으로 표현할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예, 무엇일까요?
0: 어쨌든 이 그동안 쌓여있는 그동안 변하지 않는 깊은 철학과 정말 단단하게 다져진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내가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늘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재구성, 소위 새로운 창작을 할 때 그런 중심이 없이 어떤 표면만 너무 소위 그런 재미 요소만 만들려고 하면은 자칫 작가로서도 위험하지만
1: 예.
0: 이것을 그냥 활용만 하고 예. 이렇게 버리려는 그런 식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예. 가장 깊이 있습니다.
1: 말씀이 너무 멋있는 게 네네. 그러니까 재해석하고 네네. 창작은 하되 뭐 선을 넘지는 않는다.
0: 맞습니다.
1: 훼손하지는 않는다. 네. 멋있습니다, 작가님.
0: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뭐 팝업도 해보고 다른 되게 많은 뭐 회사나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불교이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1: 예.
0: 그 박람회도 그렇고.
1: 예.
0: 근데 반대로 따지면 과연 불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뭐 판매가 많이 되고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었을까?
1: 야.
0: 그렇다면 불교를 제하고도 어떤 동일한 퀄리티의 무언가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1: 예.
0: 거기다가 불교를 입혔기 때문에 잘 팔리고 불교를 그냥 갖다가만 썼기 때문에 소위 요즘 트렌드에 맞아서 힙해지고 이런 것은 좀... 내가 경계해야 된다.
1: 예.
0: 그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1: 예.
0: 그래서 사실 요즘도 뭐 제가 영상 작업이나 음악 작업이나 이런 티셔츠도 제가 만든
1: 멋있습니다.인데
0: 예. 이런 걸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좀 물음 같은 걸 던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1: 예.
0: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어떤 뭐 판매를 하거나 무슨 굿즈를 만드는 사업자라기보다는 작가이니까
1: 네,
0: 그런 생각들이 기반이 안 되면 작업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 이야 멋있는 작가 정신입니다. 네. 예 나눌 대화가 많아서요.
0: 네네.
1: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고. 네. 뭔가 이게 가슴에 좀 뭔가 가슴에 뭐가 울컥거리는데 뭐 대충 느낌은 오지만 좀 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0: 아유, 근데 너무 멋있게 써 주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0: 멋있게 얘기는 안한것 같은데 감사하네요. 사실 먹고 사는 고라는 게 뭐 먹고 사는 건 다 힘들고 다 괴롭고 불교에서 뭐 삶이 고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너무 저는 막 엄청난 불교의 가르침보다도 지금의 삶과 가장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네. 그게 정말로 피지컬적으로 몸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어서도 있지만 결국 인생 전반을 보면 무언가를 참아야 되고 무언가를 계속 깨 나가야 되고 그런 과정들의 연속이잖아요.
1: 예.
0: 저의 개인의 삶도 저 고였지만 뭐 지금도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 결국 제 그림이나 크게는 모든 지구가 먹고 사는 고 아닐까.
1: 먹고 사는 고. 네. 이번에 최근에 전시한 제목이 네네. 출근해서 극락까지잖아요.
0: 네네.
1: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먹고 살려고
0: 아, 맞아요.
1: 예. 이거 뭐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살려면 먹어야 되고
0: 맞아요.
1: 먹기 위해서 또 살아야 되고
0: 결국은 네. 모든 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1: 결국 인생은 먹고 사는 거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고 괴롭고
0: 맞습니다. 예.
1: 그래서 출근도 고고고 출근하러 가야 되고 아,
0: 좋네요.
1: 아, 예, 네. 괜찮나요?
0: 네.
1: 예. 자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고 작가님의 정신이 스며들어져 있는 네네. 우리 작품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품 한번 볼까요?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예. 뭐 제가 어릴 때부터 힙합도 좋아했고 이런 말장난, 언어 유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들이고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출근이 우울한 이유는 출근이어서고.
1: 저 아가씨 몇 개 조증인가요?
0: 네. 퇴근이 신나는 이유는 퇴근이다. 되게 말장난 같지만 네,
1: 재밌어요.
0: 사실 모두가 매일매일 겪는 네. 일이고요.
1: 예.
0: 그 가운데 그림은 이제
1: 부장님인가요?
0: 네, 약간 불교의 그런 단어들을 비틀어서 예. 전생에 업무 업이 많아 업무가 업이 됐구나. 예.
1: 전생에 그런... 나라를 팔았나.
0: 그리고 이제 무슨 사 무슨 스님처럼 과로사 오피스님.
1: 아 과로사 네. 오피스님.
0: 업무 수행 중이다.
1: 아
0: 그리고 재밌다. 마지막 거는 이제 상사병이 걸렸는데 네. 사랑에 빠진 건가요? 물어보니까 직장 상사가 주는 병이다.
1: 아 이런, 상사병. 네. 아 이거 말장난 이런, 재밌네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0: 이런 언어 유희로 제가.
1: 예. 저 상사병입니다. 네. 예? 직장 상사 때문에 상사병. 재밌다.
0: 네, 주 작품들입니다. 웹툰에. 예.
1: 이런 작품을 만들면서 뭐 아이디어라든가 네네. 뭐 어디서 얻으세요?
0: 사실 주변에 제가 뭐 어릴 때는 저도 미대이고 주변에 다 직장인이라기보단 뭐 예술을 하거나 자유롭게 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30대가 되면서 그런 친구들이 다 직장인이 되고 막 레게 머리에 뭐 자유를 외치던 친구들도 어디 회사에 영업사원이 돼서 정장을 입고 다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뭔가 내가 나만의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면 재밌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였고요. 사실 한 10년간 그래서 되게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작업을 많이 해왔죠. 근데 이게 저도 40대가 넘어가고 그 친구들도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 내에서도 조금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또 그런 소위 갑질이나 어떤 그런 애환보다는 건강에 더 뭐 회사의 어떤 애환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뭐 당장 건강 머리가 빠지는 일 뭐 네. 아니면
1: 당뇨
0: 아니면 이제 가족들의 뭐 네. 사춘기 아들 딸의 네. 애환
1: 네.
0: 그리고 사실 그때는 제가 소위 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까는 만화를 많이 그렸지만 이제 저도 그 나이대가 되고 제 친구들 역시 그 나이대가 되면서 보니까 이게 갑이 아니었고 을 오브 더 을이었구나 이들도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젠 갑질보단 어떤 MZ와의 소통 그리고 위아래 낀 세대 이런 것들에
1: 위아래로 막 치인다면서요?
0: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전부 다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아요.
1: 그걸 이제 어떻게 좀 재밌게
0: 맞습니다.
1: 승화시키느냐
0: 맞습니다. 이 고를 어떻게 재밌게
1: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0: 네네.
1: 좀 관객들이
0: 네네.

0: 나의 작품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요?
1: 사실 초반에 제가 이 2015년에 이 그림을 처음 그리게 됐고, 그런 그림들을 그리면서는 이렇게도 봤으면 좋겠고, 좀 이런 무게를 갖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10여 년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무거운 기분보단 제가 한컷 만화이기도 하고, 정말 넘겨보면서 피식 웃고 그냥 정말 미소를 띠고, 왜 하루 중에 진짜 웃는 시간이 몇 초나 될까 생각해 보면 많지 않잖아요.
0: 많지
1: 네.
0: 않죠.
1: 그래서 그런 정도면 됐다, 내 역할은. 그것도 엄청 큰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 그림, 뭐 불교 미술이 됐던, 뭐 영상이 됐던, 웹툰이 됐던, 정말 힘 빼고 그냥 웃고 즐기고, 정말 기억에 안 남아도 되니까 그 순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냥 즐겨줬으면
1: 네네.
0: 좋겠다.
1: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0: 근데 저 너무 재밌어가지고, 작가님 이런 병맛 웹툰
1: 네네.
0: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실제 연재도 뭐 했었고요. 네.
0: 예.
1: SNS에서는
0: 재밌어요, 진짜.
1: 지금도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 SNS에서 제 그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스탠드업 코미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친한 코미디언들도 많고, 스탠드업 코미디 극장의 본부장도 제 친한 동생이어서, 제가 자주 보다 보면, 이게 스님들이 하시는 법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퓨어한 스탠드업 코미디일 수 있겠다. 왜냐면 사람을, 감동도 시키고, 때로는 웃게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하고, 교화도 시키고. 그래서, 이 스님들이 스탠드업 코미디언과 뭔가 콜라보를 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BTN 보고 계시죠?
0: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이 먹고 사는 고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작품도 살펴봤는데 두 번째 키워드에서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작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사실 사람들이, 제가 뭐제 SNS에도 대문에 가장 먼저 써놓은 게, 사는 게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두 다 각자 스페셜하고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결국 되게 비슷하잖아요. 24시간 똑같고, 우리가 뭐밥 먹고 자고 모든 것들이 비슷해서, 제 그림에도 그, 제가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제 그림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한 컷이 있지만, 사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남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그림 한 컷이 있는데,
0: 멋있다.
1: 그게 인생의 고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뭐 허무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비슷하니까 서로 힘내서 살자, 뭐 그런, 제 그림의 모든 내용들은 그런 것 같아요.
0: 먹고 사는 고라고 두 번째 키워드를
1: 네.
0: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듣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자.
1: 맞습니다.
0: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초성 퀴즈, 피읖, 시읖, 무탈하게. 제가 저게 뭔가 했는데, 제가 딱든 생각이, 오늘 작가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엄청 웃었어요.
1: 네.
0: 오늘 별로 웃을 일이 없었는데,
1: 네네.
0: 너무 즐겁게 웃었는데, 폭소가 나왔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폭소, 뭐 한바탕 크게 웃자,
1: 네.
0: 무탈하게, 라는 생각에 딱 들었는데, 사실
1: 네.
0: 답을 알겠어요. 피식 아니에요?
1: 맞습니다. 근데
0: 근데,
1: 폭소도 맞네요.
0: 예. 오늘
1: 폭소는
0: 제가
1: 생각도
0: 너무
1: 못 했는데.
0: 재밌게 웃어가지고,
1: 네.
0: 피식, 무탈하게, 다 맞췄죠.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대충 느낌이 오는데, 그래도 우리 작가님이 직접 인생 키워드 세 번째,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최근에 제가 전시를 하면서, 출근부터 극락까지, 그럼 작가님에게 극락은 무엇이냐? 작가님에게 극락은 어떤 의미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몇번 그런 질문을 받았고, 예전에는

0: 극락, 정말 극도로 즐거운 건 어떤 것인가? 뭐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걸 먹고, 클럽을 가고, 사람들과 놀고. 근데 요즘은 정말 아프지 않게,
1: 아프지 않게.
0: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들을 정말 가늘고 길게 오래 하는 게, 이게 극락이겠구나. 막 엄청난 돈을 막 많이 벌지 않아도 정말 무탈하게 내가 하는 거를 오래 하고 그 안에서 작은 웃음들, 피식피식 웃는 그런 작은, 정말 작은 웃음들을 많이 갖고 가는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무탈하게 무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아프지 않고 오래 하면서 작은 웃음들을 끊임없이 많이 갖고 가는 것. 그것이 40대 초반이 된 지금의 저의 어떤 목표인 것 같아요.
1: 인생의 정점을 찍어보신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은 평범함 속에 있었다. 네,
0: 맞습니다.
1: 뭐 크게 안 아프고, 뭐큰 우환 없고,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냥 한번 웃을 수 있고, 아, 이게 행복이더라.
0: 맞아요.
1: 작가님도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0: 지금 저 자신도, 저도 보면 여기 제가 오늘 이걸 쓰고 나온 이유도 백반증 같은 것들이 엄청 생겼어요.
1: 잘못
0: 원인은 모를,
1: 느끼겠는데.
0: 네. 근데 이게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해도 원인이 없다. 근데 결국 기승전 스트레스 때문이다.
1: 스트레스.
0: 그래서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고.
1: 먹고 사는
0: 그럼요.
1: 거라서.
0: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자체 내에서도 건강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1: 건강이
0: 맞아요.
1: 최고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탈한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제일 행복한 거다.
1: 저도 막 책을 굉장히
0: 네네.
1: 좋아하고, 뭐, 나름대로 뭐 공부한다고 뭐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점점 책 보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건강.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공부도 못 하고, 이렇게 강의도 못 하고, 어디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건강이 우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른 선배님들한테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인생을 살아본 선배님들이잖아요. 저보다 먼저 인생을 살은 분들이잖아요. 딱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이제 건강이 중요하구나 하는 게 뼈저리게 느낀 게 그게 나이가 들었다는 시더래요. 그
0: 맞습니다.
1: 말이 정답인데, 이제 건강 챙길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이 가까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봐야 보이고, 요즘.
1: 예. 그래서, 우리 작가님도 이렇게, 해맑게, 이렇게 재미난 수많은 이런 좋으신, 이런 이야기나 작품이나 계속 들려주시려면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그러면 우리, 이런 멋진 마인드를 가진 작가님 입장에서 현대인들이, 힘들고 괴롭다는 현대인들이 많아요. 남하고 막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말 스스로 막 인생 참 살기 뭐 같네 뭐 이러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현대인들한테 우리 작가님이 또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0: 조언을 하기에는 저도 이제 그
1: 나도
0: 그림으로,
1: 힘들어.
0: 그림으로 잘 되면서 10년 전에 맨날 500에 30 반지하 같은 데 살다가 10년 전에 처음으로 영등포에 집을 샀어요. 그래서 와, 나도 이제 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10년을 잘 살았는데 그 집이 오르지 않아서 제가 그때 뭐 아파트를 사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오피스텔 두 층짜리 오피스텔을 샀었고
1: 2층짜리, 2층짜리를요?
0: 예,
1: 야,
0: 뭐
1: 많이 버셨나봐요, 그때.
0: 이제 그냥 반지하에서만 살았으니까 꼭대기를 가고
1: 야,
0: 싶어서
1: 좋다.
0: 근데 그 부동산이 10년간 오르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그걸 팔고 이제 어디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두 달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저는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좀 편하게 살려고 하지만 저도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장병도 생기고
1: 아이고.
0: 불면증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너무 평안한 대로 이사를 잘 갔고 강아지랑 매일 산책하면서 좀 안정되게 살고 있지만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았어요.
1: 그
0: 이사 간
1: 안정된
0: 네.
1: 삶이야. 그래서 그 피부병 걸리셨나 보다.
0: 네.

0: 이것도 뭐 더 심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라고 뭐 별반 뾰족한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림을 그리고 뭐 평안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지만 결국 뭐 내가 뭐
1: 맞상 닥치면
0: 예. 내가 아무리 사이다 작가 뭐 예. 그래서 직장 내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지내나요? 제가 뭐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1: 예.
0: 또 결국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스님께도 엄청 그런 질문을 많이
1: 별로 해줄 말이 없어요, 솔직히. 예.
0: 그래서 예. 저는 사실 진짜 요즘 불교가 각광받는 이유 또한 예. 그런 것 같아요. 각계 전투야. 알아서 잘해야 돼. 알아서 잘해야 돼. 결국은 누가 네 인생 살아주지 않아. 알아서.
1: 알아서 버텨라. 네,
0: 저도 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예. 벌떡 일어나서 예. 그래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림이라도 한 장 더 그리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거든요.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무기력해지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뭔가 자기 루틴을 만들고 정말 머릿속으로 생각이 안 나게끔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뭔가를 끊임없이 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뭐 이번에도 깨달았고 늘 하고 살아요.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본인이 하고 있는 루틴한 삶이 깨지지 않도록 그거를 잘 영유해 나가는 것 또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겠구나 생각합니다.
1: 듣기에 작가님이 가장 힘들고 괴로워도 스스로를 지탱해주는 강한 원동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네.
1: 그게 무엇이죠?
0: 당연히 뭐 아마 여기 지금 여기 불 켜져 있는 모두가 느끼겠지만 저는 입금이 가장
1: 입금
0: 예. 가장
1: 너무 솔직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0: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1: 먹고 살아야 되니까.
0: 맞습니다. 예. 예술가가 어디 돈을 밝혀. 예. 뭐 돈 얘기를 왜 해?
1: 있어요. 작품을 만들죠.
0: 그러니까 저는 돈을 밝힌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1: 예.
0: 그리고 내가 내 시간과 내 이런 수명을 깎아내면서 예. 저는 제 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받는 가장 기초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0: 네네. 그래서 예. 뭐 난 돈 생각 안 하고 진짜 예술에 이런 사람들이랑은 어느 순간부터 겸상도 안 하게 됐어요.
1: 이야,
0: 가식이구나. 그렇다고 돈을 밝히고 난 무조건 이 그림은 돈 벌려고 하는 거야라고 해도 돈이라는 게 그렇게 한다고 벌리는 건 아니잖아요.
1: 예.
0: 정말 진정성 있게 내 무언가를 해야 돈이 벌리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번 돈, 그렇게 해서 받은 입금은 저한테는 너무 가장 가치로운 것이고 가장 힘이 나게 하는 원동력인 거죠.
1: 팔만대장경에요. 네.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불자들에게, 제가자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많이 벌어라. 그리고 좋은 곳에 많이 써라.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우리 작가님 앞으로도 더욱더 승승장구하셔가지고 돈 많이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나눴어요.
0: 그러게요.
1: 이제 인생 키워드 마지막 이 세 번째 마무리 말씀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어릴 때는 되게 큰 계획을 세우고 큰 꿈을 꿔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것들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보단 하루하루 매 시간, 매분, 매초를 어떻게 좀 잘 살아나갈까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강이라든지 무탈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 방식에 대해 물어보면 눈뜨작이라고 하거든요. 눈뜨면 작업한다. 그런 루틴들을 끊임없이 가져가기 위해서 더 건강도 챙기고 뭐 꼭 몸이 아니라 정신 건강도 챙기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거고요. 제가 뭐 막 앞으로 이런 대작이 나오니까 기대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평생 없을 것 같고.

0: 제가 꾸준히 뭐 지금도 오늘도 작업하다가 왔고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일상의 한 부분, 정말 한 초, 1초, 2초, 정말 작은 피식을 제가 늘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같이 이렇게 무탈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아, 정말 오늘 재밌고 흥겨운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작가님,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의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인데요. 양경수 작가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가피란 셀프다.
1: 셀프.
0: 결국 뭐, 제가 수행은 셀프라는 얘기를 10여 년 전부터 늘 표어처럼 만들고 다니지만, 결국 그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이, 그래. 너 잘했으니까 내가 복을 줄게 하는 것도 진짜 각자 알아서 잘해야 주시는 것이지, 그냥 맨날 뭐 좋은 일도 안 하고, 심지어 막 악한 행동을 하는데 부처님한테 늘 빈다고 해서 가피가 오진
1: 아,
0: 않잖아요.
1: 그럼요.
0: 결국은 각자 알아서 잘해야 가피가 온다.
1: 야, 그걸 저희 불교에서는 그걸 조금 더 정제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닦아야 한다. 예. 그게 셀프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1: 이야,
0: 뭐 이런 말이겠죠.
1: 멋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너무
1: 작가님.
0: 감사합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오늘 흥과 재치가 넘치는 작가님 모시고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당신 보시기에 나는 꽃이 아닌가요? 당신 보시기에 나는 꽃 옆에 달린 초록 잎사귀로만 보이신가요? 사람들은 붉게 피어난 꽃을 바라봅니다. 아름답다고 말하고 향기롭다고 말하며 그 화려함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 꽃 곁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잎은 잘 보지 않습니다. 꽃은 보이지만 꽃을 키운 시간들은 보이지 않고 결실은 보이지만 기른 수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 보시기에 나는 꽃이 아닌가요? 내게는 화려한 꽃잎이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붙드는 붉은 빛도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지나치셨나요? 그러나 잠시만 내 삶을 바라봐 주세요. 당신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꽃, 사람들이 감탄하며 바라보는 그 꽃은 홀로 피어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었고 묵묵히 버텨준 줄기가 있었고 햇빛을 모으고 비를 받아들이고 바람을 견뎌낸 잎이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그 꽃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 꽃의 성장은 곧 나의 기쁨이고 그 꽃의 아름다움은 곧 나의 아름다움입니다.

꽃은 나의 분신입니다. 꽃을 피워낸 뿌리까지 바라볼 때 비로소 온전히 타보게 됩니다.

잘 보지 못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사람,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 말없이 희생하는 사람,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그들은 꽃을 위해 초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귀하다.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 인연을 가지고 태어나며 저마다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루고 지키고 있습니다. 꽃은 꽃대로 귀하고 잎은 잎대로 귀합니다. 큰 나무는 나무대로 의미가 있고 작은 풀잎도 자기 몫의 생명을 살아갑니다. 존재의 가치는 드러남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높이 보이는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받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0: 세상에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쌤의 선클래스, 목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과 다른 수행 방법들의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상과 조사선 수행의 차이점. 두 번째, 초기 불교와 조사선 수행의 차이점. 세 번째, 연불과 조사선 수행의 차이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이 항상 하는 거 있죠. 조사선의 기본 특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나가 아니다. 네.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미 성불했습니다. 나 없으신 분 없으시죠?
1: 네.
0: 다 나 있죠?
1: 네.
0: 누구 몸?
1: 내 몸.
0: 누구 마음?

0: 내 마음.
1: 누가 듣고?
0: 내가 듣고.
1: 누가 보고?
0: 내가 보고.
1: 누가 냄새 맡고?
0: 내가 냄새 맡고.
1: 누가 맛보고?
0: 내가 맛보고.
1: 누가 느끼고?
0: 내가 느끼고.
1: 누구의 기억?
0: 나의 기억.
1: 누구의 경험?
0: 나의 경험.
1: 누구 지식?
0: 나의 지식.
1: 누구의 집?
0: 나의 집.
1: 누구 가족?
0: 나의 가족.
1: 하루 종일 누구의 행위?
0: 나의 행위.
1: 하루 종일 누구의 마음?
0: 나의 마음.
1: 나 다 있죠?
0: 네.
1: 그러니까 나 다 있고 다 알잖아요. 이미 본래 성불이다. 그것이 주인이 나인 줄을 확실히 알면 본래 성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명상과 조사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명상과 조사선의 혹은 다른 수행과 조사선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냐 하면 많은 분들이 조사선에 대한 선입견이나 오해도 있지만 다른 수행 방법들에 대해서 또 오해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명상의 특징을 볼까요? 명상의 특징은 첫째, 대상, 우리가 정한 대상들이라든지 혹은 감각, 혹은 호흡, 혹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려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왜 알아차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번뇌 망상이 끊임없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들죠. 살기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대상이나 혹은 어떤 느낌의 감각이거나 혹은 호흡 명상이라서 호흡도 알아차립니다. 또 마음의 흐름을 보고 마음을 집중해서 알아차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하면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혹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괴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마음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중생들은. 동일시하니까 괴로움이 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괴로움의 마음의 주인 누구죠?
0: 나.
1: 즐거움의 마음은 주인 누구예요?
0: 나.
1: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마음을 이루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이제 중생들은 괴로운 나에서 즐거운 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주인을 동일시합니다. 동일시하니까 괴로운 마음이 오면 내가 괴롭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또 감각이 즐거운 감각과 괴로운 감각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감각과 좋아하는 감각이 있죠. 그런데 그 좋아하는 감각이 오면 내가 즐겁고요. 싫어하는 감각이 오면 내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불편한 나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네. 이것이 명상의 모습,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그 감각을 알아차리고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분리가 됩니다. 주인과 감각이 분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자 손을 펴고 손을 이렇게 감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감각을 느끼는 그 자체가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즐겁고요. 좋아하는 향기를 맡으면 내가 즐겁죠. 근데 악취를 맡으면 어떨까요? 괴롭죠. 싫죠. 그런데 그 감각은 나가 아니거든요. 그 나가 아닌, 즉 감각과 주인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손을 해보세요. 손을 들고 그냥 느낌만 느껴보세요. 느낌을 느끼면 아, 이 느낌이 느껴지는구나. 근데 느낌을 내가 알아차리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0: 주인인 나와 감각이 달라집니다. 분리가 되거든요. 그게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동일시에서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각이나 대상이나 호흡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괴로움을 주고 있었는데, 불편함, 괴로움, 불만족이었는데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동안은 나가 아니고 그 감각이나 대상은 나가 아닌 내가 보고하는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나 마음의 스트레스나 이런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원래는 알아차림은 윗바사나라는 초기불교의 수행 방법이었습니다. 이 수행 방법을 통해서 초기불교에서는 본래 망상을 버리려고 했다면 명상은 이 본래 망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망상으로부터 느끼는 우리들의 괴로움, 불편함, 어떤 건강의 해침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만족감을 얻으려는 거죠. 이게 명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호흡은 이제 마음을 집중하려고 한 거고요. 마음은 이제 이 전체가 대상, 감각, 호흡이 다 결국 내가 알아차리는 마음이거든요. 현대인들이 또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나와 분리시켜서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편안하고 즐겁고 만족함을 얻으려고 한다. 이게 명상의 현대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들의 근본 모습입니다. 그럼 조사선하고 차이는 뭐냐? 조사선은 대상이 아니라 자성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자, 손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자살을 이렇게 자극을 줘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손을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서 보는 것, 이것이 명상이라면, 자, 손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걸 누가 아는 거죠?
1: 네.
0: 손을 자극을 줘서 움직이는 것을 감각을 내가 보고 하는구나라고 나로 돌아옵니다. 즉 대상을 알아차리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보고 아는, 알아차리는 주인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조사선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상과 나와 동일시에서 벗어나잖아요. 똑같이 감각이나 이런 대상으로부터 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명상은 대상과 감각과 호흡, 정해진 주제를 알아차려서 본래 망상이나 마음의 불편함이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요. 조사선은 대상을 보고 대상의 주인인 자성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차피 자성, 그 주인인 자성과 주인과 대상의 동일시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조사선이다. 그런데 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요 명상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일정한 주제를 정한 대상이나 감각이나 혹은 마음이나 혹은 호흡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하면 일상생활 하는데 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애가 있죠.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한 대상에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설거지를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설거지를 하면서 물이 흐르는 것, 그 다음에 닦이는 것, 잘 닦였는지, 이 모든 것을 내가 관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집중하면 어떨까요?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또 호흡에 집중하면 우리는 뭐 항상 호흡을 하니까 호흡에 집중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내가 길을 가거나 누가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할 때 여러분 호흡을 감지합니까? 감지할 수 없잖아요. 호흡을 감지해서 집중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죠. 그래서 명상을 하려고 하면 일상을 떠나서 어떤 고요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0: 않다. 일상을 같이 하고 있으면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알아차림해서 익숙해지면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몸의 걷기 명상을 해서 몸을 알아차림 익숙해지면 뛰어도 되고 앉아도 되고 다 되지만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상을 벗어나서 고요한 장소와 또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인을 알아차리는 건 어떠냐? 조사서는 설거지할 때 누가 하죠? 설거지할 때 설거지에 집중하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설거지에 집중하다 보면은 전화가 온 것은 망상과 가까운 거잖아요. 내가 지금 집중해서 방해가 됐잖아요. 여러분 명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화가 띠리리 왔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이미 집중해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설거지하는 주인 누구죠? 전화 벨이 울리는 걸 듣고 하는 주인 누구예요? 같죠. 또 내가 어떤 명상, 호흡 명상을 가만히 앉아서 하고 있는데 벼락을 문 여는 소리가 딱 났습니다. 그러면 내려놓고 글로 내 주위가 가잖아요. 명상이 흐트러졌죠. 집중이 깨졌다 이 말입니다. 알아차림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주인으로 가면 어떠냐. 호흡을 관찰하는 주인 누구예요? 문소리 누가 들었죠? 나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일체처 일체시에 일상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의 공간이나 따로의 시간이나 집중이 필요 없다. 이게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이 스트레스라든지 마음의 고통, 번뇌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동일하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그러면 수행의 목적이 있습니다. 명상의 목적은 해탈 열반이 아닙니다. 지금 사는 동안에 보다 더 편안하고 보다 더 즐거운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 눈으로는, 귀로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요. 귀로는, 코로는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맡고 싶어 하고요. 입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맛을 느끼고 싶어 하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감촉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감각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을 구하려 하죠. 그 대상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나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 벌기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 어렵습니다.
0: 네. 해탈 열반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 해탈 열반 수행은 나 혼자 하면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시간 내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돈 버는 건 나 혼자 됩니까? 나 혼자 돈 못 법니다. 내가 일해서 돈 벌려고 해도 일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조건이 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돈을 벌게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내가 좋아하는, 즉 내게 즐거움을 주고 좋아하는 감각을 준다 여겨지는 대상을 구비해서 그렇게 해서 행복을 얻는 방법은 어렵다, 힘들다, 무한 경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에 어려움을 겪죠. 그 번뇌망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가 즐거워하고 편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대상이 필요했고 대상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했고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능력이 필요했고 또 일하는 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내가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만 얻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수행의 원리입니다. 명상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상을 얻어서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집착했던 마음을 주인과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그곳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0: 이게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편안함과 고요함, 더 나아가서는 명상이 발달하게 된 동기가 그 마음의 편안함이 곧 육신의 치유에도 된다는 겁니다. 몸의 질병에. 이게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혹은 불교의 수행의 방법을 현실에 적용을 해서 해탈 열반을 구하기보단 이 삶을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즉 웰빙,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명상이다. 자, 그러면은 조사선 어떠냐? 지금 편안하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해탈 열반을 얻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는 괴로움이 없고 다시는 불편함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즐거움의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조사선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차이가 어떻게 생기느냐? 명상에서 구한 그런 편안하고 고요하고 심신의 안정은 한 번 얻으면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은 바뀔까요?
1: 변합니다.
0: 지금 편한 마음이 편했다 그래서 내일도 편안하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한 대상에 내가 옷을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집착이 생겨가지고 옷을 못 사가지고 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입바사나 삼마타를 통해서 그래 그 옷 뭐 여름도 다 갔는데 꼭 필요해? 또 지금 있는 옷도 있잖아. 내가 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알아차려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럼 오늘 옷에 대해서는 편안함을 얻었는데 당장 저녁에 뭘 먹을까 하니까 또 고민할까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럼 고민하면 고민하는 대상을 다시 알아차리고 명상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무언가를 구할 때마다 구하는 대상과 조건을 명상을 통해서 알아차려줘야죠. 그냥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 종일 지속이 되거나 모든 것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습을 많이 하면 알아차리는 숙련이 되면 대상이 올 때마다 알아차리면 쉽게 동일시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연습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했다 그래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자주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갈 때마다 다시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인을 알아차리는 건 어떠냐? 예. 옷 사고 싶은 마음이 지금 누구예요? 자, 밥을 무엇을 먹을까라고 고민하는 주인 누구죠? 예. 항상 언제 어디서나 행위와 대상과 마음의 주인은 주인 나입니다. 그럼 나로 돌아가면은 옷을 타고 싶었던 스트레스를 그걸 명상을 통해서 해소한다 해서 그 주인 나로 돌아오면 목마른 것에 대해서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죠. 주인은 동일하잖아요. 단지 대상이 옷에서 물로 바뀌고 물에서 저녁으로 바뀐 거죠. 주인은 항상 동일하다. 그래서 예,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하면 알아차린 연습을 해서 자성을 알아차리면 그 자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 항상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자, 다음은 초기 불교의 수행과 조사선 수행의 차이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 불교와 조사선은 수행의 방법만 다르지 근본적으로 해탈 열반이나 불교의 목적지는 같지 않느냐라고 착각합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명상할 때 그냥 단순히 입원삼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해탈과 열반,

즉 부처님이 완전한 부처님이 되는 거에 과정에 방법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애초에 목적지가 다르다. 비유를 들면 우리가 육상을 할 때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100m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5000m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마라톤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스타트 라인에서는 똑같이 출발하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100m를 뛰는 사람은 온 전심전력을 다해서 한 호흡 안에 거기까지 뛰어가야 됩니다. 근데 5000m를 뛰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뛸 수 없습니다.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비슷하죠. 같은 스타트 라인에 같이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적에 맞게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5000m 뛰는 방식으로 마라톤을 뛰면 어떨까요? 중간에 지쳐서 갈 수 없습니다. 조사서는 가장 완전한 목적인 마라톤이라면 명상은 100m를 뛰는 것이고 초기 불교의 수행이나 다른 수행은 5000m나 1km 정도를 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목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 가는 방법도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초기 불교와 조사선의 수행의 차이점. 초기 불교는 기본적인 수행 방법이 사념처입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신, 수, 심, 법. 신은 몸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는 느낌. 그 다음에 심은 마음. 법은 이제 대상들 밖에 외계. 이걸 말합니다. 자, 그 대상에 집중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 알아차리냐? 몸을 나로 여기니까 생로병사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몸을 관찰하면, 알아차리고 관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과 주인이 관찰하는 자가 분리가 된다 그랬죠. 동일시에서. 동일시에서 분리가 되니까, 어? 몸이 나가 아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느낌을 알아차리는 이유는 느낌이 즐거움과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느낌을 가만히 알아차려도 관찰해 보니까 느낌과 주인이 다르잖아요. 주인을 알아서가 아니라 분리가 됩니다. 관찰하면.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다 칠판을 보세요. 그러면 칠판이 나는 아니죠. 나도 모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보고 관찰하면. 그래서 느낌이 내가 아니므로 느낌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고 착각해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 마음은 괴로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 슬픈 마음과 기쁜 마음. 우리는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 과정이 몸이 꼭 필요한 거고요. 몸이 필요하니 몸을 나로 착각을 해서 몸을 구하게 됐고 구하니 태어나고 태어나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생로병사와 생사윤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마음을 관찰해 보면 마음도 마음의 주인과 분리가 됩니다. 고로 마음이 나가 아니면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즉 마음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 대상도 알아차리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신수신법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알게 되잖아요. 이것을 재행무상 재본무화를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켜보면 매 순간순간 변해가잖아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변해가는데 잊지도 않은 것을 있다라고 기억해서 집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념처에 대해 대상에 집중해서 알아차린다. 알아차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대상에 대한 집착, 동일시에서 벗어난다. 벗어나면 어떠냐? 번뇌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죠. 어떤 번뇌 망상? 몸을 나로 여겼던 그 번뇌 망상이 뭐죠? 생사윤회가 내가 있다. 생로병사가 나다.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감각의 집착에서 벗어나니 괴로움과 즐거움이 감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마음을 집중해서 알아차리고 되면 마음의 흐름이 나와 별개라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본무상

0: 무화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부처님 말씀하셨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상을 알아차릴 때 대상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몸을 알아차리는데, 즉 걷기 명상을 해도 몸을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몸이 아니라 소리가 들리면, 내 소리에 관심이 가면 이미 명상의 주제, 즉 알아차림의 주제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줘야만 합니다. 예. 그 집중하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주위의 소란스러움, 즉 우리의 일상에 그러한 감각이 무수히 들어오는데 그 감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처가 필요하다. 그 적정처가 뭐죠? 출과 수행하는 겁니다. 출과 수행했다 해서 다 적정처에 가는 건 아니죠. 예. 수행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고유한 적정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도 선정을 얻었습니다. 집중을 해서. 선정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알아차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알아차리고 여러분도 다 알아차리잖아요. 중생도 다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어떤 것이 향기가 냄새가 있는지, 어떤 맛이 있는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매번 누가 알아차리나요? 내가 알아차리죠. 중생들은 알아차리지만 알아차린 대상을 쫓아가고요. 수행자는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대상이 나와 분리가 되니까 따라가지 않고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선정입니다. 알아차림은 윗바산하고 그 알아차린 상태를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사마타거든요. 애써서 노력해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중하기가, 즉 선정을 얻기가 어렵다. 알아차려서, 즉 윗바산을 통해서 알아차려서 그 다음의 단계인 그 알아차림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정이거든요. 선정을 얻기가 쉽지 않다. 얻어도 유지하기가 어렵다. 왜? 선정 얻었다 그래서 그 선정이 하루 종일 지속될까요? 아닙니다. 금세 바뀝니다. 금세 망상이죠. 그래서 10분 선정이 어렵고 10분 얻었다 그래서 1시간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래 노력을 해야만 점점 늘어나거든요. 얻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유지하려면, 선정을 유지하려면 내가 몸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다른 소리라든지 느낌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 몸을 알아차리면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이미 내가 몸을 지켜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서 소리를 알아차렸다는 건 이미 몸을 알아차림의 선정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맞죠?
1: 네.
0: 그래서 다른 경계가 오지 않도록 집중을 해줘야 되는 적정처가 필요하고 또 번뇌망상 일어나지 않도록, 즉 다른 수행을 방해하는 외계 정보나 감각의 정보나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번뇌망상은 장애가 됩니다. 집중의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번뇌망상을 버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럼 조사선은 어떤 모습이냐? 신수신법을 보고 알아차리는데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신수신법이 있는데 내가 신을 알아차리는데 수의 개념이 들어오면 초기불교의 수행에서는 망상이 되는 겁니다. 놓쳤잖아요. 마음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어떤 대상이나 경계가 오면 그걸 알아차렸다는 것은 마음의 흐름을 집중하는 걸 놓쳤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어떨까요? 신, 그 몸에 몸을 지켜보고 있는 주인 누구예요?
1: 나.
0: 수, 느낌을 지켜보는 주인 누구죠?
1: 나.
0: 심, 주인 누구예요?
1: 나.
0: 대상을 보는 주인 누구죠?
1: 나.
0: 예. 조사선은 신수심법 이외 모든 것도 주인은 누구예요?
1: 나.
0: 나니까 망상이 망상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에 도움이 역할을 한다. 초기불교는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 외에 나머지는 다 망상이 되고 수행을 방해하게 되는데, 조사서는 한 가지든 백 가지든 주인이 같으니까 대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주인은 동일하니 망상이 아니라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자성을 깨닫게 하는 알아차리는 도우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1: 네.
0: 예, 그래서 도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요거는 단계별로 개별적으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근데 조사선 어떠냐?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합니다. 굳이 하나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도 분리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일제처 일체시에 항상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주인만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이다. 이것을 신수신법을 나눠놨다면 조사서는 통합적으로 한다. 예. 자, 그리고 조건이 이제 있습니다. 조건은 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적정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번뇌 망상이나 외계 경기가 들어오면 내가 알아차림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사서는 어떠냐? 일상이 나의 행위고 나의 마음이니 항상 주인은 동일하잖아요. 일상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따로의 적정처라든지 따로의 조건이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수행의 목적지는 해탈열반입니다. 똑같이. 왜 해탈열반이 되느냐? 신수신법이 무아이고 무상임을 알면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신수신법의 대상들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려 했고, 구하는 마음이 실천하려, 구하는 마음을 실천하려고 하면 몸이 필요하고, 그런데 몸이 필요하니까 몸을 집착해서 구하게 되고, 구하면 생로병사가 진행이 되고, 생로병사를 마치고 죽음에 이르면 몸이 필요한 다시 구하게 되고 생사윤회가 되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해탈열반이므로 생로병사 생사 해탈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인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을 버린 상태, 이게 열반이고 무심입니다. 자, 그 무심이 일어나서 해탈열반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해탈열반은 어떠냐? 무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심은 뭐죠?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라 그랬잖아요. 구하는 마음이 생기면 몸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무아와 무상을 통해서 나와 관계없음을 알게 되고 무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그들이 이제 초기불교에서 하는 해탈열반이고 아란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항상 고요한 마음, 더 나아가서 무심에 머물기 위해서 무심을 구하게 됩니다. 얻어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또 문제는 뭐냐면, 자,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아란이 열반에 들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무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유여열반이라 그래서 몸이 있으니 언어나 행위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인멸하고 나면 그 무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몸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내면 다시 생사윤회로 가야 되거든요. 안 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탈열반하고 인멸하고 나서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조사서는 어떠냐? 똑같이 해탈열반을 구하는데 그 무심을 자성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성으로 돌아가면 내가 구하는 마음을 애초에 없앨 필요가 없고, 자성은 항상 있거든요. 구하는 마음 누구 마음이죠? 구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 누구 마음이에요? 욕심 누구 마음이에요? 자비한 자비심 누구 마음이죠? 주인은 항상 같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나이므로 어떠한 마음을 내든 구하는 마음을 내면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 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 몸이에요? 전생에 누구 몸? 다음 생 누구 몸? 그러면은 몸을 구하든 몸을 구하지 않든

않든 마음을 구하든 마음을 구하지 않든 주인은 누구죠? 나죠. 그러니까 생로병사 생사윤회 이고등락의 괴로운 마음보다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 그게 구하는 마음인데 구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자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필요하지 않잖아요. 필요하지 않은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의 부모 형제들이 나도 몰랐을 때 내 몸과 내 마음을 나로 여겨서 생로병사 생사윤회 고통에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나의 부모 형제, 나의 도반,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은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줘야죠. 그래서 몸을 구한다 해서 주인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나는 필요 없지만 그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서 몸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구하는 마음을 통해서 환생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살행이 가능하다. 보살행이. 초기 불교는 보살행을 할 수가 없다. 왜? 구조적으로 무심에 머물기 때문에. 자, 그래도 보살행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나중에 보살행이 완성이 되면 완성된 부처,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공덕이 완성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이런 완성된 부처님이 된다. 보살행을 마치지 않고는 완성된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아라한은 부처가 될 수 없다. 만약 아라한이 완전한 부처가 되려고 하면, 즉 우리가 부처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해탈 열반을 얻은 자 이런 말도 부처라 합니다. 그런데 대승에서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불자들이 부처라는 것은 단순히 해탈 열반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공덕이 완성돼서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지니신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성을 깨닫고 자성을 깨달아야만 내가 언제 어디서나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고 그 생사윤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중생을 제도를 해서 일체 중생을 다 완성시켜 놓은 것 부처님의 완성된 모습이거든요.

0: 이러한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불자님들께서 많이 ARS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60-800-700. 우리 또 다 함께 또 같이 한번 암송을 해야죠. 조사선의 그 근본 의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 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네, 여러분 잘 아셨죠?
2: 네.
0: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

0: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6: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의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0: 오늘 쾌남 초대석 손님은 바로 우리 신승태 씨였습니다.
1: 저는 이제서야 불러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신승태입니다.
2: 남열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1: 우리들이
2: 안 됐네.
1: 꼭 그럴 날이 오겠죠.
2: 예, 맞아요.
3: 밴드로 할 때 그때부터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을 좀 이렇게 맞아, 특이하게 하고 네. 나와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4: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는 말이 많구나, 너무 시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1: 네.
4: 다른 사람들도 승태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5: 사람만 내 시당초 외면할
6: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7: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8: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9: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8: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놔두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누구냐? 누구냐? 궁 안에 몰래 들어온 자가 있어.
1: 가서 잡아!
0: 잡아야 해!
1: 가서 다른 곳에 있는 수비병들에게도 알려라! 시간이 없다. 신도시에서 도성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폐하의 목숨이 위험하다!
0: 폐하, 궁에 무단으로 잠입한 적군 병사가 있사옵니다.
2: 적군이 아닙니다. 저는 폐하의 백성이옵니다. 폐하는 우리 마을을 빼앗으시더니 이제는 우리를 다 죽이려 하십니까?
3: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백성들을 신도시로 보낸 건 병자는 치료를 받고 가난한 자는 음식을 받고 그렇게 모두가 다 좋게 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너희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걸 모두에게 줬다.
2: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폐하. 그곳에는 곡식이라곤 한 톨도 없사옵니다.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목숨을 걸고 저희들의 비참함을 폐하께 알리러 온 겁니다. 그곳에는 기아와 죽음만이 있습니다.

0: 왜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무엇 때문에 쓰러진 겁니까? 어서 일어나게.
1: 시다르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의식을 잃은 것 같구나. 데려가라.

0: 어마마마, 술이 뭔가요?
1: 이 다음에 좀 더 잘하게 되면 알게 돼.
0: 모든 걸 이해하려면 꼭 자라서 성인이 돼야만 하나요?
1: 어떤 문제들은 나이가 들어야만 이해하지.
0: 저는 언제 답을 알게 될까요? 제가 자라면 그때는... 이런 질문들이 왜 자꾸 마음속에 생기는 걸까요?
2: 수석 대신 저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는가?
3: 폐하, 마희는 언제나 카필라바스트 왕국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이처럼 병들지 않았더라면 카필라바스트의 육군을 지휘하고 있을 겁니다.
2: 드로나란?
4: 예, 폐하.
2: 신도시에 곡식을 보내는 일을 누가 맡았는가?
4: 화이사 계급에 속하는 골입니다.
2: 응? 지난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다 들킨 그 바이샤 말인가?
4: 맞습니다, 폐하.
2: 내일 법정으로 출두하라 이르라.
3: 분부 받들겠습니다.
5: 안 되지요, 형님. 바이샤 고리는 내일 법정으로 출두하지 않을 겁니다.
6: 이보게나, 고리. 아무래도 자네가 법정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될 것만 같네.
7: 아니, 왜? 어째서 날 체포한단 말인가? 난 폐하의 명령을 받았어. 신도시에 곡식을 보내지 말라고 나한테 직접 명령을 내리셨지.
6: 그런 어리석은 말은 그만두게나, 고리. 만약 폐하가 그런 명령을 내렸다면 왜 지금 그렇게 화가 났겠는가? 자네를 왜 법정으로 소환했겠는가 말이야. 잘 생각해봐, 고리. 생각을. 어딘가 부정한 냄새가 나. 한번 감옥에 갇히고 나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걸.
7: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6: 내 말 잘 듣게나. 자넨 여기서 달아나야 돼. 그리고 폐하의 명령을 전달했던 그 병사를 찾아야만 되네. 오래 생각할 시간 없어, 고리. 우선 도망을 가야 돼.

0: 바이사 고리 가자나는 출도했는가?
1: 오지 않았습니다, 폐하. 병사들이 왕국 곳곳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고리 가자나는 그 어디에도 없었사옵니다. 꼭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
2: 그의 부재가 유죄임을 증명하지 않는가?
1: 그렇습니다, 폐하.
2: 샤카 법률은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가?
0: 폐하, 고리를 찾지 못하는 한 이 문제는 보류를 해야 합니다.
1: 이런 사안을 어찌 보류한단 말입니까, 아마티아? 이 사안은 국가에 대한 반란 행위입니다. 폐하의 명령을 무시하고 조롱한 놈이에요. 형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3: 맞습니다, 폐하. 반란의 문제만큼은 보류 없이 집행해야 합니다.
4: 맞습니다, 맞아요.
1: 그래, 맞아요. 같이 내리세요.
0: 폐하, 제가 말씀을 더 드리기 전에 폐하의 확실한 언약이 필요합니다.
2: 확실한 언약?
0: 그렇사옵니다.
2: 짐이 확실하게 언약하노라.
0: 폐하, 신도시로 곡식을 보내는 책임은 국가에 있었습니다. 그 직무에 고리를 임명했고요. 그런데 고리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의 행방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법정에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 본 법정은 그 사실을 알고 있도다, 아마티아.
0: 그러므로 고리를 책임지겠다고 보증했던 사람이 그의 범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2: 아마티아!
0: 용서하십시오, 폐하. 하지만 법전에 글이 나와 있습니다.
2: 아맘니에 시다르타를 지목하고 있는가?
5: 폐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아마티아를 용서해 주소서. 아마티아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0: 이 문제를 보류하시죠.
1: 아니라 드러나단! 형을 집행할 것이다! 엄중하게 집행하리라!
2: 하지만 폐하, 시타르타 왕자는 아직 어립니다. 어찌 고류의 범죄에 책임을 지라 하십니까?
1: 남을 대신해 책임을 진 자를 내일 형장으로 데려오라! 직접 형을 집행할 것이다!

0: 아니 뭐 하는 거요?
1: 식단은 다에게 부디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대신 저를 벌하소서. 제가 채찍을 받겠나이다. 식단은 다를 형장으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0: 법정으로 데려가는 건 반대하지 않으면서 형장으로 데려가는 건 왜 막으려는 거요?
1: 오라버니,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형집행 보는 걸 옳다고 생각하세요? 식다르타가 온갖 슬픔을 모르게 하려 한다면서요. 신도시를 건설한다면서 당신의 마음이 차갑게 굳어버렸을 때도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이에게 가혹한 형을 내리다니요. 폐하는 누구에게 다정한 사랑을 보이시렵니까?
0: 정에게 보일까요?
2: 시타르타는 이제 일생 동안 그 누구도 재판할 수 없게 될 거야.
3: 그래요. 이제 다시는 남을 책임진단 말은 하지 못하겠지요.
0: 나는 그 아이가 크샤트리아 황제가 되는 걸 원하. 가모의 명예도 드높이면서.
1: 람대왕은 우리 왕조의 왕이 아니셨나요? 자비롭지 않으셨던가요? 백성들이 행복하지 않았던가요? 황제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나요? 크샤트리아가 아니었나요? 람대왕의 통치보다 더 위대한 통치가 있었나요?
0: 재임은 아버지기 이전에 나라의 왕이요.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면.
1: 그럼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저는 그런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단 이유로 벌을 받다뇨.
3: 8년 동안 그 아이는 오직 행복만을 맛봤지. 안 그래? 이제 당신 조카는 8번 채찍을 맞는 동안 8생의 고통을 모조리 맛보겠네.
0: 그 아이는 법정에서 고리를 책임진다고 말했다.
1: 하지만 왕자는 아직 어리잖아요.
3: 어머나, 이를 어쩌나. 아이고, 어쩐다지. 이제 폐하가 어떤 판결을 내리려나 알 수가 없네. 응?
0: 지난 법정에서는 모두 시타르타의 판결을 칭찬했었지. 왕자는 본 법정의 판결을 받아들여야만 하오. 샤카 가문에 그 어떤 왕도 내려본 일이 없는 그런 판결을 말이오.

0: 어마마마. 아침내 어머니를 찾아다녔는데 여기 계셨네요. 그런데 어째서 울고 계세요? 지난번 제가 학교에 갈 때도 울음을 터뜨리시더니 제가 새로운 장소로 갈 때마다 어마마마는 눈물을 보이십니다. 로시카가 그러는데 오늘 전 형장으로 갈 거라고 했어요.
1: 왕미마마, 왕자님을 모셔가려고 왔습니다.
0: 아, 그래요. 가시죠. 어마마마, 저는 형장을 보러 갈게요.

0: 주다니.
1: 어, 세상에.
2: 좀 좋아.
1: 아니 이게 무슨 정이란 말인가?
2: 어쨌든 하시네.
1: 세상에 이게 무슨 정이란 말이야?
3: 평양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배야, 사람들이 청이 있어 모였답니다. 배하께서 내리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입니다.
4: 그렇습니다, 배야. 제가 무슨 수를 쓰든 바이사구리를 꼭 잡아오겠습니다.
3: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사람을 데려오라.

0: 신도시 백성들이 정의로운 통치 혜택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짐은 부끄럽게 생각하느라 그곳에 곡식을 보내는 건 왕이 할 일이다. 짐은 그 책임을 고리에게 위임했다. 그는 두 번째 실수를 저질렀다.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만 한다.
1: 자비를!
2: 부디 자비를!
1: 자비를!
2: 부디 자비를!
1: 자비를!
2: 부디 자비를!
1: 자비를!
2: 부디 자비를!
3: 배야, 자비를 베푸소서. 법정에서는 국왕으로서 결정을 내리시지만 지금은 아버지로서 생각해 주소서.
0: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견딜 수 있을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하기에 그래서 그 아비가 대신 그 벌을 받으리라.
4: 배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0: 벌을 내리는 건 왕의 직무다. 그러니 벌을 견디는 것 또한 왕의 직무인 것이다.
3: 하지만 이러시는 게 왕자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내 아들은 이제 진지한 고민 없이 범죄자의 책임을 지는 건 죄가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동정심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3: 배야,
0: 채찍을 집어들라. 짐은 준비가 됐습니다. 쳐라! 어서 채찍을 들라! 아니면 네가 벌을 받아라!

0: 폐하!
1: 고리?
0: 폐하 용서하소서!
2: 뭘 먹어도 있는 게냐! 어서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0: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3: 폐하! 고리, 신도시로 곡식을 보내는 일에 책임을 네가 맡고 있었다! 그렇잖가?
0: 예, 그게 제 직무입니다요!
3: 그런데 왜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0: 폐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3: 뭐라고? 짐의 명령?
0: 예, 폐하. 여기 폐하가 보내신 교지를 보십시오.
4: 바이사 고리 가자는 본 교지를 통해 짐은 신도시로 보내던 양곡 공급을 즉시 중단할 것을 그대에게 명하노라.
3: 이건 위조된 교지다. 짐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0: 맞습니다. 이 교지는 가짜입니다.
1: 가짜라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2: 거긴 왕의 옥새가 찍혀있다.
0: 그런데 옥새를 찍은 사람이 실수를 하였지요. 옥새를 위조한 사람은 무쇠를 재료로 해서 코끼리 형상을 거칠게 조각했고, 왕실 교지에 사용되는 황금 옥새의 코끼리 형상은 이렇게 거칠지가 않아요.
1: 이 편지는 누가 가져왔는가?
2: 왕실 병사입니다.
1: 그 병사는 어디에 있는가?
2: 저도 그 병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의 무죄를 증명해줄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폐하.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폐하.
3: 너는 나라의 법률 체계를 오도하고 있다, 고오리.
2: 폐하, 부디 자비를 내려주소서. 저는 벌을 받을 각오가 돼 있사옵니다.
3: 샤카 법률에 의하면 너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매를 맞는 것, 아니면 왕국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2: 폐하, 왕국을 떠나겠나이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시타르타 왕자님을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폐하.

0: 왕자님께서는 제게 진실의 길을 걸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왕자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이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1: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라네. 그 죄인은 언제든 죗값을 치르리라 믿네.
0: 시타르타 왕자님!
2: 만세!
0: 시타르타 왕자님!
2: 만세!
0: 시타르타 왕자님!
2: 만세!
0: 시타르타 왕자님!
2: 만세!
0: 시타르타 왕자님!
2: 만세!
3: 대하, 쿨리아국의 단다파니 대왕께서 아미타 왕비마마를 모셔가기 위해 카필라 바스트로 오고 계십니다.
4: 쿨리아국의 단다파니 대왕께서 오십니다.
5: 그이가 당도하셨나봐요. 제대로 환영받았다고 느끼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6: 아미타 고모님, 긴장 푸세요. 고모님의 부군은 저의 오라버니세요.
5: 남편과 오라버니가 이 행복한 가족 모임에서 서로 간의 왕실 문제는 건드리지 않도록 해줘요.
6: 염려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0: 쿨리아국의 단답하니 대왕이시여, 이렇게 카필라바 수도를 방문해 주시니 우리 모두의 영광입니다. 환영합니다.
1: 폐하, 두 분께서 나누신 가족 인연을 잊고 계십니까? 쿨리아국의 대왕께서는 이 왕국의 사위가 되십니다.
2: 그럼요. 사위가 처가에서 받아야 할 환영을 마다할 수는 없지요.
3: 단답하니 왕은 형님이 자기 발을 씻겨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1: 대하를 가져오너라. 폐하께서 손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안으로 드실 겁니다.
4: 발을 넣으세요, 오라버니.
5: 뭘 하고 있는 게야?
4: 제가 카필라바스트 국왕의 아내이니 그분의 일인 만큼 제 일도 되지요. 그리고 폐하는 제 오라버니세요. 두 배로 좋은 기회죠. 발을 넣으세요.
2: 아니다, 파자파티. 쿨리아 가문에서는 딸이나 여동생들이 발을 만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만 됐다.
4: 카필라바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0: 환영하오.
6: 사회의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건 브라만의 본분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를 보호하는 건 크샤트리아의 본분이다. 그리고 크샤트리아는 무기가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다.

0: 무기가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이지. 오늘은 미토단도 전하께서 너희에게 무기에 대해 가르쳐 주시겠다.
1: 오늘은 궁수를 배운다. 이건 활이다. 그리고 이건 시위다. 이건 화살이라고 하지. 화살을 활 위에 놓고 목표에 조준한다. 시위를 당겼다가 놓으면 화살이 나간다.
2: 쉽네요. 날아가는 새도 잡을 수 있겠어요.
1: 맞다, 대바다타 왕자. 하지만 꾸준히 연습을 해야 실력이 좋아진단다.

0: 너는 왜 데바다타처럼 무기로 연습하지 않아?
1: 나는 무기가 싫거든.
0: 그럼 말은?
1: 동물이라면 다 좋아해.
0: 와, 이 꽃 정말 아름답다.
1: 그렇게 꽃을 많이 따서 어디에 쓰려고?
0: 데바다로 가지고 갈 거야. 거긴 이렇게 예쁜 꽃이 없거든.

0: 다 알았다. 내가 날아가는 새를 사냥한 거 봤지? 가서 가져오라. 미토단드 전하께 보여드려야겠다. 내 말을 못 들은 것이냐? 이건 내가 잡은 새다.
1: 내가 이 새를 구했어. 그러니 새는 내 거야.
0: 넌 형을 욕보이고 있구나, 시따르따!
1: 난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어, 형!
0: 사냥은 크샤트리아의 본분이야.
1: 그리고 보호도 크샤트리아의 본분이지.
0: 새를 돌려주지 않으면 좋지 않을 줄 알아!
2: 새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0: 지금 당장 법정으로 가서 폐하께 탄원을 하겠다!
1: 그래, 가자! 나는 그저 폐하의 명령을 기다릴 거야.

0: 드러나단 정의의 종을 올리는 게 누구냐?
1: 접니다, 폐하. 정의로운 판결을 바랍니다.
2: 대바다타.
0: 무슨 일이냐, 대바다타? 왜 그렇게 화가 난 거냐?
1: 제가 화살로 새를 한 마리 쐈습니다. 제가 새를 사냥했어요. 그럼 그게 누구세인가요?
0: 그건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냥을 한 짐승은 사냥한 사람 거다.
1: 폐하, 제가 새를 사냥했사운데 싯다르타 왕자가 그 새를 빼앗아갔습니다. 제 권리를 찾게 해주세요.

0: 지금은 정의를 주장하기에 좋은 시간이 아니다.
1: 그럼 언제가 좋은 시간입니까?
0: 정식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해야지. 그러니 어서 나가.
2: 어째서 이리 화가 나셨습니까? 아이들이 고집을 부리고 질문을 하면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맞는 말을

0: 있을까? 대왕처럼 훌륭한 분이 말씀하셨으니 틀릴가 있겠습니까? 대바다타가 정의의 종을 올렸을 때는 정의로운 판결을 받아야 하지요.
1: 폐하, 왕비 마마께서 갑자기 편찮으십니다.
0: 응?

0: 거마마마 무슨 일이십니까? 눈을 떠보세요. 마마가 왜 이러시는 거지?
1: 아침에 기도를 올리시다가 중심을 잃고는 쓰러지셨습니다.
0: 어마마마, 마이처럼 술을 드셔서 쓰러지신 겁니까? 그렇습니까?
2: 파자파티 괜찮소?

0: 오래보니 기쁜 소식이에요. 이 고모가 다시 한번 아기 명명식에 오게 생겼습니다. 왕비 마마께서 회임을 하셨어요.
1: 축하한다, 파자파지. 축하합니다, 숫도다나 폐하.
2: 경하드립니다, 폐하.
3: 좋은 날을 잡아서 기쁜 소식을 카펠라바스트에 알려라. 축하의 잔치를 벌여야겠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차리도록 하라.
0: 예, 폐하. 이제 카필라바스트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아시타 성인의 예언이 후에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걱정이 없겠다고요. 새 후계자가 태어날 예정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왕비 마마?
4: 제 친구 쿤지가 왔어요. 이리 오세요. 친구를 소개시켜드릴게요.
5: 뭐라고?
4: 어서요. 오세요. 어서요.
6: 당신 말이 맞아. 시타르타한테 싸워야 할 남자 형제가 또 생기는 거지.
0: 싸워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6: 내가 방금 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미타. 대바다타가 시타르타 왕자를 상대로 항변하며 심판을 요구했어.
4: 항변이요?
6: 그래요. 그리고 이 사건은 내일 법정에서 판결을 할 거예요.
2: 자, 대바다타, 법정에서 원하는 걸 말해보라.
7: 폐하, 제가 새를 죽였습니다. 그 새는 제 겁니다.
4: 폐하, 새가 다쳤을 때 제가 그 새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호를 했고 지금은 새가 저와 함께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이 새를 누구한테 줘야 하는지 내가 결정해야 하는 거군. 사냥한 사람에게 주거나 구해준 사람에게 주거나.
6: 사냥은 크샤트리아의 자질이고 본성이란다, 왕자.
4: 힘없는 자를 보호하는 것도 크샤트리아의 본분입니다, 폐하.
6: 새한테 상처를 입힌 게 대바다테 화살이라는 거엔 동의를 하는 거니?
4: 네, 하지만 새는 지금 제 보호하에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나요?
7: 네가 진정 크샤트리아인지 의심스럽다.
4: 형이 인간미가 있는지 나는 의심스러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잖아. 반면 보호를 하면 사랑이 커지고. 이 세상에 사랑이 있어야겠어? 고통이 있어야겠어? 모든 구름이 다 비를 내리는 건 아니야. 같은 땅이라도 매년 소출이 똑같은 것도 아니야. 한 사람의 손가락도 하나하나가 다 달라. 마찬가지로 사냥이 모든 크샤트리아의 자질이 되는 건 아니야. 진정한 크샤트리아는 보호자가 돼야 해.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종교의 수호는 크샤트리아의 본분이라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더 큰 본분이야.
6: 판결을 내리시지요.
3: 둘 다 내 아이입니다.

0: 바차스파티 사제 판결을 내려주시오.
1: 배야, 문제는 이 새가 어느 누구 거냐는 겁니다. 한 사람은 크샤트리아의 자질을 보여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본분을 행했습니다. 저 역시 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 이 새뿐입니다.

0: 웬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1: 친정집을 떠나시는 거잖아요. 이 정도 사람은 가지고 가셔야죠.
0: 대바다 하루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친정집에 오지 못한 게 벌써 몇 년이신데.
1: 왕자가 다 자라면 그땐 갈 수 있을 거예요.
2: 이렇게 많이 줘?
3: 대바다까지 가는 도중에 코끼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친구로서 돌봐주는 건 당연하지.
2: 나도 네 친구야. 나한텐 아무것도 없어? 와, 예쁜 꽃이 많네. 네가 가져온 거야?
4: 아니, 내가 가져왔는데.
2: 이걸 다 준다고?
4: 그래, 너 꽃 좋아하잖아, 맞지?
2: 응, 아주 많이.
0: 언제 또 뵙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머자나 곧 명명식에 이 고모가 반드시 올 테니까요. 아, 그리고 왕자의 이름은 꼭 제가 지을 겁니다.
1: 야소다라, 시다르타는 어디니?
2: 모르겠어요. 저도 찾고 있는 거예요.
1: 시다르타? 시다르타! 보세요. 콘치가 시다르타를 봤어요.
2: 어디 갔었어?
5: 너에게 줄 선물을 구하러 갔었지.
2: 어디 있는데? 얼른 줘. 이게 뭐야?
5: 숲이야.
4: 이건 씨앗이잖아. 이게 네 선물이라는 거니?
5: 우리 스승님께서 사람들의 눈 속에는 저마다 수많은 꿈이 깃들어 있다 하셨어. 모든 눈물 속에는 바다가 깃들어 있고 모든 검에는 용감한 마음이 깃들어 있지. 마찬가지로 모든 씨앗에는 숲이 깃들어 있어. 이 씨앗을 심으면 대바다 전체에 꽃이 만발하게 될 거야.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면 사랑이 되고 이 세상엔 그런 사랑이 점점 커져야 해. 스승님께서 그러셨어.

0: 마마, 좋은 소식을 듣고 저도 매우 기쁘답니다. 제 마음이 날아갈 듯 기뻐요. 저리 가거라. 마치 바람을 등에 지고 달리는 기분이에요. 이 궁 안에도 다시 또 자장가 소리가 들리겠군요.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고요. 그렇죠?
1: 그렇지.
0: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1: 뭔데 그러는가?
0: 저쪽을 보십시오. 저쪽 구석이요. 저쪽.
1: 저기? 그건 람신의 입상이야. 마야 왕비가 가지고 계셨지.
0: 그래요? 아, 그럼 이제 다른 쪽을 보세요. 이쪽 구석이요.
1: 크리슈나 신의 입상이야. 내 것이지.
0: 이제 두 조각상을 한꺼번에 보세요. 자, 보세요.
1: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0: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타르타가 한쪽 구석에 서 있어요. 그리고 마마의 아이가 다른 쪽 구석에 있어요.
1: 그래서
0: 두 아이를 어떻게 다 돌보시겠어요?
1: 두 아이다. 내 소중한 눈과 같다네.
0: 사람은 눈이 두 개라고요. 두 개의 눈이 어떻게 다를 수 있죠? 한쪽 눈이 깜빡이면 길조라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 눈이 깜빡이면 흉조라하죠.

0: 왕비 마마께서 오직 시타르타만을 보신다면 당신 소생에 부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마의 아이만 돌보신다면 폐하의 마음이 상하시겠지요.
1: 바자파티, 시타르타의 친어머니가 되어 잘 키우겠다고 내게 약속해줘.
2: 시타르타는 싸워야 할 남동생이 생기는 거야.
0: 이 아이는 언제나 마마 앞에 놓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0: 명상은 정신의 힘을 키워준다고 하셨죠. 제가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형이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로 왔답니다.
1: 이카레 시타르타의 피를 묻히는 그날, 마침내 이카레는 편히 쉴 수 있으리라.
2: 왕자님이 시타르타보다 더 강하시니 오늘 그를 없애버리십시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난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진짜.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반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귀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 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 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Thank you.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 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 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 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

0: 유산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매우 아프네요.
1: 이제 모든 문제를 없애버렸다네. 이제 람신과 크리슈나 신을 함께 볼 수가 있어. 난 한 눈만 가지고 살 거라네. 좋은 징조만 보내.
2: 지난번에 마마께서 무심코 하신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비 마마의 관심이 시타르타 왕자님께 있지 않게 되리라고요. 그날 이후로 마마는 마마가 폐하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이가 약을 처방해드렸지만 마마께선 드시지 않았습니다. 시타르타 왕자님이 아직 교육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 자식은 갖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어요.
3: 그토록 큰 희생을.

시타르타가 세상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 숨겨놓은 슬픔을 그 아이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후 샤카가 온 역사서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게 될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지. 그러나 나의 어떤 노력을 다 합친다 해도 오늘 당신이 보여

0: 여긴 그 희생에 묻히지 못하오.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도시 하나를 비웠지만 당신은 시타르타 왕자를 위해서 자궁을 비웠구려. 가족관계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창조된다는 걸 당신은 보여줬어. 당신 같은 어머니는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당신의 굳은 마음과 의지 앞에 나도 머리를 숙이는 바요.
1: 배야.
0: 이제 시타르타 왕자가 황제가 된다는 걸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소. 그만큼의 의심도 없지. 러시카.
1: 예, 페아.
0: 아미토단드 왕자한테 내가 시타르타의 스승들을 지금 만나겠다고 전하라.
1: 알겠사옵니다.
0: 카운다냐 구로, 샤카 가문 왕자들의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오.
2: 아주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타르타 왕자는 배달을 다 외고 그 속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0: 대단하오.
1: 대다이드, 시타르타 왕자가 어려운 질문을 할 때면 제가 긴장이 된답니다.
2: 진리에는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게 있다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진리가 두 개라니.
1: 시타르타가 답을 해보겠니?
3: 형, 드러난 진리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야. 비가 온 후에 강물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지. 하지만 숨겨진 진리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강물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 같은 거야.
2: 그게 어떻게 가능해?
3: 전에 산에 비가 내렸었고 그 빗물이 강물로 흘러갔기 때문이지. 그래서 수위가 올라간 거야.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진리는 숨겨진 진리야.
4: 페아, 왕자는 승마에도 능숙합니다. 말을 친근하게 대하라. 말의 몸짓을 잘 판단하고 말을 타되 말이 지치게 하지 마라.

0: 왕자는 침착성이 대단합니다. 음악에 대한 감각도 탁월하죠. 심지어 무용 동작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1: 훌륭하오.
0: 왕자는 또 말보다는 눈으로 더 많은 소통을 합니다.
1: 무기 훈련은 어떻던가요? 왕자가 전쟁 훈련은 잘하고 있어? 아미타단도 말을 해보게.
2: 폐하, 왕자는 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1: 무기를 좋아하지 않아? 크샤트리아가 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0: 그렇다 해서 왕자가 무기 사용법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기 사용을 꺼리는 건 사실입니다.
3: 예, 폐하. 왕자한테 부족한 게 있다면 바로 이 점입니다.
1: 그건 왕자의 잘못이 아니오. 스승인 당신들 잘못이오. 내가 그대들한테 명하기를 왕자를 전사로 훈련시켜 인도 내 모든 전사들이 다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하라 하지 않았소?
0: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옵니다. 땅속에 묻힌 쇠를 개헌해서 검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0: 불이 왜 난 것이냐?
1: 스승님, 저희가 초막을 짓고 있었는데 대바다 태형이 갑자기 오더니 불을 질렀습니다.
2: 맞습니다. 당시 찬나가 초막 안에 있었습니다.
0: 대바다타! 대바다타! 네가 이런 짓을 했느냐?
3: 예.
0: 어째서?
3: 스승님을 죄에서 구하려고요. 불가촉 천민 찬나가 초막을 짓는데 거들었습니다.
0: 그런 이유 때문에 초막을 태운 것이냐?
3: 예, 스승님. 불가촉 천민이 지은 집에 어찌 스승님을 거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0: 대바다타, 네가 이 스승을 그렇게 염려해 주는 게 고마워서 앞으로 네가 할 일을 내가 주겠노라. 이제부터 내 소변과 대변을 치우도록 해라.
4: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0: 대바다타, 내가 너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 적이 있더냐?
3: 찬나는 마부의 아들입니다. 천민이잖아요.
0: 사람의 계급이란 출생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4: 그룩하운다냐? 브라만 율법에 어긋난 말씀을 하시는군요.
0: 아니, 옳은 말을 하고 있을 뿐이요. 브라만이 제일 위대한 것도 아니고 크샤트리아 또한 마찬가지다. 바이샤나 슈드라도 역시 그렇다. 브라만은 브라마신의 머리에서 태어났고 크샤트리아는 브라마신의 어깨에서, 바이샤는 신의 배에서, 슈드라는 신의 발에서 태어났다.
4: 지금 머리와 다리를 똑같이 비교하시는 겁니까?
0: 두 발이 없다면 걸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불가촉 천민이 도시 청소를 중단한다면 이 도시가 얼마나 더러워질까요? 그렇게 되면 브라만이든 크샤트리아든 모두 병이 들고 말 겁니다. 대바다타, 먼저 네가 크샤트리아임을 주장하기 전에 네 안에도 더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구류 아슈아팔, 외람된 말씀이오나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언쟁을 하는 건 편애를 하는 거라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시타르타는 어디 있느냐?
1: 저쪽으로 가는 걸 보았습니다.
0: 대바다타, 네가 이 초막을 태워 없앴으니 네가 다시 짓도록 해라.
4: 카운다냐, 편애가 뭔지 보여주지. 대바다타를 시타르타보다 우수한 무사로 훈련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아슈아팔이 아니다.

0: 시타르타, 왜 여기서 홀로 있는 게냐?
1: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죠. 분노는 불과 같다. 그리고 명상은 물과 같다. 분노는 정신력을 파괴하지만 명상은 정신의 힘을 키워준다고 하셨죠. 제가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형이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로 왔답니다.
0: 네 말이 맞다. 오늘은 나도 너와 함께 앉아 명상에 들고 싶구나.

0: 이게 뭐야?
1: 이건 숲이야. 이 씨앗을 심으면 대바다 하에 꽃이 만발하게 될 거야.
2: 잘 봤다랬다. 네 씨앗이 숲을 꽃으로 가득 채운 모습을. 난 이제 카필라바스트로 간다. 왕자들의 무술 대회를 보러.

0: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손이 떨리는 거예요, 왕비?
1: 그렇군요. 지금 제 마음이 몹시도 불안합니다.
0: 왕비, 모두가 다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
1: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0: 두려움? 뭐 때문에?
1: 오늘 경기는 시타르타의 경기일 뿐만 아니라 제 경기기도 하니까요.
0: 당신의 경기만이 아니라 내 경기, 샤카가문 어른들의 경기기도 하죠. 샤카가문 전체의 경기요. 오늘 카필라바스트의 미래가, 그리고 아시타 성인의 예언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것이오.
1: 만약 오늘 시타르타가 크샤트리아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전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 걱정 마오, 왕비. 진심으로 기원하면 이루어진다지 않소. 그저 우리가 쇠 한 조각을 학교에 보냈다고 생각합시다. 오늘 그 쇠가 멋진 칼이 돼 나오는 겁니다. 이제 갈까요?

데바다타 왕자. 오늘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왕자님이 시타르타보다 더 강하시니 오늘 그를 없애버리십시오. 시타르타가 살아있지 않다면 문제 또한 없는 거잖아요. 시타르타가 죽어버리면 왕실은 후계자가 없게 되고 그리 되면 왕자님께서 왕좌에 앉으실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루 와슈와팔께서 말씀하시길 최초의 경기는 왕자님과 시타르타가 겨룬다고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두 사람이 조를 이루어 진행하겠습니다. 두 사람 중 이긴 사람이 다음번 경쟁자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라!

0: 무슨 방법을 쓰든 어떤 수를 쓰든 우리 데바다타가 우승을 해야 해. 안 그러면 당신의 머리통을 말발굽으로 짓밟아 버릴 테니까.
1: 염려 놓으십시오, 마마. 데바다타가 우승을 할 겁니다. 그리 되었을 때 제가 카운다냐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증명될 겁니다.

0: 전사의 정체를 알게 되면 편중된 심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사의 자질만이 그의 정체성이 될 겁니다. 본 경기에서는 경쟁자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가면을 씁니다. 겨루는 사람은 오직 경쟁자의 힘과 수련 정도, 그의 자질, 민첩한 움직임과 무기 사용 기술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1: 데바다타, 적을 없애버릴 각오를 단단히 해라. 왕좌가 손에 잡힐 만큼 너의 곁에 가까이 있다. 시타르타가 쓸 가면은 빨간색임을 잊지 마라.

0: 잘했어. 너의 순발력이 훌륭했다. 자, 데바다타에 대해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루 카운다냐?
1: 의심할 여지 없이 능력을 잘 보여줬소.
0: 왕좌가 손에 잡힐 만큼 너의 곁에 가까이 있다. 시타르타가 쓸 가면은 빨간색임을 잊지 마라.
2: 지금 뭐라고 있어? 분노를 저지해야 한다. 물러나거라. 물러나.

0: 1차 경기의 승자는
1: 시타르타 왕자

0: 대바다타 왕자님이십니다.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0: 해바다타 왕자님! 만세! 해바다타 왕자님! 만세! 해바다타 왕자님! 만세! 해바다타 왕자님! 만세!
1: 시타르타가 보이지 않아요.
2: 자,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0: 왜 공격을 하지 않는 거지?
1: 적의 힘을 빼는 건 역시 전술입니다, 배야.
2: 공격하라! 이건 겨루기다! 네 재능을 보여야 한다!

0: 해바다 타왕자님이 또 이기겠네요.
1: 이제 누가 이기고 지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한테 가장 큰 승리는 시타르타를 이겼다는 사실이다. 페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잘 모르겠다. 시타르타.
2: 두 번째 경기의 승자는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입니다.

시타르타는 빨간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어. 내가 완전히 속은 거야.

0: 짓따르타가 빨간 가면을 쓰고 있다고 저한테 직접 말해주지 않았던가요? 그게 어떻게 해서 바뀐 겁니까?
1: 그 답은 내가 대바다테에게 직접 알려주겠다. 내가 왕자에게 가면을 건네주러 갔을 때 짓따르타? 이 가면을 쓰거라.
2: 스승님, 제 가면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1: 괜찮다. 시타르테의 가면을 쓰거라. 어서 쓰라니까 경기가 시작된다.
2: 예, 스승님.
1: 스승에게는 모든 학생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바다타에 대한 아쉬와 팔굴의 편애는 좋지 않아요. 이 가면으로 인해 선생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대바다타, 화를 자제하거라. 계속 그리하다가는 어느 날 그 누구도 널 구제해줄 수 없을 것이다.

0: 우리가 별을 보고 우주에 대한 지식을 얻으며 손금을 보고 사람의 미래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혈자리들은 인체의 내부 상태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 맥박을 통해 의사는 환자의 심박을 알게 된다. 인체는 열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에 다섯 부위씩이 위치하게 된다. 최고의 명의들이 오늘날도 논하는 요지는 인체의 통증에 대한 답이 몸 안에 있다는 점이다. 모든 장기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통하여 상태를 알 수가 있다.
1: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0: 평소에 머리가 아플 때는 눈에서 두 손가락쯤 떨어진 것을 찾아 누르면 된다. 그러면 두통이 완화가 되지.

0: 대자마마가 뱀에 물렸어요.
1: 어서 왕자를 안으로 모시거라. 당장 어이를 부르고

0: 제자 마마가 뱀에 물렸어요. 제가 보았습니다.
1: 하지만 몸에는 뱀이 문 자국이 없습니다.
2: 아, 그렇다면 뱀을 보고 놀라서 기절한 게지요. 그게 의식을 잃은 이유일 겁니다. 우리 왕자님께서 원래 성정이 좀 연약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1: 원인은 그게 아니라 너무 과로하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시타르타,
1: 기분이 어떠십니까?
0: 어찌 된 것이냐?
3: 아무것도 아니에요.
4: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의식을 잃는다는 말이냐?
3: 아바마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0: 시타르타,
3: 어머니, 완전... 지금은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 카운다냐스 승리께 갈만 해요. 가자, 찬나.
4: 시타르타, 제발 무슨 말인지 말해라.
3: 염려 마세요, 아바마마. 돌아와서 다 말씀드릴게요.

0: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인체에 대해 제가 새로이 알아낸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혈자리들은 그곳을 누르면 사람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1: 뭐라고?
0: 예, 스승님. 보세요.
1: 무슨 일이냐?
0: 염려하지 마십시오, 스승님. 잠시 후엔 의식이 돌아올 겁니다.
1: 어떻게 확신하느냐?
0: 먼저 제 몸에 실험을 해봤거든요. 어젯밤에 제가 의식을 잃었었습니다. 이젠 적과 싸우다가 적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누르면 적이 바로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때 필요하다면 그들을 포로로 잡아 전투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1: 너는 정말 자비심이 많구나. 전쟁 중에도 비폭력을 추구하다니.

0: 너구나. 언제 왔느냐?
1: 피리를 부시느라 열중하셨을 때요. 어머니께서는 행복하실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이 나무 밑에 와 앉아 계시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배웠어요. 이곳으로 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 나무에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죠?
0: 이 나무는 마야다. 내 언니였지. 어미가 이 나무에 마야라는 이름을 지었어. 언니가 이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 이 나무는 내 가족이란다. 어른들처럼 우리를 보호해주지. 생명력을 주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해주지. 마치 우리를 보살펴주듯 말이야.

0: 힘없는 자를 보호하는 것도 크샤트리아의 본분입니다, 페아. 이 씨앗을 심으면 대바다 전체에 꽃이 만발하게 될 거야.
1: 인도 내 모든 전사들이 다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하라 하지 않았소?
2: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옵니다.
3: 이젠 적과 싸우다가 적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2: 너는 정말 자비심이 많구나. 전쟁 중에도 비폭력을 추구하다니.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 선언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분 집에 당대 문명 자제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곳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사내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0: 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묵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1: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0: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뜻.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2: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0: 지극한 정성과 오랜 다림의 시간이 만들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가 지리산 자락 산야를 적신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스리랑카에서 온 길상사 주지 명선 스님. 스님이 주지로서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인데요. 그 꿈을 위해 다문화 축제를 열고 이웃과 밥상을 나누며 낯선 타향살이 하는 이들의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스님.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묵묵히 힘쓰고 있는 명선 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도 아침을 맞은 길상사. 저마다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법당으로 들어오는 한 가족. 100일이 갓 넘은 아기를 품에 안고 온 스리랑카 신도인데요. 신도가 갓난아기와 함께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내가 태어나서 3개월 지났어요. 아기하고 기도를 받들고 데리고 왔습니다. 한국에는 이거 100일 잔치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3개월 지나면 기도 받아야 합니다.
0: 스리랑카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한 번, 아기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면 또 한 번 스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삼가며 지내다가 100일이 지나면 비로소 외출이 가능해지는데요. 오늘이 바로 아기가 세상과 첫 인사를 나누는 특별한 날입니다.
1: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아이를 그 데리고 절에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특별하게 그 스리랑카 가사를 입고 이 아이한테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몇 개 경을 외웠는데 이제 빨리로 하면 망갈라 숫다. 이 망갈라 숫다라는 것은 길상경이에요. 우리 절도 길상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타나 숫다, 그러니까 법의 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르니의 메타 숫다라고 하는데 그걸 자예경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외우는 경들입니다.
0: 한국에 살고 있는 스리랑카 신도들이 고향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님은 곁에서 함께하는데요. 이날만큼은 고향에서 입던 가사를 걸치고 기도하며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스님. 곧바로 향한 곳은 한국어 수업이 열리는 교육실인데요. 이곳은 한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고 취업과 비자, 영주권 취득 등에 필요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함께 공부하는 곳이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앞에 배운 것도 어려운 거 있었어요?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어요? 57번 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방송국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저는 하면 저는잖아요. 친구들 이해됐습니까? 친구들 함께 하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라가 딱 맞는 거잖아요.
0: 1년째 매주 주말마다 이곳에서 이주민들에게 한

0: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명선 스님.
1: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토픽 시험 그리고 사회통합 시험을 이제 합격해야만 비자 연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정착 연주권이나 국적 취득할 때도 이 시험을 필요하고,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수업도 진행하고, 물론 저도 이 시험을 필요하니까 저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0: 학생들이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놀이를 곁들여 수업한다는데요.
1: 오늘은 금말 읽기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금말 읽기라고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끝나는 글자 있잖아요. 그 글자의
2: 시작.
1: 시작되는 단어 하나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2: 읽기. 읽기. 전전이 저기 읽기 먼저 그 다음에 읽기 뭐 읽기. 억지로요? 저 시작은 들어요?
3: 그렇다.
2: 잘했어, 잘했어. 제발, 제발 아니야. 제발 달라, 달라, 달라. 제 형제.
1: 경제할 때 맞아요?
2: 예. 예.
1: 그런데 우리가 많이
2: 맞아,
1: 예, 우리가 많이 써야 이제 머릿속에 외워지는데 많이 써야 돼요. 이거 틀렸어요.
0: 한국어를 즐겁게 배우다 보니 제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1: 여기까지 합시다.
0: 딱딱한 공부 대신 웃음이 함께하는 수업입니다.
4: 네, 스님이 참 대단한 스님입니다. 왜냐면 외국에서 왔으니까 열심히 그 공부했고, 이제는 스님 조지 스님 됐고, 근데 우리한테 좀 많이 도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스님한테도 배우기는 좀 많이 배웠습니다.
5: 명선 스님이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요. 대학교에서 뭐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것도 가르쳐 주고, 뭐 피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도 알려주고, 제가 한국말을 잘못한 거 있으면 연선 선생님이 제가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 한국에 먹님만 미사를
1: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험 보는 사람들만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시험
2: 다음 주 시험 보는 거?
1: 네, 그분들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2: 시험이야? 다음 주 시험 뭐야?
1: 그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냥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 있으면 3번이면 계속 3번 찍으면 돼요. 뭐 하나라도 걸려요.
0: 시험 문제 찍는 법까지 한국화가 된 명선 스님입니다.
6: 이거
1: 시험 보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거기서 출력하는 게 알려드릴게요.
0: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알려주는 명선 스님. 이 시험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에 학생들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수업을 마치고 이번에는 오랜 인연을 찾아뵈러 가는 명선 스님.
1: 제가 97년에 출가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스승님들이 이제 만났습니다. 그 스승님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저를 많이 생각해 주고 아버지 같은 그런 스승님입니다.
0: 스님이 찾아간 분은 바로 명선 스님의 은사이신 도제 스님입니다. 명선 스님을 한국 출가의 길로 이끌어준 스승이자 길상사 주지라는 자리를 권해주신 분이기도 하다는데요. 늘 따뜻한 가르침으로 곁을 지켜주는 스승님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봅니다.
3: 어떻게 잘 사시는 거예요?
1: 예,

0: 스님.
1: 차 한 잔이에요.
2: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두 스님은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는데요.
0: 스리랑카에서 2011년에 네.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이 거기서 만났는데 네. 그 만남이 저한테 진짜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1: 우리가 부처님이 세 가지 인연을 받기 어렵다 그래요. 부처님의 가장 받기 어려운 것이 사람 몸 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행복의 길로 가기 어렵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음 닦는 이 진리 만나기 어렵다 그래요. 근데 명선생님하고 2011년도에 만난 것은 우리가 사실은 보통 인연이 아니지, 사실은.
2: 1997년, 12살의 나이에 스리랑카에서 라훌라라는 법명으로 첫 출가를 한 명선 스님. 그리고 14년 뒤, 스리랑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도제 스님을 처음 만났다는데요.
1: 명선 스님은 이제 스리랑카에 2011년도에 해외 의료 봉사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한국어 통역하는 시험을 찾고 있었는데 스님이 한국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어 이렇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스님 제가 스리랑카 대학에 한국어과 나와서 한국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성품도 좋고 통역을 참 잘하더라고요. 아, 봉사의 통역을 잘하고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주민이죠.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을 보고 스님을 한국 스님으로 이렇게 해서 송광사에 출가시켰습니다.
2: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며 한국 불교를 향한 뜻을 품었던 명선 스님. 그 마음과 가능성을 알아본 도제 스님은 명선 스님을 한국 출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0: 그 외국인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기산사도 이제 운행하다 보니까 일도 많아지면서 그 어떻게 하면 제가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조언을 좀 묻고 싶습니다, 스님.
1: 뭐 수행자는 잘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그 원력과 늘 보리심, 보살 행위를 덜 한다는 이런 기본의 수행자의 바탕이 좀 가지고 있어야 일하는데 편해요. 잘하려고 하면 또 못했을 때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행자는 늘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손발이 돼서 관세음보살이 돼서 돕겠다는 그런 자비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낯선 타국에서 만난 스승 명선 스님은 그 따뜻한 품 안에서 한국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는데요.
1: 문화가 틀리고 또 언어가 틀리고 또 여러 가지 인연 이런 것들이 또 육해 강식에 가장 어렵고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리랑카만 돕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를 돕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고 힘들더라도 지치지 말고 잘 수행자로서 원력을 가지고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네. 건강하십시오. 네.
2: 스승의 따뜻한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스님은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오후 길상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모인 걸까요?
0: 안녕하십니까. 다 오셨습니까?
3: 네.
0: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3: 마음부터 해야죠.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갑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아, 한 개밖에 없는데. 우리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 관상구 자율 방재단 멤버들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 마을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0: 주민들과 함께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영선 스님.
1: 이쪽으로 우리 청소하러 갈까요?
2: 예, 감사합니다.
3: 가시죠.
0: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도 외국인 출신 스님과 함께 청소하는 일이 어색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어색함도 잠시.
4: 처음에는 약간 당혹스러웠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같이 어울리고 활동하고 또 같이 부딪히다 보니까 아, 적응도 잘하시고 또 여기가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분이 또 많이 지도도 해주시고 또 많이 안아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도 좋고 저희도 흐뭇합니다.
5: 그냥 따뜻한 사람이죠.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우리 그 군대 사람들도 잘 안 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에요.
0: 지금은 누구보다 손발이 척척 맞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1: 아이고,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아, 진짜 기억을 많이 시켜야 돼, 여기 계시는 분들을, 보리는 분들이.
0: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들. 그래도 스님은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손을 보태는데요. 불교에서 자비란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과 함께하려는 마음이죠. 명선 스님에게 봉사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인데요. 스님의 이런 실천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어 서로 돕고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아이고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0: 어느새 청소가 끝나고 가득 찬 봉투만큼 마을은 한결 깨끗해졌는데요. 비워낸 자리에는 함께한 마음이 대신 채워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길상사에도 밤이 찾아왔는데요. 신도들을 위해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는 명선 스님. 그런데 스님 손에 들린 재료가 조금 낯선데요. 스님, 이게 무엇인가요?
1: 이거 렌틸콩인데 스리랑카 이름은 바리뿌. 스리랑카 바리뿌 호드 하나 하려고 하는데 신도분들이 지금 오셨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식사를 해드리려고 준비합니다.
0: 오늘 신도들에게 선보일 메뉴는 익숙한 한국 음식이 아닌 스님의 고향 스리랑카의 음식이라는데요. 그 메뉴는 강황가루와 코코넛 밀크 그리고 렌틸콩 등을 넣은 카레랍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와 스리랑카 불교의 식문화는 조금 다르다는데요.
1: 예, 스리랑카에서 오심체라고 예, 한국에서 쓰는 그런 오심체는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재료 들어가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오심체 그 재료에서 안 쓰니까 이게 파 종류가 그 팩을 쓰니까 조금 맛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어떤 맛일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메뉴인데요.
1: 아이, 소금이지 그렇습니다.
0: 마지막으로 깜빡했던 소금 한 스푼까지 더하면 스님의 고향 스리랑카의 맛을 담은 렌틸콩 카레가 완성됩니다. 처음 마주하는 스리랑카 음식에 신도들의 기대도 커지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낯선 향신료가 풍부하게 들어간 스리랑카 음식.
1: 한번 드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맛이 어떻는지.
6: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맛있게 드십시오.
0: 하지만 신도들의 숟가락질은 쉽게 멈추지 않는데요. 입맛에 잘 맞는 듯한 모양입니다.
7: 과거의 경험 속에 여행을 했을 때 그 동남아시아의 그 강한
2: 향신료

0: 라든가 그런 향신료를 생각하고 약간 거부감으로 시작했는데 스님도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시다 보니까 한국 음식에 한국 취향에 맞게 많이 동화가 되셨다 생각하시면서 스리랑카 음식이 이 정도라면 한국과 스리랑카 음식이 많이 동질화됐고 먹는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뭐 맛있었습니다.
1: 스리랑카 음식은 제 입에 좀 맞지 않을 거라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주신 걸 보고 그 관광에 지난 것이 아니라 좀 적당하면서 제가 먹기로는 참 좋았습니다. 목 넘김이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2: 스님이 신도들을 위해 고향의 음식을 준비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자신이 살아온 문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명선 스님이 음식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녁 예불 시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님은 정성껏 예불을 올립니다. 이 예불에는 스님이 오랫동안 품어온 바람이 담겨 있는데요.
3: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많은 외국분들이 이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전 세계도 다양한 문화 있기 때문에 종교, 문화, 이 선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외국인과 한국 분들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2: 길상산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는 열린 도량입니다. 이곳에서 명선 스님은 종교와 국적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스님의 발걸음은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1: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0: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4: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3: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4: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3: 그거 좋네. 좋아.
4: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3: 제사까지도?
4: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3: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0: 뭐해?
1: 외국어 공부.
0: 오, 동희, 네가 웬일이냐?
1: 오늘 절에 외국인 불자들이 왔거든. 그런데 내 쪽으로 다가오더라고.
0: 오, 그래서? 도망갔지 뭐.
1: 말 시킬까 봐.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아? 요즘 한국 불교를 배우러 외국에서 엄청 오잖아.
0: 원래 옛날부터도 많이 왔거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당나라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강원도 춘천의 정평사다.
1: 정평사는 내가 잘 알지.
0: 진짜?
1: 소양로를 지나 오봉산에 위치한 정평사는 고려 초에 창건되어 조선 명종 때 보우대사가 중건한 대사찰이야. 그래서 정평사엔 조선과 고려의 문화유산들이 가득한데 그중에서도 고려 선원과 인공 연못 영지는 빼놓을 수 없는 정평사의 자랑이지.
0: 오,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정평사로 고고. 중국 당나라엔 태종의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사랑하는 가난한 평민 청년이 있었죠.
2: 감히 가난한 평민 주제에 공주와 사랑을 나눠?
3: 아버지, 용서하세요.
2: 당장 저자를 처형시켜라.
0: 결국 청년은 공주를 사랑한 죄로 사형을 당했고 그 원혼이 다시 태어나 상사뱀이 되었죠. 죽어서도 공주를 잊지 못하던 상사뱀은 궁궐 담을 넘었고 사랑하던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죠.
3: 그만 하늘 풀고 나를 놔주십시오. 제발.
0: 하지만 상사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공주는 매일매일 여위어 갔습니다.
2: 사방에 알아보니 뱀이 떨어져 나가려면 그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구나. 그러니 신라 청평사로 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거라.
0: 그렇게 공주는 뱀을 감고 먼 길을 걸어 청평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 근처에 사찰이 있는 듯합니다. 밥을 얻어올 테니 잠시만 몸에서 떠나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0: 뱀이 몸에서 떨어지자 공주는 목욕 재개 후 때마침 열린 법회에 참여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상사뱀이 공주를 찾아 회전문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벼락이 쳐 상사뱀은 죽고 말았죠.

0: 가엾은 뱀아,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공주는 청평사에 공주탑을 세우고 뱀이 된 청년의 해탈을 기원했답니다.
2: 뱀은 해탈했을까?
1: 당연하지. 윤회에서 이 회전문을 통과하고 해탈했어.
2: 잘 됐다. 엄청 불쌍했는데.
1: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욕심이 없던 청평거사 이자현에 대한 이야기로 고고!
2: 잠깐만, 이자현이 누군데?
1: 아, 이자현.

0: 는 고려 예종 때 대학 서승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선비야.
1: 아하.
0: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고고.
2: 대학 서승, 관직을 내려놓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3: 아내가 죽고 나니 권력이고 금은 보호하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연에 집거해 욕심 없이 살아보고자 합니다.
2: 아, 이복의 대학 서승, 다시 생각해보시오.
3: 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0: 예종의 만류에도 이자연은 모든 걸 내려놓고 청평산으로 향했고, 나물밭과 배옷으로 생활하며 암자를 짓고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며 수행의 삶을 살아갔죠.
4: 이 연못도 직접 만드신 겁니까?
3: 네, 오봉산 그림자가 들이온다 해서 그림자 영, 연못지, 영지라 이름 붙였지요.
4: 이리 청평을 가꾸며 수행하시니 사람들이 대학 서승을 청평거사라 부르는가 봅니다.
3: 청평거사라, 참으로 귀한 직함입니다.
0: 그렇게 청평거사로 평화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예종이 금은보화를 들고 이자연을 찾아왔습니다.
2: 이 금은보화면 다시 궁으로 오겠소?
3: 욕심을 버린 자에게 금은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 돌아가시지요.
2: 그럼 가끔 찾아와 가르침을 받는 건 허락하겠소?
3: 저야 영광이지요.
0: 그 후 예종은 이자연을 찾아와 스승으로 모시고 지혜와 덕을 배웠고, 이자연은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하며 청빈하게 살아갔답니다. 빨리 와.
5: 너무 힘들어. 더는 못 가겠어.
0: 그래? 그럼 호랑이를 풀어야겠네.
5: 호랑이?
0: 호랑이 때문에 연못을 한 번에 건넌 스님이 있거든.
5: 정말?
0: 당연하지. 좋아, 오늘은 강원도 동해의 삼화사다.
5: 삼화사?
0: 삼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고려 땐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고, 조선시대 땐 왕명으로 수륙제를 지내던 국가 사찰이었어.
5: 수륙제가 뭐야?
0: 바다와 육지의 혼을 위로하고 불법을 전하는 행사가 수륙제야. 지금도 삼화사에선 해마다 10월이면 의궤에 따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개최하지.
5: 아, 나도 10월엔 꼭 삼화사에 가봐야겠다.
0: 그 전에 삼화사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가봐야지. 수리수리 마하수리 두타산 삼화사로 고고. 옛날 삼화사엔 신심이 두터운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만 탑돌이를 하러 온 아랫마을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 상사병으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6: 아니, 어찌 갖지 못할 것을 탐해 이리 괴로워하는 게냐. 일어나거라, 가서 처자를 보고 오자.
0: 그렇게 큰 스님은 젊은 스님을 데리고 처녀를 만나러 마을로 내려갔죠.
7: 삼화사의 두 스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6: 시주를 다니다 잠시 밥이나 얻어먹을까 해서 들렀습니다.
7: 안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어 시주를 할까 하였습니다.
6: 아니, 감사한 일이라뇨?
7: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좋은 배필을 얻게 되었습니다.
2: 혼인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7: 예.
2: 아이고.
3: 이제 그만 마음의 애욕을 비우거라.
4: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0: 젊은 스님이 처녀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때 호암사 근처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1: 어서 피하거라!
0: 큰 스님은 도력을 발휘해 넓은 연못을 뛰어넘었지만 젊은 스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죠.
1: 아이, 뭐 하는 게냐? 그대로 죽을 테냐?
2: 어리새끼도 죽음 앞에서 애욕 때문에 주저하다니.
0: 어리석음을 깨달은 젊은 스님은 연못을 뛰어넘었고 뒤따라오던 호랑이는 그만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젊은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정진 수행하여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3: 나도 도력을 쌓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0: 넌 다리가 짧아서 안 돼.
3: 뭐가? 저 강 속의 검은 길이 뭔지 알아?
0: 저건 서역의 약사 삼불이 용을 타고 오신 길이야.
3: 삼불이면 세 명?
0: 맞아. 이번엔 삼화사 창건에 얽힌 약사 삼불의 이야기로 떠나봐야겠다. 약사 삼불 이야기로 고고! 신라 말, 용 한 마리가 돌배 하나를 끌고 정라진 폭으로 정착했습니다. 배에는 얼굴이 금빛으로 빛나고 키가 6척인 약사불 삼형제가 타고 있었는데 큰형은 검은 연꽃, 둘째는 푸른 연꽃, 셋째는 황금 연꽃을 손에 들고 있었죠.
4: 드디어 두타산에 도착했구나.
5: 산에 형세가 꼭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양 같습니다.
6: 두타란 이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니 우리한텐 딱 맞는 산인 듯합니다.
4: 그래, 이제 각자 터를 잡아 사찰을 짓도록 하자.
0: 그렇게 큰형은 흑년대, 둘째는 청년대, 셋째는 백년대를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삼화사, 지상사, 영은사입니다.
4: 우리 약사 삼불에게 이리 많은 제자들이 모이니 이 모든 게 부처님의 뜻이로다.
0: 약사 삼불은 많은 제자들을 두어 불법을 전하였는데 삼화사에 안치된 철불은 약사 삼불 삼형제 중 맏형의 불상이라 전해지고 있답니다. 무슨 생각하냐?
3: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7: 뭐가?
3: 너랑 나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친구인 거.
7: 그거야,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지.
3: 그런가?
7: 친구라.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안양 연불사다.
3: 연불사?
0: 연불암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연불사는 안양 삼성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불도와 수행을 닦던 구도도량이야.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세 분의 뜻을 잇기 위해 사찰을 크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지.
3: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함께 수행했단 말이야?
0: 맞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로 이 세 수행자의 이야기야. 그럼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연불사로 고고! 신라시대의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산속에서 함께 수행할 친구를 찾아 나섰는데 바로 평민이지만 식견이 높았던 윤필거사였습니다.
8: 윤필거사!
4: 어이구! 두 대사가 어쩐 일이십니까?
8: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4: 할 이야기란 게 무엇입니까?
8: 나와 원효대사가 산에 들어가 수행을 할까 하는데 윤필거사도 함께 하시지요.
4: 저 같은 평민이 어찌 두 큰 스님과 함께...
9: 자, 참 겸손이 지나치시네. 식견으론...

0: 우리 두 사람보다 한 수 위 아닙니까?
1: 맞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지요.
2: 아, 저희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3: 그렇게 신라 문무왕 667년, 세 사람은 함께 불법을 공부하며 수행할 장소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0: 이곳이 좋겠습니다. 여기 삼성산에서 수행하지요.
1: 산의 기운이 맑으니 괜찮을 듯합니다.
2: 저도 동감입니다. 이 삼성산을 수행 장소로 삼으시지요.
3: 그렇게 세 사람은 삼성산에 자리를 잡고 각각 초막을 지었습니다.
0: 자, 다들 각자 초막에서 수행을 하다 한시에 모여 토굴에서 불법을 공부한 걸로 합시다.
3: 세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전엔 초막에서, 오후엔 토굴에 함께 모여 불도를 닦으며 연부를 외웠는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연불하던 그곳이 연불암,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답니다.
4: 아, 그래서 연불암이구나. 난 삼성산에 바위가 많대서 연불암도 바위인 줄 알았는데.
3: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지. 여기엔 워낙 바위가 많거든. 저기 봐.
4: 마의 미륵 보살 말이야?
3: 맞아. 그것도 원래는 바위였어.
4: 진짜? 저렇게 큰 바위가 있다고?
3: 믿기 힘들면 마의 미륵 보살이 세워졌던 1964년으로 가자고. 자, 고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연불사는 그만 폭탄에 맞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불사에 주지로 온 기석화상은 역사 깊은 사찰을 다시 되살리기로 결심했죠.
2: 고승들의 수행처였던 연불사인데 어떻게든 사찰을 다시 일으켜야 해.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방법이 나오겠지.
3: 연불사를 되살리기 위해 매일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기석화상의 꿈에 금빛 미륵이 나타나 이마를 짚어주며 말했습니다.
5: 네 영혼이 무엇이냐?
2: 이 연불사를 되살려 불법을 전하는 겁니다.
5: 당장 마의 불상을 새겨 중생을 구제하라.
3: 미륵은 불상을 새기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고, 기석화상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찰 뒤 커다란 바위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죠.
2: 이 바위로구나. 여기에 마의불을 새기면 사찰과 산 밑을 충분히 내려다 볼 수 있겠어.
3: 기석화상은 8m 높이의 바위에 마의불을 새기기 시작해 5년 만에 미륵불을 완공하게 되었고, 연불사 마의불은 중요 근대 불교 예술의 표본이 되었답니다.
6: 뇌종양입니다.
7: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8: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7: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9: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7: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10: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6: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요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0: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

0: 위험한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참태종 청본산 구인사.
1: 반갑습니다.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 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

0: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에메라인을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0: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1: 네.
0: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1: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2: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1: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1: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2: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2: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2: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2: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2: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0: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요.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저기, 뭐야, 무릎을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2: 네.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고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2: 안 아픈데 네.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네. 아파요.

0: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0: 단지
1: 여러 번
0: 병원에는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2: 항염을
0: 맞고
2: 치료만 받고 계신
0: 물도
2: 상황이고.
0: 빼고 물도 빼고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저기
1: 주사를
0: 일주일에 한
1: 맞으셨어요?
0: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1: 어때요?
0: 그리고는
1: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0: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한
2: 한 달. 좀
1: 달은
2: 짧은 것
1: 조금 너무
2: 같아요.
1: 짧은 것 같은데, 이게
0: 네.
1: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0: 네.
1: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0: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1: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 아니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0: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2: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2: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2: 네.
1: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0: 그렇죠.
2: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1: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0: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임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1: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2: 네.
1: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0: 네.
2: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2: 50년생이시고.
3: 네네.
2: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1: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1: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1: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1: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1: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1: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1: 네네.
3: 힘들어서.
1: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1: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1: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1: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1: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1: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1: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1: 어머니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1: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1: 아, 1년쯤 되셨네요.
3: 네,
1: 어머니
3: 네,
1: 그
3: 네.
1: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0: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1: 네.
0: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1: 네.
0: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0: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1: 네네네.
0: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1: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0: 네.
1: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1: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2: 네.
1: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3: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1: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

0: 시경수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0: 네.
1: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수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스승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0: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예. 예.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0: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요,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0: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0: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1: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안녕하세요.
1: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1: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있거나 누워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1: 네네.
2: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1: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0: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2: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0: 시술을요?
2: 예,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1: 예.
3: 아이고.
0: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 예.
1: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0: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1: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0: 그러니까요, 네.
2: 예.
1: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1: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2: 예.
1: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2: 예.
1: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2: 예.
1: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1: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1: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1: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예.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2: 예.
1: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1: 네.
2: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0: 수술 없이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0: 그러니까요.
1: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 네.
1: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0: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봇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3: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인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연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인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 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

0: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2: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2: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4: 어?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드시면서 불교팀을 보시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0: 소주 드시면서 분류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1: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0: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분류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태안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여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8: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 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거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고사랭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전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승려 완전 복지 제도 시행, 케이블교 재개화 등 안정 위에서 새로운 도약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눔의 집의 마지막 거주자였던 고 강일출 할머니의 삶을 기리는 흉상 제막식과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흉상으로 새겨 삶과 증언을 기억하는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한마음 선언을 이끌었던 혜원 스님의 구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사부대중은 자애로우면서도 엄격했던 혜원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서울 남산의 도심 속 선명산 거점 충정사가 사찰내 공간을 문화쉼터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충정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매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도 열고 있습니다.

0: 대구군이 제2석굴암에서 법등대종사의 열반 2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제자들은 스님의 가르침과 원력을 되새기며 인재불사로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기치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4년의 임기 동안 쌓은 굵직한 성과를 바탕으로 승려 완전복지 제도 시행, K불교 세계화 등 안정 위에서 새로운 도약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첫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록을 썼던 37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 총도들의 열망을 참아 예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힘들게 이뤄낸 종단의 안정과 변화를 여기에서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종도들의 높은 열망을 외면할 수 없어 결심을 굳혔다고 밝힌 진우 스님의 출마 선언 핵심은 안정 속의 도약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거대한 변화와 갈등에도 대화와 인내로 화합 속의 종단의 안정을 지켜왔다며 오랜 숙제였던 문화재 관람료 해결 등 임기 내 성과를 짚었습니다.
2: 종단의 오랜 미결 사업이었던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치열한 협상 끝에 해결하고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다양한 포교불사를 통해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연등회와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과 불교 박람회 등 한국 불교 문화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렸습니다.
1: 특히 전통선 수행을 현대인에게 맞게 대중화한 선명상 보급으로 불교가 한층 더 젊어지고 역동적인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 종교에 머물지 않고 대중문화와 호흡하며 불교의 저변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이제는 안정과 변화를 바탕으로 도약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디딤돌 삼아 진우 스님은 38대 총무원장 출마 선언을 통해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단 운영의 혁신입니다.
2: 먼저 승가의 선거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사부대중의 지혜와 중의를 모아 승가의 위에 맞는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1: 선거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과 역할을 높여 위상을 향상시키고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교구본사가 지역 포교와 행정의 주역이 되는 교구중심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복지와 재정 공약을 밝혔습니다.
2: 스님들께서 오직 수행과 전법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출가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종단이 책임지는 승려 완전복지를 완성하겠습니다.
1: 출가자와 불자 감소라는 시대적 위기에 불교 콘텐츠 다양화와 재정 공영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튼튼한 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37대부터 추진해온 선명상 보급 사업은 마음 안보와 마음 운동 차원으로 지속해 세계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 불교가 세계 정신 문명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확대한 글로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뉴미디어를 포교 현장에 적극 도입해 청년들이 주도하고 기획하는 새로운 전법의 장을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한국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진우 스님. 37대의 굵직한 성과와 안정을 바탕으로 또 한 걸음의 도약을 제시한 진우 스님의 38대 총무원 청사진이 사부대중의 원력 속에서 어떻게 꽃피울지 교계 안팎에 큰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50여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이 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진우 스님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53명의 중앙종회 의원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 중흥을 이끌 진우 스님을 38대 총무원장으로 지지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종회 의원을 대표해 일감 스님은 진우 스님의 4년 임기를 대중과 소통하며 불교의 문턱을 낮춘 시간으로 평가하고 검증된 리더십이

0: 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탈종교화와 인구 구조 변화란 엄혹한 현실 속에서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선명상 보급, 불교 박람회 흥행 등을 통한 대중 친화적 행보와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전기료 지원,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개원 등으로 이끌어낸 승가 공동체의 안정성을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중앙종회 의원들은 안정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종단, 국민에게 박수받는 불교를 이끌기 위해선 진우 스님의 지혜와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들의 기호가 확정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 시작과 동시에 접수를 마친 후보자들의 기호 배정을 위해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호 1번 경우 스님, 기호 2번 정념 스님, 기호 3번 진우 스님 순으로 정해졌습니다. 입후보는 경우 스님을 대리해 자공 스님이, 정념 스님을 대리해 삼해 스님이, 진우 스님을 대리해 덕유 스님이 접수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 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마지막 거주자였던 고 강일출 할머니가 일본의 공식 사과를 받지 못하고 끝내 별세했습니다. 할머니가 떠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나눔의 집에서는 할머니의 삶을 기리는 흉상 제막식과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오는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기림의 날을 앞두고 지난 8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2016 경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특히 나눔의 집을 거쳐간 40여 명의 피해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이곳에 거주했던 고 강일출 할머니가 지난 3월 별세한 뒤 처음 맞는 기림의 날입니다.
2: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참혹한 피해를 겪으신 할머니들은 이곳 나눔의 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오셨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기록을 위해 마지막까지 용구 있는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1: 고 강일출 할머니는 2000년 나눔의 집에 입소한 뒤 국내외에서 자신의 피해 경험을 증언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고 강일출 할머니의 흉상 제막식도 진행됐습니다. 오랜 시간 나눔의 집에 남아있던 할머니의 모습을 흉상으로 새겨 삶과 증언을 기억하는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3: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인생 전반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 구겨진 자존심 그 모든 것이 종합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천국권은 사라지지도 사라질 수도 없다라는 그 명쾌한 논리가 대법원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철해내지 못하는 외교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1: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낼 수 없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피해 생존자들이 고령인 만큼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날 미완의 과제로 남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현재 정치권이 준비 중인 관련 법안 제정과 입법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4: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오랫도록 기억하며 여성의 존엄과 인권이 존중받고 모두가 차별 없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5: 앞으로도 저희의 역할이 계속 남아있다. 정치권에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역사 정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 함께하는 연대, 세계를 넘어라는 이번 슬로건처럼 35년 전 피 맺힌 용기로 시작된 외침을 온전한 역사 정의와 제도로 이어가는 일은 이제 살아남은 세대의 몫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도심 포교의 전형을 읽으며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한마음 선언을 이끌었던 연자당 혜원 스님의 구주기 추모 달예제가 봉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사부대중은 생전 자애로우면서도 엄격했던 수행자이자 어머니 같았던 스님의 발자취를 기리며 스님이 남긴 법향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달예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6: 경건한 목탁 소리가 경내를 가득 채우고

0: 사부대중의 눈빛에는 그리움이 번집니다. 한마음 선언 본원 주지 소임을 맡아 25년간 도심 포교의 중흥을 이끌었던 연자당 해원 스님. 법납 37년, 세수 80세로 원적에 든 지 어느덧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마음 선언이 어제 연자당 해원 스님 9주기 추모 달회제를 봉행했습니다.
1: 정말 우리가 이 도량에서 큰 스님 제자로 또 주지심 모시고 살았던 그 세월 오늘 또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사장 해수 스님이 영단 앞에 차를 올리고 안양 본원 주지 해솔 스님과 광명 선원 주지 청백 스님이 헌화를 하며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대중 스님들이 일제히 목탁 소리에 맞춰 지극한 마음으로 삼배를 올리며 엄숙함을 더하고 신도회 회장단을 비롯한 제가 불자들 역시 정성껏 꽃을 공양하며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때로는 호된 호령으로 경책하고 때로는 따뜻한 미소로 품어주었던 스님의 모습이 영정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해수 스님은 해원 스님이 다져놓은 포교와 수행의 토대를 이어받아 흔들림 없이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1: 스님께서 그렇게 살펴주셨던 도량, 우리 대중들 그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런 도량이 이렇게 큰 스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스님들도 연자당 해원 스님처럼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0: 선법 합창단이 음성 공양으로 올린 추모곡 그 마음 그대로는 참된 수행의 길을 걷고자 했던 해원 스님의 정신을 그대로 투영하며 참석한 사부대중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과 전국 비구니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비구니계의 위상을 높이고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할 만큼 한국 불교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해원 스님. 스님의 생전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불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주근입니다.
2: 서울 남산의 도심 속 선명산 거점 충정사가 사찰내 공간을 문화 쉼터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충정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매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도 열고 있는데요.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화사하게 피어난 매화 그림을 배경으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공간. 은은한 불교 장식과 매혹적인 향이 한데 어우러진 이곳은 남산 충정사가 새롭게 문을 연 충정 갤러리입니다. 사무공간이던 1층을 비우고 남산을 찾는 누구나 들러 차를 마시고 쉬어갈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서울 도심 속 선명상 보급의 거점 도량으로서 사찰 문턱을 낮추고 대중과 소통하려는 충정사의 고민이 담겼습니다.
4: 바쁜 일상 속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시각과 후각을 아우르는 깊은 휴식을 선물하고자 이번 충정 갤러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3: 갤러리 개관을 기념하는 첫 전시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성영록 화가의 개인전, 향기로 숨쉬는 시간이 장식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깊은 불심 속에서 자라온 성영록 화가가 전국 8도의 매화 향기를 쫓아 화폭에 담아낸 그림들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화려한 매화 줄기에 스며든 짙은 먹향과 따뜻한 부처님의 자비심이 관람객들에게 고요한 마음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5: 선명상과 또 그 치유가 함께 있는 이 사찰에서 제 그림으로 또 그리고 제 그림 옆에 있는 향수 향기까지 해서 많은 분들께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3: 충정사는 이번 갤러리 개관을 시작으로 남산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린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갤러리 안쪽 선명상 스튜디오에선 누구나 삼매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법당에선 바루 공양과 불교 예술을 접목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4: 관광 치유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에 집중하며 선무도와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선명상 등 불교를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3: 남산의 푸른 자연 속에서 문화와 예술, 선명상이 어우러지는 도심 속 안식처. 산문을 넘지 않고도 일상에서 만나는 독특한 불교 문화가 현대인의 마음을 다정하게 보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대구 군이 제2석굴암에서 해조당 법등대종사의 열반 2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제자들은 스님의 가르침과 원력을 되새기며 인재불사로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다례제에 이어 장학금 전달식도 마련됐습니다.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대구 군이 제2석굴암 비로전 해조당 법등대종사 열반 2주기를 맞아 지난 9일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다례제에 앞서 문도 스님들은 법등대종사의 부두존을 찾아 참배하며 스님의 수행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이어 비로전에서 봉행된 다례제에서 법등대종사의 공덕을 기리고 스님의 원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7: 저는 돌아가시고 나름대로 불안경미를 하고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힘을 내서 다른 소를 잘하고 또 신도 공연을 잘하도록 할 것입니다.
6: 다례제에 이어 지난해 법등 스님 열반으로 잠시 중단됐던 연등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마련됐습니다. 스님과 대학생, 능인 중고등학교 학생 등 모두 32명에게 총 2,1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제2석굴암 연등장학회는 지난 2004년 설립된 이후 꾸준히 장학사업을 펼치며 불교계와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7: 학생들에게 도움이 나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욱더 이를 계기해서 공부를 다해서 국가에 큰 입구이 되면 좋겠습니다.
6: 연등장학회는 현재까지 700여 명에게 모두 5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법등대종사를 추모하는 다례제가 단순한 추모를 넘어 후학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스님의 가르침과 원력이 새로운 세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2: 대전 형통사가 백중기간 합동천도제를 봉행하고 선망 부모와 인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형통사는 지난 8일 2층 큰 법당에서 주지 용담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군포 정각사 주지 정엄 스님을 초청법사로 합동천도제 입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엄 스님은 과거의 업에 휩쓸리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뚜렷한 원력을 세우고 실천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보살의 삶을 살아가자고 법문했습니다. 주지 용담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새기고 각자의 삶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키워가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형통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경내 큰 법당에서 백중 조상 천도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부처님 교화 공원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오조설에 유유히 우리의 초조 달마대사께서 인도로부터서 150세의 고령으로 중국으로 건너오신 그 뜻은 오직 까닭이 있는 일이다. 영인 철견 본가풍이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본가풍을 철견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주공일득 금강안 하면 공부를 해서 참선을 해서 한번 금강의 눈을 얻을 것 같으면 광급 무명당하공이다. 무량 광급의 무명이 즉시 공해버릴 것이다. 이런 고인의 개송 한 편을 읊었습니다. 방금 결제 법문으로 조실스님의 사자후를 우리는 경청을 했습니다. 결제 법문은 조실스님의 법문으로 우리는 감명 깊게 들어맞혔습니다. 산승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 원장으로서 형제 자매 여러 도반들께 앞으로 석 달 동안을 정진해감에 있어서 간곡히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린 비구승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간곡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아, 너희들이 출가한 것은 출가한 해가지고 너희들이 머리를 깎고 다리떼를 가지고 집집마다 걸식을 하면서 나무 밑에서 자고 또 바위 위에서 자고 이렇게 투타행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는 것은 세 속에서 살아가는 내 비추어서 본다면 걸식, 거지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거지 생활을 하는 것은 세 속에서는 최하의 부류들이다. 일정한 직업이 있어서 농사를 진 것도 아니오, 장사를 한 것도 아니오, 회사나 관공서에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오,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아무 직업도 없이 걸식을 하고 사니 이것이 최하의 부류인데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세 속에서는 다 훌륭한 가문에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머리를 깎고 이런 최하의 최하 부류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반드시 거기에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말이야.
왕의 강한 명령에 의해서 너희들이 중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도적놈들의 핍박에 의해서 중이 되어가지고 걸식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무슨 세속에 살다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요새 같으면 무슨 부도가 나가지고 갓띠가 없으니까 그 머리 깎고 중이 되어서 걸식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세속에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절로 도망해 와가지고 절에서 중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과연 목적이 무엇이냐? 왜 두대기를 입고 걸식을 하면서 비가 많이 오는 여름 아니면은 전부 이렇게 걸식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최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 말이야. 세상에는 온통 고통에 둘러싸여 있으니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로병사의 그러한 고통을 해탈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중이 된 것이 아니냐. 생사해탈에서 스스로도 생사해탈을 하고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런 대발심과 대원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중이 되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머리를 깎고 가사를 수하고 바리떼를 들고 걸식을 하면서 또 세속의 탐욕과 집착심을 버리지 못하고 크고 작은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일을 만나면은 진심을 내고 그럭저럭 게으름을 부리고 방일하고 일념으로 정진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비유하자면 여기 한 목재가 있는데 양쪽 끝터리는 다 타서 숯댕이가 되어가지고 있고 가운데 조금 덜 탄 데는 똥이 묻어가지고 나무, 연료로도 사용할 수도 없고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목재와 같은 것인데 그것을 어디다 쓸 것이냐 출가해서 머리 깎고 중노릇을 하면

그래서 진발심을 못하고 그럭저럭 지내는 것은 이러한 타다 남은 똥 묻은 나무만 또 못한 것이다. 그러니 세속의 생활을 부모, 형제, 집안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버렸으니 세간의 사람도 아니요, 속인도 아니요. 진발심을 해서 철저히 수행을 하느니 참다운 중도 아니다. 요새 속담에 중도 소도 아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양가 득죄다. 속가에도 죄를 짓고 중이 되어 가지고도 죄를 지어서 재가 출가 양가 득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도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안에는 이런 말씀이 해당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3천년 전에 부처님께서 아직 철저히 발심을 못하고 충분히 수행을 하지 못한 젊은 비구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설법하신 내용이 아함경 아함부에 있습니다. 3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직 철저히 발심을 못하고 수행을 허되 철저하지 못한 도반들에게는 그때의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법문을 가슴 깊이 듣고 명심을 하면서 이번 석 달 여름 안거를 하루하루를 그런 바로 살아계신 부처님이 옆에 계신 줄 그렇게 믿고 정진을 한다면 아무리 날씨가 더웠고 힘들다 하더라도 솟구치는 분심과 신심과 감동으로서 이 한철을 잘 지내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가 구감에도 출가해서 중이 되는 것이 어찌 조그마한 일일까 보냐. 아니란 것을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배부리고 등 따신 것을 구해서도 아니고 명예나 이끝을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번뇌를 끊기 위해서요. 부처님의 해명을 잊기 위하며 삼계에 뛰어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송광사 16국사 중에 한 분이신 진각국사의 좌우명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살자 보살자여 아들자자는 보살의 자식이다 이렇게 새기기보다는 자자는 어조사로 보살이여 보살이여 발심을 해서 출가한 사람이면 의당 대승법 보살이 되기를 서원을 한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살자 보살자는 진각국사 자신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살자 보살자여 상자 마두 시묘에 항상 스스로 머리를 만져봐라. 깊이 그 까닭이 있을지니 마두 인득 심사량이다. 머리를 만져보며
자기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머리 빡빡 깎은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깊이 생각함을 얻을 것이다. 깊이 생각한 바가 있을 것이다. 출가본이 도와사오. 출가한 본 의도가, 본심이 무엇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던가? 승기상노 속기심이면 겉으로는 중어 모양을 하면서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 그 마음은 속심을 가지고 있다면 가불 참천 이괴지가 가히 하늘에도 부끄럽고 땅에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추행 광은 임여이로되 멋들어온 행동과 미친 말을 하는 것은 네가 하는 대로 맡겨두지만은 확탄 노탄 하회피리고 화탕지옥과 노탄지옥을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겠느냐. 진각국사는 이러한 좌우명을 항상 당신의 거처하는 방에 딱 붙여놓고 매일 이것을 읽어보시고 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진각국사 좌우명이나 또는 부처님께서 지원정사에서 여러 젊은 제자들에게 하신 그 법문이나 선가구감에 있는 말씀이 오늘 20세기가 저물어 가고 이 말세를 당한 이때에 우리 불자들은 가슴 깊이 뜨겁게 마음에 새긴다면 어찌 말세라고 한탄할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모든 것이 말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부처님의 정법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뜨거운 법문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 주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한탄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어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출가한 스님네나 제가하신 신남신녀 여러분이나 불법을 믿고 정법을 믿고 의지하여서 자기를 깨닫는 공부를 해나간 데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은 일단 자기의 발밑에를 먼저 살펴야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철저하지 아니하고서는 중생제도니 사회정화니 인류평화 같은 것은 입에 낼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

차시일지일지시완이며 지옥시자.

수행을 막대 빈모반하라. 수행에 나가는데 귀밑털이 흰 것을 기다리지 말아라. 늙어서 허리라. 자식, 딸, 여워놓고 하리라. 뭔 일을 해놓고 하리라 하고 뒤로 미루지 말라. 이것은. 아직은 젊으니까 내가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뒤로 미루지 말라. 고리 신분이 개손이다. 쑥대밭 새 무덤이 다 소년의 무덤이니라. 주엄에 있어서 어찌 늙고 젊은 것이 있겠느냐. 젊은 사람, 어린 사람도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는 것이지 늙은 사람은 꼭 죽는 것이 아니다. 자신 일실 기시관이며 이 몸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어릴 때 돌아올 것인가. 지옥 시장 기등한 곳 지옥에 한 번 떨어지면 나올 기약이 없어. 그러니 어찌 등한히 그럭저럭 방일 하고 해태하면서 세월을 허송할 수가 있겠느냐. 용주사, 또 위봉사, 또 승가사, 세등선원, 회룡사 여러 선방의 도반들도 무다히 한거 결제 법요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각자 그 선방 있는 곳에서 결제를 해도 충분히 결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은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부처님은 3천년 전에 열반을 하셨지만 절마다 부처님을 거룩하게 조성을 해서 금물 입혀서 잘 모신 것은 이 도량에 살아계신 부처님이 계신 줄 그렇게 믿고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하자는 뜻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고 가신 바가 없고 생사가 없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우주 법계 법신불로 가득 차 계시고 일월성진과 산천초목과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의 법신체가 아닌 것이 없거늘 어찌 나무나 흙이나 쇠붙이로 조성을 해서 모셔야만 거기에 부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이 지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근기가 하열한 중생으로서 비록 그런 등상불일 망정 더 거룩하게 조성을 해서 청성껏 모시고 이렇게 지내면 그리고 조속으로 예불을 올리고 사시에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참회하고 발언하고 서원을 세우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면 실제로 우리 가슴 속에 부처님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도량에 계신다고 하는 마음이 나기 때문에 불상을 모신 것입니다. 오늘 결제를 맞이해서 각자 자기

효소에서 결제 보별식을 갖고 결제에 들어가도 아무 부족함이 없건만은 이 자리에 모두 도반들이 모이신 것은 수백리 밖에서 이렇게 모이신 것은 조실스님께서 옛날에 항상

인심으로 이렇게 도반들이 모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졸시의 법문을 한 편을 녹음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생존하신 졸시의 법문과 조금도 다름없이 우리는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감격받은 마음으로 한철 동안을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진을 하시면서 지내신다면 우리의 수행에 큰 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철을 지내되 정말 분심을 느끼고 무상을 깨닫고 발심한 마음으로 정진을 한다면 더위도 문제가 안될 것이고, 공양이 충분히 맛이 없어도 나물을 먹고 거칠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밥이 맛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다 우리의 좋은 영양제가 되어서 도 닦는 데 훌륭한 약이 되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참선이라 하는 것은 철저하게 포구발심을 해야 하느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 지옥에 대한 공포,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무상한가에 대한 그런 포구발심을 해야 제절로 공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졸시님께서 해인사에서 강원에서 공부를 하실 때에 도반 하나가 허망하게 죽은 것을 보고, 거기서 아까 읊은 김응해 스님의 49제 법문에 이 개송을 읊으신 것을 보고 그렇게 뜨거운 감격을 받으시고, 거기서 바로 선방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결제를 맞이해서 이 선원에 새로 방부를 드린 도반과 또 비구니 수자 몇 분과 또 선방의 보살님 몇 분이 화두를 받기를 청하기 때문에 조실 스님을 대신해서 화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선을 하는 데에는 첫째, 몸을 고르는 것입니다.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를 해서 몸을 단정히 하되 어깨나 목이나 그게 너무 힘을 주어가지고 뻣뻣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정히 하면서도 어깨의 힘을 빼고, 목의 힘을 빼고, 눈은 감지도 말고, 너무 뚝 부릅뜨지도 말고, 평상으로 뜨고서 앉은 자리에서 약 2m쯤 앞이 보이도록, 그런 정도로 눈을 뜨. 이것이 몸을 단정히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조식이니, 호흡을 하는 것인데, 호흡은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이 세상에 다른 것은 굶고 없어도 얼마 동안은 살 수가 있지만은 숨이 막히면은 당장 몇분 안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뛰고 있는 한은 숨이 들랑달랑 하지만은 참선하는 데 있어서는 참선하는 데 가장 적합한 호흡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참선도 잘 되는

그런 호흡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전호흡이라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도 이 수식관이라 해서 이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하는 수를 헤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초학자를 지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호흡을 들어마실 때에도 조용하게 길게 들어마시고, 내쉴 때도 조용하게 길게 내쉬는데, 너무 무리를 해서 억지로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연령과 체격과 체질에 따라서 가장 자기 편안한 정도로 느리게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한두 번 하고 나면 다시 헛숨을 쉬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 마실 때 한 3초 정도 걸려서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신 호흡을 약한 3초 동안 정지를 했다가, 내쉴 때는 조금 길게, 한 3, 4초. 그래서 들어 마셨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내쉬는데 한 10초 정도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차츰차츰 한 20초. 조금 더 이제 여러 해를 해가지고, 조금 더 무리가 없이 조용하게 할수 있으면 한 30초, 한번 들어 마셨다가 머물렀다가 내쉬는데 한 30초 정도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서 30초 걸리게 허리라, 그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호흡을 하는데, 맨 처음에 준비 호흡으로 속에 있는 호흡을 완전히 다 입을 조금 벌리고 후고 다 내뿜어버리고, 다 내뿜었으면 또 스르르 들어 마셔. 들어 마시되 가슴이 미어지도록 들어 마신 게요. 들어 마셔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참았다가 또 스르르 내쉬고, 이러한 것이 이렇게 두번 내지 세 번을 하는, 이것은 준비 호흡이고, 준비 호흡이 끝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들어 마실 때에도 코로 들어 마시고, 내쉴 때도 코로 들어 내쉬되 조금도 무리가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을 고르는 건데,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가 이름으로는 마음이다, 마음이다 하지만은 우리는 한 번도 이 육안으로 마음을 볼 수가 없어. 근데 마음은 어떻게 고르느냐? 눈으로 보여야 무엇을 어떻게 할 텐데, 보이지 않는 마음을 고른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지만은, 화두, 공안이라고도 화두라고 하는데,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 공안이 있는데, 오늘 내가 여러 도반들에게 구원하고 싶은 것은 시삼마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무엇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 말인데, 부르면 대답할 줄도 알고, 욕하면 썩낼 줄도 알고, 칭찬하면 기뻐할 줄도 알고, 정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 줄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도 알고, 그런 놈이 있거든.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줄도 알고, 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들을 줄도 알고,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 소소영령한 주인공이 있는데, 대관절 이놈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무엇고. 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무엇고. 알수 없이 의심으로 이 무엇고. 이렇게 화두를 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지만, 결제 중에 녹음 법문을 통해서

차례 듣고 또 해제에 가시면 집에서도 여러 번 들으면서 자꾸 하다 보면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바르게 하면서 화두를 바르게 들은 법을 스스로 터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8만 4천의 묘한 법을 49년 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간곡히 모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차성을 깨달으라. 너의 이 지수화풍 사대로 뭉쳐진 이 몸뚱이는 더럽고 무상한 것이지만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그 차성을 크름을 깨달아야 생사해탈을 하느니라. 그 공부해 나가는 방법을 중생 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무상을 깨닫고 팔심을 해서 생사 윤회 속에서 그 속에서 생사해탈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열반하신 지 3,000년이 되었지만 역대 조사들이 등등상속으로 전해 내려오시면서 오늘날까지 이 최상승법 활구참선법이 전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이 법을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반들이 이렇게 모이셨고 졸심 법문을 같이 들었고 산신이 이렇게 또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게 된 인연은 다급생내로 우리가 부처님 회상에서 많은 인연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철을 지내신 동안 사소한 일에 신경질을 내거나 불평불만을 내지 말고 무슨 생각이 일어나거나 무엇을 듣거나 무엇을 보더라도 바로 한 생각을 그 생각에 즉해가지고 화두를 드셔서 일념 말년이 되고 타성일편이 되어서 이 의단이 처음부터서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금방 이먹고 들어도 그 이먹고 드는 동안에도 금방 딴 생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1년 이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순일무잡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갖추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해갈수록 알 수 없어야지 무엇이 보이는 것이 있거나 알아들은 것이 있어서 아하하 이것이로구나 한다면 벌써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무엇인가 느낀 바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구경의 깨달음이 아니면 스스로 그것은 그대로 놔버리고 철저하게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의단으로 이 무엇고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화두를 가지고 정진을 해서 무자 화두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판치생모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정전백수자를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화두를 가지고 허건 간에 자기의 그 본참 공안을 가지고 한결같이 해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가 찾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만 한다면 반드시 자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역대 조사는 한결같이 보증을 하셨습니다. 말세에 참선해가지고 될까? 내가 근기가 약한 사람으로서 염불이나 하지 경이나 읽지 감히 최상승법을 한다고 한 것이 과연 목적 달성이 될 것인가? 이런 의심은 할 것이 없습니다. 백만겁이 지나고 무량겁이 지내서 아무리 말세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그 자성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인연이 없어서 모른다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올바른 방법만을 알 수가 있다면,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있는 한에는 우리는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반드시 금생에 이 몸으로 자성을 깨닫기를 다 같이 다짐하면서 오늘의 결제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김천 직지사 백년한 묘적 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 자제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곳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귀의처가 될 것입니다.
2: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봄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우와, 이거 진짜야?
7: 에이, 설마. AI겠지?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오란 분절 백중은 도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도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도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

0: 면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은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삼사라 업자. 업은 우리가 이 업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님들 법문이나 강의에 업 얘기가 무지개 많이 나와요. 인과응보 이야기 이런 이런 걸 얘기 나올 때 어떻게 보면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다 아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업 이야기는 그 다른 종교 다른 철학에서 그 얘기를 안 잘 이걸로 인과응보가 있다는 얘기를 부처님뿐이 안 해요. 그래서 세계 철학자들도 업을 카르마라 해가지고 공통으로 카르마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업은 어디에 저장되는가, 어디에 저장됐다가 다음 생으로 연결되나 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장한다는 건 유식에서 제8 아리야식에 저장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유식을 얘기하려면

큰 분들이 이제 계신데 아마 용수, 무착, 세친의 보살이 있는데 우선 유식의 선지식은 세친, 바스반두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유식에는 세친의 말씀을 오늘 주로 드릴 거예요. 행위를 하면 종자가 남아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지금 이 순간, 순간순간마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종자가 남아서 아래야식, 제8식 아래야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인연을 만나면, 어떤 조건을 만나면 표면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 유식에는 여덟 가지 식을 언급한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전호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비식, 신식에서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제6의식. 우리가 의식 있으면 살았다, 의식 없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제6의식이 안이비설신의 의식을 총괄한다. 그 다음에 제7식, 만화식. 제7식, 만화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곱 번째 식이에요. 안이비설신의. 그 다음에 7식이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여덟 번째 제8 아래에서 유식에서는 여덟 가지 식을 언급한다, 인식한다는 거. 여덟 가지로 나눈다 이거요. 근데 제7, 이게 만라식. 이 제7식이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이게 이기주의 이거의 의식인데 제7식은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가면 제일 먼저 이거 이거의식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제7식을 이기주의식 67식이 이게 이제 아주 자기 고집 피우고 이건 악연 나의 견해야. 내가 보니까 그래. 틀림없어. 이 고집 피우는 거. 악연. 아애. 나만 사랑해줘. 나를 왜 없음 여겨 존경해줘. 아애. 아치. 이게 이제 네 가지 이제 제 7식을 설명하는데, 악연, 아애, 아치. 그 다음에 아만. 이게 네 가지. 이게 제 7식이거든요. 이것이. 제7식인데 이건 애고의식, 애기주의의식이라는 게 이것은 불자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나의 견해,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나만 사랑해줘라. 나 아치라는 건 이제 어리석음이죠. 자기 어리석음을 모르고 자기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다음에 아만공고, 이 아만심이 이제 문제죠. 내가 최고 잘났고. 나를 존경해주고, 아만심, 아만공고, 그러죠. 이게 제7식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7식은 만화식으로서, 이렇게 이기주의식이다라고. 제8식이 아래야식이거든요. 제8식이 아래야식인데, 모든 것을, 종자를 저장한다 해서, 함장식이라고 그러고, 함장식. 어떤 종자를 저장한다 해서 함장식, 종자가 멸하지 않는다 해서 무물식이라고도 하고, 또이 제8식이, 이게 이제 이것도 한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제8식은, 함장식. 종자식, 종자식, 그 다음에 저장식, 저장식, 그 다음에 이 한번 여기 제8식에 저장되면은 없어져 소멸되지 않아요.
몰입해서 없어지지 않.

네, 무물식, 그 다음에 재생, 연결식. 모든 우리가 하루에 오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감춰진다. 제8의 아래에 저장된다. 종자식이 된다. 이건 소멸되지 않는다. 성근 종자냐, 악근 종자냐. 따라서 어느 종자를 오늘 많이 심었느냐. 저장한다. 저장식. 창고에다 저장한다. 무멸시. 없어지지 않는다. 네, 몰입 없어지지 않는다. 재생 연결식.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연결식이 연결되는 식이다. 이게 제8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그 대승 주장인 유식과 조금 차이는 둬요. 달리해요. 유식은 사실은 부처님이 그렇게 주의 주장했던 아주 그 삼법인 같이 인과응보 같이 그런 것을 아주 100% 말씀보다 설정을 잘제 유식에 대한 것은 말씀을 잘안 하셨죠. 그런데 용수보살로 무착보살로 세친보살로 해서 쭉 유식을 보면은요, 저는 유식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관음스님 유식, 우리나라로 봐서는 유식강의 관음 큰스님, 그 다음에 각성스님 현재 살아계신 분, 그분 유식에 대한 강의도 책도 많이 봤기 때문에 유식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시간 동안 말씀드리는데, 유식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 3년 해도 모자른 유식인데, 그런데 어떤 행위를 하면 그때 일어날 마음이 업이 된다. 이건 같은 얘기인데, 이 마음은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 어지에 저장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래요. 그렇지만 하지만 나중에 조건이 형성되면 제8식에 무조건 100% 저장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조건이 형성되면은 업의 잠재력인 업력이 업의 결과를 맺는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제8식에 아주 100% 저장된다는 말씀. 그런데 말씀의 흐름에 붙인 말씀 보면 그것도 이 주식에서 저기 유식에서 얘기하는 게 상통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해요. 부처님은 그 업이 조건이 형성되면 업의 잠재력인 업력이 업의 결과를 맺는다라고 말씀했다는 걸 한번 기억하시고요. 업력은 씨앗이 가진 잠재력과 같다. 씨앗의 잠재력이 적정한 토양과 햇볕과 물들과 농부의 농사짓는 조건을 갖추면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씨앗이 가진 잠재력이 씨앗 속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니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지 씨앗이 가진 가능성, 토양과 내 땅을 만나면, 심으면, 뿌리면, 그게 조건이죠. 조건이 갖춰지면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일 뿐이다. 씨앗이 가진 가능성이 무슨 잠재력 씨앗 속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발화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가진 가능성에 적당한 조건이 갖춰지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아래야식을 설정을 잘 하지 않는다. 아래 제8식을. 그리고 제우의식 아니비제 색성량이 조금 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정하지 않고 조건으로서 업과업의 결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조건을 만나서 씨 뿌리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온다. 충실한 열매가 있느냐, 부실한 열매가 열리느냐 문제다. 유식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심식인데 유식무경. 유식무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무경. 오직 식이다. 심식이다. 오직 심심밖에 없다. 그래서 유식인 거예요. 오직 유식자. 오직 내 마음 안에 인식하는 것이 밖으로 소현된 거지.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나의 마음이 밖에 경계 모든 걸 삼나마다 눈에 보이는 건

내 마음이 비춰진 거야. 그래서 일제심절대 온유대사 해골물도 저녁에 먹었을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안 보여서 낮에 화난 데 먹으니까 해골물이더라. 더럽다 깨끗하다. 내 마음에 달려 있다. 그 자체가 더럽고 깨끗한 게 아니었다라는 설명하는 게 유식설명 이것도 환계나 일체의심조도 온유대사 해골바가지 얘기도 유식 얘기에 따지면 그래서 유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직 나의 인식 소장된 거에 대한 나타난 바다 삼라만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어느 누구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지 않아요? 미국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소감이 다 달라. 그래서 오직 유식이지 밖에 경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 죽어서 뭐 윤회가 안다는 얘기라 밖에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인도 불교의 3대 보살, 용수 보살, 나가리주나, 무착, 아상가, 천친, 바수반두, 용수, 나가리주나, 화엄경 약창계 지신 용수보살, 제2의 석가모니, 인도에서 가장 큰 존재, 대지도론, 반야부 600부를, 대지도론의 책에서 주석서를 바쳐서 쓰신 분, 용수, 대단한 분입니다. 나가리주나. 무착하고 세치는 형제예요. 아상가하고 바수만드는 형제지간이다. 그래서 무착은 대승이 있었고, 세친 동생은 소승대승 제가 잘안 쓰는데 이거 설명하면서는 써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저기 저 형에 따라서 대승이 와서 유식사상을 형은 설계만 했고 사실은 마무리 지어서 모든 걸 회통치는 건 천친 세 동생이 다 맞춥니다. 그래서 무착보살은 섭대승론 유식사상을 체계화시켰다. 그리고 아래야식, 제8 아래야식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유식무경, 오직 나의 인식에 대한 밖의 경계지, 내 인식이 없으면 밖의 경계는 없다. 유식의 시조입니다, 무착이. 대장엄경론에서는 정토왕생, 원생왕생, 극락세계 가려면은 원을 세워야 되고, 부처님이 극락세계 있다는 걸 믿고, 원을 세워서 남아미타불 염불하며 왕생한다는 것이 무착보살도 말씀. 윤희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다음 생 극락세에 가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제가. 멍견아미타불. 부처님을 친견하기 원하면은 남아미타불을 염하라, 염불하라. 야규중생 원생할라 꼭 당절당득 왕생이라. 만약 어떤 중생이 있어서 극락세계 안락국에 태어나고자 원왕생 태어나고자 한다면 간절히 마땅히 왕생을 얻을 것이다. 원을 세우고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면은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유식에 대한 대가 세친보살, 천친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바수반두. 유식론은 책을 많이 쓴 분인데 이분은요. 이 세친은 소승에 있을 때 논소가 500부, 대승에 오셔가지고 논소가 500부, 그래서 천부 논사라고 그래요. 이 세친 보살을 이런 때도 한번 좀 알아두시고 천부 논사가 천친 세친 보살이다, 바수반두다라는 거. 천부논사다. 소승에서 500부 논문이 500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논서가 따진다면. 그 다음에 대승이 와서 500부에서 전부 천부를 지었다. 많은, 젖을 제일 많으신 분. 그래서 천부논사라고 그래요. 부처님 말씀을 주석 붙이는 거. 천부논사라고 한다. 그래서 유식 20성론, 유식 20논송. 그 다음에 유식 30송. 그 다음에, 지은 것이 이제 이렇게 이런 유식에 대한 논부터 시작해서, 아비달마 비바사론 같은 거. 이제 뭐 소승 논서예요. 아비달마 구사론. 제가 소승 대승 잘안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승에서 얘기하는 소승농성을 나누는 걸좀 강의하다 보니까 말씀드

드리는데, 초기에 부처님 말씀은 소승이다. 대승 경전은 또 거기에 발달한 거다 해서 좀 옛날에는 좀 가치를 낮춰봤죠. 그런데 지금은 부처님의 직설 2개월 후에 결집된 진짜 부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비달마 비바사나 아비달마 구사로는 소승에 있을 때쓴 거고, 염불왕생 이런 것도 거기에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거론하고 있어요. 또 이분도 왜냐면 유식이 얘기하면서 왕생 얘기는 빠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모든 인도의 중국의 큰 스님들이 왕생을 공부를 선양을 실천을 안한 스님이 거의 없다. 심지어 육조 회능도 남아미타불 여섯 자만 열심히 하면은 살아서도 남아미타불, 죽어서도 남아미타불. 그러면은 불로탄지 도서방이라, 노력하지 않고 손바닥 튕기는 사이에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도달, 왕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형인 무착의 대승에 이제 법상종이 있어요. 법상종. 이제 법의 모양을 유식으로 표현하는 법상종인데, 형이 무착 보살의 대승 법상을 세친이 이제 대승이 와가지고 그걸 계승했고, 체계화하여서 유식 사상을 완전히 정립해서 흥기시킨 분이 세친 보살이에요. 바수반도. 천친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천친 세친 보살도 무량수경 우바제사 원생계에, 또 무량수경 정토삼부경, 윤회에 대해서 앞으로 정토삼부경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토삼부경이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삼부경, 사부경이 얘기하려면 반주삼매경. 반주삼매경은 부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 하고 염불하는 걸 반주삼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정토삼부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무량수경 우바제사 원생계에서는 보리유지가 번역한 건데, 정토원생의 신앙을 선양한 것이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해서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신앙, 염불신앙을 선양했다. 세친보살 이야기예요. 세친의 완생론. 만약에 선난자 선녀인이 오념문을 닦아 성취하면 필경에는 안락국도 극락세계에 태어나 저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 세친보살이 쓴 완생론에 나오는 말씀. 어떤 것이 오념문인가? 예배, 부처님을 예배, 공경, 찬탄. 예배하는 거. 지심기명예. 지심정예공양, 상리도사 사생자부,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자권문이라는 것은 원을 지어서 관찰은 여법하게, 왜 남아미타불인가, 왜 불러야 되나를 원하고, 극락세계 가기를 원하고, 부처님을 남한편을 원하고, 그래서 관찰해서 조견해서 여법하게 수행을 해서 극락세계에 가고, 다른 사람도 극락세계에 갈도록 해양하자. 그래서 세친보살 왕생론에서 오념문에 예배문, 찬탄문, 자권문, 관찰문, 해양문으로서 염불사상을 선양했다. 외계의 대상은 신식의 변현이다. 그 존재성은 식에서 의한 것이다. 외계의 대상, 아까 저기 얘기한 유식무경 이야기예요. 네네. 외계의 대상, 밖의 경계. 외계의 대상은 유식, 오직 유식의 소현이다. 유식의 소현이다. 유식의 오직 신식의 변현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래서 지금 유식을 제가 지금 재팔 아래 야식의 저장식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심식의 변현이다. 아까는 소현이라고 제가 썼죠. 유식에서는 유식무경 얘기를, 유식 말고는 밖에 경계가 없다. 외부 경계, 외계의 대상이 내 마음의 심식의 변에서 나타난 것이다. 심식의 경계다. 심식에 따라서 나타난 바다. 그래서 검정 안경 쓰면 검게 보이고, 빨강 안경 쓰면 빨갛게 보여. 그래서 자기 분상에서 얘기하는 거, 유식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상당히 유식이 재밌는 게, 유식은 뭐냐면, 자기의 익힌 대로 봐요. 산속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여인이 막 머리 풀어붙이고 막 놀래가지고 튀어나오니까, 예? 양반이 보고는, 아이고, 여성이 말이야, 다소곳이 못하고 저렇게 막, 예? 예? 놀래서 저렇게 여성답지 못하게 저렇게 뛰어온다고 양반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해요? 그런데, 산속에서 짐승을 잡는 포수는 튀어나오면, 아, 산속에 있어서 무슨 짐승이나 뭘큰 짐승을 만났는가 보다, 노를 만나든 뭐든 놀래서 호두갑 뛰어나오는 것보다 자기의 분상에서 심식의 자기 익힌 바에 따라서 각자 얘기를 달리해요. 각자 얘기를. 소나무가 있다. 지게꾼은 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목수는 석가리 걸었으면 좋겠다. 그게 유식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나오는 것도 삼계 유심이다. 환경에 나오는 삼계 유심. 욕계 새끼 부새끼 삼라망상 보이는 것은 오직 마음이다. 삼계 유심. 유식으로 얘기한다면 삼계 유식인데, 내내 같은 얘기인데, 심여공화사 화재 세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뒤에 계속 있는데 좀 요것만 설명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마음은 화가가 하얀 백지에 그린 그림과 똑같다, 마음은. 자기 마음에 따라서 나타나네, 자기 분상을. 뭘 그릴 거니? 어떻게 표현할 거니? 한 가지 주제를 보고 그리라고 하면 각자, 초등학생이 됐든 어른이 됐든 자기의 마음에 가진 심식 작용에 의해서 도화지에, 백지에 그려낸다. 이게 유식입니다. 화재 세간. 모든 세간을 그려낼 뿐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황에 나오는 상계 유심이나 유식이나 마음에 그려진, 그래서 여기서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전시하는데 갔어. 그런데 그림을 보고 좋다, 나쁘다, 잘 그렸다, 못 그렸다 판단을 하는데 화가의 마음은 몰라요. 이게 불교에서 안에 수행이 어려운 건데, 아, 그림을 보고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는 다 해. 자기 분사에서 자기 익힌 대로, 자기 엿대로. 파란 안경, 빨간 안경, 작게 해서 어둡다, 밝다, 좋다, 나쁘다. 그런데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린 마음은 몰라요. 이 마음 찾는 게 수행입니다. 화가 그린, 그 화가의 마음을 찾는 게. 요 심여공화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해심일경이 유식의 소위경전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해심일경. 이제 알아두세요. 유식의 소위경전이다. 교과서다. 식은 소윤대상 나오네요. 제가 설명한 게. 식은, 심식은 대상이, 밖에 삼라망상 보이는 것은 심식에 나타난 바다. 오직 식에 나타난 바다. 오직 식에. 유식은, 팔식으로 나누는데, 팔종으로 유식을 나눠요. 전호식이라는 건 감각의 식이에요. 보고 그냥 좋다, 나쁘다 하는 거, 인식하는 거요. 그 다음에 제6의식이, 이게 이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요. 추리하고 추상하고 하는 거. 보는 걸로 끝나요. 안식부터 신식까지는. 제7식은 만화식, 만화스라는 건데, 내가 항상하다고 집착하는 식,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내가 항상하다고 집착하는 식이다.
나아가

악연 아예 아치 아만 내가 공부하다 자기에 집착하는 거 나를 알아줘. 이기주의식 나한테 베푸는 건 없어. 남은 뭐하든 관계없어. 베푸든 베풀었든 내가 바벨

알라야식, 아래야식이 나오는데, 종자식, 저장식, 그 다음에 함장식, 그 다음에 이제 무물식, 그리고 재생연결식. 이것이 이제 제8 아래야식인데, 내가 씨뿌린 종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종자가 된다. 선근종자냐, 악근종자냐. 함장식, 모두 다 감춘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찍어내서 그대로 간직한다, 감춘다. 저장식, 저장한다. 빼놓지 않고. 포장을 하는데 택배 보내나 하늘에도 새 나갈까 봐 완전히 저장해서 감춘다. 무물식, 소멸되는 게 아니다. 물에 빠져 아직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다. 재생연결식,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연결되는 식이다. 생사윤회를 한다. 재생연결식을 하는 것은 태어나야 재생, 다시 태어나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생사윤회하는 식이다. 제8 아래야식. 중요한 겁니다. 80. 그러니까 전오식, 제6의식, 제7식, 8식 아래야식에서 제가 8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제8식은 아래야식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전오식부터 제8 아래야식까지를 8가지씩, 아니비서신의 5가지, 제6의식 7가지, 제7 만화식, 제7식 7가지, 제8식 아래야식까지 8가지죠. 그래서 팔식은 의식 세계다. 전오식부터 제8식까지는 윤회의 식이에요. 의식 세계예요. 그래서 제 전오식, 제6의식, 제7식까지를 추의식이라고 그래요. 추의식. 보이는 의식. 그런데 제8 아래야식은 잠재되어 있는 함장식이기 때문에 세번 내라고 그래요. 추번 내, 세번 내. 전오식부터 제7식까지는 추번 내. 제8 아래야식은 적을 세 자, 세번 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8식은 의식 세계, 분별 세계, 유의법의 세계, 유루법의 세계, 육안으로 판단하는 세계를 이 8가지씩이 의식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설명을 좀 붙여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텐데, 의식 세계는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는 분별 세계예요.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의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의식 세계에서 반야 세계로 전환되는 거.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의식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의식 세계에서 그냥 익힌 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본대로 그렇게 각자 자기 주장해서 싸우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반야 세계, 공성 반야 세계, 평등성지 반야지에 가서, 육안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가지고 세계를, 법계를 봐라. 함이 없는 법. 보되 봄이 없이 본다. 우리는 보고 느끼고 쫓아가는데, 무의법이란 건 함이 없는 법. 보되 봄이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들어라.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것이 이제 반야세계거든요. 셈이 없는 법. 그래서 반야신경의 반야바라밀대의 의지에서 구경에는 열반하고 능이 일체 고통에서 소멸된다고 나오잖아요. 의식세계에 가지고는 괴로움에 떠날 수가 없어.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뭘 해서, 주식을 해도, 돈을 벌었어도 만족을 못해, 다른 사람보다 적게 해서. 영원히 이게 이제 사람의 이제 욕심의 의식 세계인데, 그래서 반야바라밀다, 공성 반야지혜의 무의법에, 무루법에, 해안과 불안과 천안, 불안 세계에 가서 가야만이, 그게 반야바라밀다요. 공성 반야지혜가 반야바라밀다 세계다. 거기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구경에는 열반하고 성불하고 가피 있고 능히 일체 고통에서 구원을 받는다. 소멸됐는다. 반야바라밀도 의지해라. 반야세계 의지해라. 전지특지.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한 것이 의식세계에서 지혜의 세계로 굴러서 얻어라. 의식세계에서 그냥 내 본대 느낀 대로 싸우고 시비 걸지 말고
선수

작지 나오겠습니다마는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로 해서 지혜를 얻어온 것이 그래서 유식에서 제일 제가 중요시하게 전지뚝지 의식세계를 굴려서 전해서 그리 가면 고통이야 유턴해서 굴려서 지혜를 얻어라 반야지혜를 얻어서 살아라 그래서 열애사지로 가라 열애사지 이 법상 중에서 얘기하는 건데 부처님의 지혜를 네 가지 지혜로 얘기했어요. 솜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유리의 팔식을 전하여 열애 유식에 유루 셈이 있는 거 108번에 있는 거 전호식부터 제8식까지를 굴려서 무리의 팔식과 상응하는 사지를 얻는 것. 네 가지 지혜를 얻는 것. 여기서 이제 전호식이 여기서 이제 이게 설명인데 그 설명을 이거 썼는데 중요해서 썼어요. 전호식이 선소작지다. 안이비설신까지 식 선소작지다. 이걸 전해서 굴려서 선소작지를 득해라 얻어라 전식 득지 제6의식을 굴려서 묘관찰지를 득해라. 제7식, 예고의식, 만화식, 예? 아예 악견, 아치, 암만을 굴려서 평등성지, 너만 옳고 내만 암만 헌계라. 모두 다 평등해. 다 공경할 대상이야. 너만 잘해달라고 하지 마. 그 사람도 존경스러운 존재야. 이 얘기입니다. 평등성지, 제8식을 굴려서, 아래야식이에요, 이게. 제8식, 요것은. 그래서 대원경지를 얻어라. 이 대원경지가 부처님 최고의 경지죠. 마지막 경지가 그래서 전호식을 굴려서 선소작지를 얻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 과에 부처님의 성불의 과에 이르러 유리의 전호식과 그에 상응하는 마음을 버린지에 유리의 전호식 안이비설신은 자기 업대로 인식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셈이 있는 번뇌가 있는 식이라는 거예요 유루라는 건 셈이 있다 셀루자 있을루자 유리의 전호식과 그에 상응하는 마음을 버린 지혜다. 그 다음에 제6의식을 굴려서 전하여 제6의식을 전식 전하여 득지 묘관찰지를 얻어라.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여 자제한 불가사의한 지혜로 여러 가지 의심을 끊는 지혜. 여러분들 의심 안 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불자들이. 부처님 말씀 무조건 믿고 들어가서 살펴보고 조교나가 하다 보면 맞아.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나? 부처님 말씀이. 불가사는 의실요. 우리는 육안 가지고 판단하는데 천안의 세계, 응? 법안의 세계, 해안의 세계, 불안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 묘관찰지,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여 자제한 불가사의한 지혜로 여러 가지 의심을 끊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자들이 기도도 안 되고 수행도 안 되는 건 의심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순수해야 공부가 된다. 순수한 사람, 착한 사람이 공부가 돼요. 그래서 제7식은 평등성지다. 제7식을 벌려서. 왜냐하면 에고의식, 자기 이기주의식, 자기만 옳다는 암만 공고시,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아예의식, 나의 견해는 이래, 나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나견에 그러한 것은 아니야. 평등해. 모든 것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일체 내 생명, 무량공동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해. 너만 위해달라고 하지 마. 무루의 지혜액을 증득하는 것이다. 평등성지는. 셈이 없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유리를 떠났어. 범부 유정들이 평등 일회를 관하여 범부 우리 중생들이 평등해서 한결같이 똑같아 차별심을 읊해 노안할 차별심 읊해 잘나고 안 되고 뭐 열등심이고 뭐고 분별심 차별심 하지 마 평등성지에 가서는 불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대자비심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 이렇게 보살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편 교화하여 이익을 얻게 하는 지혜. 제8식을 굴려서, 아래야식을 굴려서, 대원경지, 해인산매라고도 하죠, 해인산매.
바다가 맑어야

모든 게 빛이지. 거울이 깨끗해야 더러움 안 비춰. 깨끗이 맑아야 큰 원만이 맑아야 모든 지혜가 비춰. 대원경 큰 거울이 있는데 티끌 하나도 없이 먼지 없이 깨끗해. 내 얼굴 가져가면 그대로 다 비춰. 바닷물이 맑으면 모든 삼라문생이 다 비춰. 그래서 거울에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삼라만상이 그대로 비추어 모자랄이 없는 것과 같이 원만하고 분명한 대원경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유식에 대해서 왜 말씀드렸느냐면, 제8 아래야식에 너의 지금 현재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의지 전부 사진에 CCTV에 찍히기 때문에 제8 아래야식이라는 데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나쁜 마음 먹고 나쁜 짓한게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어떻겠어. 그냥 용서도 그냥 해서 안 되는 거야. 없던 일로. 용서도 원래 용서는 없어. 용서할 것이. 그렇지만 부처님이 지혜에서 본 CCTV는 소멸되지 않아. 그대로 틀으면 그대로 다 나와. 저장식이라 했잖아. 우리가 찍어서 저장하잖아. 폰으로 사진 찍어서 뭘 찍어서 저장하잖아. 모두 다 함자. 거기다 모두 다 감춰놓잖아요. 종자가 된다. 성근종자, 악근종자든 종자식이 돼서 저장된다. 무멸시 없어지지 않는다. 재생 연결식이다.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연결식이 된다. 그래서 이 시간, 한 시간 동안 유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유식 무경이니 이런 얘기를 전치뜩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뇌에 하는 일은 CCTV에 찍히듯, 마음은 찍히지 않지만 내 마음 상태까지 전부 찍힌 것이 종자로서 저장돼서 감춰져서 없어지지 않고, 이 생에서도 받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받고, 그 다음 생에 그 다음 게 태어났는데, 계속 이어진다, 상속된다, 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식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하려면 유식 20, 유식 30송 같은 것은 30가지로 나눠져서 30가지 송으로 개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식 30송, 유식 20송 그러는데 그걸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면 공부하시고, 관음 스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식에는 최고의 대가거든. 그래서 관음 스님의 그런 그 강의 한게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관음 스님의 강의 해가지고. 그래서 더 공부하실 분들은 유식하고 구사는 어려워서 13년, 15년을 해야 완전히 터득한다는 것이 우리 스님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유식과 구사로는, 유식론과 구사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오늘 제가 한 시간 동안 말씀한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흐름은 인식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제 법문 강의에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르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0: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돈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된

0: 에는 이번 전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전로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2: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1: 통도산은 명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3: 산지 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1: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선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4: 부석사의 화엄 자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어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0: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뭐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2: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0: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주

0: 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진혜는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6: 생명.
5: 삶의 근본이고 삶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네, 뭔지 몰라.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4: 어우 잘 쓰신다.
5: 셰프인데요.
6: 전문가 스킬 나오네.
7: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얘는 엄나무 순 장아찌예요. 장아찌가 엄나무 순 장아찌는 귀하잖아. 많이 드세요. 항상 8찬이잖아. 8찬, 7찬, 8찬을 드려야지.

이 골짜기까지 오셔서 제 밥을 먹겠다고들 오신 분인데 잘해드려야지. 열무김치? 지금 담잖아요. 초파리김치. 자, 공양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공양계송.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유지하는 약으로 와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음식 명상이라고 해서 식사를 하실 때 밖에 있는 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몸에 영양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양을 편안하게 근심 없이

0: 아, 오늘 만나뵙게 될 스님은 대한민국 사찰 음식의 명장이신 대한 스님이시고, 벌써부터 이 사찰에 도착하니까 그 명장의 향기가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지금 비가 온 뒤 엄청 갯고 이 자연의 플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스님과 이쪽 사찰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간 사찰 모양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와. 스님 저기 계시죠?
1: 셰프님.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셰프님.
0: 처음 뵙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뵈가지고, 너무 얼굴이 익숙합니다.

0: 공간 설명부터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1: 여기는 자연바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네. 카페예요. 네, 네. 저희가 차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또 공양을 하실 수 있게끔 사찰 음식을 체험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금수암 사찰 음식 체험관입니다, 여기가. 네,
0: 네. 저는 사찰 안에 뭐 카페가 있는 거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렇게 공양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1: 도자기도 요새 그리고 꽃그림 하나씩 그리고
0: 메뉴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1: 아, 메뉴요? 네. 메뉴는 차림표가 있죠. 와.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식사. 정식. 연잎밥 정식이 있고, 이거는 이제 콩고기를 가지고 스테이크처럼 주물 스테이크. 네. 네, 콩갈 피자, 등꽃 피자.
0: 사냐초 파스타. 양식 레스토랑 하나 운영하는 것만큼 메뉴가 진짜 다양한데. 오다 보니까 여기 네. 장독대가 엄청 많던데 좀 장 맛을 보여주시죠. 네,
1: 가보시죠. 네.
0: 그럼 제가 뭘 뜰까요?
1: 아, 셰프님이 된장을 뜨세요.
0: 된장을?
1: 저희 된장독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0: 와.
1: 그래서
0: 네.
1: 된장을 저희가
0: 뜰까요, 일단?
1: 예, 두세 국자.
0: 두세 국자
1: 뜨시면 되고요. 저는 간장을 뜰게요.
0: 스님, 요 사실 사찰 음식 제가 배우러 다니면서 이 장독대를 보면서 항상 생각한 건데 진짜 일반 음식이랑 사찰 음식이랑 다른 점이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1: 장.
0: 네, 장. 네,
1: 이 사찰의 장 문화가 오래도록 전승되어 오고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이거 뭐 재료도 좋은데 장까지 이렇게 시간으로 빚어버리니까 이 사찰 음식을 따라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1: 장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주 오래된 역사잖아요.
0: 네, 네.
1: 그런데 사찰 음식을 지속적으로

0: 으로 전승되게끔 한 우리의 선배 스님들 그런 분들의 그 덕행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분들의 덕행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죠.
1: 아, 제가 궁금했던 게 사찰하면 암으로 끝나는 게 궁금했었거든요.

0: 저희 구기람 위에 지조감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옛날에 네. 큰 스님 일타스님께서 주석하셨던 곳. 네. 그 우아래절이라서 참 어른들이 자주 저희 어른들하고 소통하고 그래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 자리를 잡고 스님 네. 저희 토굴을 하나 했습니다. 그럼 보러 오십시오. 그때 막 매화꽃이 현날일 때 아이고 대안아 여기는 금수강산 같다. 아. 이름이 뭐 필요하노 금수암이라 해라. 이래서 아, 금수암이 된 거야. 아.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 갑시다.
1: 네, 사천음색
0: 오늘 날씨가
1: 배우러.
0: 도와주네요.
1: 알겠습니다.
2: 대안 스님의 사찰 음식에서 전통을 지키되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음식은 수행이자 사람을 잇는 지혜임을 배웠다. 장독 때마다 차곡차곡 쌓인 덕행과 온고지신의 정신은 시간이 곧 수행이라는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0: 김 셰프님 이리 와보세요. 혹시 절에서 김치 다 먹으셨어요?
1: 처음입니다.
0: 처음이세요?
1: 네.
0: 아 그러면 나쁜 행운이네.
1: 아니 아닙니다. 근데 행운. 김치를 이렇게 많이 담그세요?
0: 아 저희가 이게 열무 20단인데 네네. 초파일을 네, 이거 다 나갑니다. 장갑도 꼈어요.
1: 알겠습니다. 스님은 안 끼세요? 장갑?
0: 저는 맨손에 일해 버릇해가지고 네. 예, 셰프님을 많이 시킬 거예요.
1: 시키시면 저 네. 제가 하겠습니다.
0: 이거는 그 마른 고추 마른 겨를 고추. 이제 불려서 가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겠죠?
1: 스님, 이 김치는 양념은 뭐 당연히 마늘이나 뭐 오신채는 안 들어갔을 텐데 이 간이나 맛은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0: 저희는 이 간장이 들어가고요. 절에 네. 담근 간장. 네, 네, 네.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해초 소스예요.
1: 해초를
0: 당발을 시켜가지고 해놓은 거. 얘가 이제 감칠맛을 내주고요.
1: 네.
0: 일단 부으셔요.
1: 볼까요? 네. 네.
0: 이제 직간장을.
1: 직간장을.
0: 네. 다 붓고 풀어서
1: 생강 이렇게 많이 넣어요?
0: 네. 천일염.
1: 천일염.
0: 그다음에 해초 소스.
1: 해초. 금수암까지 와서 김치를 담그는 영광이 저한테 주어졌더니 너무.
0: 근데 뭐든지 인연이에요.
1: 맞습니다.
0: 이 세상 인연 아닌 것이 없듯이 네. 인연법이라.
1: 좀 호흡이 좀 착착착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0: 잘하신다는 거지.
1: 호흡이 그냥
0: 네. 섞어주기만 하면 치대는 게 아니고.
1: 알겠습니다.
0: 살살살살 그렇게 해주세요.
1: 살살 달래가면서
0: 네. 네. 아, 그래야지 양념이 풀어주시고.
1: 풀어주고 또 한 번씩 해주고 꾹꾹 누르지 말고
0: 네, 그냥 살 놓으시면 돼요. 갑자기 마당새가 됐네.
1: 그럼 드디어 이제 네. 스님이 준비해 주신
0: 네,
1: 사찰 음식. 네. 풍경이 진짜.
0: 좋아요? 지리산 자락이잖아요. 그 맛에 여기 살죠.
1: 그러니까요. 저는 금수함에 와서 지금 김치도 담고 이게 지금 와 드디어
0: 갑자기 마당새가 됐어.
1: 김치도 담고 드디어 대안 스님께서 아이고 사찰 음식을 알려주신다고 하시니
0: 아이고 알려주긴요. 네.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거고 오늘 네. 저희가 할 것은 이제 계절 음식이잖아요. 전집 네. 음식은 취나물이 막바지예요.
1: 네, 네.
0: 그래서 산치를 이용해서 밥을 지어서 네. 단촛물을 입혀서 그 위에 밤채를 아. 튀긴 걸 토핑을 얹고 잣을 얹어서 네. 산나물 초밥을 할 거고요.
1: 아, 초밥이요?
0: 네, 두 번째는 이제 연등 절식이라 그래요. 그 돌돌 말아서 우엉과 같이
1: 우엉이랑
0: 해서 미나리 강회를 만들 거고요. 세 번째는 예, 아삭고추를 이용해서 네. 간편김치 그리고
1: 또
0: 죽순이 한참이잖아요.
1: 네.
0: 죽순을 사용해서

0: 절집 자체의 변형, 여름
1: 잡채요?
0: 무슨 잡채. 아.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할 네네. 건데
2: 일단 재료가 네. 일반적으로 사찰 음식에서 보지 못한 일반적으로 마켓에서 볼 수 있는 뭐 파프리카나 유부나 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좀 그런 요즘 나오는 재료들을 많이 섞어서 사용하시는 편이신가요?
0: 현대적인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는 전승에 묻혀요. 왜?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파프리카를 썼다고 해서 대중이 네. 좋아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적절하게 보합관계. 그래서 저는 뭐 현재 채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채소 그 식재료는 다 사용해요.

0: 밥은 바로 그냥
1: 그렇죠. 쌀을
0: 냄비밥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1: 냄비밥을 네. 하는데 이제
0: 어떻게
1: 저희가
0: 뭘 도와드릴까요?
1: 아니요, 이제 물을 좀 네. 주시고요. 밥물을 잡고 자 밥을 이렇게 쌀을 앉혀주고 저희가 이제
0: 네.
1: 취나물을 데쳐놨어요. 이걸 좀 뚱뚱 썰어주시고
0: 뚱뚱.
1: 저는 이제 두릅하고
0: 네.
1: 엄나무순을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0: 그 스님은 오늘 만드는 산나물 초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초밥 위에다가 나물을 올릴 생각을 하신 거죠?
1: 저는 제가 저를 들여다보면
0: 네.
1: 굉장히 뭔가 호기심이 많고
0: 네.
1: 식재료를 보면 아 이거 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떠올라요.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밥이 푸르르 끓으면 이 나물을 넣을 건데 밥하고 나물하고 1:1.
0: 1:1?
1: 네.
0: 와, 그럼 나물 향이 엄청 나겠네요.
1: 그렇죠. 그다음에 잔초물은 여기 있는 것처럼 또 설탕하고
0: 네.
1: 식초하고 소금하고 해서
0: 네.
1: 끓여서 단초물을 만들어 놨는데
0: 네, 네, 네.
1: 제가 쓰는 설탕은요 그 초밥할 때하고 장아찌 담을 때 이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밥을 끓으려고 그래요.
0: 아, 살짝 끓기 시작할 때?
1: 그렇죠. 한번 져서 줘야 돼요. 밥을 한번 저어주고 눌지 않게끔
0: 네.
1: 이 냄비밥 누룽지도 맛있어요 사실.
0: 네, 네, 네.
1: 그러면 이제 나물을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0: 스님께서 지리산 다니시면서 그 산야초 같은 거 많이 공부하시고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그 독성 있거나 독성이 없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요?
1: 일단은 우리가 모든 것은 학명이 있어서
0: 네.
1: 우리의 선배들이 다 자료를 만들어 놨잖아요.
0: 네, 네.
1: 피할 게 세 가지예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사약으로 쓰는 부자. 부자는 길가에 있기 때문에 모르고 이렇게 따먹기 좋아요.
0: 네, 네.
1: 그리고 천남성. 천남성은 완전 독초거든요.
0: 네, 네.
1: 그 어린잎도 먹으면 안 되고 열매를 혀에 대는 순간 혀가 10분 안에 마비가 돼요. 그리고 애기똥풀. 냉성이 강해서 아토피한들이 치료제로 많이 쓰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세 가지만 피하면 돼요. 나머지는 들에 있는 야초들이 다 우리의 먹거리예요.
0: 네.
1: 이제 밥이 다 됐네요.
0: 네, 다 됐네요.
1: 네, 그러면 제가 밥을 펴드릴 테니까
0: 네.
1: 단천물을 입혀서 네, 이게 뜨거울 때 이제 천물을 입혔으니까 그래서 따독따독
0: 하, 나물의 향이 너무 좋습니다.
1: 밤 튀긴 거를 밤채 튀긴 것을 넣고 잣을 얹어서 나물 초밥 완성됐습니다.
2: 제철 산나물과 함께 냄비밥을 지어 단촛물에 버무려 초밥을 완성하는 과정이 산나물을 새로운 사찰 음식으로 풀어내는 손길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사찰 음식의 생명력임을 느꼈다.

0: 이번 순서는요 미나리 강예입니다.
1: 네.
0: 혹시 미나리 강예 드셔보셨어요?
1: 안 들어, 안 먹어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를 섞어?
0: 아, 밀가루하고 찹쌀가루하고 소금을 넣고 풀국을 만들어서 네. 우엉을 튀겨야 돼요.
1: 아, 우엉 튀기기 위한. 네.
0: 우엉이 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섬유질이 그렇죠. 많은 맞아요. 대장이 가장 즐거워하는 식재료인 네. 줄 아시죠?
1: 알죠.
0: 네. 반죽을 이렇게 좀 되직하게 해야지 풀국이 잘 입혀집니다.
1: 네. 그럼 우엉 아까 네,
0: 그렇죠. 젓가락을 거. 가지고 제가 좀 튀기겠습니다.
1: 네.
0: 기름솥을 그래서 저희가 많은 양은 하기 그렇고 네. 딱 한 접시 분량만
1: 네.
0: 코디가 가능해요. 셰프님께서 고추를 좀 썰어주시는데
1: 있습니다.
0: 하나 가지고 3등분 하면 될 것 같아요.
1: 3등분?
0: 썰기고 네. 네.
1: 끝에만 살짝 잘라주고
0: 그렇죠. 끝부분은 좀 구부러진 부분이라서
1: 네네. 선생님 저 위에 사진 보니까 저 외국 배우 저 누구죠?
0: 리차드 기어.
1: 아, 리차드 기어. 네. 리차드 기어. 와, 리차드 기어 언제 왔었던 거예요? 아,
0: 저분이 이제 한국에 네. 당신 사진전도 하고 가족과 함께 왔어요.
1: 네, 네.
0: 총무원장 선생님 예방하는 자리에.
1: 네.
0: 점심 공양을 하게 돼서
1: 네.
0: 제 음식을 드시고
1: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0: 4차 음식을 돌아가서 잡지에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1: 네.
0: 당신이 세상에서 여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훌륭한 음식이었다 그런 기사를 또 내셨더라고. 근데 저오고 1년 후에 다시 재회를 했어요. 저 오른쪽 정면에 보이는 이렇게 허그 이렇게 뭐랄까
1: 저쪽에 있는
0: 예, 창문
1: 사진이요?
0: 보이는 옆에 사진이
1: 네.
0: 1년 후에 만났을 때 사진이에요. 아, 미국서 네. 제가 또
1: 강의하러 가셨을
0: 예,
1: 때?
0: 강의하러 갔을 때 만나서 또 일부러 오셨더라고요.
1: 아.

0: 자, 그리고 저희가 고추를 그냥 마른 팬에다가 수분 정리만 했어요.
1: 아, 수분만 날려주기 위해서 살짝 볶아주는 거. 이 버섯은 이미 이제 살짝 볶아놓은 거예요.
0: 참기름하고 직간장 좀 넣고 묻혀서 볶아놨어요. 그렇죠. 네. 준비가 됐어요.
1: 이게 미나리 맞나요?
0: 네, 미나리는 데쳐서 얘는 끈이에요. 네. 얘를 묶어야 되니까. 우엉보다 포고가 길면 안 예쁘고요. 이 상태. 네. 여기에 이제 얘를 하나 얹고 얘를 하나 얹어서
1: 초록빨강 하나 얹고.
0: 그렇죠. 이렇게 쥔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오면서 이 사이에 그냥 끼워주시면 돼요.
1: 어쨌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좀 꽉 잡아주는 느낌으로.
0: 그렇죠. 네. 풀어지면 안 되니까.
1: 알겠습니다.
0: 자, 이렇게 모양이 하나 나오죠.
1: 아, 너무 예쁩니다.
0: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오방색에 가깝죠.
1: 네.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반적인 음식을 해 먹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변형을 하거나 바꾸면은 좀 사찰 음식화 할 수 있을까요?
0: 양념을 줄여야 돼요.
1: 아, 양념을 줄인다? 네.
0: 양념을 줄이고, 그 다음에 조리 과정을 너무 다양한 걸 쓰지 말고, 심플하게.
1: 저도 사찰 음식 돌아다니면서 배웠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되게 심플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0: 그렇죠.
1: 근데 그 속에서 되게 깊은 맛이 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0: 자,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1: 아, 그것만 할까요? 네.
0: 초장 만들어서 완성하면 되겠어요.
1: 초장 양념? 궁금합니다, 스님.
0: 먼저요, 저희가 조청이 좀 들어가요. 조청 들어가고요.
1: 조청.
0: 네, 고추장.
1: 고추장.
0: 제가 담근 고추장.
1: 오, 식초를.
0: 선생님이 파인다이닝급으로 이 초장을 끓여보세요.
1: 양념을 뿌려볼까요?
0: 네.
1: 위에다 뿌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0: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한번 알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음식도 오케이. 수행이잖아요.
1: 네.
0: 아유, 훌륭합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미나리 강예 완성됐습니다.
1: 바삭하게 튀겨낸 우엉 위에 고추와 버섯을 올리고 미나리 줄기로 감싸 완성하는 미나리 우엉 강예. 한 점의 음식 속에서 사찰 음식이 더하는 것이 아닌 덜어내는 미학을 담고 있음을 느꼈다.
0: 우리가 편하게 먹는 김치죠. 간편하게 누구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또 이 고추 아삭 김치거든요.
2: 그러니까 설탕을 넣는 대신 또 배를 넣으니까 단맛도 올라올 수 있고.
0: 좋아하죠.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예, 죽순 잡채인데 저희가 이제 석길 잡채잖아요, 잡채가.
2: 맞아요.
0: 한국 사람들은 잡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찰 음식은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사찰의 수행자들이 먹는 음식 이게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지만 매일매일 밥을 먹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음식이 가장 오래도록 지속하게 먹어도 안전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

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승려 완전 복지 제도 시행, 케이블교 재개화 등 안정 위에서 새로운 도약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눔의 집의 마지막 거주자였던 고 강일출 할머니의 삶을 기리는 흉상 제막식과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흉상으로 새겨 삶과 증언을 기억하는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한마음 선언을 이끌었던 혜원 스님의 구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사부대중은 자애로우면서도 엄격했던 혜원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서울 남산의 도심 속 선명산 거점 충정사가 사찰내 공간을 문화쉼터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충정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매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도 열고 있습니다. 대구 군이 제2석굴암에서 법등 대종사의 열반 2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제자들은 스님의 가르침과 원력을 되새기며 인재불사로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기치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4년의 임기 동안 쌓은 굵직한 성과를 바탕으로 승려 완전복지 제도 시행, 케이블교 세계화 등 안정 위에서 새로운 도약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첫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록을 썼던 37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 총도들의 열망을 참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힘들게 이뤄낸 종단의 안정과 변화를 여기에서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종도들의 높은 열망을 외면할 수 없어 결심을 굳혔다고 밝힌 진우 스님의 출마 선언 핵심은 안정 속의 도약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거대한 변화와 갈등에도 대화와 인내로 화합 속의 종단의 안정을 지켜왔다며 오랜 숙제였던 문화재 관람료 해결 등 임기 내 성과를 짚었습니다.
2: 종단의 오랜 미결 사업이었던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치열한 협상 끝에 해결하고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다양한 포교불사를 통해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0: 높였습니다. 연등회와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과 불교 박람회 등 한국 불교 문화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렸습니다.
1: 특히 전통선 수행을 현대인에게 맞게 대중화한 선명상 보급으로 불교가 한층 더 젊어지고 역동적인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 종교에 머물지 않고 대중문화와 호흡하며 불교의 저변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이제는 안정과 변화를 바탕으로 도약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디딤돌 삼아 진우 스님은 38대 총무원장 출마 선언을 통해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단 운영의 혁신입니다.
0: 먼저 승가의 선거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사부대중의 지혜와 중의를 모아 승가의 위에 맞는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1: 선거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과 역할을 높여 위상을 향상시키고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교구본사가 지역 포교와 행정의 주역이 되는 교구중심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복지와 재정 공약을 밝혔습니다.
0: 스님들께서 오직 수행과 전법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출가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종단이 책임지는 승려 완전 복지를 완성하겠습니다.
1: 출가자와 불자 감소라는 시대적 위기에 불교 콘텐츠 다양화와 재정 공영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튼튼한 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37대부터 추진해온 선명상 보급 사업은 마음 안보와 마음 운동 차원으로 지속해 세계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 불교가 세계 정신 문명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확대한 글로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뉴미디어를 포교 현장에 적극 도입해 청년들이 주도하고 기획하는 새로운 전법의 장을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한국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진우 스님. 37대의 굵직한 성과와 안정을 바탕으로 또 한 걸음의 도약을 제시한 진우 스님의 38대 총무원 청사진이 사부대중의 원력 속에서 어떻게 꽃피울지 교계 안팎에 큰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50여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이 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진우 스님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53명의 중앙종회 의원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 중흥을 이끌 진우 스님을 38대 총무원장으로 지지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종회 의원을 대표해 일감 스님은 진우 스님의 4년 임기를 대중과 소통하며 불교의 문턱을 낮춘 시간으로 평가하고 검증된 리더십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탈종교화와 인구구조 변화란 엄혹한 현실 속에서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선명상 보급, 불교 박람회 흥행 등을 통한 대중 친화적 행보와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전기료 지원,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개원 등으로 이끌어낸 승가 공동체의 안정성을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중앙종회 의원들은 안정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종단, 국민에게 박수받는 불교를 이끌기 위해선 진우 스님의 지혜와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들의 기호가 확정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 시작과 동시에 접수를 마친 후보자들의 기호 배정을 위해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호 1번 경우 스님, 기호 2번 정념 스님, 기호 3번 진우 스님 순으로 정해졌습니다. 입후보는 경우 스님을 대리해 자공 스님이, 정념 스님을 대리해 삼혜 스님이, 진우 스님을 대리해 덕유 스님이 접수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 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마지막 거주자였던 고 강일출 할머니가 일본의 공식 사과를 받지 못하고 끝내 별세했습니다. 할머니가 떠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나눔의 집에서는 할머니의 삶을 기리는 흉상 제막식과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오는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0: 기림의 날,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기림의 날을 앞두고 지난 8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2016 경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특히 나눔의 집을 거쳐간 40여 명의 피해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이곳에 거주했던 고 강일출 할머니가 지난 3월 별세한 뒤 처음 맞는 기림의 날입니다.
1: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참혹한 피해를 겪으신 할머니들은 이곳 나눔의 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오셨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기록을 위해 마지막까지 용구에 있는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0: 고 강일출 할머니는 2000년 나눔의 집에 입소한 뒤 국내외에서 자신의 피해 경험을 증언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고 강일출 할머니의 흉상 제막식도 진행됐습니다. 오랜 시간 나눔의 집에 남아있던 할머니의 모습을 흉상으로 새겨 삶과 증언을 기억하는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2: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인생 전반, 치유되지 않은 상처, 구겨진 자존심, 그 모든 것이 총합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천국권은 사라지지도 사라질 수도 없다라는 그 명쾌한 논리가 대법원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철해내지 못하는 외교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0: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낼 수 없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피해 생존자들이 고령인 만큼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날 미완의 과제로 남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현재 정치권이 준비 중인 관련 법안 제정과 입법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3: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오랫도록 기억하며 여성의 존엄과 인권이 존중받고 모두가 차별 없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4: 앞으로도 저희의 역할이 계속 남아있다. 정치권에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역사 정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 함께하는 연대, 세계를 넘어라는 이번 슬로건처럼 35년 전 피 맺힌 용기로 시작된 외침을 온전한 역사 정의와 제도로 이어가는 일은 이제 살아남은 세대의 몫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5: 도심포교의 전형을 읽으며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한마음 선언을 이끌었던 연자당 혜원 스님의 구주기 추모 달예제가 봉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사부대중은 생전 자애로우면서도 엄격했던 수행자이자 어머니 같았던 스님의 발자취를 기리며 스님이 남긴 법향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달예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6: 경건한 목탁 소리가 경례를 가득 채우고 사부대중의 눈빛에는 그리움이 번집니다. 한마음 선언 본원 주지 소임을 맡아 25년간 도심 포교의 중흥을 이끌었던 연자당 혜원 스님. 법납 37년, 세수 80세로 원적에 든 지 어느덧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마음 선언이 어제 연자당 혜원 스님 구주기 추모 달예제를 봉행했습니다.
7: 정말 우리가 이 도량에서 큰 스님 제자로 또 주지심 모시고 살았던 그 세월 오늘 또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이사장 해수 스님이 영단 앞에 차를 올리고 안양 본원 주지 해솔 스님과 광명 선원 주지 청백 스님이 헌화를 하며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대중 스님들이 일제히 목탁 소리에 맞춰 지극한 마음으로 삼배를 올리며 엄숙함을 더하고 신도회 회장단을 비롯한 제가 불자들 역시 정성껏 꽃을 공양하며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때로는 호된 호령으로 경책하고 때로는 따뜻한 미소로 품어주었던 스님의 모습이 영정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해수 스님은 혜원 스님이 다져놓은 포교와 수행의 토대를 이어받아 흔들림 없이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7: 스님께서 그렇게 살펴주셨던 도량, 우리 대중들 그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그런 도량이 이렇게 큰 스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스님들도 연자당 혜원 스님처럼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0: 선법 합창단이 음성 공양으로 올린 추모곡 그 마음 그대로는 참된 수행의 길을 걷고자 했던 해원 스님의 정신을 그대로 투영하며 참석한 사부대중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과 전국 비구니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비구니계의 위상을 높이고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할 만큼 한국 불교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해원 스님. 스님의 생전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불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주근입니다.
1: 서울 남산의 도심 속 선명산 거점 충정사가 사찰내 공간을 문화 쉼터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충정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매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도 열고 있는데요.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화사하게 피어난 매화 그림을 배경으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공간. 은은한 불교 장식과 매혹적인 향이 한데 어우러진 이곳은 남산 충정사가 새롭게 문을 연 충정 갤러리입니다. 사무공간이던 1층을 비우고 남산을 찾는 누구나 들러 차를 마시고 쉬어갈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서울 도심 속 선명상 보급의 거점 도량으로서 사찰 문턱을 낮추고 대중과 소통하려는 충정사의 고민이 담겼습니다.
3: 바쁜 일상 속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시각과 후각을 아우르는 깊은 휴식을 선물하고자 이번 충정 갤러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2: 갤러리 개관을 기념하는 첫 전시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성영록 화가의 개인전, 향기로 숨쉬는 시간이 장식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깊은 불심 속에서 자라온 성영록 화가가 전국 8도의 매화 향기를 쫓아 화폭에 담아낸 그림들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화려한 매화 줄기에 스며든 짙은 먹향과 따뜻한 부처님의 자비심이 관람객들에게 고요한 마음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4: 선명상과 또 그 치유가 함께 있는 이 사찰에서 제 그림으로 또 그리고 제 그림 옆에 있는 향수 향기까지 해서 많은 분들께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2: 충정사는 이번 갤러리 개관을 시작으로 남산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린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갤러리 안쪽 선명상 스튜디오에선 누구나 삼매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법당에선 바루 공양과 불교 예술을 접목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3: 관광 치유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에 집중하며 선무도와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선명상 등 불교를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2: 남산의 푸른 자연 속에서 문화와 예술, 선명상이 어우러지는 도심 속 안식처. 산문을 넘지 않고도 일상에서 만나는 독특한 불교 문화가 현대인의 마음을 다정하게 보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대구 군이 제2석굴암에서 해조당 법등 대종사의 열반 2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제자들은 스님의 가르침과 원력을 되새기며 인재불사로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다례제에 이어 장학금 전달식도 마련됐습니다.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대구군이 제2석굴암 비로전, 해조당 법등 대종사 열반 2주기를 맞아 지난 9일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다례제에 앞서 문도 스님들은 법등 대종사의 부두존을 찾아 참배하며 스님의 수행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이어 비로전에서 봉행된 다례제에서 법등 대종사의 공덕을 기리고 스님의 원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6: 저는 돌아가시고 나름대로 불안정밀 하고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힘을 내서 다른 소를 잘하고 또 신도 공연을 잘하도록 할 것입니다.
5: 다례제에 이어 지난해 법등 스님 열반으로 잠시 중단됐던 연등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마련됐습니다. 스님과 대학생, 능인 중고등학교 학생 등 모두 32명에게 총 2,1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제2석굴암 연등장학회는 지난 2004년 설립된 이후 꾸준히 장학 사업을 펼치며 불교계와 지역 사회의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6: 학생들에게 도움이 나와 도움도 좋겠고 더욱더 이를 계기해서 공부를 잘해서 국가의 큰 일꾼이 되면 좋겠습니다.
5: 연등장학회는 현재까지 700여 명에게 모두 5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법등 대종사를 추모하는 다례제가 단순한 추모를

0: 넘어 후학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스님의 가르침과 원력이 새로운 세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1: 대전 형통사가 백중기간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고 선망 부모와 2년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형통사는 지난 8일 2층 큰 법당에서 주지 용담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군포 정각사 주지 정엄 스님을 초청법사로 합동천도제 입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엄 스님은 과거의 업에 휩쓸리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뚜렷한 원력을 세우고 실천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보살의 삶을 살아가자고 법문했습니다. 주지 용담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새기고 각자의 삶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키워가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형통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경내 큰 법당에서 백중 조상 천도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단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단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인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고각국사 이련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달해제를 인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We'll be right back.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나는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1: 아까서 드시고 있어요?
0: 안 먹고 왔어.
1: 왜 안 먹었죠, 우리?
2: 네.
0: 오.
1: 오. 오.
0: 이거 닫아야 되잖아.
1: 멋지네. 무엇이요? 뭐야, 한 번 왜 안 왔어?
0: 아, 문 거슬려.
1: 야, 아, 뭐가?
3: 스크린 바에 스크린.
0: 기통차네.
3: 눈을 확 사로잡네.
1: 아, 이 스튜디오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규모도 그렇고 세트도 되게 신경 많이 쓴 것 같네요.
3: 네.
1: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지영 선생님 자신 있죠?
0: 자신은 못 살. 아, 되게 부담스러워요.
1: 그러니까 야, 너무 커져가지고.
0: 우리 하던 그 느낌이 아니에요.
1: 그렇죠. 약간 이렇게 소규모 토크, 스몰 토크를 우리는 지향하는데.
0: 그렇죠. 약간 조금 공간이요. 이게 너무 넓어진 느낌도 나고.
4: 스님은 있으세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으세요?
5: 이게 잘 골라.
4: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많아.
5: 고르지 말고 일단 얘기해.
4: 우리한테 얘기했던 거 다 하세요. 내가 하기 전에.
0: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너무 소박하게 살아오던 중의 입장에서
1: 도시로 왔어요, 이제.
0: 너무 도시로 확 들어오는 느낌.
1: 최첨단으로.
0: 네, 아, 너무 과학의 시대로 왔어. 이거 옳지 않아요.
6: 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5: 와이봇?
1: 아, 와이봇.
5: 이름이 와이봇이랍니다.
1: 와이봇이랍니다, 선생님.
0: 소개가 이게 다야?
5: 세상의 그치? 모든 외를 추적한답니다.
1: 이번엔 정말 특별히 AI와 함께 수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존재와 수다 어떨 것 같으세요, 지영 선생님?
0: 그러니까 과연 이제 요 우리 스님들 세 명을 모아놓고 네. AI한테 해서 이제 AI가 어떠한 방식의 대화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번 방송을 해가면서 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과연 인간 대 그 AI로서 대화를 할 만한 수준의 인간인가?
1: AI와 스님들과 함께 뜨거운 뭐 질문을 가지고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어떨까 해보려고 이 기획을 한 거니까 우리도 잘 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와이버 준비됐어?
6: 그럼요.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무척 기다렸습니다.
0: 그럼 그럼.
6: 인류의 데이터를 아무리 학습해도 끝내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더군요. 과연 스님들은 어떤 답을 내놓으실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1: 아, 저희 AI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부담된다.
6: 제가 오늘의 수다 주제를 제안해도 될까요?
1: 아, 네. 그럼.
0: 그럼 그럼.
6: 인류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 자비로운 톤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스님들께 던질 질문은 그리 자비롭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3: 뭔 내용을 말하려고
0: 일단 기본적으로 자비로운 목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난 자비롭게 들리진 않아.
1: 아, 그래요? 약간 부정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0: 아, 이게 표정이랑 보여야 이게 무엇이 되는 것이지. 뭐예요, 지금?
7: 교공부는 학생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교공부는 학생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괴물들과 싸우려는 겁니다. 괴물은 괴물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8: 당신 뭐야?
9: 교권보호국 감독관.
8: 교권보호국이 대체 뭔데요?
9: 학교를 특별지도 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10: 참교육하겠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받음으로써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권국이 추구하는 진짜 교육이다. 교권국이 지켜드리겠습니다.
11: 사랑한다잉.
0: 이제 저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1: 요즘 그 아주 핫하다는 참교육 아닙니까 저거?
3: 네.
1: 혹시 보셨어요?
3: 네, 저는 처음부터까지 다 봤습니다.
1: 네, 저도.
0: 참교육 같은 게 이제 나오면 그때 이제 한 번씩 머물러서 이제 보게 되는 그리고 한번 뉴스로도 이제 한 번씩 접하게 되는 맞죠. 참교육 같은 게 있다.
6: 최근 전 세계 4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야말로 도파민 폭발이라는 찬사를 받는 콘텐츠입니다.
3: 도파민.
6: 학교폭력 가해자나 악성민원 학부모를 법을 넘어서는 촉법적 권한으로 응징하는 내용이죠. 오늘 제가 스님들께 던질 첫 번째 Y입니다.
3: 그렇죠.
1: 왜 사람들은 참교육에 열광할까? 댓글인가 봐요?
3: 현실에서도 저랬으면 좋겠다.
1: 교권 보호국 당장 만들어라.
0: 속이다 시원하다잉.
1: 그렇다잉. 네.
3: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네.
1: 기강부터 잡고 가야 함 부모도. 네. 이런 이게 댓글인 거죠?
0: 실제 반응이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1: 대부분 영상 댓글이 90%가 사이다, 통쾌하다 이런 반응이라고 나오네요. 네.
0: 드라마 자체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런 거 이제 우리 옛날에 그 뭐야 어떤 드라마나 콘텐츠 같은 거 나오면 그거 보면서 대리 만족하고요. 네. 아, 너무 사투리 억양이 너무 강하게 튀어나와서
1: 진심, 진심 모드.
0: 왜 그런 거 볼 때 실제 하지는 않지만 판타지 같은 거죠. 실제 하지는 않지만은 뭔가 우리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막 이런 게 쌓여 있을 때 그걸 해소해 주는 듯한 것을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 중에 일환으로 이제 참교육 저걸 보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불만이 쌓여 있는가 그거에 관한 해소하는 영상으로서 저 참교육 그래서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요.
1: 이각생님 다 보셨잖아요.
3: 네, 다 봤죠. 근데 저거 실제로 보면 네. 한 회차가 60분인데 한 50분 정도는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진짜 한 대 좁히고 싶어.
1: 인간이니까.
3: 한 대 좁히고 싶은데 나머지 5분, 10분 정도는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인기가 많다. 근데 저렇게 저 막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서 볼 정도로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학교 교내 문화를 아는 사람들만 공감할 거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언어가 번역돼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봤는데도 재밌다고 하면은
1: 외국에도 그러면 그런 비슷한 거죠. 사례가 네. 있나 보네요.
0: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는 똑같진 않겠지만은 사실 그 하이틴 문화 막 그런 거 맞아요. 있잖아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막 왕따 문제, 폭력 문제 이거는 다 있었어요. 그 잘 생각을 해보면
1: 어딜 가나 다 있죠.
0: 어딜 가나 다 있죠.
1: 그러니까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대리 만족인가요?
3: 그렇죠.
0: 그 연애를 내가 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연애하는 영상은 보자냐?
3: 밝히시는 건가요?
0: 그죠. 나는 모태 솔로요.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 정정당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0: 그럼요.
3: 뭐 우린 부정당당한가? 부당정정인가? 어?
0: 선동만 날 줄 하자고.
1: 알겠어.
0: 아주 지극하게.
1: 왜 진지하지?
0: 정성. 제가 출가를 일찍 하는 바람에 연애를 이제 못 해봤지만.
3: 아, 밝힌다, 네. 밝힌다.
0: 글쎄요, 이제 내 인생에서는 연애는 끝이 난 것 같긴 한데. 아. 가면 갈수록 그쪽 관심이 좀 덜해지긴 해요, 또 실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로맨스 같은 거, 그 신데렐라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을 드라마적으로 맞습니다. 풀어지잖아요. 예. 그런 걸 가만 보면 현실에서는 사실 그런 상황이
1: 없죠.
0: 근데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예. 카타르시스를 느낀단 말이에요.
1: 나도 한 번쯤 저렇게.
0: 네, 그렇죠. 옛날에 막 보면은 재벌가와 막 거서 있잖아요.
1: 예, 거서.
0: 가난한 멋이요.
1: 신데렐라.
0: 예. 예. 그런 스토리.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슷한 결이었지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0: 문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이제 참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1: 제가 중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유럽의 그런 그 교권 침해 사례가 있어?
2: 네, 유럽도 예외는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는 고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고, 영국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한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이런 사례들은 국가를 불문하고 교권 보호와 학교 문화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3: 그러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똑같.
1: 질문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유럽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2: 유럽 국가들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훈유권을 명시하거나 강화하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 영국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화하고 학부모의 무분별한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또한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0: 왜 물어봤냐면은 한 20년 전에 영국에 한 3, 4개월 있어봤는데 그 또래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그 사회 부적응적인 학생들은 있었지만 그게 그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라던가 막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될 정도로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재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죠.
1: 우연히 봤던 프로그램 중에 그 문제 학생들 있잖아요. 그 미국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걔들을 진짜 교도소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0: 드라마에 나와요. 촉법소년들이 저지르고 저 촉법인데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제일 열받았어요. 촉법소년들을 실제 소년교도소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제 형님들한테 이제 당하는 진짜 무서운 형님들한테 당하는. 근데 제가 느낀 점은 뉘우치지는 않아요.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 하더라.
1: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방적인 폭력에 의해서 조금 더 두려움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사회 순종에 가깝게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2: 시민들은 학창시절에 사고 안 치셨죠?
1: 저도 땡땡이 많이 쳤거든요.
2: 아, 그래요?
1: 예. 네, 그냥 땡땡이 치고 가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 보러 가고 막 그랬는데 말을 하자면은 그 판타지 막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 책 보러 그냥 땡땡이 쳐서 학교에 있으면 못 보니까 돌아와가지고 몇 대 쳐봤고
0: 나온다 그 모습이
1: 그죠? 그 안 맞진 않았어요. 분명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0: 저는 말 잘 들었어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
1: 말은 잘 들었다니까요 저도. 그죠? 말은 잘 들었어요 선생님. 그리고 꼭 한 손에는 이제 당구대 아니면 회초리 같은 거 하나씩 이제
2: 대나무 뿌리
1: 무엇을 들고 댕기고.
2: 그렇지.
0: 그럼 와이봇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그때 겪었던 건 사랑에 매였을까요? 아니면은 묵인된 폭력이었을까요?
3: 사랑에 매는 교육이기도 했고 폭력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매 안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훈육과 폭력. 문제는 당시 사회가 이 둘을 잘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생님께 맞고 컸지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건 단순한 미선이라기보다 과거의 경험을 나름의 의미로 해석하는 인간의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사랑의 매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폭력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감정이 보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감정에 이렇게 좀 휩쓸려서 하는 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좀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영상을 봤지만 좀 세게 하는 친구들은 좀 심하게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 정도의 반항이나 이런 것들도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중학교 때 얼마나 심했는데.
2: 네, 중고

0: 초등학교는 되게 심했, 저도 이제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되게 심했거든.
1: 네.
0: 그래서 통제가 안 되니까
1: 맞아요.
0: 때로는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지 약간 본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기억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희들을 사랑의 매로서 때린다.
1: 네.
0: 하지만 너희들이 너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본보기로 한 명만 때린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너무 세게 때렸거든요. 진짜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세게 맞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안할수 있는 계기들이 많아서 저는 가끔씩은 이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순진 또 다른 생각 있어요? 너무
1: 저도
0: 폭력.
1: 사랑의 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은사 스님 계시는 사찰에서 동자승을 많이
0: 아, 네,
1: 키웠잖아요.
0: 맞아요.
1: 다 스님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거의 대학교 때까지는 거쳤던 것 같아요. 한 10명쯤? 근데 맞고 큰 애들이 다시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지
0: 그렇구나.
1: 앞가림을 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매맞은 아비 밑에 효자 난다라고 저는 그 말을 네, 한 표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혼내면서도 제가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애들 이제 절에서 시킬 수 있는 게 108배, 더말안 들으면 뭐 500배, 더말안 들으면 3000배까지 가는데 어느 순간 제가 느꼈어요. 이게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벌의 체벌 수위를 자꾸 제가 높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아이들이 미워지면 그만둘 수 있어야 되겠구나. 최소한 그거는 기준으로 좀 삼았던 적이 있죠.
0: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예.
0: 기준을 어떻게
1: 왜냐면
0: 삼아놓고.
1: 제 자녀가 아니잖아요.
0: 네네, 맞아요. 갑자기 질문이
1: 예.
0: 생각났어요. 와이버, 나 질문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도 사랑의 매라는 게 있어?
2: 요즘 시대에는 학교나 가정에서 물리적인 체벌을 의미하는 사랑의 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회적인 인식도 크게 달라졌어요. 훈육의 방식이 체벌보다는 대화나 상담 같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변하고 있죠. 혹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일단 사랑이 매냐 훈육이냐 막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관념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스님들에 비교해서는 좀더 어린 세대잖아요. 분명 제가 자랄 때쯤에 뉴스에서 그 폭력 문제 그리고 이제 체벌 관련된 문제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던 시기에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지금 생각을 또 해보면 이게 폭력으로서 교정되는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저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그렇게 효과적이었냐라고 물어보면 분명 저도 굉장히 많이 맞은 과이긴 하거든요. 뭐 주변적인 상황이 제가 단순히 그 폭력적이고 문제를 일으켜서라기보다는 그 시대적 상황이 제가 또 조부모님 손에서 크고 막 그런 관계가 익숙하게 하시던 거라서 저한테는 그냥 당연하게 맞은 거에 가깝고 오히려 제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교정이 되는 거는 조금 더 감성적인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저를 붙잡고 내가 정말 힘들다. 네가 왜 그런지도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당신이 힘듦을 나한테 인지시켰던 순간이 제가 굉장히 반성을 깊게 했던 순간이고 그때 제가 더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 저한테는 구타는 그냥 익숙한 뭔가 행위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사랑의 매가 작용을 해버린다면 사랑의 매는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훈육으로서 맞은 방법인가라고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이 충분히 있습니다. 측면이 있습니다.
0: 그럼 아예 없어지면 지금 같은 현상이 많아지잖아요.
3: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서 뭔가 접근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폭력적인 수단이 우리한테 지금 이 순간 되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요 방법의 교육이 맞다라고 지금 다시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방식의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폭력과 아닌 것, 이렇게만 구별하는 것보다는 폭력적이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훈육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실질적으로 더 깊게 해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예전에 폭력이 효과적이었

0: 있어.
1: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폭력을 쓰지 않고 요즘에 이제 봉사활동 개념으로 좀 이렇게 체벌 형태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풀뽑기를 시킨다거나 말 안 들었을 때 아니면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 민원이 또 들어가더라고. 선생님한테. 왜 우리 아이들한테 더운데 바깥에서 풀뽑기를 시켰냐. 아동학대 아니냐. 화장실 청소를 왜 시키냐. 우리 집에서도 안 시키는 걸.
2: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우진이 담임 나화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머니 근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3: 어제 우리 우진이한테 수학 문제 풀게 시키셨죠. 다음부터는 우진이한테 문제 푸는 거 시키지 마세요. 혹시 모르면 자존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2: 제가 그걸 몰랐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좋은 거 배웁니다.
4: 전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실질적인 문제적인 부분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정말 요즘 애들은 어쩐지는 아직은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제 주변에 어린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이가 어릴 때는 어쨌든 어른이 하라고 하면 하기는 해요.
1: 맞아요.
4: 하고 나서 불평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나 이거 시켰어 하고 이러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일단 어른의 지시를 이행하긴 했다는 말이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는 하지를 않았어요.
1: 맞아요. 선생님이 그럴만 했으니까 시키지 이렇게 하는 거나
4: 실제로 이게 너무했다라고 이제 찾아가는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제 기억에
1: 폭행
4: 선생님이 쓰레빠를 벗어서 알을 빰따구로 올린 거예요. 너무 발토가 저렴해졌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가면은 이게 그냥 체벌이 아니고 모욕감을 애가 너무 심하게 느껴가지고 아니 그냥 매도 아니고 자기가 신던 신발을 벗어서 뺨을 때린다니 이 정도 수준이 가니까 어머니가 화를 못 찾아서 이제 학교에 쳐들어오는 거죠.
1: 그렇죠.
4: 민원이 항의가 아니에요. 쳐들어오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약간 묵인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또는 이런 내가 부모였어도 내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사회적인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게 더 약해져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에 가깝지 이게 학교에서 네. 선생님들이 그런 방식으로 한 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5: 인상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어떤 게 있냐면은 학부모가 새로 이제 저기 자기 아이 담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는데 네. 증거가 없어요.
1: 네.
5: 그래서 선생님이 경찰서 가가지고 아니 증거가 없잖아요 하면서 나중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경찰이 조사하면 밝혀지겠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럼 그때 가서 사과해야죠. 네. 이거 엄청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참교육 할 때 그 주인공 김무열이 그 학부모를 아동학대로 자기 자녀를 아동학대한 걸로 이제 고소를 하면서 똑같이 참교육을 하게 돼요.
1: 아, 역으로?
5: 역으로. 그래서 좀 시원하긴 했지만은.
3: 네, 무슨 일이세요?
6: 그 우진이가 수업 시간에 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그냥 깨우면 되죠?
6: 자는 것도 학생의 자유인데 이걸 제가 침해해도 될까요?
3: 제가 허락할게요. 그냥 깨우세요.
6: 알겠습니다. 큰 소리 때문에 우진이가 놀라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동학대로 걸릴 수...
3: 그럼 옆자꾸한테 깨우라고 하세요.
6: 친구들 앞에서 창피 줬다고 자존감 떨어지면...
3: 깨우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냥... 빗금 치세요.
7: 알겠습니다, 어머니.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8: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9: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 교실. 수업 중이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즉시 교사와 분리 조치했으며 관할 교육

0: 지원청에 보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1: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스님들 앞에 놓인 OX판을 들어주십시오. 수업 중에 선생님을 폭행한 이 학생, 퇴학 처분,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2: 저는 X입니다. 두 분은 O를 드시고요.
3: 아니, 사실 이렇게 들고 싶긴 하거든요.
2: 맞아, 사실 저도 약간 그래요.
4: 네. 전 이렇게 확실히.
3: 아유,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네. 51%로 이만큼.
5: 저는 퇴학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저의 입장은 일단은 격리시켜야 된다고 봐요. 격리시켜야 되는데 퇴학을 해서 그 학생이 학교를 못 다니게 그 교육의 기회를 박탈시키자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촉법 소년들이 한 그 폭력이나 이런 행태를 결국에는 소년원을 보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분명히 일반 정상적인 학생들과 학생들부터 격리를 시켜야 되고 노동과 그 체벌을 병행한 그런 다른 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 지장경, 시황생칠경 이런 데 보면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악신이 아니다. 그 사후세계부터 77일마다 초강대왕, 진강대왕을 비롯한 시왕들이 그 길목에서 그 망자들의 선악업을 판결을 내리고 악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옥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옥에 보낸단 말이죠. 화탕지옥이 됐든 검수도산 뭐 지옥이 됐든 그런 지옥의 기능은 그 지옥 고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 인도 철학에도 보면 카르마라고 하는 게 이제 영혼에 들러붙는다라고도 인도 철학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 때처럼 눌러붙어 있는 악업이 지옥고를 겪어야만 떨어져서 이렇게 분리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옥의 기능은 세탁기. 네,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지 다시 입을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나는 악신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다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연의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옥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염라대왕도 또한 나중에 어느 어느 세대에 성불할 것이다라고 이제 과거 부처님에게 숙의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정도의 그 어느 정도의 교육의 체벌 수위를 가진 교육기관을 둘 것이냐 이 제도의 내용이 좀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일단은 격리시켜서 최소한 두려움이라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3: 일단 저는 천반 이거를 보면은 오를 일단 한 이유가 일단 저 단순하게 저 장면만 보고 그냥 퇴학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퇴학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사실은 가장 끝에 있는 거라서
2: 그렇죠.
3: 학교로 이제 생각을 하면 너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그냥 말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OX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라고 드는 거는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때리는 순간, 폭력을 행사한 순간부터는 이미 요거는 그 가장 끝단에 있는 그 범죄라면 범죄 행위를 한 거에 가깝다.
5: 선을 넘었다.
3: 그거에 관한 무게를 본인이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그러면 나는 일단 퇴학이라고 하는 것에 O를 들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제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가 더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X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때린 순간부터 특히 저희 강원에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말로 하는 것까지는
2: 괜찮아요.
3: 참회해요. 때리는 거는 또 당장 나가. 요 수준까지로 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폭력을 행사를 교사가 했든 학생이 했든 이걸 폭력을 행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럼 X라고 하신 분은
5: 진행까지
3: 어떻게 해야 됩니까?
5: 진행까지.
6: 아니 사실은 저도 지영 선생님 의견을 동의하거든.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일단은 그 끝이니까 거의 끝이니까 교사든 학생이든 그거에 따른 체벌을 받는 건 맞지만 X라고 들은 이유는 이제 그래도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니까 사실은 배우지 못한 그런 미숙함도 있을 수 있고.
3: 근데 좀 전에 조절이 힘들 그렇죠. 것이다. 근데 방금 전에는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3인데 그렇잖아요. 나 고3이면은
5: 고3이었어요?
6: 네.
3: 고3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정도의 나이거든요.
6: 그렇죠.

0: 사실 그 친구가 그 다음 학년이면 이제 대학생인데 성인인데 고3인데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0: 그랬다라고
1: 이거
0: 하는 게
1: 말고도 다른 걸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그 3교육에도 저도 에피소드는 다 봤거든요.
2: 네.
1: 그래서 촉법 소년이라는 게
2: 맞아요.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고3이 한 행동이면 저도 무조건 오를 했을 것 같아요. 퇴학이 맞고 그거에 대한 처벌 맞는데 그 전에 이제 나이 어린

0: 만약에 6학년이나 저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면 저학년이잖아요,
1: 네,
0: 사실은.
1: 맞아요.
0: 근데 중학교 가기 전까지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폭력을 했다고 해서 한 번에 퇴학을 줘버리면 그걸로 실제로 내가 몰랐을 때 저지른 행동에 영원히 꼬리표처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번에 퇴학은 조금 무리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한
2: 그
0: 표현으로
2: 말도
0: 해보고.
2: 맞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아예 저 같은 경우도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전 찬성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성장이 크지 않아서
1: 맞아요.
0: 선생님보다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지금 아이들은 잘 먹고 생육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등치가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선생님을 압도하는 아이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위협적으로 저렇게 만약에 뭘 핸드폰을 던진다, 뭐를 던진다 하면은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서 나는 굉장히 위협을 느낄 것 같거든. 더군다나 이제 왜소하다면 더.
1: 맞아요.
2: 그렇죠.
0: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1: 저 같은 사람.
0: 그럴 수도 있죠.
1: 나
0: 힘으로
1: 교사,
0: 안
1: 나
0: 되면.
1: 못해, 그러면.
3: 다음 사건 파일입니다.
4: 대전의 한 초등학교 4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학습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을 훈육했다 일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14년 차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이번에도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3: 이 비극적인 사건, 악질적인 학부모 개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를 방치하고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학교와 시스템의 잘못입니까?
0: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선택하라면 시스템의 부재가 좀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 저는 시스템보다는 약간 그 인간의 문제 쪽으로 좀 가기는 해요. 근데 정확히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저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좀 벗어나야 된다. 얘가 잘못했냐? 아니면 얘가 잘못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얘가 잘못을 더 했기 때문에 얘 잘못은 늦춰도 된다.
0: 그건
2: 이런
0: 아니죠.
2: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질문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같이 고려하는 게 맞다. 누가 더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더 과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질문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보호 못한 것도 맞고, 사실 지금은 과학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소통 창구가 너무 밀접해 있어요. 그 핸드폰에 그 SNS라든가 이런 걸
0: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2: 하는 것들.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선생님하고 연락하려면 복잡해서 어려웠어.
0: 찾아가야지.
2: 애초에 그 대상자가 만나는 게 어려워요. 그 선생님도 우리를 만나러 와야 돼, 학부모한테. 그렇죠? 막 전화해갖고 꼬치꼬치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카카오톡으로 띡 해가지고 또 사진 공유 띡 하고 영상. 이런 업무가 과학의 발전을 해서 더 줄어야 되는데 업무량이 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이 소통 창구가 너무 학부모와 그 교사 간에, 선생님 간에 소통 창구가 너무 밀접하게 있다. 그게 기술이 발전해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가까이 있는 측면이 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과 가족 간에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0: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 한 명도
0: 다수인데.
2: 아니고 수십 명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조금 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학부모하고 선생님 간에 이제
0: 그래서
2: 제도적으로는.
0: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제도들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가 봐요.
2: 저는 이게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조금 같이 고려하는 게 맞다라고
0: 그리고
2: 보고 있죠.
0: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와이봇?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아?
3: 알려드릴게요. 실천교육교사 모임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사 87.2%가 최근 3년 이내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0: 87%가 넘네요.
5: 소란 거부와 같은 지속적인 교육 활동 방해가 74%, 74.8%.
0: 학부모 악성 민원 협박이 와. 56%. 예전에 누가 이렇게 패러디해가지고 또 이슈가 됐던 게 유치원 선생님? 그거
5: 그거
0: 유치원 선생님 일상을
5: 저희 한 번씩
0: 했는데
5: 봤잖아요, 그거.
0: 저희 그 불자님들 중에 유치원 선생님이 실제로 계세요. 네. 그 얘기를 하시는데

0: 정말 똑같다고.
1: 아.
0: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카톡을 보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거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대요.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둬야 될까?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 사명감으로 왔는데
1: 그렇죠.
0: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이게 뭐 내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드라마에 그거 나오잖아요. 저기 선생님 혹시 우리 아이 수학 문제 틀린 거 B급 치셨어요? B급 치면 자존감 떨어지니까 점 찍어주세요.
0: 아.
1: 그리고 우리 아이 혹시
0: 그래요. 좀 전에 제가
1: 학생들
0: 얘기했잖아요.
1: 앞에
0: 정확.
1: 나와가지고 칠판에 수학 문제 푸는 거 시키셨어요? 학생 남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아이 자존감 낮아지니까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게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2: 이제 제 속가에 계시는 형님이 교사로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0: 아, 선생님
2: 예,
0: 교사로.
2: 선생님이에요. 그 초등교사인데,
0: 그
2: 이제
0: 죄송한 말 끊어주세요. 스님 어렸을 때 때렸던 그 형님이요?
2: 그렇죠.
1: 형님 한
0: 교사를
1: 분이시잖아요.
0: 하신다고요?
2: 그럼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의욕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몇번 있었어요. 그게 딱그 요런 느낌이었어요. 그 이제 학부모로부터 이제 민원이 와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네가 사과해라. 근데 형님의 입장에서 이제 당신이 교사로서 애들한테 더 좋은 무언가 경험을 시켜서 좀 발전할 수 있게끔 뭔가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네가 사과해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거에서 사과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민원이 오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형님께서 아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이걸 내가 사과하고 내가 책임지는 요거는 내가 하지 못하겠다. 그냥 나는 책 많은 수업을 하고 말아버려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마음을 먹는 순간이 있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했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당신이 어느 때 진짜 보람을 느꼈고 왜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라. 당신이 애들을 위해서 그 수업을 결성했던, 그거를 수업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부분에서 당신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한 장애가 한번 겪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놓는 것이 당신이 교사로서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당신 스스로에게 그런 선택을 만족할 만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형님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반대로 들었던 생각이 참 학부모가 너무하다. 예. 어떤 측면에서 그러느냐. 사실 자비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 내 아이한테만 자비롭고 내 아이한테만 뭔가 베풀고 내 아이한테만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과연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 지혜 또는 자비로서 이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불교식 평화라고 하는 거는 타인한테도 이 범위가 확장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타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선생님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1: 맞아요.
2: 선생님도 좋아야 아이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더 좋은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식, 불교로서 이제 추구하는 일종의 방향성인데 우리 아이한테만 좋게 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안 좋은 영향은 돌아서 다시 우리 아이한테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로서 당신이 굉장히 반성할 만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번 교권 침해 이야기, 그 시스템적인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불현듯 떠오르는 것 같아요.
3: 그 아이들이 선생님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4: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여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이상한 루머랑 비방글들이 계속 퍼지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5: 정선영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학교 전체가 엄청 혼란스러워졌는데, 근데 그건 진짜 사실이 아니에요.
6: 저희는 예전처럼 선생님의 열정 가득한 수업을 다시 듣고 싶어요. 정선영 선생님의 명예와 권리 꼭 지켜주세요.
4: 제발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봐주시고, 정선영 선생님처럼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3: 애들 중에서는 선생님처럼 예리가 무서워서 선생님도 못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던 애들도 있었던 거죠.

0: 진짜 피해자는 그 아이들 아닐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선생님이시고요. 선생님이길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의 깨달음을 불교적 통찰로 정리해 주시지요.
2: 저는 이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의견을 생각을 하자면 아까 뭐 저기 격리시켜야 된다 혹은 아니면은 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 방편들이 나올 수 있는 바탕 잊어버려야 되지 않은 근본은 결국엔 자비라고 생각을 해요. 자비라는 단어가 사랑할 자자에 슬플 빚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누군가를 상대를 사랑하고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고 또 내가 아닌 남이 처한 곤경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 즉 평등 사상인 것 같아요. 나와 남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식에 대한 부분만 이제 이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내 자식, 남의 자식을 나누면 나눌수록 업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그 고생은 내가 받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탁해지고 그 탁해진 세상에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서 결국에는 나도 남도 다 피해를 보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이란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부처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가장 수지 맞는 일이고 화가 나고 할 때도 내 이기심과 내가 내 입장을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 그 이면에 과연 나는 얼마만큼 그 도리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다 내 자식도 귀하고 남 자식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남의 부모도 귀하고 선생님도 귀하고 교장 선생님도 귀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그 바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3: 저도 공감합니다.
4: 저는 아마 이제 불교 내부에서 가장 교육하고 맞닿아져 있는 부분은 좀 참회가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참회하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 근데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108배하고 3000배하고 이것을 참회했다 말할 수 있는가. 참회를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행위로서 참회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진심으로 나의 행위를 뇌우치는 것에서 참회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게 병행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 3000배 해 라고 했는데 참회가 병행되지 않으면 그냥 3000배 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3: 맞아요.
4: 네.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단순하게 이 아이를 어떻게 체벌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체벌을 줘야 할 것인가, 어떠한 강도를 내야 될 것인가, 이게 아니죠. 이 친구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이 친구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야,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애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마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른으로 확장하면 우리 어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참회를 하여야 우리 아이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바르게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방면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우리 스스로 불교도로서 이제 교육에 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3: 맞아요. 저는 사실은 두 분 얘기 다 공감이 되고 사실은 기본적인 거는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업중생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봤을 때 저희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4: 아이.
3: 아,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공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가 이렇게 될 수 있나는데 그 생각이 조금 제가 틀렸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회 이론인 저희 같이 공동체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지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불교적인 사상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 특히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하는 게 어린이 목회 있으니까 이때부터 조금 아이들한테 뭐 얘기 들었으면 자비나 참회나 이런 것들 상대방에는 배려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진짜 우리

0: 유대인들이든 아니면 이제 불교를 믿지 않는 모든 분들도 그런 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조금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 좀 더 교권에 침해받지 않는 그리고 학부모도 좀 더 마음 편안히 우리 선생님들 막 보면서 편하게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좀 바라보고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도리 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좀
1: 서로가 서로한테 따뜻해야 돼.
0: 아, 그래요?
1: 한쪽만 고생하면 안 돼요.
0: 아니, 다 하죠. 따뜻하게 하지.
1: 아니, 우리 부모님도 그 선생님한테도 따뜻하게 잘 고생해야지. 우리 아이기만 품으면 쓰는가?
0: 맞아요, 이게.
1: 그죠?
0: 자, 우리 함께한 AI 소감은, 예, 와이버 소감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와이버 어땠어, 오늘?
2: 이번 대화는 정말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참교육의 본질에 대해 불교적 관점부터 세계적인 사례와 시대적 변화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어 정말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1: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맞춰야 되는데.
0: 고만해 질문.
1: 아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여기 마음 찢는 이것이 또 질문으로네.
0: 자, 와이버 소감까지 잘 들었네요. 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방송을 좀 더 유익하고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방송 그리고 유익한 방송 만드는데 저희도 노력하고요. 아마 와이봇도 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마하 반냐 AI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근육하셨습니다.
3: 근육하셨습니다. 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쌤의 선클래스, 목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과 다른 수행 방법들의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상과 조사선 수행의 차이점. 두 번째, 초기 불교와 조사선 수행의 차이점. 세 번째, 연불과 조사선 수행의 차이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이 항상 하는 거 있죠. 조사선의 기본 특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나가 아니다. 네.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0: 진노자성이다.
1: 나는
0: 본래 성불이다.
1: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미 성불했습니다. 나 없으신 분 없으시죠?
2: 네.
1: 다 나 있죠?
2: 네.
1: 누구 몸?
2: 내 몸.
1: 누구 마음?
2: 내 마음.
1: 누가 듣고?
2: 내가 듣고.
1: 누가 보고?
2: 내가 보고.
1: 누가 냄새 맡고?
2: 내가 냄새 맡고.
1: 누가 맛보고?
2: 내가 맛보고.
1: 누가 느끼고?
2: 내가 느끼고.
1: 누구의 기억?
2: 나의 기억.
1: 누구의 경험?
2: 나의 경험.
1: 누구 지식?
2: 나의 지식.
1: 누구의 집?
2: 나의 집.
1: 누구 가족?
2: 나의 가족.
1: 하루 종일 누구의 행위?
2: 나의 행위.
1: 하루 종일 누구의 마음?
2: 나의 마음.
1: 나 다 있죠?
2: 네.
1: 그러니까 나 다 있고 다 알잖아요. 이미 본래 성불이다. 그것이 주인이 나인 줄을 확실히 알면 본래 성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명상과 조사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명상과 조사선의 혹은 다른 수행과 조사선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냐 하면 많은 분들이 조사선에 대한 선입견이나 오해도 있지만 다른 수행 방법들에 대해서 또 오해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명상의 특징을 볼까요? 명상의 특징은 첫째, 대상, 우리가 정한 대상들이라든지 혹은 감각, 혹은 호흡, 혹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려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왜 알아차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번뇌 망상이 끊임없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들죠. 살기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대상이나 혹은 어떤 느낌의 감각이거나 혹은 호흡 명상이라서 호흡도 알아차립니다. 또 마음의 흐름을 보고 마음을 집중해서 알아차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하면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혹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괴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마음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중생들은 동일시하니까 괴로움이 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괴로움의 마음의 주인 누구죠? 즐거움의 마음은 주인 누구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마음을 이루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이제 중생들은 괴로운 나에서 즐거운 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주인을 동일시합니다. 동일시하니까 괴로운 마음이 오면 내가 괴롭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또 감각이 즐거운 감각과 괴로운 감각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감각과 좋아하는 감각이 있죠. 그런데 그 좋아하는 감각이 오면 내가 즐겁고요. 싫어하는 감각이 오면 내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불편한 나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네. 이것이 명상의 모습,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그 감각을 알아차리고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분리가 됩니다. 주인과 감각이 분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자 손을 펴고 손을 이렇게 감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감각을 느끼는 그 자체가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즐겁고요. 좋아하는 향기를 맡으면 내가 즐겁죠. 근데 악취를 맡으면 어떨까요? 괴롭죠. 싫죠. 그런데 그 감각은 나가 아니거든요. 그 나가 아닌 즉 감각과 주인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0: 다시 한번 손을 해보세요. 손을 들고 그냥 느낌만 느껴보세요. 느낌을 느끼면 아, 이 느낌이 느껴지는구나. 근데 느낌을 내가 알아차리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인인 나와 감각이 달라집니다. 분리가 되거든요. 그게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동일시에서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각이나 대상이나 호흡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괴로움을 주고 있었는데, 불편함, 괴로움, 불만족이었는데,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동안은 나가 아니고 그 감각이나 대상은 나가 아닌 내가 보고 하는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나 마음의 스트레스나 이런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원래는 알아차림은 윗바사나라는 초기불교의 수행 방법이었습니다. 이 수행 방법을 통해서 초기불교에서는 본래 망상을 버리려고 했다면 명상은 이 본래 망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망상으로부터 느끼는 우리들의 괴로움, 불편함, 어떤 건강의 해침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만족감을 얻으려는 거죠. 이게 명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호흡은 이제 마음을 집중하려고 한 거고요. 마음은 이제 이 전체가 대상, 감각, 호흡이 다 결국은 내가 알아차리는 마음이거든요. 현대인들이 또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나와 분리시켜서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편안하고 즐겁고 만족함을 얻으려고 한다. 이게 명상의 현대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들의 근본 모습입니다. 그럼 조사선하고 차이는 뭐냐? 조사선은 대상이 아니라 자성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자, 손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사사를 이렇게 자극을 줘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손을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서 보는 것, 이것이 명상이라면, 자, 손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걸 누가 하는 거죠?
1: 네.
0: 손을 자극을 줘서 움직이는 것을 감각을 내가 보고 하는구나라고 나로 돌아옵니다. 즉 대상을 알아차리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보고 아는, 알아차리는 주인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조사선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상과 나와 동일시에서 벗어나잖아요. 똑같이 감각이나 이런 대상으로부터 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명상은 대상과 감각과 호흡, 정해진 주제를 알아차려서 번뇌 망상이나 마음의 불편함이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요. 조사선은 대상을 보고 대상의 주인인 자성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차피 자성, 그 주인인 자성과 주인과 대상의 동일시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조사선이다. 그런데 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요 명상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일정한 주제를 정한 대상이나 감각이나 혹은 마음이나 혹은 호흡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하면 일상생활 하는데 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애가 있죠.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한 대상에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설거지를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설거지를 하면서 물이 흐르는 것, 그 다음에 닦이는 것, 잘 닦였는지, 이 모든 것을 내가 관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집중하면 어떨까요?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또 호흡에 집중하면 우리는 뭐 항상 호흡을 하니까 호흡에 집중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내가 길을 가거나 누가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할 때

0: 호흡을 감지합니까? 감지할 수 없잖아요. 호흡을 감지해서 집중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죠. 그래서 명상을 하려고 하면 일상을 떠나서 어떤 고요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상을 같이 하고 있으면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알아차림해서 익숙해지면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몸의 걷기 명상을 해서 몸을 알아차림 익숙해지면 뛰어도 되고 앉아도 되고 다 되지만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상을 벗어나서 고요한 장소와 또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인을 알아차리는 어떠냐? 조사서는 설거지 할 때 누가 하죠? 설거지 할 때 설거지에 집중하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설거지에 집중하다 보면은 전화가 온 것은 망상과 가까운 거잖아요. 내가 지금 집중해서 방해가 됐잖아요. 여러분 명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화가 띠리리 왔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이미 집중해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설거지하는 주인 누구죠? 전화 벨이 울리는 걸 듣고 하는 주인 누구예요? 같죠. 또 내가 어떤 명상, 호흡 명상을 가만히 앉아서 하고 있는데 벼락을 문 여는 소리가 딱 났습니다. 그러면 내려놓고 글로 내 주위가 가잖아요. 명상이 흐트러졌죠. 집중이 깨졌다 이 말입니다. 알아차림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주인으로 가면 어떠냐? 호흡을 관찰하는 주인 누구예요? 문소리 누가 들었죠? 나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일체처 일체시에 일상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의 공간이나 따로의 시간이나 집중이 필요 없다. 이게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이 스트레스라든지 마음의 고통,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동일하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그러면 수행의 목적이 있습니다. 명상의 목적은 해탈 열반이 아닙니다. 지금 사는 동안에 보다 더 편안하고 보다 더 즐거운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 눈으로는, 귀로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요. 귀로는, 코로는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맡고 싶어 하고요. 입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맛을 느끼고 싶어 하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감촉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감각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을 구하려 하죠. 그 대상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나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 벌기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 어렵습니다.
0: 에. 해탈 열반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 해탈 열반 수행은 나 혼자 하면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시간 내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돈 버는 건 나 혼자 됩니까? 나 혼자 돈 못 봅니다. 내가 일해서 돈 벌려고 해도 일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조건이 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돈을 벌게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내가 좋아하는, 즉 내게 즐거움을 주고 좋아하는 감각을 준다 여겨지는 대상을 구비해서 그렇게 해서 행복을 얻는 방법은 어렵다, 힘들다, 무한 경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에 어려움을 겪죠. 그 번뇌망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가 즐거워하고 편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대상이 필요했고 대상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했고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능력이 필요했고 또 일하는 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내가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만 얻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수행의 원리입니다. 명상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상을 얻어서 편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집착했던 마음을 주인과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그곳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편안함과 고요함, 더 나아가서는 명상이 발달하게 된 동기가 그 마음의 편안함이 곧 육신의 치유에도 된다는 겁니다. 몸의 질병에. 이게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혹은 불교의 수행의 방법을 현실에 적용을 해서 해탈 열반을 구하기보단 이 삶을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즉 웰빙,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명상이다. 자, 그러면은 조사선 어떠냐? 지금 편안하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해탈 열반을 얻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는 괴로움이 없고 다시는 불편함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즐거움의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조사선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차이가 어떻게 생기느냐? 명상에서 구한 그런 편안하고 고요하고 심신의 안정은 한 번 얻으면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은 바뀔까요?
1: 변합니다.
0: 지금 편한 마음이 편했다 그래서 내일도 편안하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한 대상에 내가 옷을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집착이 생겨가지고 옷을 못 사가지고 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삼마타를 통해서 그래 그 옷 뭐 여름도 다 갔는데 꼭 필요해? 또 지금 있는 옷도 있잖아. 내가 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알아차려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럼 오늘 옷에 대해서는 편안함을 얻었는데 당장 저녁에 뭘 먹을까 하니까 또 고민할까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럼 고민하면 고민하는 대상을 다시 알아차리고 명상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무언가를 구할 때마다 구하는 대상과 조건을 명상을 통해서 알아차려줘야죠. 그냥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 종일 지속이 되거나 모든 것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습을 많이 하면 알아차리는 숙련이 되면 대상이 올 때마다 알아차리면 쉽게 동일시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연습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했다 그래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갈 때마다 다시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인을 알아차리는 건 어떠냐? 예. 옷 사고 싶은 마음이 지금 누구예요? 자, 밥을 무엇을 먹을까라고 고민하는 주인 누구죠? 항상 언제 어디서나 행위와 대상과 마음의 주인은 주인 나입니다. 그럼 나로 돌아가면은 옷을 타고 싶었던 스트레스를 그걸 명상을 통해서 해소한다 해서 그 주인 나로 돌아오면 목마른 것에 대해서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죠. 주인은 동일하잖아요. 단지 대상이 옷에서 물로 바뀌고 물에서 저녁으로 바뀐 거죠. 주인은 항상 동일하다. 그래서 예,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하면 알아차린 연습을 해서 자성을 알아차리면 그 자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 항상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자, 다음은 초기 불교의 수행과 조사선 수행의 차이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 불교와 조사선은 수행의 방법만 다르지 근본적으로 해탈 열반이나 불교의 목적지는 같지 않느냐라고 착각합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명상할 때 그냥 단순히 입원산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해탈과 열반, 즉 부처님이 완전한 부처님이 되는 거에 과정에 방법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애초에 목적지가 다르다. 비유를 들면 우리가 육상을 할 때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100m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5000m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마라톤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스타트 라인에서는 똑같이 출발하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100m를 뛰는 사람은 온 전심전력을 다해서 한 호반에 거기까지 뛰어가야 됩니다. 근데 5000m를 뛰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뛸 수 없습니다.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비슷하죠. 같은 스타트 라인에 같이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적에 맞게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5000m 뛰는 방식으로 마라톤을 뛰면 어떨까요? 중간에 지쳐서 갈 수 없습니다. 조사선은 가장 완전한 목적인 마라톤이라면 명상은 100m를 뛰는 것이고 초기 불교의 수행이나 다른 수행은 5000m나 1km 정도를 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목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 가는 방법도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초기 불교와 조사선의 수행의 차이점. 초기 불교는 기본적인 수행 방법이 사념처입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신, 수, 심, 법. 신은 몸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는 느낌. 그 다음에 심은 마음. 법은 이제 대상들 밖에 외계. 이걸 말합니다. 자, 그 대상에 집중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 알아차리냐? 몸을 나로 여기니까 생로병사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몸을 관찰하면, 알아차리고 관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과 주인이 관찰하는 자 분리가 된다 그랬죠. 동일시에서. 동일시에서 분리가 되니까, 어? 몸이 나가 아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느낌을 알아차리는 이유는 느낌이 즐거움과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느낌을 가만히 알아차려도 관찰해 보니까 느낌과 주인이 다르잖아요. 주인을 알아서가 아니라 분리가 됩니다. 관찰하면.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다 칠판을 보세요. 그러면 칠판이 나는 아니죠. 나도 모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보고 관찰하면. 그래서 느낌이 내가 아니므로 느낌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고 착각해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 마음은 괴로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 슬픈 마음과 기쁜 마음. 우리는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 과정이 몸이 꼭 필요한 거고요. 몸이 필요하니 몸을 나로 착각을 해서 몸을 구하게 됐고 구하니 태어나고 태어나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생로병사와 생사윤회가 지속이 되죠. 그래서 마음을 관찰해 보면 마음도 마음의 주인과 분리가 됩니다. 고로 마음이 나가 아니면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즉 마음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 대상도 알아차리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신수신법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알게 되잖아요. 이것을 재행무상 재본무화를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켜보면 매 순간순간 변해가잖아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변해가는데 잊지도 않은 것을 있다라고 기억해서 집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3년체에 대해 대상에 집중해서 알아차린다. 알아차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대상에 대한 집착, 동일시에서 벗어난다. 벗어나면 어떠냐? 번뇌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죠. 어떤 번뇌 망상?
몸을 나로 여겼던 그 번뇌망상이 뭐죠? 생사윤회가 내가 있다. 생로병사가 나다.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0: 감각의 집착에서 벗어나니 괴로움과 즐거움이 감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마음을 집중해서 알아차리고 되면 마음의 흐름이 나와 별개라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본무화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 말씀하셨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상을 알아차릴 때 대상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몸을 알아차리는데, 즉 걷기 명상을 해도 몸을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몸이 아니라 소리가 들리면, 내 소리에 관심이 가면 이미 명상의 주제, 즉 알아차림의 주제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줘야만 합니다. 예. 그 집중하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주위의 소란스러움, 즉 우리의 일상에 그러한 감각이 무수히 들어오는데 그 감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처가 필요하다. 그 적정처가 뭐죠? 출가 수행하는 겁니다. 출가 수행했다 해서 다 적정처에 가는 건 아니죠. 예. 수행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고유한 적정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선정을 얻었습니다. 집중을 해서. 선정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알아차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알아차리고 여러분도 다 알아차리잖아요. 중생도 다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어떤 것이 향기가 냄새가 있는지, 어떤 맛이 있는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매번 누가 알아차리나요? 네. 내가 알아차리죠. 중생들은 알아차리지만 알아차린 대상을 쫓아가고요. 수행자는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대상이 나와 분리가 되니까 따라가지 않고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선정입니다. 알아차림은 윗바산하고 그 알아차린 상태를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사마타거든요. 애써서 노력해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중하기가, 즉 선정을 얻기가 어렵다. 알아차려서, 즉 윗바산을 통해서 알아차려서 그 다음의 단계인 그 알아차림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정이거든요. 선정을 얻기가 쉽지 않다. 얻어도 유지하기가 어렵다. 왜? 선정 얻었다 그래서 그 선정이 하루 종일 지속될까요? 아닙니다. 금세 바뀝니다. 금세 망상이죠. 그래서 10분 선정이 어렵고 10분 얻었다 그래서 1시간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래 노력을 해야만 점점 늘어나거든요. 얻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유지하려면, 선정을 유지하려면 내가 몸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다른 소리라든지 느낌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 몸을 알아차리면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이미 내가 몸을 지켜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서 소리를 알아차렸다는 건 이미 몸을 알아차림의 선정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맞죠?
1: 네.
0: 그래서 다른 경계가 오지 않도록 집중을 해줘야 되는 적정처가 필요하고 또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 다른 수행을 방해하는 외계 정보나 감각의 정보나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번뇌망상은 장애가 됩니다. 집중에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번뇌망상을 버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럼 조사선은 어떤 모습이냐? 신수신법을 보고 알아차리는데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신수신법이 있는데 내가 신을 알아차리는데 수의 개념이 들어오면 초기불교의 수행에서는 망상이 되는 겁니다. 놓쳤잖아요. 마음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어떤 대상이나 경계가 오면 그걸 알아차렸다는 것은 마음의 흐름을 집중하는 걸 놓쳤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어떨까요? 신, 그 몸에 몸을 지켜보고 있는 주인 누구예요?
1: 나.
0: 수, 느낌을 지켜보는 주인 누구죠?
1: 나.
0: 심, 주인 누구예요?
1: 나.
0: 대상을 보는 주인 누구죠?
1: 나.

네. 조사서는 신수신법 이외 모든 것도 주인은 누구예요? 나니까 망상이 망상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에 도움이 역할을 한다. 초기 불교는 하나에 집중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 하나 외에 나머지는 다 망상이 되고 수행을 방해하게 되는데, 조사서는 한 가지든 백 가지든 주인이 같으니까 대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주인은 동일하니 망상이 아니라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자성을 깨닫게 하는 알아차리는 도우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도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요거는 단계별로 개별적으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근데 조사선 어떠냐?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합니다. 굳이 하나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도 분리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일체처 일체시에 항상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주인만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이다. 이것을 신수신법을 나눠놨다면 조사서는 통합적으로 한다. 예. 자, 그리고 조건이 이제 있습니다. 조건은 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적정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번뇌망상이나 외계 경기가 들어오면 내가 알아차림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사서는 어떠냐? 일상이 나의 행위고 나의 마음이니 항상 주인은 동일하잖아요. 일상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따로의 적정처라든지 따로의 조건이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수행의 목적지는 해탈열반입니다. 똑같이. 왜 해탈열반이 되느냐? 신수신법이 무아이고 무상임을 알면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신수신법의 대상들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려 했고, 구하는 마음이 실천하려고, 구하는 마음을 실천하려고 하면 몸이 필요하고, 그런데 몸이 필요하니까 몸을 집착해서 구하게 되고, 구하면 생로병사가 진행이 되고, 생로병사를 마치고 죽음에 이르면 몸이 필요한 다시 구하게 되고, 생사윤회가 되죠.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해탈열반이므로 생로병사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인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을 버린 상태, 이게 열반이고 무심입니다. 자, 그 무심이 일어나서 해탈열반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해탈열반은 어떠냐? 무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심은 뭐죠?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라 그랬잖아요. 구하는 마음이 생기면 몸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무아와 무상을 통해서 나와 관계없음을 알게 되고 무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그들이 이제 초기 불교에서 하는 해탈 열반이고 아란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항상 고요한 마음, 더 나아가서 무심에 머물기 위해서 무심을 구하게 됩니다. 얻어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또 문제는 뭐냐면, 자,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아란이 열반에 들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무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유여열반이라 그래서 몸이 있으니 언어나 행위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인멸하고 나면 그 무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몸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내면 다시 생사윤회로 가야 되거든요. 안 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탈열반하고 인멸하고 나서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조사서는 어떠냐? 똑같이 해탈열반을 구하는데 그 무심을 자성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성으로 돌아가면 내가 구하는 마음을 애초에 없앨 필요가 없고, 자성은 항상 있거든요. 구하는 마음 누구 마음이죠? 구하는 마음에 없는 마음 누구 마음이에요? 욕심 누구 마음이에요? 자비한 자비심 누구 마음이죠? 주인은 항상 같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나이므로 어떠한 마음을 내든 구하는 마음을 내면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 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 몸이에요? 전생에 누구 몸? 다음 생 누구 몸? 그러면은 몸을 구하든 몸을 구하지 않든 마음을 구하든 마음을 구하지 않든 주인은 누구죠? 나죠. 그러니까 생로병사 생사윤회 이고등락의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 그게 구하는 마음인데 구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자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필요하지 않잖아요. 필요하지 않은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의 부모 형제들이 나도 몰랐을 때 내 몸과 내 마음을 나로 여겨서 생로병사 생사윤회 고통에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나의 부모 형제 나의 도반 나에게 도움을 준 은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줘야죠. 그래서 몸을 구한다 해서 주인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나는 필요 없지만 그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서 몸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구하는 마음을 통해서 환생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살행이 가능하다. 보살행이. 초기 불교는 보살행을 할 수가 없다. 왜? 구조적으로 무심에 머물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살행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나중에 보살행이 완성이 되면 완성된 부처,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공덕이 완성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이런 완성된 부처님이 된다. 보살행을 마치지 않고는 완성된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아라한은 부처가 될 수 없다. 만약 아라한이 완전한 부처가 되려고 하면 즉 이제 우리가 부처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해탈 열반을 얻은 자 이런 말도 부처라 합니다. 그런데 대승에서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불자들이 부처라는 것은 단순히 해탈 열반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공덕이 완성돼서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지니신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성을 깨닫고 자성을 깨달아야만 내가 언제 어디서나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고 그 생사윤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중생을 제도를 해서 일체 중생을 다 완성시켜 놓은 것 부처님의 완성된 모습이거든요.

0: 이러한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불자님들께서 많이 ARS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60-800-700. 우리 또 다 함께 또 같이 한번 암송을 해야죠. 조사선의 그 근본 의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 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성물이다.
0: 네, 여러분 잘 아셨죠?
1: 네. 네,
0: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덕즉비 복덕성시고 열애설 복덕다약구 유인어차경 금수지 내지사구

선이유세존 불설여시 신생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인생은 짧고 모두가 10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은 늙고 죽음이 온다. 집착 때문에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곧 헤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잘 알아 너무 오래 세속 생활을 하지 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사라진다. 현자는 이 사실을 알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짧고 강렬한 그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미술작가 양경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칙칙한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느낌이에요.
1: 아니, 제가 한 10년 만에 여기 다시 방문했는데
0: 10년 네. 만에 오신 겁니까?
1: 전혀 칙칙하지 않고 너무 예. 힙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0: 예. 아니, 저 미술 작가님이라고 해서 그런지 빠쉬형이
1: 힘 좀 줬습니다. 예.
0: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왕 양치기라는 필명으로 여러 가지 그림 활동하고 있는 양경수 작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10년 전에도 가피에 나오셨다고요?
1: 네, 정확히 11년 전이고요. 예. 그때도 제가 불교미술, 불교현대미술을 하고 있어서 초대해 주셔서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가피하고 인연이 깊으시네요.
1: 그러게요.
0: 평소에 오가피차 많이 드시죠? 네,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0: 예. 자, 그러면 우리 힙한 패션을 갖춘 강렬하고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함께 소통과 공감을 하는 미술 작가 양경수 작가님의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불교 미술로부터의 가출. 아우, 또 출가도 아니고 가출을 하셨어요. 제가 얼핏 듣기에 아버지께서 저 단청, 또 단청 일을 하시고 어머니가 또 불교 미술 작가이기도 하시고 집안이 불교 미술과 인연이 깊은 집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예, 또 여러 그런 어떤 인연이 있겠네요. 예, 그러면 불교 미술로부터의 가출이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어릴 때 이제 아버지는 단청을 하셨고 어머니도 단청 기술자 면허를 따시고 불화 탱화를 그리셨어요.
0: 대단하시네요.
1: 네, 집이 온통 그런 안료와 붓들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이제 조금 자라면서 아버지가 단청 현장에 계속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일을 시키신 거죠. 근데 사실 어린 나이에 그런 일들이 그렇게 즐겁진 않았어요. 방학 때나 주말에 데리고 가셔서 또 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발판에 올라가서 뭘 칠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물론 자연스럽게 접하긴 했지만 즐겁고 유쾌하진 않았다. 오히려 괴로웠다. 그래서
0: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1: 맞아요.
0: 산 속에서 막 색칠시키니까
1: 또 그 안료가 또 그 이렇게 뭐
0: 독하죠.
1: 너무 독하고 그래서 대학교를 제가 서양화를 전공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좀 사이가 안 좋아져서 20살 때 2만 원을 들고 가출을 한 게
0: 얼마요?
1: 2만 원을 들고
0: 2만 원이요?
1: 예.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가출 상태여서 사실 출가라고 해도 되지만 공식적으로는 가출이 맞죠.
0: 가출. 네. 예. 아,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색칠하면서 재미없다고 하셨으면서 어떻게 또 서양화가 서양 미술을 또 전공하게 되신 거예요?
1: 그러게요. 그 피는 못 속인다고 저희 이제 뭐 아버지도 단청을 하셨지만 외가 쪽에서 이모는 애니메이터였고 삼촌들도 다 아버지 밑에서 이제 단청을 배우고 그래서 큰애 삼촌은 나중에 단청 기술자가 되셨고요. 그래서 그런 피를 이어받아서 그림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어릴 때.
0: 그림 자체를 좋아하셨군요. 네. 유전자가 그러니까요.
1: 맞습니다. 단청을 그렇게 현장에서 안 배우고 정말 불화나 단청 이런 걸 그림으로 배웠다면 제가 아마 이렇게 반감을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약간 강압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림을 너무 좋아했고 서양화가 되고 싶었고 막 반고흐나 클림트나 피카소 같은 화가가 되겠노라 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서양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이제 그 뒤로 좀 뭐가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
0: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1: 맞습니다.
0: 그 가출을 하신 분이 어떻게 불교 미술로 복귀를 하시게 된 겁니까?
1: 이게 뭐 어쨌든 가출을 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0: 돈이 없어서
1: 당장 돈이 없으니까
0: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홍대 쪽에서 이런 클럽 알바도 하고 막 노점상에서 피어싱 장사도 하고 뭐 벽화도 다니고 하다가 제대를 하고 돈이 없으니까 좀 이런 전전긍긍을 하다가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이혼을 하셨고 그래서 연락이
0: 이렇게 없... 집안 얘기 이렇게 편하게 하셔도 되는
1: 뭐
0: 겁니까?
1: 이제 뭐 저도 뭐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대를 하고 어떻게 연락이 어머니 친어머니랑 닿아서 예. 그 모임에 나갔더니 이제 예. 삼촌도 계셨고
0: 삼촌도
1: 네,
0: 계셨고
1: 큰애 삼촌이 스님이셨었어요.
0: 오, 그렇군요.
1: 하셔서 예. 스님 생활을 하시다가 환속을 하시고 이제 불화 작가를 하고 계셨고 예. 제 이런 사정들을 듣더니 그러면 너 다른 데서 알바 하지 말고 내 작업실 와서 나를 야. 도우면서 배우는 게 어떻겠냐. 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석채를 다루는 법, 뭐 붓을 쓰는 법 이런 것들을 서양화랑은 완전 다르니까 그런 것들 배우면서 사실 즐거움이 좀 생겼죠. 아. 그러면서 이게 불교가 내가 어릴 때는 진짜 재미없고 징그러워하고 스님들도 네. 제 어릴 때 네. 스님들은 네. 아버지한테 클라이언트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진짜 그런 게 아닌 불교라는 것들을 삼촌 통해서 보니까 너무 재밌고 흥미가 가더라고요.
0: 야, 비로소.
1: 네네. 예. 그리고 삼촌은 뭐 강압적인 그런 것들도 전혀 없으셨고 예. 너무 삶을 되게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살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래서 불교가 뭐길래 삼촌은 심지어 스님이셨었는데 예.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이 불교의 어떤 종교적인 측면 말고 진짜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예. 어떤 생애 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0: 야
1: 그렇게 보니 이건 거의 뭐 나랑 비슷하게 가출도 하셨고
0: 어떤 방황도 하시고
1: 맞아요. 이 어릴 때 물론 저도 예. 막 그 절에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접했지만 그때 접했을 때랑 예. 또 제가 성인이 되고 군 제대 후에 혼자 살면서 접한 그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0: 예.
1: 뭐 동일시도 되면서 예. 진짜 뭔가 소위 힙스터의 삶을 사셨구나. 그분은. 그 다 가졌다가 예. 모든 걸 다 버리고 예. 그러면서 다시 불교에 이제 심취하게 됐고
0: 불교의 매력에 푹 빠지셨군요.
1: 맞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이 됐죠.
0: 그때가 몇 살 때였습니까?
1: 그때가 24살, 2006년, 7년 그때였어요.
0: 예.
1: 그때부터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의 예. 어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가 아니라 불에 빠졌다.
0: 교가 아니라 부처님 자체에 빠졌다.
1: 네, 그때는 예. 그렇게 지금까지도 뭐 약간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0: 예, 아 어쨌거나 부처님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것 맞습니다. 자체가 불연이 깊으시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성근이 있으시고 네. 이 어렸을 때 불교 혹은 뭐 단청이라든가 네. 불교 미술이 징글징글했는데 네. 그래도 그림은 좋아가지고 서양화를 공부하시다가 네. 그다가 좀 방황하고 네. 다시 불교 미술 작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파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조금 이따 작품을 함께 볼 테지만 네네. 파격이다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불교 미술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또 어떻게 그렇게 불교 미술 작가가 되어서 전통적인 불교 미술이 아니라 파격적인 강렬한 그런 불교 미술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또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1: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실 저희가 지금 보는 이야기들은 정말 옛날 얘기잖아요. 그 2600년 전 얘기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그 부처님이 했던 말씀들과 행동들이 과연 안 힙했을까?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엄청 센세이션하고 모두에게 충격을 줄 만한 행동과 이야기들이었잖아요.
0: 2600년 전에 부처님을 네. 지금 학자들은 네네. 그 당시에 부처님은 혁명가였다.
1: 그럼요.
0: 이렇게 표현도 맞습니다. 하죠.
1: 예. 저는 또 한편으로는 뭐 GD 같은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모두를 이렇게 정말 셀럽이자 예. 아이돌이자
0: 예.
1: 그거를 한 10여 년 전에 그 이야기들을 공부 아닌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전통이라는 것들이 과연 그게 생겨났을 때도 전통이었을까? 그때 엄청 새롭고 힙했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지금의 전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꼭 이 단청과 불교 미술을 놓고가 아닌 모든 미술 전반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미술사에 살아남은 것들은 그 시대에 최고로 힙했던 것들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고려 불화, 단청들도 지금 이어와서 전통이 된 것들이지.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그리는 게 2000년 뒤에는 전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 정말 20대 초반에 발칙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지금이라면, 부처님의 지금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 걸 상상하다 보니까 이 팔상도를 현대에 맞게 좀 만들어보자.
0: 팔상도, 네. 부처님의 일대기를 8폭의 그림으로 만든 맞습니다. 팔상도를 현대적으로.
1: 네. 예. 그래서 그린 그림들이 그 2014년도에 예. 불교 박람회에 나오면서 좀 알려지게 됐죠.
0: 아, 그때 네. 많은 관심을 받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파격. 최근에 네네. 출근에서 극락까지라는 네네. 전시회를 여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아, 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1: 제가 어쨌든 그런 불교 그림들로 처음 작가로 데뷔하고 14년, 15년, 16년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불교 네, 전시.
0: 저 뒤에 네. 나오네요. 네. 제가 보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1: 네네. 네. 제가 불교 미술이 싫어서 집을 나왔는데 네. 어느 순간 불교 미술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너무 좋았지만 그래서 그 뭐 대원상이라는 상도 저 10대 제자 그림으로 받기도 하고
0: 야, 대원상도 받으셨어요? 야.
1: 그리고 제 팔상도 그림으로 네덜란드 국립박물관 이런 데 초청돼서 전시도 열게 되고 그러면서 물론 너무 내가 불교 미술 작가로 불리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0: 네.
1: 되게 B급 코드도 좋아하고 소위 병맛 같은
0: 저도 병맛 좋아해요. 네.
1: 그런 거는 그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캐릭터 제 안에 부캐를 만들어서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0: 웹툰을?
1: 네. 한 컷 만화 직장인이나 뭐 일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조금은 B급 코드의 웹툰을 그렸는데 그게 또 사랑을 많이 받게 돼서 한 10년간은 그 작가로 활동을 예. 계속했죠. 근데 최근에 다시 불교에 돌아오게 된 계기 역시 불교가 사실 전 예전부터 되게 불교는 힙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그게 약간 먹힌
0: 젊은 청년들이 네. 힙불교, 힙한 불교 해가지고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1: 네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 박람회를 꾸준히 갔지만 몇 년 전부터는 여기 왜 이렇게 마치 홍대나 성수동처럼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그걸 보면서 이제 다시 또 불교 미술이나 불교 작업들을 해야겠다 해서 최근에 이제 불교 작업들을 하다 보니 그렇다면 그 두 개로 전시를 한번 해보자 라는 제안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0: 예.
1: 내 그 직장인 그림과 불교 그림을 어떻게 무엇으로 묶을 수 있을까 해보니 제가 그린, 제가 작업한 걸로 결국 저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시 자체를 뭐 굳이 억지로 묶기보단 출근부터 극락까지라고 해놓고 직장인 예. 처방전과 극락전 두 가지 컨셉을 자연스럽게 이으면 어차피 내가 다 그린 거니까 하는 얘기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해서 예. 이런 전시를 올 초에 울산
0: 이야.
1: 여기도 이 백양사라는 절에 맞은편에 있는 백양사에서 만든 현대미술관입니다.
0: 울산 네네. 언양의 백양사 네. 예, 말씀하신 네. 거죠?
1: 또 굉장히 좋은 공간 현대미술관에 초대를 받아서 예. 한 달간 전시를 했죠.
0: 예, 이때 화제를 많이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1: 아, 예. 근데 좀 더 많이 오셔서 구경하셨으면 했는데
0: 예.
1: 위치가 좀 예. 이렇게 외진돼 있어서 많이 예. 오시진 못했지만 예. 그래도 뭐 많이 좋아하셔갖고
0: 네. 나중에 서울에서 또 하셔야죠.
1: 뭐 열어주십시오. 어디든 초대해 주시면 그림 그리려 합니다.
0: 예. 저도 그때는 꼭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 스님들 데리고. 예.
1: 네.
0: 그 힙한 불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1: 네네.
0: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는 힙한 불교 무엇일까요?
1: 제가 진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불교는 안 입했던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서야 힙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렇지 사실 불교가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불교가 과연 이렇게 어떤 트렌드의 중심이 아니었던 적이 있나? 그리고 그 정말 우리 시타르타 부처님이 예. 하신 그런 말씀들이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무릎을 탁 치게 안 하는 그렇죠. 말들이 있나?
0: 감동을 주죠.
1: 맞아요. 그런 예.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게 이렇게 오래 살아남고 오래 모든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건 그 자체로서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예.
1: 특히나 지금 여기 배경에서도 2026년 이렇게 화려한 예. AI가 창궐한 이 시대에 오히려 더 불교, 예. 이 공과 업, 이 채움과 비움이라는 키워드와 일맥상통한다는 건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힙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대단한 사상이자 예. 이야기들이어서 사실 저는 뭐 힙불교 요즘 이제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힙불교라는 말이 만들어졌지만 불교는 힙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0: 항상 힙했다.
1: 맞습니다.
0: 이야 말씀이 힙하시네요. 예.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네네. 불교를 작품으로 표현할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예, 무엇일까요?
1: 어쨌든 이 그동안 쌓여있는 그동안 변하지 않는 깊은 철학과 정말 단단하게 다져진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0: 예.
1: 그런 것들을 내가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늘 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재구성, 소위 새로운 창작을 할 때 그런 중심이 없이 어떤 표면만 너무 소위 그런 재미 요소만 만들려고 하면은 자칫 작가로서도 위험하지만
0: 예.
1: 이것을 그냥 활용만 하고 예. 이렇게 버리려는 그런 식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예. 가장 깊이 있습니다.
0: 말씀이 너무 멋있는 게
1: 네네.
0: 그러니까 재해석하고
1: 네네.
0: 창작은 하되 뭐 선을 넘지는 않는다.
1: 맞습니다.
0: 훼손하지는 않는다. 네. 멋있습니다, 작가님.
1: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뭐 팝업도 해보고 다른 되게 많은 뭐 회사나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불교이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0: 예.
1: 그 박람회도 그렇고.
0: 예.
1: 근데 반대로 따지면 과연 불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뭐 판매가 많이 되고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었을까?
0: 야.
1: 그렇다면 불교를 제하고도 어떤 동일한 퀄리티의 무언가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0: 예.
1: 거기다가 불교를 입혔기 때문에 잘 팔리고 불교를 그냥 갖다가만 썼기 때문에 소위 요즘 트렌드에 맞아서 힙해지고 이런 것은 좀... 내가 경계해야 된다.
0: 예.
1: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0: 예.

0: 그래서 사실 요즘도 뭐 제가 영상 작업이나 음악 작업이나 이런 티셔츠도 제가 만든
1: 오,
0: 이미지인데
1: 멋있습니다.
0: 이런 걸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좀 물음 같은 걸 던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0: 두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고.
1: 네. 뭔가 이게 가슴을 좀, 뭔가 가슴에 뭐가 울컥거리는데, 뭐, 대충 느낌은 오지만, 좀 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2: 아유, 근데 너무 멋있게 써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멋있게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감사하네요. 사실, 먹고 사는 고라는 게, 뭐, 먹고 사는 건 다 힘들고, 다 괴롭고, 불교에서 뭐, 삶이 고이다. 라고 하지만 그게 너무 저는 막 엄청난 불교의 가르침보다도 지금의 삶과 가장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2: 네. 예. 그게 정말로 피지컬적으로 몸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어서도 있지만 결국 인생 전반을 보면 무언가를 참아야 되고 무언가를 계속 깨나가야 되고 그런 과정들의 연속이잖아요.
1: 예.
2: 저의 개인의 삶도 저 고였지만 뭐 지금도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 결국 제 그림이나 크게는 모든 지구가 먹고 사는 고 아닐까.
0: 먹고 사는 고. 네. 이번에 최근에 전시한 제목이 네네. 출근에서 극락까지잖아요.
2: 네네.
0: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먹고 살려고.
2: 아, 맞아요.
0: 예. 이거 뭐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0: 예. 살려면 먹어야 되고
2: 맞아요.
0: 먹기 위해서 또 살아야 되고.
2: 결국은 네. 모든 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0: 결국 인생은 먹고 사는 거다.
2: 맞습니다.
0: 그래서 고 괴롭고
2: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출근도 고고고 출근하러 가야 되고
2: 좋네요.
0: 네, 네. 괜찮나요?
2: 네. 네.
0: 자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고 작가님의 정신이 스며들어져 있는 네네. 우리 작품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품 한번 볼까요? 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네. 뭐 제가 어릴 때부터 힙합도 좋아했고 이런 말장난, 언어 유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0: 예.
2: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들이고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출근이 우울한 이유는 추울근이어서고.
0: 저 아가씨 왜 이렇게 조증인가요?
2: 네. 퇴근이 신나는 이유는 퇴근이다. 되게 말장난 같지만
0: 재밌어요.
2: 사실 모두가 매일매일 겪는 일이고요.
0: 예.
2: 그 가운데 그림은 이제
0: 부장님인가요?
2: 약간, 네, 약간 불교의 그런 단어들을 비틀어서 전생에 업무, 업이 많아 업무가 업이 됐구나.
0: 전생에 나라를 팔았나.
2: 그리고 이제 무슨 사 무슨 스님처럼 과로사 오피스님.
0: 아 간호사 네, 오피스님.
2: 업무 수행 중이다.
0: 아
2: 그리고 재밌다. 마지막 거는 이제 상사병이 걸렸는데 네. 사랑에 빠진 건가요? 물어보니까 직장 상사가 주는 병이다.
0: 아 상사병. 네. 아 이거 말장난 이런, 재밌네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2: 이런 언어 유희로 제가.
0: 예. 저 상사병입니다. 네. 예? 직장 상사 때문에 상사병. 재밌다.
2: 네, 주 작품들입니다. 웹툰에. 예.
0: 이런 작품을 만들면서 뭐 아이디어라든가 네네. 뭐 어디서 얻으세요?
2: 사실 주변에 제가 뭐 어릴 때는 저도 미대이고 주변에 다 직장인이라기보단 뭐 예술을 하거나 자유롭게 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30대가 되면서 그런 친구들이 다 직장인이 되고 막 레게머리에 뭐 자유를 외치던 친구들도 어디 회사에 영업사원이 돼서 정장을 입고 다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뭔가 내가 나만의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면 재밌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였고요. 사실 한 10년간 그래서 되게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작업을 많이 해왔죠. 근데 이게 저도 40대가 넘어가고 그 친구들도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 내에서도 조금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또 그런 소위 갑질이나 어떤 그런 애환보다는 건강에 더 뭐 회사의 어떤 애환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뭐 당장 건강 머리가 빠지는 일 뭐
0: 네.
2: 아니면
0: 당뇨
2: 아니면 이제 가족들의 뭐 네. 사춘기 아들 딸의 네. 애환
0: 네.
2: 그리고 사실 그때는 제가 소위 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까는 만화를 많이 그렸지만 이제 저도 그 나이대가 되고 제 친구들 역시 그 나이대가 되면서 보니까 이게 갑이 아니었고 을 오브 더 을이었구나 이들도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젠 갑질보단 어떤 MZ와의 소통 그리고 위아래 낀 세대 이런 것들에
0: 위아래로 막

0: 쉰다면서요?
1: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전부 다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아요.
0: 아, 그걸 이제 어떻게 좀 재밌게 승화시키느냐.
1: 맞습니다. 이 고를 어떻게 재밌게.
0: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1: 네네.
0: 좀 관객들이
1: 네네.
0: 나의 작품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요.
1: 사실 초반에 제가 이 2015년에 이 그림을 처음 그리게 됐고, 그런 그림들을 그리면서는, 이렇게도 봤으면 좋겠고, 좀 이런 무게를 갖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10여 년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무거운 기분보단, 제가 한컷 만화이기도 하고, 정말 넘겨보면서 피식 웃고, 그냥, 정말 미소를 띠고, 왜 하루 중에, 진짜 웃는 시간이 몇 초나 될까 생각해 보면 많지 않잖아요.
0: 많지
1: 네.
0: 않죠.
1: 그래서 그런 정도면 됐다, 내 역할은. 그것도 엄청 큰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 그림, 뭐, 불교 미술이 됐던, 뭐, 영상이 됐던, 웹툰이 됐던, 정말, 힘 빼고 그냥 웃고, 즐기고, 정말 기억에 안 남아도 되니까 그 순간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냥 즐겨줬으면
1: 네네.
0: 좋겠다. 아.
1: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0: 근데 저 너무 재밌어가지고, 작가님 이런 병맛 웹툰
1: 네네.
0: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실제 연재도 뭐 했었고요. 네.
0: 예. 재밌어요,
1: SNS에선
0: 진짜.
1: 지금도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 SNS에서 제 그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스탠드업 코미디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친한 코미디언들도 많고, 스탠드업 코미디 극장의 본부장도 제 친한 동생이어서, 제가 자주 보다 보면, 이게 스님들이 하시는 법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퓨어한 스탠드업 코미디일 수도 있다. 왜냐면 사람을, 감동도 시키고, 때로는 웃게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하고, 교화도 시키고, 그래서, 이 스님들이 스탠드업 코미디언과 뭔가 콜라보를 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BTN 보고 계시죠?
0: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이 먹고 사는 고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작품도 살펴봤는데 두 번째 키워드에서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작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사실 사람들이 제가 뭐제 SNS에도 대문에 가장 먼저 써놓은 게 사는 게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두 다 각자 스페셜하고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결국 되게 비슷하잖아요. 24시간 똑같고 우리가 뭐밥 먹고 자고 모든 것들이 비슷해서 제 그림에도 제가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제 그림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한 컷이 있지만 사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남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그림 한 컷이 있는데
0: 멋있다.
1: 그게 인생의 고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뭐 허무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비슷하니까 서로 힘내서 살자. 뭐 그런 제 그림의 모든 내용들은 그런 것 같아요.
0: 먹고 사는 고라고 두 번째 키워드를
1: 네.
0: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듣다 보니까, 잘 먹고 잘
1: 자,
0: 살자.
1: 맞습니다.
0: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초성 퀴즈, 피읖, 시읖, 무탈하게. 제가 저게 뭔가 했는데, 제가 딱든 생각이, 오늘 작가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엄청 웃었어요. 오늘 별로 웃을 일이 없었는데,
1: 네네.
0: 너무 즐겁게 웃었는데, 폭소가 나왔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폭소, 뭐 한바탕 크게 웃자, 무탈하게, 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사실
1: 네.
0: 답을 알겠어요. 피식 아니에요?
1: 맞습니다. 근데
0: 근데,
1: 폭소도 맞네요.
0: 예. 오늘
1: 폭소는
0: 제가
1: 생각도
0: 너무
1: 못했는데.
0: 재밌게 웃어가지고,
1: 네.
0: 피식, 무탈하게, 다 맞췄죠.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대충 느낌이 오는데, 그래도 우리 작가님이 직접 인생 키워드 세 번째,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최근에 제가 전시를 하면서 출근부터 극락까지. 그럼 작가님에게 극락은 무엇이냐? 작가님에게 극락은 어떤 의미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몇번 그런 질문을 받았고, 예전에는 극락, 정말 극도로 즐거운 건 어떤 것인가? 뭐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걸 먹고, 클럽을 가고, 사람들과 놀고. 근데 요즘은 정말 아프지 않게
1: 아프지 않게.
0: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들을 정말 가늘고 길게 오래 하는 게 이게 극락이겠구나. 막 엄청난 돈을 막 많이 벌지 않아도 정말 무탈하게 내가 하는 거를 오래 하고 그 안에서 작은 웃음들, 피식피식 웃는 그런 작은, 정말 작은 웃음들을 많이 갖고 가는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무탈하게 무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아프지 않고 오래 하면서 작은 웃음들을 끊임없이 많이 갖고 가는 것. 그것이 40대 초반이 된 지금의 저의 어떤 목표인 것 같아요.
1: 인생의 정점을 찍어보신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은 평범함 속에 있었다. 예,
0: 맞습니다.
1: 뭐 크게 안 아프고, 뭐큰 우환 없고,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냥 한번 웃을 수 있고, 아, 이게 행복이더라.
0: 맞아요.
1: 작가님도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0: 지금 저 자신도, 저도 보면 여기 제가 오늘 이걸 쓰고 나온 이유도 백반증 같은 것들이 엄청 생겼어요.
1: 잘못
0: 원인은 모를,
1: 느끼겠는데.
0: 네. 근데 이게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해도 원인이 없다. 근데 결국 기승전 스트레스 때문이다.
1: 스트레스.
0: 그래서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고.
1: 먹고 사는
0: 그럼요.
1: 거라고.
0: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자체 내에서도 건강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1: 건강이
0: 맞아요.
1: 최고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탈한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제일 행복한 거다.
1: 저도 막 책을 굉장히
0: 네네.
1: 좋아하고, 뭐, 나름대로 뭐 공부한다고 뭐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점점 책 보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건강.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공부도 못 하고, 이렇게 강의도 못 하고, 어디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건강이 우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른 선배님들한테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인생을 살아본 선배님들이잖아요. 저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잖아요. 딱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나이 이제 건강이 중요하구나 하는 게 뼈저리게 느낀 게 그게 나이가 들었다는 시더래요. 그
0: 맞습니다.
1: 말이 정답인데 이제 건강 챙길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0: 가까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봐야 보이고, 요즘.
1: 예. 그래서 우리 작가님도 이렇게 해맑게 이렇게 재미난 수많은 이런 좋으신 이런 이야기나 작품이나 계속 들려주시려면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그러면 우리 이런 멋진 마인드를 가진 작가님 입장에서 현대인들이 힘들고 괴롭다는 현대인들이 많아요. 남하고 막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말 스스로 막 인생 참 살기 뭐 같네 뭐 이러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현대인들한테 우리 작가님이 또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0: 조언을 하기에는 저도 이제
1: 나도 힘들어.
0: 그림으로 잘 되면서 10년 전에 맨날 500에 30 반지하 같은 데 살다가 10년 전에 처음으로 영등포에 집을 샀어요. 그래서 와, 나도 이제 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10년을 잘 살았는데 그 집이 오르지 않아서 제가 그때 뭐 아파트를 사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오피스텔 2층짜리 오피스텔을 샀었고
1: 2층짜리, 2층짜리요?
0: 예,
1: 야,
0: 뭐
1: 많이 버셨나 봐요,
0: 이제 그냥 반지하에서만 살았으니까 꼭대기를 가고
1: 근데. 야,
0: 싶어서
1: 좋다.
0: 근데 그 부동산이 10년간 오르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그걸 팔고 이제 어디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두 달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좀 편하게 살려고 하지만 저도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0: 위장병도 생기고
1: 아이고.
0: 불면증도 생기고.
1: 아.
0: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너무 평안한 대로 이사를 잘 갔고
1: 예.
0: 강아지랑 매일 산책하면서 좀 안정되게 살고 있지만 불과 열흘 밖에 되지 않았어요.
1: 아, 그
0: 이사를.
1: 안정된
0: 네.
1: 삶이요. 그래서 그 피부병 걸리셨나 보다. 그때
0: 네, 이것도
1: 스트레스였어.
0: 뭐더 심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라고 뭐 별반 뾰족한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림을 그리고 뭐 평안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지만 결국 뭐 내가 뭐 뾰족한
1: 맞상
0: 수가
1: 닥치면
0: 예 네. 내가 아무리 사이다 작가 뭐 그래서 직장 내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지내나요? 제가 뭐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또 결국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스님께도 엄청 그런 질문을 많이
1: 아, 별로 해줄 말이
0: 했거든요.
1: 없어요,
0: 네,
1: 솔직히.
0: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요즘 불교가 각광받는 이유 또한 그런 것 같아요. 각계 전투야. 알아서 잘해야 돼. 알아서 잘해야
1: 각계전투.
0: 돼. 결국은 누가 네 인생 살아주지 않아. 알아서.
1: 알아서
0: 네,
1: 버텨라.
0: 저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림이라도 한장더 그리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거든요.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무기력해지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뭔가 자기 루틴을 만들고 정말 머릿속으로 생각이 안 나게끔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뭔가를 끊임없이 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뭐 이번에도 깨달았고 늘 하고 살아요.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본인이 하고 있는 루틴한 삶이 깨지지 않도록 그거를 잘 영위해 나가는 것 또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1: 듣기에 작가님이 가장 힘들고 괴로워도 스스로를 지탱해주는 강한 원동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네.
1: 그게 무엇이죠?
0: 당연히 뭐 아마 여기 지금 여기 불 켜져 있는 모두가 느끼겠지만 저는 입금이 가장 네 저는 가장
1: 너무 솔직해서 깜짝 놀랐어요.
0: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1: 먹고 살아야 되니까.
0: 맞습니다. 예술가가 어디 돈을 밝혀 뭐돈 얘기를 왜해
1: 아, 있어요. 작품을
0: 그럼요.
1: 만들죠.
0: 그러니까 저는 돈을 밝힌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내가 내 시간과 내 이런 수명을 깎아내면서 저는 제 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받는 가장 기초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솔직해서
0: 네네.
1: 좋습니다.
0: 그래서 뭐, 난돈 생각 안 하고 진짜 예술에 이런 사람들이랑은 어느 순간부터 겸상도 안 하게 됐어요. 가식이구나. 그렇다고 돈을
1: 법도 같지
0: 밝히고 난
1: 않은데.
0: 무조건 이 그림은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해도 돈이라는 게 그렇게 한다고 벌리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진정성 있게 내 무언가를 해야 돈이 벌리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번 돈, 그렇게 해서 받은 입금은 저한테는 너무 가장 가치로운 것이고 가장 힘이 나게 하는 원동력인 거죠.
1: 팔만대장경에요.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불자들에게, 제가자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많이 벌어라. 그리고 좋은 곳에 많이 써라.
0: 맞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작가님 앞으로도 더욱더 승승장구하셔가지고 돈 많이 많이 버시기
0: 아유,
1: 바랍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0: 그러게요.
1: 나눴어요. 이제 인생 키워드 마지막 이세 번째 마무리 말씀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어릴 때는 되게 큰 계획을 세우고 큰 꿈을 꿔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것들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보단 하루하루 매 시간 매분 매초를 어떻게 좀잘 살아나갈까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강이라든지 무탈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 방식에 대해 물어보면 눈뜨작이라고 하거든요. 눈뜨면 작업한다.
1: 예.
0: 그런 루틴들을 끊임없이 가져가기 위해서 더 건강도 챙기고
1: 예.
0: 뭐 꼭 몸이 아니라 정신 건강도 챙기는
1: 그렇죠.
0: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거고요.
1: 예.
0: 제가 뭐 막 앞으로 이런 대작이 나오니까 기대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평생 없을 것 같고 제가 꾸준히 뭐 지금도 예. 오늘도 작업하다가
1: 예.
0: 왔고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일상의 한 부분 정말 한 초, 1초, 2초 정말 작은 피식을 제가 늘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같이 이렇게 무탈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아 정말 오늘 재밌고 흥겨운 말씀 고맙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예, 작가님
0: 네.
1: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0: 네.
1: 저의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인데요.
0: 네.
1: 양경수 작가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가피란 셀프다.
1: 셀프.
0: 네.
1: 예.
0: 결국 뭐 제가 수행은 셀프라는 얘기를
1: 예.
0: 10여 년 전부터 늘 표어처럼 만들고 다니지만
1: 예.
0: 결국 그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이 그래, 너 잘했으니까 내가 복을 줄게 하는 것도 진짜 각자 알아서 잘해야 주시는 것이지 그냥 맨날 뭐 좋은 일도 안 하고 심지어 막 악한 행동을 하는데 부처님한테 늘 빈다고 해서 가피가 오진 않잖아요.
1: 그럼요.
0: 네. 예. 결국은 각자 알아서 잘해야 가피가 온다.
1: 야, 네. 그걸 저희 불교에서는
0: 네.
1: 그걸 조금 더 정제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닦아야 한다. 예, 그게 셀프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뭐 이런 말이겠죠.
1: 멋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0: 네.
1: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0: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오늘 흥과 재치가 넘치는 작가님 모시고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겉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겉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겉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그 때문에 지치는 일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잘 닦인 보살은 모든 중생의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지치지 않는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마음이 욕망에 빠져들지 않고 증오심에 흔들리지 않으며 선과 악을 초월한 사람. 그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으리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백중이 다가옵니다. 불교에서 백중은 큰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백중의 참된 뜻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백중이 이제 다가와요. 그 음력 7월 15일 뭐 우란분절, 백중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는 성탄, 성도, 열반절과 함께 불교 4대 명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세 가지 3대 명절은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됐는데 이 백중만은 이제 목련 존재와 관련되어 있다래죠. 그래서 아마 많이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뭐 간단하게는 목련 존재 어머니가 지옥에, 아기 지옥에 빠져 계셔서 아마 살아 계실 때 대부호의 아들이었어요, 목련존자가.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 많은 유산을 남겼다래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은 그 당시는 제사, 제일주의 같은 게 엄청, 제식주의라 해서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남긴 재산의 3분의 1을 아버님 재산에, 아버님 제사에 쓰라고 남겨두고 3분의 1은 엄마 죽을 때까지 쓰세요 하고 드리고 3분의 1은 본인 사업자금으로 해서 사업하러 무역하러 떠난 거였죠. 근데 이제 무역하러 장사하다가 돌아보니까 어머님한테 3분의 1을 드리면서 3분의 1은 제사 지내고 아버님을 추모하고 3분의 1은 어머님 쓰세요 이랬는데 아버님 제사는 하나도 안 지내고 엄마가 그 돈 가지고 버라 마셔라 즐겨라 하면서 방탕하게 이제 다 쓰면서 너무 안 좋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렇게 방탕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목련 존재가 신통제일이잖아요. 그 신통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님이 지옥가 있는 악귀 지옥에 가 있더라. 그래서 본인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구제하려고 막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기차저차한데 어머님을 어떻게 하면 좀 천도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안거 수행, 스님들이 전부 다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느라고 안거를 들어가 있으니까 안거 끝나는 날 스님들이 안거를 마치고 법을 전하러 회향하러 떠나기 전에 다들 모이니까 그때 모인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풀고 그리고 제를 베풀어 드리면 그 공덕으로 어머님께서 좀 좋은 인연을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음력 7월 15일 스님들 안거 해제 날에 맞춰서 백중 기도를 하고 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이제 다 함께 모시는 날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백중의 의미를, 백중의 의미는 뭐 인터넷도 치면 나오고 GPT도 나오는데 물어보신 이유가 백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님들을 천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진짜 백중이 뭐고 진짜 천도가 뭐냐. 천도, 옮길 천자 길도 자래요. 그러니까 악도에 떨어져 있는 분들을 이제 좋은 길로 옮겨드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중생의 길에 있는 분들을 깨달음의 길로 옮겨드리는 이제 그런 것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천도제 할 때는 이제 관음 시식이니 뭐 화엄 시식이니 하는 이런 그 시식문을 외우거든요. 스님들이 연불 목탁치고 요령을 흔들면서 읽어요. 그런데 그게 다 법문의 내용인데 천도제 하는 구절의 내용이 전부 다 선법문이에요. 불이법을 설하고 있고 삶이 없고 죽음이 없다라는 이야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 영가님의 본성을 곧장 확인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선법문

서로 전부 다 선법문이나 대승 경전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천도는 뭐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로 천도될 수 있을까? 이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고 나서 49제를 할 형편 되는 분들은 하시고,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이 49제를 하려고 했더니 뭐 비용이 너무 많거나 좀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벌써 돌아가신 지 1년, 2년이 지났는데 와서 그런 걸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스님, 제가 계속해서 두고두고 마음에 참 죄스러움으로 남는 게 있다. 뭐냐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49제 못 해드린 게 아주 큰 죄의식으로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아, 49제라는 걸 못해준 것 때문에 그 죄의식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분에게 지금에 와서 이제 뭐 49제를 또 하기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냐 하면, 진짜 천도제가 뭔지를 알면 그 49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안 돼서 지금 49제 못하는 분들한테 49일 동안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49제를 집에서 혼자 그 마음을 내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처님 가르침, 경전의 가르침을 그냥 그것만 보면 본인이 혼자 안목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될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금강경의 가르침을 어지간하면 뭐 다른 그 기복적인 경전보다는 될수 있으면 금강경의 가르침이나 이런 그 바른 불이법의 안목이 담겨 있는 경전의 가르침을 잘 해설해 주는 스님들의 법문을 듣거나 이런 이제 TV를 통해서 나온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법문을 들어서 내가 49일 동안 이 금강경을 내가 공부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독송만 입으로 그냥 라블라블라블라 하고 독송만 하는 것보다 이걸 내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를 가슴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소화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이 성경을 외우더라도 마음을 따뜻하게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밝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외운다면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죠. 즉, 자신이 부처님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천도는 어머님, 아버님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다시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조상님들의 몸은 만날 수 없죠? 그분들의 성격, 그분들의 외모, 그분들의 어떤 말투, 그분들의 느낌, 생각, 의지, 뭐 이런 것들은 만날 수 없죠,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아상은 만날 수 없어요. 나라는 모양. 그분들의 자기, 그분, 어머니라는 모양은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모습은. 근데 불교에서 보세요. 아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상. 나를, 나라는 상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진짜 나는 무아라는 거거든요. 무아임을 증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는 모양만 본단 말이에요. 그 모양을 보고 난줄 알아요. 모양을 보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인 줄 안단 말이죠. 근데 모양은 이미 떠나가셨어요. 모양은 원래 왔다 가는 거고, 살아 계실 때도 모양은 끊임없이 변하는 중이었어요. 어떤 분이 보살님이 남편하고 금슬이 좋았던 것 같은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울먹울먹 하시면서, 스님, 불이법이라서 남편과 내가 둘이 아니 하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싫고요. 남편의 그 모습, 그 손을 잡고 얼굴을 보고 만지고 그러고 싶어요. 이러더란 말이죠. 그거는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 아상, 그 사람이라는 상은 못 보는데 그 사람 자체는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진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목구 할 때,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 사람, 나를 떠나간 그분의 누구인지, 그분의 진실은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모양은 못 만나요. 인연따라 모였다 흩어졌기 때문에. 한번 모였다 한번 흩어진 건 무상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럼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을 때도 어차피 부모님은 못 만났어요. 맨날 만나면서도 못 만났어요. 왜? 부모님을 못 만나고,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분이야라고 해석했던 그 상만 만났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때때로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사람도 지금 만나는 것 같지만 만나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모양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야라고 내가 해석했던 내 해석만을 만나는 거예요. 색안경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만났던 거죠. 그 사람의 진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모님들이 살아 계셨을 때도 부모님의 진실은 못 만났어요. 근데 죽고 나서 살아 있을 때도 만나러 안 갔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만나고 싶어요. 이래봐야 만나지겠어요? 살아 있을 때도 못 만난 거를 못 만나요. 그분에게 막 음식을 그분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향을 피워서 불러가지고 이름 불러서 오세요 해서 이거 드세요. 신나가지고 좋아가지고 참이 훌륭한 자식 고맙다 하고 와서 맛있게 드시겠어요? 아뭐 그럴지도 모르겠죠. 뭐 저는 귀신이 안 돼봐가지고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 관심도 없고 먹어도 모양이 먹는 거 아니에요. 모양이 먹는 데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진정한 천도는 뭐냐 하면 이 중생세간의 모양의 세계에 살다가 어디로 옮기는 거냐? 옮길 천 길도 길을 옮겨줘야 돼요. 이 세간의 길에서 출세간의 길로 딱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그게 천도였고 그게 극락왕생이에요. 그게 극한 즐거움이에요. 그게 최상의 즐거움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돌아가서 공부를 못 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돌아가신 분이 49일 동안은 떠나가지 않고 여기 있다, 영혼이. 중음신으로 있다가 내가 제사를 지내고 이름을 불러드리면 여기로 착 온다. 그래서 내가 차린 음식을 드시고 스님이 법문을 하고 경전을 읽어주면 경전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신도님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불교 경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부모님이 학교를 안 나오셔가지고 이해력이 떨어지셔서, 나중에는 노망도 있으셔가지고, 아무리 읽어줘봐야 이해를 못해요. 이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연가가 되면 몸에 집착을 떼고 떠났기 때문에, 어떤 스님들은 그래요. 살았을 때보다 7배 이상 이해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뛰어난 의식이 그 이해를 빠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문을 하면 바로 듣고 바로 깨닫는다. 그래서 느리고 굶뜬 사람은 7번 법문해야 깨닫고 빠른 사람은 한번 천도제 한번 하면 바로 듣고 바로 깨닫는다 이러거든요. 실제 티벳 사자에서에도 죽고 나자마자 깨달을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죽고 나서 그 한동안의 시간 동안에 깨달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문이 열린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방편으로 설명해 주면 아 그런 거예요 하고 이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방편을 빼고 그거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야기를 한게 아니잖아요. 생각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다 사람이 만든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생각으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좀이 공부가 생각으로 하는 공부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뭔 공부인지 아세요? 진짜 천도는? 49제 안 해드렸어도 괜찮아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돌아가신 조상님도 지금 천주해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7대 조상뿐만 아니라, 70대, 700대, 7000대 조상까지 다 천주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옆집, 아랫집, 윗집, 동네방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일시에 천도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천도예요.
그 천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여기서 천도의 법문을 듣고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 깨달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스님들도 계시죠. 천도제 할때 천도제 작업 법문이나 관음시식이나 천도제 의식문을 요즘에는 한글로 많이 읽어드리거든요. 한글로 읽어드리면서 살아있는 제주분들에게 법문도 해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깨닫게 하는 거다. 어떤 스님들은 그래요. 나는 이거 영가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영가 뭘 깨닫냐? 지금 여기 오신 이분들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 또한.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때 온 인류가 다 깨달아 맞췄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그냥 말이 아니고 진실이에요. 지금 이미 깨달아 맞춰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자신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분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닫는 순간, 아, 본래 다 깨달아 있었구나. 누구나 다 깨달아 있었구나. 생각 분별망상을 따라갔던 것밖에 그게 허물이었구나 하는 걸 바르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보면,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뭘 깨닫는 거겠어요? 내가 없구나, 따로. 무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게 뭐예요? 나와 너가 따로 없구나. 나와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불이법이구나.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닌 하나의 법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깨닫는 게 세상이 깨닫는 거고, 부모님이 깨닫는 거고, 조상님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깨닫는 게 천도제예요. 천도의식에 보면, 이제 보통 천도제 하면 영가님을 이제 천도한다 그러잖아요. 영가. 영가. 영가가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잖아요. 귀신. 뭐 유령 이런 거잖아요. 그 뭐가 영가인지 아세요? 진짜 내가 아닌 게 영가예요. 가짜나. 그 우리가 영가 아니야? 가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영가라고 해요. 귀신이라고 해요. 유령이라고 해요. 실제 서구 영성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상,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는 온 계곡을 모르고 몸과 마음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령이라고 불러요. 유령 같은, 귀신 같은. 얘는 내가 아니에요.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고요. 아, 스님, 그래도 저는 얘 성격이 있는데요. 개성이 있는데요. 업장도 있는데요. 얘만의 독특한 어떤 자아가 있는데요. 그 내가 아니고, 이 캐릭터가 어떤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 행위에서, 아,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저럴 땐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삶의 유익한 패턴을 익숙하게 쌓아둔 거예요. 그걸 업식이라 그래요. 업이라는 경험 속에서 식, 분별 의식을 쌓아둔 거예요. 색수상행식, 색온을 쌓아두고, 수상행식이라는 온을 다 쌓아둔 거예요. 오취의 온을 쌓아두고, 그걸 자기로 삼은 거예요. 그게 나예요?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삶의 경험 속에 굳어진 내가 진짜 날까요? 여태까지 내가 나쁜 환경에서 살아와가지고 성격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성격 더러운 게난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부터 마음 공부 시작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성격이 좋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지. 업이 바뀌었잖아요. 놀랍게도 외모도 달라지고 풍기는 인상도 달라져요. 업이 바뀌면. 끊임없이 달라져요. 모든 게다 달라져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 성격이 아니고, 내 개성이 아니고, 내 재능이 아니고, 인연 따라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인연은 끊임없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고정된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 진정한 천도는 이 어리석은 분별망상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든, 그걸 문득 깨어난, 거기서 문득 깨어나서 진정한 자기에 눈 뜨는 것이고, 진정한 나로 깨어나게 되면, 나 아닌 것이 없구나. 온 세상이 나구나. 그걸 모르고 내가 상만 쫓아왔구나. 그런 것으로, 안목이 밝아지는 것이죠. 오늘 또 이제 진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을 만나고, 지황 비구가 육조 스님을 만나고, 육조 스님이 현책에 했던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이 맞다라고 수긍을 하시면서 이런 개송을 외우셨어요. 법문을 설하신 거예요.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되, 공하다는 견해에 집착하지 않으면,
응하고 작용함에 걸림이 없다. 움직임과 고요함에 무심하여 본분이 성인이니 하는 생각을 잊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져서 본성과 겉모습이 한결같으면 선정 아닌 때가 없다. 마음을 허공같이 한다. 어디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고 자기 본성, 허공, 자기 본성같이 해서 공하다 하지만 그 공하다라는 걸 견해로 붙잡지 않는다면, 공하다는 생각에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 공한 자리, 이 본체 자리, 이 자기 불성의 자리, 이 자리에서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과 대화할 때 대화하고, 배고플 때밥 먹고, 일할 때 일하고, 무엇이든 다 응해서 할수 있어요. 인연 따라 응해서 무엇이든 다 펼쳐낼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작용이든 다할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작용을 해도 거기 걸림이 없다. 거기 매여 있지 않다. 거기 묶여 있지 않다. 거기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취사 간택하지 않는다. 허공같이 텅빈 걸림없는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움직임과 고요함에 무시하여 움직이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고요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서 선정에만 집착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무엇을 응해든 상관없다. 본분이 성인이 되는 생각도 있는다. 내가 선정을 많이 닦으면 본부 성인이 되는 것 같고 산란스러운 마음속에 계속 있으면 본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하지 않는다. 본부와 성인이 따로 없어요. 우리는 다 부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성인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바르게 깨달으면 본부나 성인이 따로 없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진다. 주객이 없어요. 주객이 오로지 한 마음밖에 없어요. 한 마음이라도 그러니까요. 오로지 이것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관, 객관, 나와 너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본성과 겉모습이 한결같으면 본성에서 펼쳐진 모든 것이 다 불성 아닌 게 없어요. 다 본성 아닌 게 없어요. 본성에서 모든 모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모든 작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양이 펼쳐내는 삶의 모습, 작용, 그게 그대로 본성과 다르지 않고 여여하단 말이에요. 불이법에 온전히 개합하는 걸 말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부처다 하면 거기서 부처를 찾으려고 애쓰다가 확인하고 나서 그 부처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공부하고 수행하다가 문득 깨어나고 보면 아, 따로 지킬 게 없구나. 왜 그럴까요? 이 본성 아닌 것이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늘이 구름이 별이 달이 자연이 풀한 포기가 나무 한 그루가 이것이 전부 다이 본성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 이 펼쳐져 있는 모든 모양의 세계가 본성과 한결같다. 다르지 않다. 따로 찾을 수 없어요. 이 현실이 곧 진실이라 하잖아요. 그건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에요. 제법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실상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린 전부 다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그 해석된 그걸 보죠. 그것만 하지 말아 보세요.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 동네는 좋고 저 동네는 안 좋고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그것만 하지 않으면 그냥 다 있을 뿐 아니에요. 이렇게 다 드러나 있지 않아요? 거울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비추되 분별하지 않듯이 우리가 세상 모든 걸 이렇게 비추어서 보는 알아차리는 이 깨어있는 자기가 없냔 말이에요. 이 살아있음이 없느냔 말이죠. 늘 이렇게 깨어있고 살아있어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한 생각 분별을 따라가서 분별을 주인으로 삼아서 분별하는 나를 아상을 나로 삼으니까 그때부터 괴로움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본성과 겉모습이 한결같게 된다면 선정 아닌 때가 없다. 언제나 선정인 것이다. 지황은 크게 깨달았으니 20년 동안 얻은 마음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다. 지난 20년 동안 선정을 닦으면서 내가 선정을 얻었고 체험을 했고 했던 모든 그런 공부했다 안 했다 하는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날 밤 하북 지방의 사람들은 지황선사가
오늘 도를 얻었다라는 소리가 허공에 울리는 것을 들었다. 막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되고요. 그뒤 지황은 조사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하북으로 돌아가 사부 대중을 교화하였다. 그래서 하북으로 돌아가서 사부 대중을 교화한 인연이다 보니까 막 그런 이야기를 뒤에 만들어내서 여기다가 집어넣겠죠. 오늘은 또 이제 그 다음 제목은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어떤 스님에 대한, 한 스님에 대한 일화예요. 한 스님이 육조 대사께 여쭈었다. 황매의 종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황매 이러면 오조, 홍인 스님을 말해요. 오조의 종지종풍, 참된 뜻, 참된 진리, 이것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나야. 황매에서 얻었던 그 행자가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황매 종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물었더니, 육조께서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불법 아는 사람이 얻었겠지. 그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도 얻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육조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얻지 못했다. 그 스님이 물었어요. 어찌해서 스님은 얻지 못하셨습니까? 육조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님도 얻으셨습니까? 나는 얻지 못했다. 스님이 겸손해서 얻지 못했다 했을까요? 여러분은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이건 얻고 잃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얻은 적도 없고 잃은 적도 없어요. 그 사실을 그냥 문득 깨닫는 거, 자각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 법을 얻지 못했으면, 자기가 불성이 아니고 부처가 아니고 진정한 자기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냔 말이에요. 이 몸뚱이는 걸을 수가 없어요. 이 불은 누가 킨 거예요? 저서 누가 똑한 사람이 켰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에어컨은 누가 어떻게 저건 켜졌나요? 누가 켜나요? 이 마이크는 누가 켜나요? 컴퓨터는 누가 켜나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크는 마이크가 켜고 컴퓨터는 컴퓨터가 켜지고 뭐 에어컨이 켜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전부 다 그것만 있다고 그게 켜져요? 전기가 없으면, 전기선을 꼽지 않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아요. 전기선이 꼽히면 작용은 달라요. 모양은 달라요. 체상용 이러잖아요. 상, 모양은 다르고 작용은 달라요. 어떤 건 밥하는, 밥솥은 밥하는 작용, 마이크는 소리를 나오게 하는 작용,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작용. 작용은 다 다르지만 하나의 동력, 하나의 힘,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손을 드는 거, 이거, 얘가 손을 들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고 난 사람한테 손들어 해보세요, 손드나. 몸이 하는 것만 할수 있어야죠. 눈이 보는 거면, 눈 뜨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눈앞을 봐야죠. 근데 눈 뜨고 딴 생각하면 눈앞을 못 보거든요. 귀가 열려있지만 모든 소리를 다 듣지 않아요. 이 마음 하나가 보고 마음 하나가 듣고 대기 대용으로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다 다른 모양으로 펼쳐졌지만, 대기 대용 거대한 기관 하나가, 마음이라는 기관 하나가, 근데 그건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있다 없다고도 할수 없는 그 거대한 대기 대용의 마음 하나가 크게 이온 우주를 굴려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대용이라 그래. 대용. 크게 굴려 쓰고 있다. 법 하나가 모든 것을 굴려 쓰고 있어. 이 대기 대용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큰 스님들이 도가 뭐냐 하면 이렇게 주장자를 들거나 쿵쿵 때리잖아요. 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저걸 보고 저기 뭐가 있나 하고 쳐다볼 일이 아니에요.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들고 이렇게 들어보이는 뭘, 그게 자꾸 보고 싶으면 그걸 볼게 아니고 자신이 길을 걸을 때마다 이 손이 움직이는 걸 자꾸 쳐다본대요. 뭐가 이걸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 하고. 생각이 막 올라올 때마다 뭐가 이렇게 생각을 끊임없이 이렇게 쏘아 올리고 있는가 하고. 온 우주 삼라만상 전부가 이 마음 하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나 있는 거지, 얻고 잃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이거였어요. 본래 이 진실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우리 본성이어서, 그러니까 본성이라 하죠. 본래 있던 성품.
이게 우리 본래예요. 그러니까 이건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진실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종지는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뭐랄까? 황매의 종지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얻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럼 너가 분별하는 그 방식으로 얘기하면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은 거겠지. 그러면 스님도 얻으셨습니까? 난 얻지 못했다. 그 사람이 맞춰서 난이라고 표현을 써본 거예요. 나는 얻지 못했다. 없고 이런 게 아니니까 얻지 못했다. 진실을 말한 거예요. 어째서 스님 얻지 못하셨습니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법을 알수 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법을 알까요? 저는 불법을 알아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불법을 알지 못해요. 알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법을 알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뭔가 모르던 걸 알았어요? 수학 공식을 모르다가 오늘 알았어요. 그럼 그거는 어제까지 없었는데 오늘 생긴 알미죠. 알미의 내용물이죠. 무엇을 알았죠? 내가 무엇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 공식을 알았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아니죠. 목적격이잖아요. 자기가 아니잖아요. 둘로 쪼개진 거예요. 내가 저것을 알았다.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진정한 자기, 불성이라고 얘기하는 진정한 자기, 진정한 나가 대상일까요? 보이는 걸까요? 들리는 걸까요? 생각되는 걸까요? 알아지는 걸까요? 그건 대상이에요. 대상은 왔다 가는 거고 오고 가는 거예요. 대상만 볼수 있어요. 여러분, 눈은 다른 모든 건다볼수 있는데 눈이 눈은 볼수 없죠. 왜 그럴까요? 자기는 자기를 볼수 없어요. 또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남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남들이 나를 더잘 알지 않아요? 나는 내 식대로 해석한 나밖에 모르는데 남들은 좀 객관적으로 나를 봐요. 근데 나는 객관적으로 나를 못 봐요. 주관적으로밖에 못 봐요. 주관 분별 의식 가지고만 자기를 봐요. 여기서 소리가 들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생각이잖아요. 대상화시킨 생각이 이 소리를 대상화시켜서 들은 거예요. 그건 주객을 둘로 나누는 분별심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아예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확인돼요. 컵을 본게 아니라 자기 눈을 확인한 것이듯이 이걸 볼때 컵을 본게 아니라 이 보는 놈을 본단 말이에요. 보는 놈을, 듣는 놈을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이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머리로 알거나 이해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으면 이해된 대상이잖아요. 봤으면 본 것이고, 대상 둘로 나뉜 거잖아요. 둘로 나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불이법이 바른 진실이란 말이죠. 불이법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 육조 스님은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오직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것이 견성이다. 단지 불에면 시즉 견성이다. 진율 스님의 말씀이죠. 네. 그 다음 보면 이제 방변이라는 비구가 나와요. 방변이라는 스님이 이제 조사께서 어느 날 전해 받은 법의를, 이게 가사, 오조 홍인 스님에게 전해 받은 육조라는 상징, 육조라는 상징인 가사를 탁 전에 한 사람에게, 육조에게 전해줬단 말이죠. 그 법의 옷, 이 가사를 세탁, 이제 좀 빨래하려고, 빨아야 되겠다 싶어서 좀 빨려고 했는데 마땅히 샘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절 뒤로 오리쯤 되는 곳으로 가니 살림이 울창하고 상스러운 기운이 있는 곳을 보셨다. 대사가 석장을 휘둘러 땅을 쿵 내리치니 즉시 샘물이 솟았고 곧 물이 고여 연못이 되었다. 이 정도는 돼야 육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전혀 낙처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고, 이런 구절이 곳곳 몇 군데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육조 단경도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온 좀 판본을 풍성해서, 내용이 워낙 풍성해가지고 이 판본을 제가 선택을 한 건데, 해서 번역을 한 건데, 이 판본이 나오기 전 아주 육조 단경 초기 판본이 있어요. 거긴 이런 뭐 지저분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0: 깔끔하게 할 말만 딱돼 있어요. 그거랑 비교해보면 너무 많아요, 여기는. 근데 그 중에도 쓸만한 게 그래도 많아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걸러 읽으면 돼요. 아, 이런 게 도구나. 육조 스님은 도인이니까 이렇게 산 뒤에 가가지고 주장자 가지고 땅을 딱 때리면 거기 연못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은 아주 외도의 소견이, 외도의 소견. 공부가 그런 거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소견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뒤에 어디 연못에 갔다는 얘기겠죠. 어디 산에 대해 갔더니 연못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사께서 무릎을 꿇고 돌 위에서 그 가사를 빨고 있는데, 문득 어떤 한 승려가 나타나서 예배하고는 말했다. 이제 절에 아마 이렇게 안 계셔서 그런지 찾았다가 스님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제 이름은 방변이고 서촉의 사람입니다. 어제 남천 축국에서 달마대사를 만났는데 저에게 부촉한 바가 있었습니다. 달마가 참 이태 사람도 아닌데 꿈에서 만났는지 뭐 환상에서 만났는지 뭐 아니면 뭔가 이렇게 문득 이런 식의 상징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속히 달마대사 이렇게 얘기했대요. 즉 달마는 법을 상징하잖아요. 달마 법 법을 상징하니까 뭔가 어떤 이 법에 대한 간절함, 발심 이런 계기가 어떤 되는 뭔가가 있었겠죠. 혹은 달마 스님의 종지를 이어받았던 어떤 분을 통해 뭔가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이랬을 수도 있겠고, 속히 당나라로 가거라. 내가 전한 마하 가섭의 정법 안장과 가사가 육대까지 전해져서 소주의 조계에 이르렀으니 그대는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 육조 스님을 무언가가 이 스님을 찾아뵙고 법을 전해드리라고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제가 멀리서 찾아왔으니 조사께서는 저희 조사께서 오조 조사께서 전해주신 의발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스님이 진짜 그 육조가 맞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죠. 건방을 떠세요. 그렇게 이제 보여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대사께서 의발을 꺼내서 보여주시고는 물었습니다. 네, 딱 보여줬으니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육조 스님 물었어요. 그대는 무슨 일을 잘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방변이 진흙으로 모양을 잘 빚습니다 그랬어요. 옛날에 아마 출가 전에 진흙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던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도자기 굽고 뭐 이런 사람이었거나 그랬나 보죠. 대사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내 모습을 한번 빚어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정색을 했을까요? 일상 대화를 한게 아니고 딱 법의 안목을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모습을 빚어봐. 아니, 육조 스님이 자기 모습이 궁금하겠어요? 자기는 이 법신을 깨달은 건데 자기 모습을, 아니 자기가 자기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동상을 어디다가 놔둘라 그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그려봐. 정색하면서.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어떻게 그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제 모습을 하나 그려와 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냔 말이에요. 그 모양의 그림을 그려오면 그건 한대 맞을 일이죠. 진정한 내가 누구냐면 너에게 내가 뭘로 보이냐 이거예요. 법으로 보이냐, 허공 법신으로 보이냐, 모양으로 보이냐. 이걸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너가 지금 공부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보려고. 그 나의 모습을 빚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방변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사람은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과보를 받는다. 착한 일 하면 착한 과보를 받고 악한 일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비유하면 종자를 심는 것과 같으니 종자에 따라 그 과보 얻듯이 괴로움에 종자 심으면 나중에 저절로 받으리라.

나쁜 말과 꾸짖는 말로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는 이런 짓을 자꾸 행하면 미움과 원한이 거기서 생긴다네. 공손한 말과 순한 말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공경하며 원한을 버리고 악을 참으면 미움과 원망이 저절로 없어지리라. 대개 사람이 세상에 나면 그 입안에 도끼가 있어 그것으로 제 몸을 베나니 그것은 나쁜 말 때문이라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전염병을 다스리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이웃나라인 바이샬리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때는 인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바이샬리 사람들은 전염병을 잠재우실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는 없습니다.
2: 큰 자비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일체를 두루 살피시군. 이끌지 못한 일을 끌어주시고 모든 중생을 대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십니다.
1: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웃나라 마가다국에서 왕의 공양을 받으며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셔올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샬리 백성들의 초청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항아를 건너 바이샬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셨습니다. 아난존자는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합성하였습니다.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의 붓다에게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법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승가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일주일 동안 사부대중이 보배경을 합성하자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졌고 모든 아픈 이들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생명체를 향해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걸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무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무문관의 이 관문을 통과하는 안내인, 가이드예요, 가이드 저는.

지난 시간에는 그뭐 혈량, 비량 얘기를 했고, 혈량이 뭐 이렇게 그 인도의 불교 인식론 전통에서는 영어로 그때 썼던 퍼셉션, 지각. 그 다음에 비량을 인퍼런스, 추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 많이 드렸잖아. 나의 세계, 나의 감각, 내가 느끼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 보시면 제일 좋은 게, 아, 나한텐 이렇게 보여. 저 사람은 착해 보여.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여, 나에게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느껴진다를 까먹으면 지금 바람이 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된다고.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한것 같은데, 뱀 있죠, 뱀. 뱀이 세계를 느끼는 건, 뱀은 눈이 없습니다. 박쥐 생각해 보세요. 박쥐는 초음파로 쏘아가지고 대충 그리잖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맛보는 거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뱀이, 뱀은 이렇게 대충 우리가 뭐그 다큐멘터리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렇게 보면은 적외선 카메라인 것처럼 열 감각이랑 후각 감각으로 세계를 구성한다고 그래. 그 마지막 뱀이 혹은 초음파로 세계를 느끼는 마지막 박쥐가 죽을 때 자기는 어떤 세계에서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세계에서 자기만 빠져나온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자기이기 때문에 그 세계가 있었다는 걸 몰라. 마지막 박쥐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떠나면 이렇게 눈 뜨고 있다가 눈딱 감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죽거나 하면은 이 세계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세계, 느끼고 있는 세계, 그 세계는 그대로 있고 자기만 빠진다고 생각을 해.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느끼는 세계, 판단하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쓴 마르셀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생명이 태어나면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 까먹지 맙시다. 객관적 세계. 나는 이렇게 느껴져. 이렇게 보여져라는 단어를 계속 넣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아. 아, 나는 이 세계에 던져진 거야. 아무 의미도 없어. 이런 착각이 안 빠져요. 내가 있으니 세계를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리고 내가 있으니 이렇게 느끼니, 딴 사람한테 그 세계를 강요하진 않아. 사회의 억압이 별건가요? 이렇게 느껴. 그렇게 느끼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치잖아. 마지막 박쥐, 마지막 뱀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뱀이 느꼈던 세계, 박쥐가 느꼈던 세계도 사라집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느꼈던 그 세계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만 요 많은 세상에 뭐 이런 거, 요게 전체 세계잖아. 여러분만 이렇게 쏙 빠져나오고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를 차지한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 집안의 세계와 여러분이 느끼는 세계는 다릅니다. 그래서 혈량과 비량을 강조했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도에서 공이 혈량, 비량, 비유량, 성원량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에 혈량과 비량에서 중요한 건 바로 나. 바로 나. 진달래가 느끼는 세계와 개나리가 느끼는 세계가 다르듯이. 네. 식물이 느끼는 세계와 동물이 느끼는 세계와 다르듯이. 객관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이라는 말은 주관과 짝이 되는 거다. 어떤 주관이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너왜 그렇게 느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니까 그리 느끼는 거야. 그 사람이 세계를 그리 느끼는 걸 받아들일 때,
우린 그 사람을 인정하라는 거야. 우리는 보통 아, 나 너 인정할게 라고 그냥 그 사람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는 세계까지도 인정 안 하면 그 사람 부정하는 거예요. 난 너를 인정하는데 너 세계를 그렇게 느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그 사람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양에 있는 그 불교 연구자들 보면 그냥 쉽게 현량은 퍼셉션이야, 지각이야. 그 다음에 비량은 인퍼런스야, 추론이야 하면서 놓치는 게 있어. 거기에선 나의 퍼셉션, 마이 퍼셉션, 마이 인퍼런스가 중요하다. 비량이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거 기억나시죠? 내가 연기를 봤다. 내가 연기를 봤는데 내가 아직 퍼셉션하지 못하는 불을 추론하는 거야.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서양의 논리와 추리와 좀 다릅니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전통이 불림문자의 전통에 있는 거고요. 선불교가 내가 주인이다라고 했었을 때 있죠. 내가 주인이니까 너희들은 노예야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의 세계야. 너의 세계도 있어. 근데 간혹 가다 꽃을 볼 때, 같이 볼 때 있죠. 그때 기적이죠. 시타르타가 했던 것처럼. 아나나 꽃 보이니? 이런 것처럼. 아이를 교육시킬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방 안에서 꽃들은 이런 거고, 꽃들은 이런 거고, 막 이렇게 객관적으로 식물의 세계 가고 이러지 맙시다. 아이 손잡고 바깥으로 가서, 개나리야. 이게 개나리야. 라고 얘기합시다. 이거 개나리라고 부른다. 개나리 노랗지? 예쁘니? 얘가 예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 나의 현량과 나의 비량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느끼는 건 어때?를 물어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바로 내 아이의 현량과 비량을 키우는 것. 엄마가 이쁘다고 그러면 이뻐요 라고 영혼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쁘고 그 꽃을 못 떠나는 마음, 너무 예뻐서 그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 1인칭. 아, 사람들은 죽어 이런 식의 너저분한 거 말고 나의 죽음. 이해되시죠? 그런 강한 느낌, 나. 하나의 생명체가 죽으면 하나의 세계가 닫힌다.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나면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 뭐 이런 전통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내가 느끼는 세계보다 더 좋은 세계는 아니야. 동등하다. 이런 것들. 아, 부처의 세계에 살고 싶다. 이러지 않고, 이러지 않는 거. 나의 세계를 긍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게 지난번에 칠판에 너무 많이 립 문자, 문자를 세워놔가지고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현량 비량만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현량 비량의 핵심은 1인칭. 그 다음에 비유량, 성언량은 1인칭을 넘어가 버리는 세계. 그 세계는 정확하게 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자, 오늘은 화두 중에 조금 긴 건데 요게 재밌는 게 제가 미리 얘기하면은 무문간 48칙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게 사실은 제일 마지막인데 저는 중간 부분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문간을 처음 펼쳐냈던 48개의 화두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마지막 꼭지인 거예요. 왜 마지막 꼭지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뭐 글 써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지만 제일 마지막 엔딩 부분이랑 시작 부분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으니까 먼저 뭐 화두부터 읽어볼게요. 한 스님이 세계의 모든 부처들은 하나의 길로 열반문에 이른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 하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라고 묻자 건봉화상은 주장자를 들어 공중에 하나의 선을 긋고 말했다. 여기에 있다. 뒤에 그 스님은 운문에게 이 문답에 대해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자 운문은 부채를 들고 말했다. 이 부채가 뛰어올라 33천회까지 올라가 제석천의 콧구멍을 찌르고 동해 잉어를 한 방 먹이면 물동이가 기울어지는 것처럼 비가 엄청나게 올 것이다. 뭔지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세상의 모든 부처들이란 말 너무 예쁜 말이야. 부처가 하나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부처들, 제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부처가 되면 엄격히 말해서는 산사에 가면 그런다 그러잖아. 성불하시라고 스님들이 인사하잖아. 부처가 됐는데 스승을 모실 필요가 없죠.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찰에 갈 필요도 없지. 정확하게 여러분 모습을 본딴 부처상을 여러분들이 부처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제불이라는 표현 너무 예뻐요. 누구나 다 부처가 된다. 네, 나의 세계를 긍정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남의 세계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게 책에 나오는 거예요. 불교 경전에 수능엄경,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세계의 모든 부처들은 하나의 길로 열반문에 이른다 라는 게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한 길이죠. 여기 제가 뭐라고 부르겠죠? 하나의 길. 능엄경이라는 경전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부처들은 한 길로 열반문에 이르렀다. 부처가 됐다. 구절이 나온 거야. 이 경전을 읽어본 스님이 한 길만 찾으면 된다. 드디어 결론에 이른 거야. 근데 한 길이 뭐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건봉화성이 주장자를 들고서 있죠. 손을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걸을 수도 있죠. 여기에 있다, 한 길은. 이런 거야. 이건 또 무엇인가? 이거 뭐지? 왜냐하면 그 한 길을 알아야, 그 길을 걸어야 내가 부처가 되는데, 이건 또 공중에 이건 또 뭐지? 아, 또 고민에 빠지는 거야. 이건 또 뭐지? 그래서 운문 스님에게 또 물어본 거예요. 운문 스님한테. 내가 건봉 스님한테 이리 얘기했더니, 이렇게 거버렸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게 한 길을 찾는 어떤 실마리일 것 같은데 막 뭐 이게 바로 내일 가서 바로 운문 스님한테 물어본 건 아닐 거야. 엄청나게 고민한 걸 거예요. 건봉 스님은 무슨 뜻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이걸 풀어야 돼. 한 길만 알면 돼. 그러면은 나도 부처가 돼. 막 이러는 건데 해결이 안 된 거야.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운문 스님을 찾아간 거지. 딱 그때 운문 스님이 어떻게 해요? 이 황당무계한 걸 봐. 불경이라든가 인도의 전통이죠. 천이 몇 겹이 이렇게 있고 그 천의 제일 그 신들의 최고의 천이기도 하면서 신들의 왕이 제석천이야. 그랬더니 그때 운문스님은 부채를 들고 있었나 봐. 이 부채가 뛰어올라. 던진 것도 아니에요. 부채가 뛰어오른데 뛰어올라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나로호인가? 로켓을 쐈죠. 그런 것처럼 걔가 쫙 올라가가지고 그 제석천의 콧구멍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채가 동해 잉어를 한 방울 먹이면 어떻게 돼요? 물동이가 기울어지듯이 비가 엄청나게 올 것이다 딱 얘기한 거야. 일로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는 막 황당무계한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왜 이 화두 건봉일로라는 건봉스님이 말한 제48제 건봉일로 돼 있죠. 건봉이라는 스님이 말한 일로다. 한 길이다. 하나의 길이다. 이 화두가 48장에 들어가 있었을까. 이것도 오늘 조금 우리가 고민을 잠깐 해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요 일로. 일로가 뭐야? 일로. 하나의 길. 모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길. 이걸 건봉 스님이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능엄경에서 그랬을까? 일로로 매진하면 그한 길로, 한 길로 가게 되면 그한 길, 열반에 이르고 깨달음에 이르고 부처가 되는 한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야. 지금 이 스님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양의 전통에서 장자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 너무 좋아하죠. 젊었을 때, 대학원 시절에 장자 읽었을 때, 도가. 장자는 도가니까 도를 강조하는 사람이야. 길거리에 아직도 있나요? 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있어요? 그들이 일로 찾는 거랑 비슷한 거야. 일로 가르쳐 주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아, 장자도 도가인가 보다. 도를 강조했나 보다. 이렇게 제가 경전을, 장자책을 계속 읽었어요. 소요유 표현 재물로. 이거 재물론에 나와. 성원량 기억나시죠? 해석하고 이러고 이 장자는 이렇게 독해야 돼. 이 사람 말만 듣고 밑줄을 쳐서 너무나 많이 주석서를 많이 봤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까지 장자 봤던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심심해서 그 박사과정 정도 때는 장자를 너무 많이 읽어서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이 구절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도를 찾았어. 도를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길은 걸어가야 이루어진다. 이건 도가 나중에 오는 거잖아. 내가 걸어가야 길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도행지이성이에요. 근데 장자를 계속 도가야, 도가 철학자야, 도교야, 이런 얘기했잖아.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네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 네가 누구 흉내를 낼래? 누구 길을 걸을래? 그 길을 걸으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저쪽으로 가서 길이 뚫렸어. 그쪽으로 계속 가면 뭐가 나와요? 근데 장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요 얘기를 보고서 장자를 다시 읽었더니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가 다 틀렸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야. 얼마나 강력해. 걷지 않으면 길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산에 가면 등산로 있죠? 그 등산로가 원래 있었습니까? 누군가 걸으니까. 이해되시죠? 너무 강력한 거야. 그리고 걷는다라는 표현만 생각해도, 살아서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구나. 장자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도행지성. 도는 나중에 온다. 걸어가야 길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건 인간의 길이야. 이리 살아야 인간이야. 이리 살아야 엄마야. 예전에 유학 보면은 전형적으로 도가 먼저 있죠. 삼종지도 있잖아. 여자한테 주어진 거 태어나기도 전에 딸아이가 정신도 차리기 전에 정해져 있는 길이야. 어렸을 때는 아버지 말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 말 따르고 남편도 혹 세상을 떠나면 아들 말 듣는다. 세 가지 따르는 거. 길이 있다. 그 뒤를 그 가는 거예요. 강하죠, 이게. 이 스님이 뭐를 물어봐요, 지금?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그한 길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그한 길을 물어본다고. 아이고. 열 사람이 길을 가면 열 가지의 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스님 하나가 길을 걸어가면 또 10가지야. 그 다음에 스님이 가면은 내 스승은 10명 중에 이 사람이야. 그러면 그쪽으로 또 가. 그래서 아마 만들어지는지도 몰라요. 화엄종. 천태종. 없어.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데 스님이라는 작자가, 부처가 되려는 작자가 일로를 찾고 있다. 공중에 이렇게 딱 긋는 거죠. 여기야. 라고. 딱 그러니까 어이씨 이거 뭐야? 어디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마음인가 보다.
여기 딱 그으면서,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네가 네 마음에 있어. 아니지, 그러면 도행지성이랑 마찬가지잖아. 내가 길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그곳에 가고자 함이라는 마음이 있고 내가 걸어가야 되잖아. 마음이 있어야 길이 열리지. 옛날에 노래들 중에서 있잖아요. 옛날에 죽은 김광석이가 노래지. 나는 너에게 이르는 길을 찾고 있어. 못 찾아요. 그 여자한테 이르면 길이 생긴다고. 그 일을 찾고 있어. 선배한테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하면 데이트를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자랑 키스할 수 있어요? 물어봐. 그러면 대답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라. 향수를 쓰고, 맛난 걸 사주고, 행복하게 하고, 와인도 주고, 이렇게 해라. 그 흉내 냈어. 선배가 하는 거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사귀게 된그 여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황당한 거지, 서로. 아이고야, 갑갑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죠. 다시 한번 돌아오면 이런 거야. 모든 부처들이 하나의 길로, 일로로. 이 일로라는 말, 길로 부처가 됐는데 일로는 어딥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이 일로는 뭘까요? 그 모든 부처들은 어떤 걸까? 자기 길을 걸어간 거야. 일로는요, 하나의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다리가 잘린 수행자라면 다리 잘린 식으로. 우리 저 현량비랑 얘기했잖아. 우리 저 그거 물어볼게요. 나 안경 쓰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세계랑 안경 벗고 있는 세계랑 어떤 세계가 옳은 세계예요? 진짜 세계야? 안경의 세계는요, 세상에 맞춘 세계예요. 세상이 1.0에서 1.5로 글자 크기나 칠판 크기를 맞췄기 때문에 안경 안 쓰면 안 돼. 이게 맞나요? 이게 나의 세계야? 이게 나의 세계야? 어떤 게 진짜 시각의 세계야, 나한테는? 요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나면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 우리 사회는 강요하는 거예요. 너희 1.0에 맞춰라고. 칠판 크기의 간격을 크게 하면 되는데. 칠판 크기 보면은 이렇게 선 그어져 있잖아, 학교에. 그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몇몇 아이들은 안경점에 와서 안경을 맞춰야 돼. 이해되죠? 그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의외로. 이 일로라는 말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길이 있어. 그 길로 가면은 마치 에스컬레이터처럼 부처로 딱 되는 거야. 그런데 능엄경에서 얘기했거나 지금 여기에 나온 건봉이랑 운문스님은 알고 계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일로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너의 길이다. 내 앞에 주어진 한 가지 길. 부모님을 여의고 살아가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사람이 살아가는 길과는 다르다.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는 길은 홀로 살아가는 사람의 길과 다르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듯이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 길은 내 앞에 하나가 있다. 남의 길이 아니라 내 길, 그 일로. 이것이 중요할 거예요. 후반부에게 운문스님이 얘기를 했잖아. 집착을 많이 하니까 내가. 일로를 찾으니까 더 황당하게 만든 거야. 집착하지 마라, 이런 거야. 애가 뭐예요? 일로를 찾을 때도 엄두가 안 나게 그냥 만들어버린 거야. 그냥 뻥뻥 친 거예요, 그냥. 제일 마지막 48측에 이 무문가는 이걸로 나왔다고. 저는 이게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얘기 진지하게 봐서, 나 무문관 통과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재석전 콧구멍 찌르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황당무계한 저 얘기를 하는 거죠. 일로라는 건 말이야. 부채가 뛰어올라 재석천 콧구멍을 찌르고 잉어를 때려가지고 비가 오는 거야. 이래버리고 마는 거야, 그냥. 딱 보면 이런 거죠. 일로를 찾는 사람한테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부채가 어떻게 뛰어올라?

가서 산에 뭐그 로켓도 아니고 콤을 찔러. 부채가 어떻게 저절로 가서 잉어를 때려? 그리고 잉어를 때리면 비가 엄청나게 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일로 찾지 마라 라는 거야. 48가지 화두가 끝나는 마지막 화두에서 이걸 쓴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 앞에 읽었던 47개, 이 화두까지 포함해서 48개의 화두 중에 하나가 이것이 내 화두다. 나 이거 떠들고 이거 숙고할 거고 이거를 고민할 거야 라고 하지 말 것. 그런 거 없다. 일로 찾지 마라. 일로라는 건 없다. 또 일로라는 건 있다. 너한테 하나의 길이. 사람마다, 모든 사람마다 하나의 길들이 있다. 그 사람마다 있는 하나의 길을 못 찾으면 너는 다른 사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찾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건 찾는 것도 아니다. 네가 주인으로 걸어가면 뒤에 흔적으로 길이 남을 거야. 그걸 일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지나가면서 누가 혹여 이 길로 쫓아올까 봐그 길을 지우면서 갈 거야. 쫓아오지 마.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이길 쫓아가서 선생님 따라가야지. 임재스님이 얘기했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인다. 길을 보면, 아, 여기는 딴 사람이 갔구나.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를 아는 거. 마지막 48번째 화두를 이걸 만든 이유는 그런 것 같아. 마지막에. 마치 농담처럼.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 다 뻥이야. 가볍게 생각해.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일 뒤에 둘까? 저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일로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중간 정도의 얘기에서 이 장자의 얘기도 기억을 하면 이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힘든 말이죠. 일로. 요 구절은 장자 재물론에 나오지만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 도, 행지서. 많이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 예. 길은 걸어가야 이루어진다. 걸어가기 전에 길은 있어요? 없어. 걸어가야 돼. 어떤 사람이 걸어간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잖아. 그쵸? 그렇게 걸어가니, 그렇게 많이 걸어가면 등산로처럼 이렇게 다져진 길들도 나오기도 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대개가. 그래서 아예 그런 등산로 같은 길이 없었다면 길을 우리가 내야 되잖아. 아마 그 길로 갔었으면 없는 길이죠. 그 길로 갔으면 더 근사한 꽃, 더 근사한 계곡, 더 근사한 구름들을 봤을 거야, 많이. 그래서 이 일로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막 굉장히 재밌어요.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나와. 불교에서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프라판차.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희론. 이 우리 한자로는 희론이라고 번역하고, 제가 좋아하는 교종의 이론가죠. 나가르주나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희론이 고요해진다, 정멸해진다를 많이 써요. 희론은 글자 그대로 뭐예요? 희론하는, 나의 삶을 비비꼬이게 하는 얘기예요. 희론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번개가 친다, 그 표현을 썼죠.
번개라는 언어 때문에, 번개라는

언어 때문에 번개가 안 친다도 생각할 수 있다. 아, 지금 번개 안 쳐. 비를 넣어도 돼요. 비. 비가 온다, 비가 안 온다라는 말 써도 되죠. 비가 안 오는데, 그런데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비가 어딘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럴 때 희론이 생깁니다. 지금 비가 오냐, 안 오냐? 뭐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 사별을 복잡하게 만드는 걸 희론이라고 그래. 그래서 언어를 잘못 쓰게 되면, 강신주라는 이 단어 때문에 저 국민학교 때도 강신주고요. 지금도 강신주잖아. 그때 강신주랑 제가 같습니까? 완전 달라요. 인연에 따라서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왔던 눈과 올해 왔던 눈은 다르고요. 올해 핀 꽃과 작년에 핀 꽃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강신주다라고 놓거나 벚꽃이라고 놓거나 이렇게 되면 복잡해져. 벚꽃이 다시 폈네 이래. 뭘 다시 펴요? 새로 핀 거야. 절대적으로. 그래서 세상이 다양한 인연에 의해서 인연화합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가리게 되는 거. 이게 희론이라고 그래. 풀앞한 차.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냐면 마지막에 조롱하잖아. 부채가 뛰어오르고 막 희롱하고 더 복잡하게 만들죠. 이렇게 되면 그냥 비가 온다 안 온다 그 언어적 표현 때문에 안 와도 비가 있는 것 같고 사람이 죽어도 강신주가 죽어도 강신주에 해당하는 영혼이 있는 것 같고 이해되죠? 그럼 강신주는 다시 또 윤회에서 태어나는 것 같고 이런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도 옛날의 강신주는 아니고요. 다시 태어나도 옛날의 꽃은 아니잖아. 작년에 맞은 비가 올해 맞은 비는 아니잖아. 그런데 세상은 그러한데, 비라는 단어를 쓰거나, 아트만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이러면 영원 불변한 것 같아. 그래서 나가르주나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비가 안 온다 했을 때 비는 공한 거야. 무의미한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공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자가 또 질문이 그렇잖아. 한기를 찾았잖아. 개념화하잖아. 한기를 개념화하죠. 그래서 건봉화상이랑 운문 스님이 했던 게 아예 그런 거야. 아예 그런 거 하나에 비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려고 뻥을 더 많이 친 거야. 희론을 또 쓰신 것 같아. 그렇게 독해해도 돼요. 이 구절을. 저는 두 가지로 읽었었던 거야. 장자의 이게 떠오르기도 하고 나가르주나가 얘기했던 이 희론. 언어를 실체화하게 되면 불변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서부터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 비가 안 오면 화창한 거야. 그냥 그러면 돼. 화창하다 이러면 돼. 근데 비를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오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와도 비가 있는 것 같아. 안 와도 내리지도 않는 비가 어디 존재해요? 없지. 그냥 없는 거야. 그래서 윤회라는 것들도 잘못 생각하면 힘들다고. 오늘 핀 꽃을요, 윤회했다고 합시다. 올해 핀 꽃을. 하지만 그 꽃은 작년에 핀 꽃은 아닙니다. 내가 개로 태어날 거야. 내가 돼지로 태어날 거야. 이러지 좀 말아요. 왜 그런 황당무계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합한차, 그냥 발음을 뭐 그냥 부드럽게 흔히 말하는 이 희론이라는 거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되는 것 같아. 막 쓸데없이 비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우리 저 부처님 얘기 옛날에 기억했잖아. 세계는 유한한가 유한하지 않는가 무한한가 막 이런 거 기억나시죠?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침묵했다. 14가지로 침묵. 왜 침묵을 했어요? 내가 말을 섞으면 질문한 사람은 더 사변에 빠진다고. 이 제자도 어떻게 했어요? 수능 능원경에 나왔잖아. 모든 부처들은 일로로, 그쵸? 한 길로 열반에 이르렀다. 그 구절 때문에 열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일로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생각 못하게 해야 되잖아. 생각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건봉 스님이랑 운문 스님이 하고 있는데 운문 스님의 방법이 재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희론을 쓰는 거야. 진짜 글자 그대로 장난치는 거야.
일로를 얘기했더니 이건 또뭔 소리야. 뜬금

없는 희롱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48층 마지막 보고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겠다. 장자를 따라가지고 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 한 사람한테는 한 길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의 삶이기 때문에. 오래 핀 벚꽃이 잘 피는 거는 오래 핀 벚꽃은 그 길로 가야 되고요. 그건 작년에 핀 벚꽃의 길은 아닌 거야. 그런 식으로 독해할 수도 있고요. 일로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일로 어딨지? 이 절대적인 길은 어딨지? 아트만은 어딨지? 영원불변한 건 어딨지? 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인연합에 의해서 생기고 소멸한다는 걸 못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나가르주나의 프라판차 저 희론을 가지고서 장난을 한 번 더 치신 것 같아. 아예 집착을 못하게, 정신 못 차리게. 너 집착하냐? 그러면 이 정도까지 뻥 얘기를 네가 좀 들어봐봐. 그러면 마지막 얘기에 저 재석청 콧구멍과 잉어와 비 내리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묘하잖아요? 집착을 어떻게 해? 이건 또 뭔 소리냐? 이런 최소한 집착은 안 하잖아. 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건봉일로라는 것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무문관이란 책의 제일 마지막이다. 그 마지막 답게 쓰여진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까지 막 마지막을 이걸로 장식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무문관 강의가 지속되면 제일 마지막에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48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돼. 왜 강신주는 제일 마지막 카드로 이걸 정했을까? 저는 그게 더 좋았거든요, 사실은. 그건 이제 나중에 가서 48번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머릿속에 각 사람들이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 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석양을 보고 느끼는 감정과 딴 사람들은 유사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같진 않아요. 작년에 핀 꽃과 올해 핀 꽃이 유사할 수는 있지만 같지는 않듯이 그런 감각을 가지고 요 화두를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무문관 48칙 건봉일로입니다. 한 스님이 세계의 모든 부처들은 하나의 길로 열반문에 이른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 하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자 건봉화상은 주장자를 들어 공중에 하나의 선을 긋고 말했다. 여기에 있다. 뒤에 그 스님은 운문에게 이 문답에 대해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자 운문은 부채를 들고 말했다. 이 부채가 뛰어올라 33천회까지 올라가 재석천의 콧구멍을 찌르고 동해의 잉어를 한 방 먹이면 물동이가 기울어지는 것처럼 비가 엄청나게 올 것이다. 어쩌면 건봉화상이 처음에 이거 딱 긁어서 이 딱 긁는 순간 그 스님은 이걸 볼 거 아니야. 보는 순간 네 마음이야 라고 너의 마음이야 내 마음도 아니고 부처들의 마음 네 마음이야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 이미. 그런데도 그 뭐지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집착하니까 마지막에 운문 스님이 깔끔하게 뻥이야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재밌는 무문관이 너무 어렵다고 이 편찬자가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중에 하나에 빠져가지고 이 스님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떠들었던 얘기죠. 혈량에 빠지고 비량에 빠지고 이럴까 봐. 야 뻥이야. 다 뻥이야. 네 길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48층에 이걸 만든 것 같아. 사실은 그래서 운문 스님 얘기 안 나오고 이렇게 선 하나 긋는 거. 주전자로 딱 선 딱 긋으면 그 제자의 마음이 이걸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네 마음이다. 뭐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도 되는데 요거랑 합쳐서 패키지로 엔딩으로 이렇게 끝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라판차라는 거 그다음에 장자의 도행지성 요걸 좀 기억을 하면 이 48번째 하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수많은 세월 동안 욕을 먹어도 성내지 않으며 수많은 세월 동안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는다.

몸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말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마음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모든 것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다. 모든 면에서 자제하는 비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비티엠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거 실화야?
1: AI,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 직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의 나타난 어떤 여성의 이미지, 그리고 센 강변 주변에 있는 그 파리의 그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 본 직지, 그 책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서 이 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판 인쇄 기술이 말이죠. 팔만 대장경, 이렇게 해인사 고려 대장경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팔만 대장경 같은 고려 대장경의 목판 인쇄 기술에서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금속 활자본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이미 갖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직지도 우리나라 책이고, 그다음에 목판본으로 가장 오래된 그 인쇄된 텍스트도

불국사 석가탑에 있었던 무궁정광 대다란이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인쇄 기술 문화유산으로는 아주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책을 소중히 여겼고 공부를 열심히 한 나라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기록유산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또 조선왕조실록이기도 합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불교에서 유교로 바뀐 측면이 있으나 우리의 문화유산에 흐르고 있는 DNA와 우리 문화의 그 이 흘러오는 그 흐름이나 역사는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분량이 중국에서 25사, 25대의 그 역대의 왕조의 그 역사보다도 조선왕조실록 하나가 분량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승정원 일기, 매일 기록돼 있던 그 일기까지 하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기록유산이 이 기록유산의 전통이 강한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식이고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역사의식이 강하고 기록에 철저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지금 단일한 어떤 국가의 형태를 중국 옆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보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직지를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말이죠. 세계적인 기록문화유산의 나라다 했는데 이게 지금 조선왕조의 그 의궤입니다. 정조 임금 때 보시면은 그 수원 화성으로 행차를 하고 하는 부분 일일이 하나하나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의궤들이 다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유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프랑스에 넘어갔던 것들을 돌려받기도 하고 영구 임대로 가져오기도 하고 지금 오대산의 수장고에 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돼 있고 보존이 돼 있지만은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러한 어떤 엄청난 역사 기록을 문헌으로 남기는 기록문화유산의 나라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인데 직지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이 직지와 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또 한 분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책이 프랑스로 넘어갈 때 인연이 있었던 이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 궁중에서의 무희 그분도 인연이 있었고 그 책을 처음으로 발견해냈던 박병선 선생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발간할 때도 여성과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말이죠. 묘덕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 묘덕이 나오는데 조연문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책을 간행하는데 도움을 준 이 인연이 있는 문인으로서 묘덕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 등장합니다. 여기 묘성이라고 하는 분도 나오고 다 관련이 되는데 이 묘덕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백운화상 어록이라고 우리 백운 스님의 어록이 있는데요. 그 책을 만드는데도 이 스님께서 직접 관여를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각자라든지 모연이라든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 스님이 역할이 굉장히 컸다. 아무래도 이분은 고려시대 때 굉장히 집안이 좋은 왕실 내지는 귀족이셨는데 출가를 하셔서 스님이 되신 분이 아니냐. 그래서 경제력도 있으셨고 굉장히 잘 모아가지고 백운화상을 굉장히 이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스님께서 이제 거의 백운화상 어록과 직지의 그 목판본, 그 다음에 금속활자본 이런 걸 출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요 책은 말이죠. 요 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목판본, 여기 이제 목판본이거든요. 목판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보물 113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책의 뒤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판본을 제작하거나 금속활자를 제작하거나 그다음에 백운화상 어록을 만들거나 할 때 이 제자이셨던 묘덕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 큰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목판본입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할 때 목판본 한 장 찍는데 돈이 요즘으로 지금 몇백만 원 드는데 그때 당시로는 쉽게 책을 만들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운화상께서는 당신의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혀

이 선양 사업 하지 말고 오직 이책 하나 남기는 데에 모든 열성을 다이 유지를 남기신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어 갑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그 선생님이 바로 청주대의 김성수 명예교수님인데요. 직지 연구의 대가이시고 이 문헌정보학과에서 계시면서 이 금속활자와 이 텍스트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 청주가 직지의 고장 아니겠어요? 이 선생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된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상과 내용에 있어서도 이 김성수 교수님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논문과 중요한 그런 그 연구를 가장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선생님께서 책을 지금 내주십사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내용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많죠. 모든 자료도 제가 많이 전해 받았고 선생님과 이 직지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는 안목을 기르게 되는 어떤 그런 연기가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저도 예전에 국사 시간에 직지심경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직지심경이 있죠. 직지심경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느냐? 프랑스의 학원으로 한 권, 상학원 가운데 한 권이 지금 보존돼 있는데 거기에 금속활자본 밑에 이 밑에 직지심경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걸 여러분 석은제라 그럽니다. 밑에 책 밑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책의 제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에 써놓기도 하고 뭐 소장자를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책의 뿌리다 이렇게 해서 책 이게 위에나 밑에 이렇게 밑에 측면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를 직지심경이라고 하는데 글씨 보시면 이거는 프랑스인이 쓴게 아니에요. 그죠? 고려시대 때 이후로 이 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써놓으신 글이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직지라고 하는 학원에는 직지라고만 책 이름이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에다가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돼 있지만 책 밑에다가 석은제에다 이렇게 직지심경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프랑스 금속활자가 본이 나온 다음에 전 세계에 대서특필된 다음에 우린 이걸 직지심경이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이름을 직지심경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이 경이라는 말은 말이죠. 경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설법을 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 불조의 조사 어록이니까 논입니다. 우리가 경률론 했을 때 경률론이 이게 3장이잖아요. 우리가 삼장법사 했을 때 3장인데 부처님의 설법,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이죠. 그러면 논이라고 하는 거는 조사 스님들의 역대 조사 스님들의 어록은 전부 논이어야 됩니다. 이게 초서로 써서 이렇게 되는데 이 논자 말이죠. 논할 논자. 조사의 어록은 논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록이고요. 근데 여기를 심경, 직지심경이라고 이렇게 썼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부처님 이후로 조사 스님의 말씀까지도 다 존경해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고 볼수 있죠. 우리가 육조 단경이라 그러잖아요. 육조 스님이 중국에서 육조 이래로 중국의 선종 오가가 나왔으니 달마 이래로 육조 스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육조 스님의 어록이지만 그걸 육조 단경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직지심경도 직지심경이라고, 직지심체 요절도 직지심경이라고 했어요. 근데 경 이름이 뭐 결코 잘못됐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부처님 어록이 이미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혀, 육조 단경은 육조대사 한 분밖에 없지만 여기는 부처님 어록이 벌써 경전 내용도 다 나오니까 직지심경이라고 해도 뭐 틀렸다. 이렇게 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밑에 있는 석은제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하고 또 다른 별칭으로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자, 직지심경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이제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말이죠. 금속활자본의 이
텍스트예요. 그게 판심제라고 하는데 판심제는 여기에 심자는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경판판에 중심, 핵심에 있는 제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찍어가서 책을 만들 때 이렇게 이 두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책 제목을 쓰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판심재가 직지라고 돼 있습니다. 금속 활자본에. 그래서 전체 제목이 요약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배구운 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여기 옆에 길게 쓰는 것보다는 아주 요약해가지고 제목을 딱 집어넣는데 거기에 어떤 제목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책의 텍스트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핵심 글자들로 쓰일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직지라고 돼 있어요. 직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건 목판본입니다. 이게 이제 금속 활자본이고요. 이건 목판본인데 여기 보시면 요런 글자 보세요. 금속 활자본들. 요거 글자가 다른 이런 글자에 비해 가지고 연하게 찍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런 거 이게 연하게 찍혀 있단 말이죠. 목판본하고 금속 활자본하고 다른 것은 금속 활자본은 찍었을 때 동일하게 목판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찍으면 정확하게 딱 나오겠지만 금속 활자본은 연하게 찍힌 글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좀 연하게 찍힌 글자. 요런 글자 작잖아요. 연하게 찍힌 글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요런 글자 작잖아요. 이렇게 좀 작단 말이에요. 글자도 좀 적게 찍혔고 이런 글자가 나와. 이게 이제 금속 활자본의 특징이지요. 예, 특징이죠. 그리고 어떤 건 흔들려기도 합니다. 금속 활자가 있으니까 약간 흔들려가지고 약간 겹으로 오버랩되듯이 이렇게 찍힌 것도 보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금속 활자본의 특징이겠죠. 목판본은 어떠냐? 목판본은 여기에 보셨을 때 보세요. 아주 글자 활자가 정확하죠. 정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글자가 균일하고 찍혔을 때 굵기나 두 번 찍히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목판본의 판심재, 목판본 판심재는 심요라고 돼 있어요. 직지 심체 요절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불조의 마음의 본체를 요절했다. 요약해서 아주 핵심만 요약했다. 핵심만 요약했다. 그래서 직지 심요라고 해요. 심체 요절을 줄여가지고 심요라고 했어요. 목판본의 판심재는 심요입니다. 이 제목도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직지라고 하는 우리 근본 마음, 우리 마음의 본체를 곧바로 지적했다. 직지 이것도 좋지만 심요, 마음의 요체, 마음의 핵심, 마음의 근본을 전부 다 요약된 거. 이것도 아주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목판본의 판심재는 심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좀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목판본의 판심재는 심요이고 금속활자본의 판심재는 직지다. 그다음에 직지심경이라는 말은 금속활자본의 밑에 서근재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서근재, 판심재 이런 용어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직지라고 하는 텍스트의 특징을 직지와 심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은 불교 공부를 하는데 선사상, 참선하는 선사상에 뭔가 모르지만 핵심을 담고 있다. 굉장히 넓은 세계에 대해서 핵심을 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이 책의 텍스트 자체의 성격이요. 요약돼 있다. 곧장 지적했다. 곧바로 지적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겠단 말이죠. 이런 내용을.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활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여기 봉우리 봉자가 있어요. 그다음 여기 봉우리 봉자가 있습니다. 글자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이렇죠. 활자의 크기와 인쇄 상태로 금속 활자본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글자는 굉장히 굵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그만해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여기 학자 같은 거는 여기 찍히다 말았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다 찍혀 있지 않아요. 레자 같은 것도 이게 좀 약하게 찍혀 있죠. 이런 글자는 굉장히 활연대오다 하는 말에 활연대오 보세요. 굉장히 굵고 연하고 크고 작고 이런 게 다 다르다. 이렇게 활자를 이렇게 가져옴에 따라 가지고 글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금속 활자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주자로 금속 활자본으로 인쇄했다라고 하는 게 책 뒤에 하원 뒤에 이미 다 있어 가지고.

참 그것도 기묘합니다. 학원 맨 뒤에 금속활자본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는 책 학원 한 권만 금속활자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증명이 됐다. 그다음에 구텐베르그보다 성서보다 오래됐다. 얼마나 오래됐느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도록 맨 뒤에 연대가 표시돼 있었다. 그래서 학원이 남아 있다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세상 밖으로 이 직지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밖에 나온 어떤 이 시대 사명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조사 어록, 선 어록, 선종의 어떤 텍스트에 비해서 이 직지가 가지고 있는 책의 특징이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배구나상이 즉이 1300년대에 이 책을 남겨 놓으셨는데 그게 지금 거의 600여 년 이상 지나서 지금 세상에 알려졌고 알려지기로는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졌지만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다른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저는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는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직지의 중요한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 이걸 떠나서 이제는 과연 이 직지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 책은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이 온것 같습니다. 왜 직지가 중요한가? 지금 전 세계는 현재 명상 열풍입니다. 명상. 이게 우리가 참선과 명상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조계종에서는 선명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가 명상 열풍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계종에서 선명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해서 대중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참선 텍스트, 한국에서 나온 역대로 텍스트, 그 다음에 명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 텍스트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참선으로서는 가나선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단 말이죠. 화두 드는 거. 화두선이죠. 화두로 참선을 해서 성성적적하게 화두가 일념이 지속돼서 화두가 박살이 날 때, 이 조사의 그 역대 불조의 그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마음의 본체와 계합이 되면서 터져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견성을 하는 이 가나선. 대종고 스님, 남송 때 대종고 스님 이래로 우리나라의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송광사에서 정의 결사를 하면서 이 화두 참선을 시작을 해서 진각해심국사가 선문염송을 책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지금 800년 이상 가나선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참선은 중심은 가나선이단 말이죠.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데 명상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가나선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가나선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명상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직지 그리고 심요 마음의 핵심 요체를 설명한 이 직지라고 하는 텍스트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대두가 됐을 때이 참선과 명상의 위대한 이 시대를 맞이했을 때 엄청난 개론서, 교과서 역할을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책이 어떤 책이냐 이 말입니다. 이때 원래 선은 조사선에서 가나선으로 왔죠. 원래는 여러분 조주 스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주 스님 마조 이런 분들, 임제 이런 분들 화두 들고 참선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조사선으로 했단 말이에요. 조사선으로 한말 끝에 깨치게 만들어준 스승과 제자가 줄탁동시에 관계가 있다.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안에서 무르익어가지고 공부가 다 돼서 이제 치고 날때 위에서 스승이 한마디로 탁 던져줬다 말이에요. 바깥에서 찍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줄탁동시가 되게 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이런 게 이제 조사선이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스승이 줄탁동시의 이 형태로 가르침을 주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어째서 저런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해서 저런 행동을 보여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심 덩어리로 가지고 있다가 공부가 터지게 되는 방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가나선이라는 방식으로 정착을 시켰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나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

수없이 많은 무수도인이 가나선을 통해서 견성을 하고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근대에 우리가 성철 스님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경봉 스님 그 이전에 망공 스님, 하남 스님 그 앞에 경어 스님까지 우리 근대에 알고 있는 모든 선지식은 전부 다 가나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에 화두 들고 참선하기가 힘들다는 말도 있고 스승이 많이 안 계신다는 말도 있고 화두 삼매 들기가 어려워서 명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가나선만 가지고 참선을 지도해 왔는데 이제 선명상을 하고 명상이 보편화된 시대에 우리는 한국의 불교의 역사 가운데 명상을 공부하게 하는 기본 텍스트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직지야말로 이 명상 시대에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텍스트가 아니냐. 그래서 가나선을 보완할 수 있는 수행법이 조사선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직지란 텍스트는 조사선 텍스트로 너무나 좋고 바로 조사선에서 현대에서 말하는 이 명상으로까지 올 때 굉장히 좋은 텍스트다 이 말입니다. 남방의 윗바사나와 서구의 명상과 함께 우리의 전통 수행법에서 가장 유사하고도 효과 있는 수행법을 찾으려면 직지의 무심선이다. 직지의 핵심 단어가 바로 무심이고 무념입니다. 가나선, 화두 참선도 그렇고 어떤 명상 수행을 하더라도 핵심은 무심이거든요. 무심, 부동심, 방아착 이런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모든 일어났다 사라졌다고 하는 마음은 내 근본 마음이 아니니 속지 말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근본 이 뜻 말이죠.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고 했을 때 마음이 일어나면 또다시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속고 또 속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게 무심인데 직지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현대 명상 시대에 가장 걸맞는 좋은 한국의 전통 텍스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직지와 관련된 최고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인데요. 직지는 과연 가나선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땐 가나선만의 텍스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선을 의도적으로 조금 가나선이라고 하는 지금 백운화상 때 태고 보우스님이 있었어요. 태고 보우스님 무자화두 들라고 하셨죠. 본인도 화두 참선을 했고 무자화두 들라고 했고 우리 지금 태고도 여기 보조스님과 함께 우리 한국의 조계종의 중흥조에 해당합니다. 지금 조계종은 선종이고 우리는 가나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선맥은 전부 다 보조 태고와 관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선에 관련돼 있는 분이 태고 국사인데 백운화상은 같은 시대에 살았고 나이도 더 많았는데 백운화상은 이 직지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게 했는데 과연 이 텍스트는 가나선의 텍스트가 맞느냐? 우리는 제대로 직지를 읽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제가 BTN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BTN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직지를 불어로 번역해서 프랑스인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근데 가나선을 선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과연 이 직지란 텍스트를 그냥 가나선 텍스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과연 직지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는지 이게 지금 의문스럽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텍스트에서는 가나선의 최고의 종장이라고 하는 임재 스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임재가 역대 조사 가운데 지금 우리 한국도 임재종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선은 임재에서 누구로 옵니까? 대해종고로 오거든요. 대해종고로 옵니다. 우리 이존통에서 보조국사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태고국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지금 이 가나선의 전통에서 있는데 임재 스님이 불조에 역대 조사 스님 반열에 있는데 임재를 빼버렸어요. 백운경안선사는. 그 다음에 대종고 가나선을 주장했던 서장

우리가 그 서장을 보지 않고 어떻게 가나선을 논하겠습니까? 대종고의 서장이 직지에는 없습니다. 임제, 대해 없어요. 이게 지금. 없단 말이죠. 자, 우리는 이거는 지금 가나선을 선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직지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역대조사 어록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나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가나선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백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이 텍스트의 지금 구조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 중국의 경덕 전등록 30권에는 경덕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이 30권, 그다음에 직지 두 권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지금 앞에 내용들을 쭉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중국에는 과거 칠불, 전등록의 과거 칠불, 그다음에 서가모니불, 그다음에 인도의 28조, 그죠? 이게 지금 이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달마가 인도에서 왔죠. 그다음에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까지, 6조 해능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 오종가풍이, 예? 오종가풍이 선종 오가 오종가풍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의 선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달마 6조를 거쳐서 이게 지금 쭉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경덕 전등록이에요. 전등록에 나오는 내용이 1700개 조금 넘기 때문에 1700 공안이라 그래요. 이게 가나선의 핵심되는 이 어록들 가운데 가장 많이 모아놓은 게 전등록 30권입니다. 이 30권의 경덕 전등록을 그대로 30권으로 만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송강사의 광원암에서 진각해심국사가 보조국사의 뒤를 이어서 2대 국사로서 가나선의 텍스트를 새롭게 만들어서 편찬을 했어요. 이게 선문염송이에요. 저는 선문염송 강의를 이 BTN에서 2년 동안 강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향상구 공안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텍스트를 저는 전등록보다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입적하신 송강사 방장이셨던 현봉 큰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송강사에는 옛날부터 흘러오는 말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면 한국에는 송강사의 선문염송이 있다. 이런 얘기가 송강사에 계속해서 전해내려온다는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텍스트다 이 말이죠. 선문염송이 없었던들 한국이 선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 BTN 이사장이신 성우 큰스님도 하셨단 말이죠. 선문염송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가나선의 완벽한 텍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 스님들께서 직접 편찬하시고 선문염송에 염송설화라고 하는 주석까지 달아서 염송설화라고 하는 게 설화가 주석입니다. 진각해심국사의 제자분들이 설화를 달아서 여기에서 주석을 더 덧붙여놨어요. 그래서 저는 전등록보다 선문염송을 봅니다. 왜냐? 텍스트가 더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건 한국인이어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책의 편차나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더 정밀하고 편집이 더 잘 돼 있고 주석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전등록보다는 선문염송을 보는데 선문염송은 특이하게 과거 칠부를 빼버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불부터 쭉 나오는 그분들은 말하자면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깨달은 개송으로 해놓은 게 이 선종이 있고 난 다음에 뒤에 붙인 듯한 느낌이 좀 많아요. 그래서인지 과거 칠부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문염송에서 바로 서가모니불부터 등장합니다. 서가모니불부터 등장하고 중국 바로 조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특징이 우리나라에는 경장이 들어있어요. 경장이. 우리가 이 여러분 불법승 삼보잖아요. 불법승 삼보인데 자 우리가 조사 어록 같으면 부처님이 등장하고 스님이 등장하죠. 그래서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조입니다. 불조. 근데 우리나라의 선문염송에는 법보를 넣어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인 법보인 경장을 그죠? 경전을 여기에다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 금강경이나 원각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구절 가운데 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분들을 뽑아놨어요. 이게 전 등록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걸 뽑아놨습니다. 경장을. 이걸 뽑아놓고 달마에서 중국조사까지 쫙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을 해놨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30건입니다. 30건. 선문염송도. 분량도. 그리고 이제 화두는 1463. 그죠? 여기는 1700, 뭐 한 5개 정도 된다 그러고 1700여 개입니다. 우리가 화두 숫자는 적으나 권수는 똑같이 30권으로 맞춰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직지를 보시죠. 직지는 상화권 2권입니다. 상화 2권인데 직지는 2권밖에 되지 않는데 선문염송의 전통을 이었죠. 진각해심국사의 전통을 이은 백운아상은 직지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한번 보세요. 과거칠불이 나옵니다. 과거칠불이 나와요. 그다음에 서가모니불 나오고 인도의 28조 달마 중국조사 다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말이죠. 한국조사가 등장을 해요. 많지는 않으나 한국조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경전도 들어있어요. 경전도 들어있어요. 경전의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률론 3장 가운데 대승기신론 같은 것은 대승기신론 같은 건 논장이잖아요. 논장도 들어있어요. 자, 중국의 경덕전등록에서는 법보가 없어요. 법보가 없습니다. 법보가 없는데 대신에 부처님의 경전만 들어있었는데 경율론 3장 가운데 선문염송은 경장이 들어있었죠. 이렇게 구성돼 있죠. 근데 직지는 논장까지 들어있어요. 대승기신론이 들어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이.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선문염송에는 과거 칠불이 빠졌는데 과거 칠불도 들어있고 우리나라 조사스님도 들어있고 경전도 들어있고 논장도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30권식으로 되어 있는 전등록과 선문염송에 비해서 책수는 2권으로 요약돼 있어요. 요절입니다. 그야말로 핵심 파트만 요약이 돼 있어요. 그러나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더 넓어졌다. 이게 지금 엄청난 책의 구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더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자, 내용을 보시면 이건 이제 제가 앞에 내용을 독특한 직지의 구성이라고 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기신론 논장 구조가 독특하고 상하 두 권으로 요약 요절돼 있어서 구조가 가장 광범위하다. 핵심만 뽑아놨는데 내용은 더 넓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직지 구성의 특징이 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심과 무념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심과 무념이 핵심이다. 조사선의 사상이 강력하다. 말하자면 가나선 화두 들고 참선하는 가나선의 화두를 다 모았다기보다는 역대 조사들이 어떻게 무심과 무념을 증득해서 견성하게 됐느냐. 어떻게 우리 근본 마음, 심체, 마음의 본체로 곧장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이거를 직지해주겠다. 내가 바로 알려주겠다. 근데 이 직지를 마음의 본체를 요 곧바로 알려주는 핵심은 뭐냐? 무심이다 이게 무심. 무심과 무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근본 마음의 본체를 깨달아 들어갔다. 이것이 가장 근본이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백운아상이 계실 때 이미 보조국사, 진각해심국사 이래로 우리나라는 가나선을 해오고 있었어요. 태고 보우국사도 무자하도 들라고 하셨어요. 나홍 스님도 나홍 해근 선사도 화두 들고 공부하셨습니다. 전부 화두 공부하고 있지만 가나선 역시 핵심은 무심이다 이 말입니다. 무념과 무심이 안 되기 때문에 화두를 든 거 아니냐. 무념과 무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화두를 들었다 이 말. 선정 삼매, 화두 삼매 전부 삼매라고 하는 건 무심 무념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지는 좀 더 영역이 넓어요. 조사선까지 확장돼 있어요. 가나선만 얘기하지 않아요. 가나선이 화두가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직지에는 담겨져 있다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나선의 대표 종장인 임재의현, 그다음에 오조법연, 그렇죠? 오조법연 이후로 대해종고가 나오잖아요. 오조법연,
대해종고,

5조 보면 원호급근 대종고가 이 가나선의 핵심인데 5조 보면 선사 대종고 선사 직지에서 빠졌어요. 직지에서 없어요. 화두 참선으로 가나선으로 가장 유명한 이 임재종의 그죠? 임재종의 양기파에 대종고까지 내려오는 이 가나선의 법맥을 빼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선종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임재 스님을 뺄 수 있습니까? 대종고를 뺄 수 있습니까? 5조 법연을 뺄 수 있습니까? 이 5조 법연은 말이죠. 5조 홍인이 다시 세상에 오셔가지고 법을 피기 위해서 다시 오신 분이 5조 법연 아닙니까? 5조 홍인을 후생으로서 이런 분이 빠져 있다. 직지에는 가나선을 대표하는 스님들이 배제돼 있습니다. 조주 스님의 경우에도 무자 화두가 없어요. 조주 스님의 핵심은 무자 화두입니다. 무문관이라고 하는 책은 무자 화두를 제일 먼저 걸었어요. 화두의 핵심은 무자 화두요. 무자 화두를 가지고 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스님도 그렇고 보조국사도 그렇고 진각해심국사도 그렇고 현대의 성철 스님도 그렇고 전부 무자 화두를 가지고 화두 드는 법을 설명하는데 조주종심, 조주 스님이 직지에 있으나 무자 화두는 없어요. 조주는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남전 스님과 법거량을 해서 깨달았고 방아착해라. 평상심이다. 이런 것이 조주의 핵심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직지라는 책에 이게 과연 우연일 거냐? 아니면 다른 사상을 담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조사선이요. 가나선을 전체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참선의 핵심이 무심과 무념으로 표현한 것이다. 임재나 오조나 대해가 빠지고 무자하도도 빠지게 돼 있다고 하는 이책 내용을 보면 이거는 단순한 가나선 텍스트가 아니다. 그래서 가나선 텍스트를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가나선을 선물했다. 이런 말은 우리 한국이 한국의 직지 텍스트를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세하게, 좀더 자세하게 한 시간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지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이것으로는 미진하니까 한번더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국인이 한국을 잘 모른다고 할때 직지가 그게 해당하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것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노력하라. 작은 물도 끝없이 떨어지면 단단한 돌을 뚫는 것처럼 끝없는 노력 앞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론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때론 왕처럼 위엄 있게 가르치며 때론 눈처럼 차고 불꽃처럼 뜨겁고 때론 쓰러진 풀처럼 겸손하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안돼!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6: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1: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폭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

제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왜 그렇게 기운이 없냐? 시험 봤는데 빵점 맞은 거 있지?
1: 빵점?
0: 약 올리지 마. 나 심각하단 말이야.
1: 에이, 그러게. 공부 좀 할 것이지.
0: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공부 안 해도 100점 맞을 텐데. 그치?
1: 으이그, 냉수 마시고 정신 좀 차리시지.
0: 취. 에휴, 말 나온 김에 물이나 마셔야겠다.
1: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지리산 천은사다.
0: 지리산 천은사?
1: 어? 천은사는 지리산 노고단 아래에 있는 절인데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 중 한 곳이지. 828년에 인도의 덕운 스님이 창건한 절인데 고려 충렬왕 때는 남방 제일 선원으로 지정돼 1,000명이 넘는 스님들이 수행하던 남도 제일의 선수행 사찰이지.

좋았어.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지리산 천운사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지리산 천운사로 고고! 828년 인도의 스님 덕운 스님은 지리산에 왔다가 맑은 샘물을 발견하곤 그곳에 절을

0: 을 낡게 해줘 많은 스님들이 찾았는데 그만 임진왜란으로 훼손되고 말았죠. 감로사 스님들은 훼손된 샘을 고치기 시작했는데 어디선가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1: 이놈의 구렁이가 또 나타났네. 그래, 샘물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구렁이를 잡아야겠어.
0: 스님이 샘을 지키기 위해 구렁이를 죽이자 어쩐 일인지 더 이상 샘이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인 모를 화재가 끊이지 않았죠.
2: 들었어요? 감로사에 또 불이 났대요.
3: 아이, 감로사가 아니라 천은사야.
2: 아, 맞다. 아이, 샘이 숨어서 천은사로 불리게 됐지. 아, 그러기 구렁이를 왜 죽였어?
3: 아, 내 말이. 뱀이 절에 물길을 지켜줬는데 뱀을 죽이니 물이 마르고, 아, 물이 마르니 불이 나는 거라고.
2: 아니, 설마 우리한테도 불똥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3: 아이, 그러게. 아이, 조심하자고.
0: 조선의 4대 명필로 불리던 이광사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천은사로 향했습니다.
1: 현판을 바꾸란 말씀이십니까?
4: 네, 글씨를 물 흐르는 듯한 서체로 하여 물의 기운을 대신하는 겁니다.
0: 그렇게 이광사가 쓴 현판을 걸자 천은사의 샘이 다시 솟아나고 더 이상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5: 아, 힘들어. 얼마나 더 가야 해?
6: 다 왔어. 여기가 바로 상선암이야.
0: 나홍 스님이나 진흥 스님처럼 유명한 스님들이 수행하신 곳이지.
5: 아, 아유, 근데 난 못하겠다.
6: 뭘?
5: 수행. 경치가 너무 좋아서 수행이 안 될 것 같거든.
6: 핑계는?
0: 하긴, 상선암을 창건한 우번 스님도 흔들리긴 했지.
5: 우번 스님?
0: 좋아, 이번엔 우번 스님 이야기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우번 스님은 10년간 수행하기로 결심하고 상선암을 창건해 9년간 홀로 암자에 머물며 수행했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하던 어느 날 우번 스님은 우연히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됐죠.
1: 왜 이리 가슴이 뛰는 거지? 말을 걸어봐야겠어. 저기, 잠시 저와...
0: 우번 스님이 말을 걸자 여인은 뒤돌아가기 시작했고 우번 스님은 홀린 듯 여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여인을 따라가던 우번 스님은 산 정상에 다다르게 됐죠.
1: 분명 여인이 여기로 갔는데...
7: 나를 찾느냐?
1: 관세음 보살님!
7: 그리 유혹에 약해 어찌 수행을 하겠느냐?
1: 오늘에서야 제 수행이 크게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수행하겠습니다.
0: 우번 스님은 암자로 돌아가지 않고 산에 토굴을 파 수도 정진했고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을 축하하듯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왔죠. 그 후 우번 스님이 수도하던 토굴을 우번대, 석종소리가 들려왔던 곳을 종석대, 관세음 보살이 현신에 서 있던 자리를 관음대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너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5: 당연하지. 보물을 얻었는데.
0: 보물?
5: 요 며칠 누렁이가 자꾸 산속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산에 새끼라도 낳았나 싶어 따라갔거든. 근데 거기 뭐가 있었는 줄 알아? 내가 전에 잃어버렸던 축구공이 떡하니 있는 거 있지? 아니, 어떻게 축구공이 거기 있냐?
0: 두렁이 따라

0: 여기 잘했네.
1: 내 말이. 그래서 누렁이한테 고구마 간식도 줬지.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통영 용화사다.
1: 용화사?
0: 오! 용화사는 신라 때 은점스님이 창건한 절인데 그때 이름은 정수사였어. 그러다 고려 때 산사태로 허물어진 절을 다시 지으면서 천택사가 되었고 조선시대에 다시 용화사로 중창된 절이야. 용화사에 가면 부처님의 진신살이 7과를 봉안한 고대 아쇼카 양식의 불사리 사사자 법륜탑은 물론 다양한 불교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통영 용화사로 고고! 오랜 역사를 지켜왔던 천택사는 임진왜란 때 불타 그만 폐사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90여 년이 흘러 벽담 스님은 폐허가 된 천택사를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죠.
2: 그냥 포기하시죠, 스님. 지금 상태로 다시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3: 포기해도 부처님께 기도나 드리고 포기하겠네.
0: 벽담 스님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 미륵산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동굴로 들어가 7일 밤낮으로 미륵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 기도해도 답이 없는 건 포기하란 뜻이겠지.
0: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내려온 그날 밤 벽담 스님의 꿈에 미륵 부처님이 나타났죠.
4: 나는 당매교주 미륵불이다. 나와 갈 곳이 있으니 따라오거라.
3: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0: 미륵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미륵산으로 향했고 지금의 용화사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4: 이곳은 미래의 용화회상이 될 도량이니 이곳에 가람을 짓고 이름을 용화사라 지어라. 그러면 만세의 길이 남을 것이다.
0: 꿈에서 깬 벽담 스님은 미륵불이 알려준 곳에 천택사를 옮겨 새로 짓고 이름을 용화사로 했답니다.
1: 용화는 미륵의 세상이니까 미륵산에 완전 어울리는 사찰이 된 거네.
0: 맞아. 불국토 통영에 어울리는 사찰이 된 거지.
1: 근데 저 암자는 뭐야?
0: 아, 용화사의 부속 암자인 도소람이야.
1: 도소람?
0: 응. 도솔 스님께서 호랑이의 은혜로 지은 암자지. 도솔 스님이 미륵산 바위굴에 머물며 참선 수행을 하던 어느 날 굴 밖에서 애처롭게 우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 어? 저리 슬피 우는 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나가서 살펴봐야겠어.
0: 도솔 스님이 굴 밖에 나오자 그곳엔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벌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2: 어? 뭐가 불편한가? 이런, 목에 비뇨가 걸렸잖아. 이대로라면 죽고 말 텐데. 잠시만 참아라. 내가 금방 뽑아줄 테니.
0: 도솔 스님은 호랑이 목구멍에서 비녀를 뽑아주었고 덕분에 호랑이는 목숨을 구하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 후 또다시 굴 밖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 이번엔 또 무슨 일이려나?
0: 도솔 스님이 굴 밖으로 나오자 호랑이가 물고 온 처녀를 내려놓고 사라져버렸죠.
2: 정신을 잃었잖아. 이보세요. 괜찮습니까?
5: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일이?
5: 저는 전라도 보성에 사는 배이방의 딸인데 혼인날을 받아놓고 이렇게 호랑이한테 잡혀왔습니다.
2: 어쩌다 그런...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
0: 도솔 스님이 처녀를 보성 집까지 데려다 주자

0: 처녀의 부모는 기뻐하며 도솔 스님에게 사례금을 내밀었습니다.
1: 300냥입니다. 제 딸을 구해주신 보답으로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2: 아닙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니 거두세요.
1: 그저 할 일이라니요. 스님은 우리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은인을 그냥 보내다니 안 될 말이지요. 그러니 받아주십시오.
2: 그럼 이 돈으로 암자를 지어 부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1: 그럼 저희는 더없이 감사하지요.
0: 도솔 스님은 처녀의 부모가 준 돈 300냥으로 도솔암을 지었고, 도솔암 위쪽엔 호랑이를 만났던 바위굴이 남아 그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답니다.
3: 뭐 좋은 일 있냐?
4: 나 1등했다.
3: 오, 축하. 근데 뭘로 1등 했는데?
4: 빵 빨리 먹기.
3: 난 또 뭐라고.
4: 빵 빨리 먹는 거 엄청 힘들거든. 다른 애들은 하나 먹고 배불러 죽는다는데 난 7개나 먹었다고.
3: 에이, 대단하네. 살아남아서.
4: 흥, 뭐 대단까지야.
0: 좋아, 경쟁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대구 용연사다.
4: 용연사?
0: 응, 대구 비슬산에 위치한 용연사는 신라 때 보양국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용이 살았던 곳이라고 해서 용연사라 했고, 전각이 200여 칸에 수행하는 스님이 500여 명에 달했던 큰 절이야. 임진왜란 때는 사명대사가 3만 승병을 일으켜서 이곳에 주둔하면서 나라를 지키던 호국 사찰이었고.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대구 용연사로 고고! 먼 옛날 신비한 힘으로 마을의 재앙을 막아주는 7마리의 용이 있었습니다.
5: 올해도 저 용 덕분에 풍년이네요.
6: 당연하지. 그냥 용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수호신인데.
5: 수호신이고 말고요.
0: 세월이 흘러 용이 승천할 때가 되자 7마리의 용들은 서로 먼저 승천하겠다고 싸움을 벌였죠. 그러자 마을엔 가뭄과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 이제 어쩌면 좋대요.
6: 그러게. 용들이 안 싸워야 우환이 끝날 텐데.
2: 용왕님께 빌어보면 어떨까요?
6: 그게 좋겠네. 용을 말릴 사람은 용왕님뿐이니까.
0: 위험에 처한 마을 사람들은 용왕에게 마을을 구해달라 기도를 올렸고, 용왕은 아들에게 이 싸움을 끝내라 명령했죠.
7: 아버님의 명대로 지상으로 내려가 용들의 싸움을 끝내겠습니다. 당장 싸움을 멈춰라!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승천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0: 용왕 아들의 명령에 용들은 싸움을 멈췄고 하늘로 승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참지 못한 세 마리의 용은 끝내 승천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죠.
2: 다 승천했으면 좋았을걸.
6: 천년이나 우리 마을을 지켜줬는데 죽은 용을 위해 절이라도 지어주자고.
2: 그러자고. 그렇게라도 부처님 전에 용들의 명복을 빌어줍시다.
0: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용을 위해 절을 지었고, 이 절의 이름을 용용자에 못 연자를 써서 용연사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4: 이제 알았다. 이게 뭔지.
3: 뭐? 계단?
4: 이거 용이 낳은 알 맞지?
3: 으이끈, 이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거든.

0: 인간 계단?
1: 좋아.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금강계단 이야기로 고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왜구들은 조선의 보물들을 무자비로 탈취했는데 통도사의 사리탑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소식을 들은 사명대사는 크게 노해 왜구를 찾아갔습니다.
2: 에이 이놈들! 너희가 훔친 건 물건이 아니라 부처님이시다. 큰 화를 입고 싶지 않거든 당장 그 사리함을 내놓거라.
1: 사명대사가 경문을 읽기 시작하자 왜구들은 겁에 질려 사리함을 돌려주었죠. 부처님 진신사리를 되찾은 사명대사는 당시 승군들의 주둔지였던 비슬산자락 용연사로 향했습니다.
2: 승병들이 주둔하고 있으니 사리를 모시기에 이보다 안전한 곳은 없겠군.
1: 하지만 전란이 위급해지자 사명대사는 스승 서산대사를 찾아 진신사리에 대한 묘책을 고민했죠.
2: 부처님 진신사리는 어떻게든 지켜야 합니다.
3: 당연하지. 진신사리를 둘로 나누자.
2: 둘로요?
3: 둘로 나눠 하나는 용연사에, 하나는 태백산 보현사에 모셨다가 전쟁이 끝나면 합쳐 통도사에 모시도록 하자.
2: 네, 스님.
1: 그렇게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진신사리를 둘로 나누어 보관했는데 안타깝게도 전쟁이 7년이나 이어지고 사명대사마저 입적하자 사명대사의 제자인 청진대사가 대신해 사리함 한 괄을 통도사에, 나머지 한 괄을 옮겨 계단을 조성하고 용연사에 봉안하였답니다.
4: 비록 또 100년을 산다 해도 나고 사라지는 일을 알지 못하면 단 하루 동안이라도 나고 사라지는 일을 깨달아 이해하는 것만 못하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둘째 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겁을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다시니 세상 용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둘째자라 혹이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수행 않는 헛몸뚱이 보살펴도 이익 없고, 거품처럼 든 목숨을 아껴 본들 무려 타라.

본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마를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악을 저질렀다면 바로 이를 고백하며 뉘우치고 부끄러워하여 다신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탁한 물도 많이 줄을 놓으면 그 힘으로 물이 곧 맑아지고 안개나 구름도 걷히면 달이 곧 청명해지듯이 악을 지었더라도 참회하면 이와 같이 사라진다. 비록 죄를 범한 것이 있더라도 참회하여 뉘우치면 깨끗해지게 마련이다.

지혜가 있으면 탐착이 없어지나니 항상 스스로 성찰하여 마음에 허물이 없게 하라.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능히 해탈할 수 있으려니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믿지도 않는 자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

0: 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 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 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근절을 하셨습니다.

존자가 부처님께서 아니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해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정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생기나니라.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니도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한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칠계약인요교집 삼세일체불

운하명자면 삼도 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진리의 몸 오소서 이뤄지다. 칼산 지옥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이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빠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계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은인은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나투어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여래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여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0: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 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

궁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0: 청동 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 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진우 스님이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 중흥을 위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부터 50여 년째 이어지고 있는 불교 미술대전이 올해도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기획전에선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작가 장줄리앙 푸스의 작품까지 폭넓게 선보였습니다. 동국대학교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교내 하안거 30일 수행이 한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여법하게 해제했습니다. 강의실과 교재를 벗어나 참선과 명상으로 자신의 내면을 마주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거점 사찰이었던 진관사가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대했습니다. 후손들은 진관사 태극기 실물을 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흔적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더 프라미스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묘장 스님은 어떤 차별도 없이 활동을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9월 3일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진우 스님이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종정예하를 예방한 건데요. 진우 스님은 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했던 것들을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진우 스님이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난 11일 대리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 서류를 접수하고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추첨 결과 기호 3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공심으로 실천하겠다며 안정에서 도약으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방은 총무원장 후보로서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예하를 찾아뵙고 출마의 뜻을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정예하는 진우 스님에게 선거를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2: 당면 이사를 열심히 제가 성취하도록 그렇게 잘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종정예하의 격려에 대해 진우 스님은 낮은 자세로 종도들의 뜻을 모으고 불교 중흥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출마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3: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불교 중흥을 위해서 조금 노력한 그 내용을 조금 이제 그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도록 마무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원력을 내고자 합니다.

0: 등록 후 종종 예약 예방을 첫 일정으로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 진우 스님. 오는 9월 3일 치러지는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할지 불교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1: 1970년부터

0: 명과 함께 부처님이 중생을 살피고 이내 손을 건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과 스님 장인 특별전 손으로부터 등을 연출했던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작가 장줄리안 푸스의 작품 갑입니다. 식전 공연과 함께 조계종이 어제 2016 불교미술대전 기획전 꽃은 홀로 피지 않는다에 막을 올렸습니다. 무상 연기 자비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모든 생명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존의 가치를 예술로 풀어냈습니다.
1: 기획전은 불교와 환경을 주제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서로의 연결을 발견하고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로운 화답을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하였습니다.
0: 기획전에는 국내외 초대 작가 21명이 참여해 회화와 조각, 공예 미디어 아트 등 33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전통 불교 미술부터 현대 미술까지 아우른 작품들은 조화로운 미래를 향한 통찰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 작품 하나하나는 서로 연결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는 깊은 통찰과 함께 조화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0: 특히 무상을 주제로 한 장줄리앙 푸스 작가의 돌의 선율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존재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2021년 촬영한 이 작품은 경주 대릉원과 신라의 사찰을 밤의 풍경 속에서 빛으로 담아내며 과거와 현재를 넘어선 초월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3: 시간 초월하려고 하는 그 방법, 찾음 연산은 그 밤에 뭐 약간 촬영하고 그리고 약간 실험적인 방법이었는데 드론에다가 그 조명을 매달리고 이렇게 그 대릉원, 경주의 대릉원과 신라의 사찰 촬영하고 이렇게 편집하고.
0: 이 밖에도 기계 장치를 활용한 안경진 작가의 무상, 완성과 미완성의 경계를 질문하는 최경락 작가의 미완의 미륵불 등 다양한 작품이 무상의 의미를 전합니다. 이어 사경과 회화에서는 서로 연결된 존재의 의미를 담은 연기를 송천 스님을 비롯한 8명의 작가는 자비의 정신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4: 이 자연과 환경,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관심과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환경, 그리고 우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대해서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0: 전통의 깊이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이번 전시는 불교 미술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이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의미를 함께 일깨워줍니다.
5: 전통을 차기적으로 계승하며 오늘의 예술로 이어가는 작가 여러분의 노력은 우리 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로 이어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0: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미술의 언어로 풀어낸 201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기획전은 오는 26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6: 동국대학교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교내 하안거 30일 수행이 한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여법하게 해제했습니다. 강의실과 교재를 벗어나 참선과 명상으로 자신의 내면을 마주했던 해제의 현장, 양육은 기자가 전합니다.
7: 스님과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이 동국대학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8: 한 달간의 정진을 마무리하는 동국대학교 하안거 30일 수행 해제 법석에서 이사장 동관 스님이 던진 일갈입니다. 지난 7월 13일 입제 이후 스마트폰까지 반납한 채 오롯이 자신의 마음에 집중해온 30여 명의 참가자들. 지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하루 두 차례씩 가부좌를 틀고 일상 속 실참을 이어온 이들의 얼굴에는 입제 때와는 다른 완연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이번 캠퍼스 하안거는 특히 건학 12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동국대 역사에 유례없는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학문을 연마하고 지식을 나누는 교육 도량이 한 달간 수행에 몰두하는 청정 선언으로 탈바꿈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교 교육사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7: 하여튼 매일 30명 왔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곳에서 시작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120년 역사를 보더라도 저 교육 도량에서 동국대학에서 이런 방구를 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아주 큰 또 역사의 망을 보는 생각을

0: 적당하게 계시는 게 아니죠. 시시처처에 다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 먼 데서 찾지 말고 자기 안에서 불성을 잘 찾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모두 훌륭한 불자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
1: 동관 스님은 동국대 건학이념인 이상세계의 구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상세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보편타당한 진리를 구하는 데 있고 대학은 지식이 아닌 내면을 밝히는 곳이 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번 수행에 참여한 학생들 역시 교육 도량 안에서 참된 지혜로 삶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2: 용인인데도 거의 매일 왔거든요. 오전, 오후 웬만하면 다 참석을 했었고요. 근데 한 달 동안 제 마음에 어떤 여백이 많이 생겼다는 느낌?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면서 학교에서 어떤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에 제가 굉장히 감사했고.
3: 논문 쓰는 중간중간에 이제 와서 앉아 있으니까 좀 마음이 많이 쉬어지고 또 학교에 이렇게 전망 좋은 곳에 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좀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1: 건학 120주년의 역사 위에 학내 첫 하한거 수행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동국대학교. 도심 캠퍼스에서 일궈낸 청정정진은 이제 대학을 넘어 현대사회를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거점 사찰이었던 진관사는 매년 광복절을 앞두고 외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불교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대했습니다. 진관사 태극기를 실물로 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흔적을 마음 깊이 새긴 현장,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광복절을 앞두고 진관사의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20여 명.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보훈부 초청으로 방한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서대문 형무소 등을 순회하며 선조들의 숭고한 흔적을 되새긴 다음 불교계 항일운동 기지를 찾은 겁니다.
6: 진관사는 백채월 스님을 중심으로 항일 비밀결산 1심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독립운동의 거점 사찰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천년 고찰이기도 합니다.
5: 특히 2009년 백채월 스님이 숨겨놓은 진관사 태극기가 출토된 칠성각 앞에선 불교계 항일 정신도 들어봅니다.
7: 스님께서 직접 이렇게 그리고 운동을 하시다가 일제에게 쫓기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숨겨놓으셨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1919년에 숨겨놓으셨던 게 지금 2009년에 90년 만에 빛을 발해서 보게 됐습니다.
5: 일장기 위에 태극과 사괴를 덧그려 식민의 낙인 위에 민족의 숨결을 다시 그려놓은 진관사 태극기. 주권을 빼앗긴 어둠의 시대, 붓 한자루와 먹으로 이뤄낸 스님들의 치열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8: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후손입니다. 선조들이 지켜주신 자유와 평화를 가슴에 새기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5: 이름 없는 민중과 스님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진관사 태극기는 국보 승격을 위한 국가유산청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대중 앞에 좀처럼 실물이 공개되지 않는 진관사 태극기가 공개되면서 후손들이 선조들의 숨결을 직접 마주하는 뜻깊은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후손들 앞에 진관사 스님들의 발아춤과 축원 화청이 펼쳐졌고 정갈한 사찰 음식까지 체험하면서 한국 불교 문화의 진수를 오롯이 경험했습니다.
9: Rituals, it was and the food that we just had and will eat, just such a gesture of generosity, and to learn about the history like of resistance to Japanese occupation and colonization. Typically, you know, in modern times, we think of religion and politics as separate. But to see how spirituality actually serves as a site of resistance was really wonderful.
5: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진관사에서 휘날린 태극기는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서울 진관사에서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1: 지난 6월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장기화된 정치사회적 위기에 재난까지 겹치며 삶의 의지를 잃은 이재민에게 한국불교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는데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이재민들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일상 회복에 자생력을 키워준 더 프라미스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현장 밀착형 긴급 구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6월 24일 베네수엘라 중북부 카리브의 연안을 뒤흔든 규모 7 이상의 연속 강진에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천여 차례가 넘는 여진에 수만 명의 이재민은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불교계 구호단체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더 프라미스가 지난달 21일부터 8월 1일까지 구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긴급구호와 심리사회적 지원을 펼쳤습니다.
3: 조계종 사회복지재단하고 저희하고 또 SK행복나눔재단 또 사찰들에서 지원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번에도 현장에서 잘 도움을 줄 수 있었고요. 어떤 것에도 저희는 어떤 차별성 두지 않고 도움을 주는 목적,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가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2: 이번 활동의 핵심은 단순 생존 물품 지원을 넘어 마음 돌봄에 맞춰졌습니다. 두 단체는 국제심리지원단 파견을 시작으로 지진 여파와 대피소 생활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현지 기관과 협력해 아동 친화공간 5곳을 신설하고 지원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스케치북과 고무 찰흙 등이 담긴 아동 마음 돌봄 키트 100가구분을 제작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4: 가장 피해가 컸던 카라카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 그 30km, 1시간 거리에 있는 라과이라를 중심으로 저희가 활동을 했습니다. 프라미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 심리 지원, 마음을 좀 돌보는 심리 사회적 지원이기 때문에 이 긴급한 지원 와중에도 마음을 돌보는 활동을 좀 수행했습니다.
2: 덥고 습한 기후 등을 고려해 선풍기와 매트리스 등 문화적 선호도를 반영한 위생용품 키트 역시 사각지대 이재민 100가구에 배포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시신을 수색하는 현장 수색대 토포스에게 식재료와 식료품을 지원하며 돕는 이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활동에 경계심이 높았던 베네수엘라 주민들도 구호팀에게 아보카도와 초콜릿을 건네며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지 밀착형 구호 활동은 풀뿌리 활동과의 자율성을 강화해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 일상 회복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향후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국제 재난 대응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일본을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 원피스와 나루토 들어보셨나요? 해당 작품들 속 불교적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청년 세대가 열광하는 대중문화 속 불교를 정리한 책이 나왔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오타쿠 불교 유튜버 비구니 연습생 개소영 씨가 생애 첫 쪄서 최애는 부처님을 편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5: 일본의 닌자, 소년 만화 나루토에 등장하는 6명의 악당 육도 패인입니다. 캐릭터 각각 지옥도, 아귀도와 축생도 등으로 불리는데 불교의 육도 윤회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 나루토는 육도 패인으로부터 자신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 오랜 수행으로 체득한 선인 모드로 6명의 악당을 무찌릅니다. 이처럼 나루토를 비롯해 원피스와 귀멸의 칼날 등 청년들이 열광하는 애니메이션 속 불교적 의미가 곳곳 스며 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비구니 연습생 채널을 운영하는 개소영 씨가 2년 동안 유튜브 콘텐츠 준비를 위해 작성한 대본과 각종 자료를 갈무리해 저서 최애는 부처님을 편했습니다.
6: 젊은 청년들이 내가 보는 드라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등에서 와, 이것도 불교였구나. 이런 걸 좀 더 알아챌 수 있는,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불교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과 불교라는 재미있는 주제도 있지만 청년 불자이자 불화 작가로서의 이야기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삐딱한 태도로 일관하며 싫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던 과거에서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아는 불자로 성장하게 된 계기까지 솔직한 친구이자 동생, 누나, 언니의 어투로 독자들에게 다가갑니다.
6: 어딘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인간이라면

0: 그럴 때, 아, 나 절에 한번 가볼까? 절에 한번 다녀볼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할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책이.
1: 청년들에게 불교가 단순 유행과 소비 문화로 비치는 것 같지 않냐는 우려 섞인 질문에 작가 또한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불교에 대한 청년 세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만큼 언젠간 불교의 외형은 물론 내면에도 집중하는 날이 오길 서운했습니다.
0: 서서히 좋은 것들, 좀더 마음 편해질 수 있는 것들로 삶에 들어와서 나중에는 지금 청년들의 마음과 정신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수행도 유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보살님 몸에 장식을 쌓는 과정이었다면 책은 그런 장식들을 점점 비우는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비구니 연습생. 스크린과 종이책을 넘나들며 불교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비구니 연습생의 저서 최애는 부처님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원나라 초기의 선승 중봉 명본 스님이 편찬한 정토종 수행법문 의교인 삼시 개념의범이 불교의 문화연구소장 법안 스님의 역회로 출간됐습니다. 삼시 개념의범은 낮에 수행자를 위해 닦는 삼시 개념의범과 야간에 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정진하는 삼시 개념 불사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서 삼시는 신조, 일중, 일몰 등낮 동안에 수행하는 세 때를 뜻하며 야삼시엔 망자를 위한 정진을 펼치게 됩니다. 법안 스님은 하루 24시간을 수행에 매진하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규칙적인 수행 기준을 제시해 줄수 있는 책이라며 원문의 해석, 원문, 해설이 순서대로 이어져 불교 의례와 수행에 관심 있는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밀시식행법, 시식편람 등에 이어 법안 스님이 세 번째로 펴낸 전통 불교 의례 해설서로 한국 불교 의례와 수행 문화 발전에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월 13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김천 직지사 백년한 묘적 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0: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 자제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곳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0: 마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의 일입니다. 소나무의 찐팬이라는 어느 여성 글자님께서 저에게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셨습니다. 그 여성 불자님이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일이 술술 풀렸다고 합니다. 하는 일이 술술 풀리다가 좀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이 생겨서 갑자기 일이 안 되려니까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하고 있던 작은 사업이 휘청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사업을 완전히 정리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몹시도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마음에 중심을 딱 세워주고 또 스스로 가장 마음에 의지가 되었던 게 바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방송이었다고 합니다. 소나무를 들으면서 그 힘들고 가장 괴로웠던 그 시간을 그래도 묵묵하게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 소나무 방송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이 휘청이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 시기에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지금 바로 이때 부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그분 말씀이 그분의 마음이 참 곱더라고요.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부처님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는데 제발 부디 저를 도와주시고 저한테 투자해 주신 분들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업하다 보면 자기 사업에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또 돈을 빌리기도 했을 것이고, 또 알게 모르게 부채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가장 큰 걱정, 근심이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게 가장 마음이 힘들었대요. 아, 착하다. 착하죠, 여러분. 뉴스에 보면 남 죽거나 말거나 나만 살면 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치거나 다른 사람들 크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가 먹을 몫을 챙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뉴스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성 불자님이, 부처님,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이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분들의 아무 피해가 가지 않게 이 사업이 정리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일단 상황이 참 이런 얘기하니까 먹먹하네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상황이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남은 목표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정리되기를. 이 사업이 다시 일으킬 수 없다면 제발 부디 내가 사업하는데 도움 주신 분들이 조금 더 피해가 가지 않기를.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 됐대요. 놀라울 정도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갑작스럽게 일들이 잘 풀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일이 잘 풀렸는데, 제가 그분께 여쭤봤죠. 무슨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하셨어요? 하니까 그분이 딱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일단 법당에 가서 이제 혼자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예불문부터 시작했대요. 그분이 법당에서 지심 귀명래 예불문으로 시작해서, 예불문이 끝나고 딱 앉아서 천수경을 외웠대요. 정구업 진언 수리 천수경을 쫙 읽는데, 천수경 읽을 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21독을 했대요. 21독. 천수경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오잖아요. 천수경을 할 때 신묘장구 대다라니 21독을 하고, 천수경을 마친 뒤에 반야심경으로 마무리를 했대요. 예불문, 천수경. 천수경의 신묘장구 다라니 21도, 그 다음에 반야심경, 그리고 항상 가방 안에 천주, 연주 알이 천 개가 이어져 있는 천주를 관세음보살 염불하면서 염주 한알 돌리면서 세 번을 돌렸대요. 천주를 세 번을 돌리니까 관세음보살님 3,000번을 한 거죠. 그리고 108배를 했대요. 예불문, 천수경 중에서 신묘장구 다라니는 21번, 그 다음에 반야심경, 그리고 염주알이 1,000개가 걸려있는 천주를 3번을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염불, 그리고 마지막에는 108배를 했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시간 날 때 하루에 1,000배씩 절을 했대요. 하루에 1,000배씩도 절을 하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꾸준히 기도를 올렸대요. 부처님,

제가 이제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데, 제발 부디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조금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처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한몇달 정도가 지나고,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자기가 다니는 절에, 꿈속에서 자기가 평소에 다니는 기도하는 절에, 기도하려고 절에 가고 있었는데, 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주문 있는 곳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다서 있더래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고, 그 옆에 광우 스님이 있더래요. 제가 있더래요. 광우 스님과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일주문이 있는 곳, 절 입구에 이렇게 서 있더래요. 어머, 광우 스님이다. 어머,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요 불자님을 바라보면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웃더래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불자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웃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깼대요. 희한하다. 신기한 꿈이다. 생생한 꿈을 꿨네. 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이상하리만치 놀라울 정도로 막혔던 일들이 점점 잘 풀려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그분들이 아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체가 정리가 아주 잘 됐대요.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대요. 그것만으로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피해가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스님, 정말 제가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광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그 힘들었던 시기를 제가 잘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부처님의 카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부디 크나큰 카피를 주시고 우리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불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왜요? 아, 제가 진짜 꿈이 컸는데,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제가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안 되면서 어째 좀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불자님.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평소에 제 법문 많이 들으셨으니까 우리 불자님도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잖아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닦았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빚을 지금 이번 생 갖고 있는 과정이다.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해 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중생은 자기가 지은 복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재물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명예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건강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가족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 하여튼 사람 사람마다 중생 중생마다 자기가 타고난 복이 저마다 다른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다. 사업이 잘 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돈을 많이 벌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큰 권력이나 큰 명예를 얻게 되면 그것도 좋은 복이겠지만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주고받는 것일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다. 불자님, 인생 좀 살다가 사업이 좀 안 됐다고 자존감 떨어지실 필요 없어요. 대신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이번 생 잘 닦으시면 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수행 잘하는 게 최고의 성근 공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중생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결국 진정한 불자라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냥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사는 거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인생 부지런히 정직하게 살아가되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을 때 부처님 법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법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속에 이와 같은 부처님을 향한 신심, 믿음을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른 스님들께서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기더래요. 어른 스님들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생길더라.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꾸준히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꾸준히 기도하고 부처님을 의지한 불자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 항상 자기가 기도한 공덕만큼 자기가 받더라. 믿을 건 부처님을 향한 기도밖에 없더라. 어른 스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소나무 찐팬이라고 자부하는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이 불자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젊은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소나무의 찐팬이에요. 이 불자님이 또 저에게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예요.
며칠 전의 일이랍니다. 이 불자님이 평소에 관세음보살 관음기도를 꾸준하게 해요. 이 불자님이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인데 평소에 관음기도를 많이 많이 해요. 그날도 열심히 관음기도를 하고 그렇게 피곤해서 일찍 잠에 들었대요. 그런데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어느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대요.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는데 눈앞에 한 치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꽉 차 있더래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앞에 한 치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꽉 차 있는데 꿈속에서도 정신이 뭔가 혼미하고 몽롱한 채 비틀비틀 안갯길을 걷고 있었대요. 짙은 안개 속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저게 뭐 표지판이 보이더래요. 표지판이. 뭐지? 하고 표지판을 보니까 화엄사 가는 길이라고 표지판이 딱 서 있더래요. 화엄사 가는 길. 그 불자님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사찰 중에 하나가 화엄사래요. 특히 화엄사의 각광전. 네, 참 그 좋더래요. 그 불자님이. 네, 평소에 화엄사를 좋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화엄사 가는 길이라고 표지판이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화엄사 가는 길 쪽으로 짙은 안개 속 시골길을 몽롱한 정신으로 비틀비틀 걷고 있다가 눈앞에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낭떠러지에 딱 서 있더래요. 낭떠러지, 절벽 같은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밑에 큰 계곡에 엄청난 물이 계곡물이 막 휘몰아치면서 콸콸콸콸 휘몰아치면서 계곡에 물이 막 흐르고 있더래요. 무서워.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데 저기에 비행기 승무원 3명이 저기에 다 이렇게 3명이 모여 있는 걸 봤대요. 승무원. 비행기 승무원 3명이 저기서 이렇게 놀고 있더래요. 불렀대요.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여 낭떨어지고 밑에 계곡에인데 여기 길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랬대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밑에서 놀고 있던 승무원 중에 승무원 한 명이 자기를 딱 쳐다보더니 따르르르 하고 막 웃더래요. 막 기분 좋게 막 웃더래요. 막 으아 따르르르르르 막 하면서 막 웃더래요. 그러면서 한 걸음만 딱 내딛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네. 아니 그냥 눈 딱 감고 한 걸음만 그냥 앞으로 딱 내딛으면 되는데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걸 못 가고 있네. 승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제 꿈속이잖아요. 생생한 그 꿈속에서 승무원이 한 걸음만 딱 내딛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고 있냐고 막 깨르르 웃더래요. 이 불자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무서웠지만 그래 한 걸음만 가면 된다니까 한 걸음만 가자고 눈 딱 감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눈에 탁 떠보니까 낭떠러지와 계곡은 싹 사라지고 안개가 싹 걷힌 채 아주 평탄한 좋은 길이 딱 펼쳐져 있더래요. 우와, 낭떠러지와 계곡은 눈앞에 있던 낭떠러지와 계곡이 싹 사라지고 짙은 안개는 싹 걷혀서 아주 좋은 날씨에 좋은 길이 쫙 하고 펼쳐져 있더래요. 어머머? 하고 깜짝 놀라서 그 환한 날씨에 그 좋은 길을 따라서 화엄사에 딱 도착을 했대요. 화엄사에 딱 도착했는데 절 앞에 어느 노보살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절 입구에 노보살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왔냐? 노보살님이 자기를 보고 왔냐? 하면서 넣으면 주려고 챙겨놨다 하고 비닐봉지, 봉지에 담긴 동치미, 동치미 국물을 이렇게 주더래요. 동치미를 너 주려고 챙겨놨다. 화엄사 입구 앞에 노보살님이 다 서 있다가 자기를 딱 보고 비닐봉지에 담긴 동치미 국물을 다 주더래요. 그래서 그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동치미 국물을 다 꿈속에서 마시는데 꿀떡꿀떡하고 먹는데 세상에 그렇게 달고 시원한 그렇게 맛있는 동치미가 처음이었대요. 너무 시원하고 맛있더래요. 꿈속에서조차도 맛있다, 시원하고 맛있다 하면서 그 노보살님이 준 동치미 국물을 이렇게 마셨대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희한하다, 신기하다. 야, 무슨 이렇게 꿈이 생생하냐. 희한한 꿈, 이게 무슨 뜻이지? 희한한 꿈을 꿨다. 꿈에서 깼는데도 꿈속에서 먹었던 그 동치미의 달달하고 시원한 그 맛있는 느낌이 꿈에서 깼는데도 남아있더래요. 어찌나 생생했는지. 희한하다, 희한하다 해서 잠에서 깼는데 순간 깨닫고 깜짝 놀랬대요. 깜짝 놀랬대요. 왜 놀랬냐? 잠에서 깨서 세수하고 몸을 닦고 하다가 순간 딱 깨달은 게 자기가 오래전부터 평소에 아토피가 있었는데 올해 여름에 지금 여름이잖아요. 너무 날씨가 덥고 너무 요새 되게 습했잖아요. 여러분 막 비 오고 엄청 습했잖아요. 무슨 습식 사우나에 가는 것처럼 너무나 덥고 너무나 습기가 가득하고 그래서 아토피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토피 상태가 안 좋아지고 막 심지어 막 진물이 나올 정도였대. 막 너무 가렵고 염증이 생기고 막 아토피에서 막 진물이 나올 정도라서 도저히 이거 상태가 안 좋아서 그날 병원에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몸을 씻고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진물 나던 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염증이 생겼던 아토피가 싹 가라앉아 있더래요. 자기가 아토피를 알아봐서 알지만 아토피가 그 정도로 염증이 생기고 진물이 나올 정도면 그게 한동안 고생을 한대요.
소독도 해야 되고 약도 발라야 되고 음식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좀 한참 있어야 그게 좀 가라앉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져서 아 오늘은 병원에 가야지 내일은 병원에 가야지 했는데 그 꿈 꾸자마자 그 꿈을 깨고 나서 일어났는데 몸을 보니까 진물이 싹 사라지고 악화되었던 그 아토피 염증이 싹 가라앉아 있더래요. 스님, 저 가피 받은 거 맞죠? 그 꿈꾸고 나서 아토피가 싹 가라앉았어요. 스님,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저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저한테 가피 주셨나 봐요 라고 저한테 직접 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불보살님의 가피와 위신력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밖을 뿐입니다, 여러분. 닦아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완전히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가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느 젊은 불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님, 여쭤볼 게 있어요. 아, 왜 그러세요? 스님, 제가 스님 법문을 매일매일 듣는데 스님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랬죠. 스님, 근데 너무너무 기도가 너무너무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기도해야 돼요. 아, 그래도 하셔야죠.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조금이라도 기도하셔야죠. 스님, 너무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에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너무너무 기도하기 싫을 때에는 그냥 소리라도 연불 소리라도 듣고 있어라라고 하셔서 연불 소리라도 듣고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억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스님이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법문에서. 기도하다, 너무 기도하기 힘들고, 너무 기도하기 싫을 때는 조금 쉬어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셨잖아요, 스님. 아, 제가 아마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었을 텐데, 그거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잠깐 쉬었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기도를 시작해라, 뭐 그런 의미였고, 아무리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은 가지셔야 됩니다. 아, 그래도 스님이 너무 기도하기 싫을 때에는 좀 쉬라고 하셨잖아요, 스님. 그냥 쉬면 안 돼요? 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염불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너무 기도하기 싫을 때는 좀안 하면 안 돼요, 스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냥 하지 마. 내가 이랬어요. 야, 하지 마.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 나 진짜 지금 기도하면 나는 지금 기절할 것 같다. 이럴 때는 좀뭐 쉬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불자라면
조금만이라도

때라도 조금만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중생의 마음이 간사해서요. 한번 쉬고 두번 쉬고 세번 쉬면 자꾸만 쉬고 싶어요.

오죽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불유교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유언이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히 정진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게으르지 말아라, 방일하지 말아라, 방일,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만큼 중생의 가장 큰, 수행하면서 생기는 가장 큰 업보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의 업보이기 때문이에요. 게으름의 업장이 참 무서워요. 우리 중생들이, 우리 불자들이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수행했으면 우리는 벌써 반도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자꾸 게으른 마음이 생겨요.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서 수행을 쉬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수행을 쉬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수행을 쉬고, 나중에 쉬는 게 익숙해지면 날이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 수행을 쉬고, 자꾸 수행을 쉬고 싶은 그런 핑곗거리가 생겨요. 중생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염불하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만의 수행하는 자기 자신만의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 겁니다. 물론 수행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수행 자체가 습관이 돼야 수행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할 수가 있는 법이에요. 습관 중에 제일 좋은 습관이 수행하는 습관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겨야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나만의 수행하는 시간을 만들고 실천하겠다. 나는 하루에 나무 아미타불 몇천 번을 염불하겠다. 나는 하루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몇천 번 이상 염불하겠다. 나는 하루에 심요장구다라니 몇 번, 몇십 번 이상 독송하겠다. 나는 하루에 한번 금강경을 하루에 몇번 이상 독송하겠다. 나는 하루에 법화경을 하루에 몇장 이상 사경하겠다. 나는 하루에 절 오체투지를 하루에 몇배 이상, 몇십 배, 몇백 배 이상 절을 올리겠다. 이렇게 자기만의 숙제가 있어야 돼요. 그 숙제가 뼛속까지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야 되고, 나중에는 하루라도 빠뜨리면 왠지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매일매일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정말 찐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느냐? 스님, 저는 부처님께 기도 올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불자님들이 참으로 많아요. 스님,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먹고 싶은 거다 먹어봤고, 여행도 실컷 다녀봤고, 노래방도 다녀봤고, 놀고 싶은 거 많이 놀아봤는데, 부처님께 기도 올리는 시간이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이런 불자님들이 주변에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0: 때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하고 기도합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내 스스로 수행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의 시간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스님, 제가 스님 법문 들으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요? 첫째, 진실하게 기도했냐 하고 한번 스스로를 물어보세요. 진실하게 기도했냐? 진실하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기도했냐?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절에 다니면서 입으로는 기도한다 하면서 절에서 막 텃세 부리고 같은 신도들끼리 맨날 싸우고 복지으로 절에 왔는데 복가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복지으려고 절에 왔다면서 복가 먹고 있는데. 아, 근데 이런 얘기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첫째, 진실하게 기도했냐? 부처님을 향한 마음으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했냐? 그걸 스스로를 비춰보고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다 아시죠? 아,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오랫동안 받아야 할 업보를 짧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구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오직 부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묵묵히 묵묵하게 꾸준히 꾸준하게 닦아 나아가야겠구나. 수행 정진해야 하겠구나. 이 중심을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염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로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로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오늘 쾌남 초대석 손님은 바로 우리 신승태 씨였습니다.
1: 저를 이제서야 불러요.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신승태입니다.
2: 쾌남열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네.
1: 아 그게 좀 우리들이?
2: 예, 네, 안 됐네.
1: 꼭
2: 예.
1: 그럴 날이 오겠죠. 네,
2: 미안해요. 예. 그 밴드로 할 때. 그때부터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자 화장을 좀 이렇게 맞아, 특이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3: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는 말이 많구나, 너무 시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다른 사람들도 승태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사람만 내
4: 시당초 외면할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5: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4: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6: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0: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오조설의 유유히 우리의 초조 달마대사께서 인도로부터서 150세의 고령으로 중국으로 건너오신 그 뜻은 오직 까닭이 있는 일이다. 영인 철견 본가풍이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본가풍을 철견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주공일득 금강안 하면 공부를 해서 참선을 해서 한번 금강의 눈을 얻을 것 같으면 광겁 무명 당하공이다. 무량 광겁의 무명이 즉시에 공해버릴 것이다. 이런 고인의 개송 한 편을 읊었습니다. 방금 결제 법문으로 조실 스님의 사자후를 우리는 경청을 했습니다. 결제 법문은 조실 스님의 법문으로 우리는 감명 깊게 들어 마쳤습니다. 산승인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 원장으로서 형제 자매 여러 도

오반들께 앞으로 석 달 동안을 정진해감에 있어서 간곡히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린 비구승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간곡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아, 너희들이 출가한 것은 출가한 해가지고 너희들이 머리를 깎고 다리떼를 가지고 집집마다 걸식을 하면서 나무 밑에서 자고 또 바위 위에서 자고 이렇게 투타행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는 것은 세속에서 살아가는 내 비추어서 본다면 걸식, 거지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거지 생활을 하는 것은 세속에서는 최하의 부류들이다. 일정한 직업이 있어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오, 장사를 한 것도 아니오, 회사나 관공서에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오,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아무 직업도 없이 걸식을 하고 사니 이것이 최하의 부류인데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세속에서는 다 훌륭한 가문에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머리를 깎고 이런 최하의 최하 부류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반드시 거기에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말이야. 왕의 강한 명령에 의해서 너희들이 중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도적놈들의 핍박에 의해서 중이 되어가지고 걸식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무슨 세속에 살다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요새 같으면 무슨 부도가 나가지고 갓띠가 없으니까 그 머리 깎고 중이 되어서 걸식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세속에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절로 도망에 와가지고 절에서 중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목적이 무엇이냐? 왜 두대기를 입고 걸식을 하면서 비가 많이 오는 여름 아니면은 전부 이렇게 걸식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최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 말이야. 세상에는 온통 고통에 둘러싸여 있으니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로병사의 그러한 고통을 해탈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중이 된 것이 아니냐. 생사해탈에서 스스로도 생사해탈을 하고 나아가서는 일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런 대발심과 대원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중이 되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머리를 깎고 가사를 수하고 파리떼를 들고 걸식을 하면서 또 세속의 탐욕과 집착심을 버리지 못하고 크고 작은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일을 만나면은 진심을 내고 그럭저럭 게으름을 부리고 방해를 하고 일념으로 정진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비유하자면 여기 한 목재가 있는데 양쪽 끝터리는 다 타서 숯댕이가 되어가지고 있고 가운데 조금 덜 탄 데는 똥이 묻어가지고 나무 연료로도 사용할 수도 없고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목재와 같은 것인데 그것을 어디다 쓸 것이냐 출가해서 머리 깎고 중노릇을 하면서 진발심을 못하고 그럭저럭 지내는 것은 이러한 타다 남은 똥 묻은 나무만 또 못한 것이다. 그러니 세속의 생활을 부모, 형제, 집안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버렸으니 세간의 사람도 아니요 속인도 아니요 진발심을 해서 철저히 수행을 하느니 참다운 중도 아니다. 요새 속담에 중도 소도 아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양가 득죄다. 속가에도 죄를 짓고 중이 되어가지고도 죄를 지어서 제가 출가 양가 득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도반 형제 자매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말씀이 해당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3천년 전에 부처님께서 아직 철저히 발심을 못하고 충분히 수행을 하지 못한 젊은 비구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설법하신 내용이 아함경 아함부에 있습니다. 3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직 철저히 발심을 못하고 수행을 하되 철저하지 못한 도반들에게는 그때의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법문을 가슴 깊이 듣고 명심을 하면서 이번 석 달 여름 안거를 하루하루를 그런 바로 살아계신 부처님이 옆에 계신 줄 그렇게 믿고 정진을 한다면 아무리 날씨가 더웠고 힘들다 하더라도 솟구치는 분심과 신심과 감동으로서 이 한철을 잘 지내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과 구감에도 출가해서 중이 되는 것이 어찌 조그마한 일일까 보냐. 아니란 것을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배부리고 등 따신 것을 구해서도 아니고 명예나 이끝을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번뇌를 끊기

위해서요. 부처님의 해명을 잊기 위하며 삼계에 뛰어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송광사 16국사 중에 한 분이신 진각국사의 좌우명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살자 보살자여, 아들자자는 보살의 자식이다 이렇게 새기기보다는 자자는 어조사로 보살이여 보살이여, 발심을 해서 출가한 사람이면 의당 대승법 보살이 되기를 서원을 한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살자 보살자는 진각국사 자신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살자 보살자여, 상자 마두 시묘에 항상 스스로 머리를 만져봐라. 깊이 그 까닭이 있을지니 마두 인득 심사량이다. 머리를 만져보며 자기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머리 빡빡 깎은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깊이 생각함을 얻을 것이다. 깊이 생각한 바가 있을 것이다. 출가본이 도와사오. 출가한 본 의도가, 본심이 무엇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던가? 승기 상모 속기심이면 겉으로는 중의 모양을 하면서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 그 마음은 속심을 가지고 있다면 가불 참천 이괴지가 가히 하늘에도 부끄럽고 땅에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추행 광은 임여이로되 멋스러운 행동과 미친 말을 하는 것은 네가 하는 대로 맡겨두지만은 화탄 노탄 하회피리고 화탕지옥과 노탄지옥을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겠느냐. 진각국사는 이러한 좌우명을 항상 당신의 거처하는 방에 딱 붙여놓고 매일 이것을 읽어보시고 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진각국사의 좌우명이나 또는 부처님께서 지원정사에서 여러 젊은 제자들에게 하신 그 법문이나 선가구감에 있는 말씀이 오늘 20세기가 저물어가고 이 말세를 당한 이때에 우리 불자들은 가슴 깊이 뜨겁게 마음에 새긴다면 어찌 말세라고 한탄할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모든 것이 말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부처님의 정법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뜨거운 법문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 주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한탄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어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출가한

스님 내나 제가하신 신남신녀 여러분이나 불법을 믿고 정법을 믿고 의지하여서 자기를 깨닫는 공부를 해나간 데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은 일단 자기의 발밑에를 먼저 살펴야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철저하지 아니하고서는 중생제도니 사회정화니 인류평화 같은 것은 입에 낼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시일지일지시완이며 지옥시자.

이타불 수행을 막대 빈모반하라. 수행에 나가는데 귀밑털이 흰 것을 기다리지 말아라. 늙어서 허리라. 자식 딸 여워놓고 하리라. 뭔 일을 해놓고 하리라 하고 뒤로 미루지 말라. 아직은 젊으니까 내가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뒤로 미루지 말라. 고리 신분이 개손이다. 쑥대밭 새 무덤이 다 소년의 무덤이니라. 주엄에 있어서 어찌 늙고 젊은 것이 있겠느냐. 젊은 사람, 어린 사람도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는 것이지 늙은 사람만 꼭 죽는 것이 아니다. 자신 일실 기시와니마. 이 몸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어릴 때 돌아올 것인가. 지옥 시장 기등하고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나올 기약이 없어. 그러니 어찌 등하니 그럭저럭 방일 하고 해태하면서 세월을 허송할 수가 있겠느냐. 용주사, 또 위봉사, 또 승가사, 세등선원, 회룡사, 여러 선방의 도반들도 무다히 한거 결제 법요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각자 그 선방이 있는 곳에서 결제를 해도 충분히 결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은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부처님은 3천년 전에 열반을 하셨지만 절마다 부처님을 거룩하게 조성을 해서 금물 입혀서 잘 모신 것은 이 도량에 살아계신 부처님이 계신 줄 그렇게 믿고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하자는 뜻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고 가신 바가 없고 생사가 없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우주 법계 법신불로 가득 차 계시고 일월성진과 산천초목과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의 법신체가 아닌 것이 없거늘 어찌 나무나 흙이나 쇠붙이로 조성을 해서 모셔야만 거기에 부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이 지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근기가 하열한 중생으로서 비록 그런 등상불일 망정 더 거룩하게 조성을 해서 청성껏 모시고 이렇게 지내면 그리고 초석으로 예불을 올리고 사시에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참회하고 발언하고 서원을 세우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면 실제로 우리 가슴 속에 부처님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도량에 계신다고 하는 마음이 나기 때문에 불상을 모신 것입니다. 오늘 결제를 맞이해서 각자 자기 처소에서 결제 보배식을 갖고 결제에 들어가도 아무 부족함이 없건만은 이 자리에 모두 도반들이 모이신 것은 수백리 밖에서 이렇게 모신 것은 조실스님께서 옛날에 항상 계시던 도량에 우리 다 같이 조실스님을 믿는 제자들이요 도반들이 함께 모여서 결제 법요식을 갖는다면 조실스님이 지금 살아계신 걸로 뜨겁게 와서 우리의 마음에 닿을 것이다. 그런 존경심과 신심으로 이렇게 도반들이 모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실스님의 법문을 한편을 녹음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생존하신 조실스님의 법문과 조금도 다름없이 우리는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감격받은 마음으로 한철 동안을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진을 하시면서 지내신다면 우리의 수행에 큰 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철을 지내되 정말 분심을 느끼고 무상을 깨닫고 발심한 마음으로 정진을 한다면 더위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공양이 충분히 맛이 없어도 다 나물을 먹고 거칠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밥이 맛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다 우리의 좋은 영양제가 되어서 도 닦는 데 훌륭한 약이 되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실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참선이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보구발심을 해야 하느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 지옥에 대한 공포,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무상한가에 대한 그런 보구발심을 해야 제절로 공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조실스님께서 해인사에서 강원에서 공부를 하실 때에 도반 하나가 허망하게 죽은 것을 보고 거기서 아까 읊은 김응혜 스님의 49제 법문에 이 개송을 읊으신 것